0: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8분쯤 인천 검단구 드림파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량 한 대가 모두 탔고 차량 내부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6도, 대구 27도 등 전국이 25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도 수해복구 작업이 이어질 텐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당이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피해 입은 지역에 놀러 가는 거 죄송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며칠 머물면서 물건도 사고 관광하면서 지역에 경제적인 활기를 드리는 게 더 좋다. 마음을 바꾸자.
1: 네, 그 의견도 많습니다. 아유, 봉사도 못하면서 가서 관광하면 되겠어? 하고 주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실 전국 곳곳에 이번 주말에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9월이 됐잖아요. 불꽃축제를 비롯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자리도 있는데 구경할 때나 이동할 때 언제나 안전을 맨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시대가 응원했던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도 오늘부터 열리는군요.
1: 네,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데 30여 개국에서 참가하고 세계의 국제기구도 또 참여한다고 하네요.
0: 네, 탁 트인 아름다운 여수 바다와 함께 어우러질 뜻깊고 재밌고 멋있는 자리 기대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즐거운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 나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여유를 소원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0: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2: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1: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2: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아니 저녁 때 집으로 오는데 아우 뭐 찌르르륵 찌르륵 찌르륵 그랬어. 자동차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3: 예.
1: 그랬더니 그게 숲에서 나는
3: 풀벌레 소리들.
1: 풀벌레 소리가 확 들리더라고요.
3: 이게 또 여름 풀벌레랑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또 풀벌레 그러니까
1: 달라요.
3: 귀뚜라미 소리나 이런 게 달라지죠.
1: 다르죠.
3: 예.
1: 달라요.
3: 확실히 그걸 느끼셨군요.
1: 네, 울더라고요.
3: 특히나 이제 9월의 첫 번째 주말이기도 하고.
1: 그렇죠.
3: 네. 네. 아, 곳곳에서 정말 이제 가을 맞이 뭐 축제.
1: 네, 그럴 테죠.
3: 열리겠네요.
1: 아니 그리고 뭐 어쨌든 추석이 이번 달 있으니까.
3: 맞아요.
1: 아무래도 뭐 마운드 분주하시고 또 뭐 성묘, 제초 뭐 이런 작업.
3: 맞아요.
1: 원하시는 분들
3: 미리미리 또
1: 계시고.
3: 계획하시고 네.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1: 미리미리 하시고 이제 뭐 좀 쉬겠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우혜숙님 사연입니다. 며칠 전 여성시대를 듣는데 당당이 분께서 새 관련 글을 올리신 거예요. 문득 저도 새 관련 사연이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기억나시죠? 새 사연.
3: 네, 기억나요.
1: 네.
3: 예.
1: 작년 가을쯤이었나 고층 아파트 4층에 혼자 사는 조카가 SOS를 요청해 왔어요. 사연인 즉슨 4층 조카집 베란다 창밖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데 여름 내내 잎이 무성해져서 햇볕 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였죠. 관리실에 부탁했더니 바쁜지 차일피일 미뤄진다며 삼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와서 창을 가리는 가지 좀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집에 있는 장비 몇 점을 챙겨 조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틀에 안전장치를 한 후 잎이 무성한 가지를 베려는데 옆에 있는 큰 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뭐 엄청 큰 소리로 울부짖듯 울어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우리가 베려던 그 나무 가지에 나무 위에 아직 날지 못하는 아기 새가 있었어요. 짐작컨대 옆 나무에 있는 새는 어미 새 같았고 우리가 창을 열고 막 번잡하게 준비할 동안 어미 새가 옆 나무로 날아간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기 새한테

0: 손을 대려 했습니다. 어미새가 있는 나뭇가지는 거리상 닿기 어려워도 베려던 가지 옆에 오목한 곳으로 옮겨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고, 사정을 모르는 어미새의 울부짖음이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1: 어휴.
0: 우리는 말은 안 통해도 어미새한테 아이고 내 아기 안전해 걱정 마 하며 달래고 아기 새를 조심스레 옆가지로 옮겨준 후 창을 가리던 가지 몇 개를 쳐냈습니다. 그 후 어미새는 위험에 처할까봐 바로 아기 새 곁으로는 못 와도 아까처럼 울부짖던 소리는 딱 멈추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이후 뒷정리를 하면서 어미새가 아기새 곁에서 짹짹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흐뭇하든지요. 저희 스스로 오늘 미담 하나 만들었다 하며 우스갯소리로 착한 일 했으니까 복권이나 사볼까 했답니다. 평소 성향상 복권이나 주식 같은 요행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저희였지만 그날은 집으로 오는데 왠지 정말 복권을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린 눈빛 교환만으로 마음이 통했고 명절 떡값으로 퉁쳤다 치고 복권방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5,000원짜리 복권 두 장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정말 까맣게 잊고 있다가 2주쯤 후에 생각이 나서 반신반의하며 복권을 맞춰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1: 왜?
0: 남편과 나 두 사람 다 4등에 당첨된 겁니다.
1: 오.
0: 당첨금 5만 원.
1: 이야.
0: 맞춰보면서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했답니다. 남편은 당일 바로 환전했고 저는 5천 원권 한 장은 재발급받고 나머지 금액만 환전했는데 그 이후는 다들 예상하셨죠? 네. 모두 꽝이었습니다.
1: 아유.
0: 이 일을 계기로 깨달은 건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것. 그리고 요행은 딱 한 번으로 족하다 하는 거였네요. 이 일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주위에 몇 날 며칠을 자랑한 터라 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러셨어. 아, 야, 참 농담 삼아 한 얘기가.
1: 그러게.
0: 그러게 뒤가 이렇게 딱 맞았네요.
1: 네. 아마 그 사연인가 봐요. 그 제비 식구들.
0: 네. 맞아요.
1: 네. 둥지에 있다가 이렇게 날아갔다.
0: 사연. 내년에 네. 다시 올 건가. 뭐 이런 얘기였죠.
1: 그 사연을
0: 제돌이
1: 들으시고.
0: 제돌이
1: 제순이.
0: 네. 오남매 있었어요.
1: 매남국 쪽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아마 그 사연 듣고 이렇게 또 새해와 관련된 사연을 생각나서 보내주신 모양인데요.
0: 네. 예. 제 매난국죽솔 이랬죠. 제매, 제남이, 제국이, 제난이, 제국이, 제죽, 제솔.
1: 뭐 이렇게
0: 다섯 남배가 있었어요.
1: 네. 네.
0: 야, 이 댁의 복권은 진짜 대박이다. 5만 원 나오기도 쉽지 않죠.
1: 이게 왜냐면 3개가 맞으면 그냥 5천 원이거든요. 근데 4개를 맞추신 거야. 야, 이거 많이 맞추신 그죠?
0: 예. 그러네. 6개 중 4개.
1: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짜 두 분이 이렇게 똑같이 근데 거기서 성향이 갈리는 거예요. 복권이 이렇게 당첨 그래도 5만 원 정도면 이걸 전액도 복권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고.
0: 아, 예.
1: 야, 이런 요행 다시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지만.
0: 아, 그렇죠.
1: 네. 그 잘하셨네. 그래도 5천 원 한 장 정도만. 네. 복권.
0: 아니 근데 새들이 뭔가를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예. 은혜를 갚는 새들인가.
0: 아유, 그 엄마가 울부짖는 그 처절하고 큰 소리 상상을 해봐요 진짜.
1: 그러니까
0: 우리 내 새끼 건드릴까봐.
1: 우리 아기 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냥.
0: 그러게.
1: 예.
0: 그러니까 미물이 아니야.
1: 맞아요.
0: 미물이야.
1: 맞아요.
0: 다 알아요.
1: 네. 야 주변에 정말 그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새가 없는지 살펴보고
0: 한 번씩 살펴봅시다.
1: 알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시의 정은지님이세요. 저에게는 끊임없이 톡방에 뭐해 알림 소리를 반복하듯 계속해서 저의 안부를 묻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 친구는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생각을 날것 그대로 메시지에 옮겨 적어서 여전히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0: 흥미로움을 던져주곤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성격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제 친구는 남 눈치를 많이 보면서도 남의 눈치를 슬프게도 잘 읽지 못하는 4차원인데요. 눈치를 많이 보는데 잘 읽지 못해? 4차원 소리를 들으면 자신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잠시 서서 진지하게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만년 4차원 소녀입니다. 반면 저는 온갖 사람을 구경하고 관찰하고 스스로에 대해 분석하며 정리한 뒤 나름의 결말에 도달해야만 그제야 두 다리 딱 뻗고 만족스럽게 잠에 들 수 있는 생각 많은 만년 몽상가 소녀입니다. 참 별난 조합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둘의 관계는 참 영화 같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청춘 영화라기보다는 영화 연애의 온도처럼 조금 더 사실적인 영화에 가깝달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토하는 신용을 하면서 바짝 붙어앉아 영원할 것만 같은 소울메이트가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기세등등한 래퍼처럼 굉장히 무자비하고 적대적인 가시밭길 같은 욕이 넘쳐나기도 하죠. 이 오래된 사랑 같은 우정이 제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나름 진지하게 했었던 친구와 우정에 대한 제 고민은 나는 사람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래도 나 사람으로서 불량품 같은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보여서 서로 상처받을 테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디어린 생각을 집어삼켜준 미래의 구원자가 고등학생 때 짜잔 하고 제 앞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토종닭이 되어가는 병아리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게 처음이라 어리둥절했던 고등학교 시절. 안녕, 나는 토종닭이야. 너는 어느 산에서 왔니? 이런 고등학생들의 흔한 친구 만들기식 인사가 아닌 쟤 아무래도 핸드폰 숨긴 것 같은데 화장실에 따라가 보자 라는 경찰과 도둑 같은 설정값으로 저희는 처음 만났죠. 제가 휴지를 한 움큼 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기세등등하게 화장실에 성큼성큼 걸어가니 탐정 만화를 좋아했던 만년 4차원 소녀는 눈빛에 생기를 띠며 탐정놀이를 시작했고 제가 가는 화장실까지 따라붙어 시비를 건 것이 저희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취미이자 특기는 사람을 비교하고 관찰하는 거였기에 4차원 소녀의 은밀하지 못한 대범한 온갖 태도들과 소곤거리는 호기심 어린 말들은 전부 시비를 거는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가까이 하기엔 제법 귀찮은 사람이다 라는 타인 결정값을 내리고서 화장실에서 티슈 한 장 찢어 쓰면서 제법 긴장한 채로 티가 안 나게 그 친구에게 거리두기를 했었죠. 아, 이때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끔 아침마다 핸드폰을 걷어가서 이런 조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4차원 소녀는 이 이야기를 비장의 카드인 것 마냥 꺼냅니다.
1: 너 아주 수상하고 이상해 보이는 어두운 애였어, 얘. 따라간 건 모르는 줄 알았는데, 헤?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0: 여전히 저의 절친한 친구는 상처 주는 나쁜 말을 대범하게 뒤섞으며 솔직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4차원 소녀는 눈치가 없어서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말하는 게 매력이자 또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은근슬쩍 매운맛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4차원 소녀는 키득거리며 말했죠.
1: 아니 잠깐만, 좀 말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내가 도대체 언제 그랬다는 거야?
0: 그렇게 술도 안 먹고 취중 진담처럼 매번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머쓱해하며 말하는 걸 지켜보는 게 4차원 소녀를 놀리는 저의 악의적인 웃음 포인트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저희가 서로 대판 싸우고 안 볼 것처럼 절교 선언을 한 뒤 5, 6년 만에 서로의 근황을 접했습니다. 다시 만난 저희는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시 꺄르르 웃으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다 왔으니 멀어지고 어색할 만도 한데 온갖 치부를 다 보여주고 온갖 즐거운 일들을 처음 함께했던 친구기에 잘 지냈냐는 멋쩍고 어색한 말 뒤로 서로가 서로를 폐인 같다며 깎아내리는 장난꾸러기 같은 애정어린 말들을 나누고 나니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0: 젖살도 안 빠졌던 어린 시절의 장난스러운 눈빛들과 싱그러운 웃음들은 귀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순진무구했던 첫사랑을 오랜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보다 더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본 어리고 느린 사랑보다는 온갖 감정을 다 느끼고 겉으로 표현하게 해준 우정 쪽이 저에게는 훨씬 더 묘하고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30대가 된 4차원 소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엉뚱하고 솔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인형 뽑기방에 당당하게 들어가더니
1: 야 꼬꼬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뽑기 한 번만 더 할게
0: 를 무한 반복하며 사냥 중인 매의 눈빛으로 무려 28개의 인형 뽑기를 성공하는 쾌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실력 좋으시네. 처음에는 귀여운 토끼 한 마리 정도 뽑아주려나 보다 싶었는데 점점 제 팔 안에 인형이 늘어갈수록 남들은 하지 않을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주는구나. 역시 나의 4차원 소녀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이 영화처럼 느껴졌죠. 4차원 소녀는 뽑기에 쓴 금액을 보고 자기가 미쳤었다며 울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아니야 재밌었어 너는 최고야 라는 칭찬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향적인 저에게 무언가를 느끼고 표현하는 게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사람도 이 친구였습니다. 여전히 엉뚱하고 여전히 솔직하고 여전히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만년 4차원 소녀.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관찰하고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만년 몽상가 소녀. 참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웃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오래오래 서로에게 하나뿐인 친구로 남아주겠죠?
1: 아셨어요. 아니 저 28번을 뽑으면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0: 모르겠네. 한 번에 바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요새 이거 한 번 하는데 한 1,000원? 얼마 저도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1: 네.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식구들? 여성시대 팀들? 모르시나 보다.
0: 예. 근데
1: 2,000원?
0: 이거를
1: 2,000원? 아, 1,000원에 두 번. 그러니까 500원이죠? 네, 네. 그래요.
0: 그래도 이걸 28개씩이나 이렇게 팍팍 뽑는 건 실력자신데.
1: 이거는 진짜 실력인데.
0: 네. 잘하나 보다. 근데 야, 참 재미난 조합이네요, 정말.
1: 그렇죠?
0: 예. 4차원과 몽상가가 만났어요. 참 서로 놀리는 포인트도 딱 있고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렇구나.
0: 얼굴에 토끼 모양 저 토끼 모양 한 게 4차원 소녀 친구인가요? 아니면
1: 봐.
0: 본인인가요?
1: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을 아무렴은 가렸을까?
0: 그런가?
1: 그러게
0: 우리 친구
1: 와,
0: 얼굴만 인형 가려줬나?
1: 진짜 많다.
0: 어머 이야 능력자시다.
1: 이야 진짜 진짜
0: 네 아 이런 친구 참 좋죠.
1: 재밌죠.
0: 원래 친구는
1: 얘기가 끝이 안 나죠, 이러면.
0: 예, 예. 서로 잘 통하는 거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성격 비슷한 거보다 오히려 성격이 달랐을 때 더 뭔가 재밌는 것 같아.
1: 맞죠. 예. 네.
0: 쟤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하지?
1: 그러게.
0: 이런 게 재밌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자, 사연 주신 두 분께 저희 선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우혜숙 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정은지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갑니다.
0: 네. 같은 이름의 정은지가 부르는 바람 따라 들으시고요. 저희는 옆집 변호사로 돌아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인데요. 한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이 29도가 예상되고 광주, 목포 31도까지 기온이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도 많고 사고도 여러 곳입니다. 우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구간의 사고인데요.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구간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덕수선폐에서 서종까지 14km 구간에서 밀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발안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여행 갈 때도 배낭 하나, 이사 갈 때도 캐리어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 간소남. 느낌의 신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2: MBTI. 네. P, 대문자 P 신민영 변호사.
1: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죠.
2: 맞습니다. 네. 대충 삽니다.
1: 그렇군요. 그럼 간소남이 맞네요.
3: 맞습니다.
1: 예, 막 바리바리 준비해서 싸갖고 다니는 거 안 어울리기도 해요.
2: 네, 속에 그래 뭐 배낭 하나 들고 여행 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배낭도 예. 많습니다.
1: 어 그래요?
2: 네. 여권이랑 네. 신용카드 정도면 뭐 어디든 갈 수 있죠. 맞아. 뭐. 네.
1: 그래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일단 현지에서 다 해결돼.
2: 맞습니다. 행기도 뭐 뒤집어 입으면 되고.
0: 자 어디를 가든 하여튼 가볍게 다닐 것 같은데 네. 네, 실제로도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오늘도 우리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죠. 이사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전주인 우편물이 아직 오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몇 번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우편물을 전달드렸는데 주소를 바꾸지 못한 곳들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전주인분 우편물이 올 때마다 반송함에 넣고 있는데 괜찮

0: 않을까요? 혹여나 전 주인이 저희 맘대로 우편물을 처리했다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1: 실제로 이사 후에 전에 살던 전 주인의 우편물이 잘못 날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네네.
1: 어때요? 보통 반송함에 많이 넣는데 이분이 반송함에 넣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전달도 해드렸는데 이게 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0: 문제가 있는 거?
1: 아니, 문제가
0: 있을까요? 반송함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0: 그죠?
1: 아, 네. 네.
2: 100점 만점에 200점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0: 오, 예.
2: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온 이 집주인이 네. 전 집주인의 우편물을 챙겨줄 의무가 없어요.
0: 네네네.
2: 집사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치해놔도 앞 집주인이 뭐라고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거기를 넘어서서 지금 이걸 모아서 반송함에 넣으시는 거
0: 네.
2: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점을 넘어서 200점에 해당하는
1: 네네.
2: 앞 집주인을 배려해 주시는 아주 따뜻한 분이십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칭찬받아 마땅한
2: 맞습니다.
0: 일을
1: 네,
0: 오히려 해주고 계시네요.
1: 네, 그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네요.
2: 네, 지금으로선 걱정하실 게 없어요.
1: 네.
2: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0: 예.
2: 방치하신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0: 네네.
2: 하지만 이거를 임의로 처분하는 순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0: 그러겠죠. 그러겠죠.
2: 네, 그런데
0: 그 임의 처분이 어느 걸 얘기해 말씀하세요?
2: 당당님의 해당 상황 없지만 상황을 제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2: 만에 하나 그런 분들 잘 많지는 않겠지만 편지를 열어봤다. 이런 네. 것 같은 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0: 비밀침해죄.
2: 네. 봉함한 남의 편지라든지
1: 네.
2: 아니면 비밀장치한 남의 편지를 열어본다든지 이러면 그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데
0: 네.
2: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러면 부부끼리도 성립할 수가 있어요.
0: 오호.
2: 어떤 사연이 있었냐 그러면
0: 예.
2: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0: 네.
2: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배우자 명의로 그러니까 이혼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우편물이 오니까 그냥 내가 뜯어본 거예요. 이 경우에도 어쨌든 둘의 부부 사이는 이미 파탄한 상황이고
1: 네.
2: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암묵적으로 서로 편지를 열어보게 허락을 해줬다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혼 소송을 한 이상은 이 관계도 끝났기 때문에
0: 네.
2: 부부끼리도 편지를 열어보는 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라는 그런 판례가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러니까 네. 그 둘 사이는 이미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2: 맞습니다.
0: 하지만
2: 네.
0: 일반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2: 보통은 암묵적으로 권한을 인정했다거나 그러면 인정될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0: 예.
2: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서로 부부끼리도 편지 안 뜯어보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뜯어봤다
0: 네.
2: 라고 하면 이건 비밀침해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 택배도?
2: 택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서로 권한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쟁점일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러니까
1: 네.
2: 그전에도 무기나 하거나 그랬던 사이였다면 괜찮겠지만 권한을 줬다라고 그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네. 않으면 문제됩니다.
0: 아니 기가 막히게 며칠 전에 제 후배 놈이 아내랑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내 택배를 뜯어?
2: 어?
0: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딱 저기 올려놓고 그 택배 박스는 그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분리배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2: 네.
0: 그걸 가지고 한번 혼났다고.
2: 물품이 뭐길래 그렇게 예민?
0: 별것도 아닌데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다툼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기억나서.
1: 그렇다면 네. 아내가 묵인해준 건 아니네요. 나의 우편물을 뜯어봐도 좋다.
2: 네.
1: 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이 경우에는 묵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문제 삼으려면 이건 비밀침해죄 문제 삼을 수 있고
1: 네.
2: 가족끼리도 이건 문제가 됩니다.
0: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2: 한국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네. 네. 자식권 또 안 돼?
2: 이거 어떻습니까? 같은 경우는 또 뭐 대리권이 있거나 하면 또 인정될
0: 예.
2: 수가 있는데 그 가족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묵적으로 권한을 줬냐 안 줬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
0: 네.
2: 그게 아니면 자식끼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어쨌든 가족끼리도 안 된다.
2: 네.
0: 예, 허락 없이 열어보는 거 안 된다.
2: 네, 절도죄나 횡령죄, 재산죄 같은 경우는 친족 상대례라 그래서 가족끼리 고소가 없으면 처벌 못하는 조항이 있는데
0: 네.
2: 비밀침해죄는 가족끼리 면책하는

0: 01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예요.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인데요. 얼마 전 물을 받으러 동네 병풍바위 약수터에 갔습니다. 물을 뜨려고 기다리는데 한 등산객이 다가오기에 물을 마시려는 줄 알고 순서를 양보해줬죠. 근데 갑자기 물이 나오는 꼭지에 머리를 대고 머리를 감기 시작하는 겁니다.
1: 아 진짜.
0: 아니 심지어 세수까지 하는 황당한 상황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 여기 먹는 물 받는 약수터입니다 하고 말하니 그분은 뭐 좀 어떠냐며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수터는 다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시설이자 먹는 물을 받는 곳인데 그분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불쾌하더라고요. 나 혼자 편하자고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1: 와 이거는 뭐 법을 떠나서 진짜 누구든지 아우. 뭐라고 한마디 할 상황이죠.
0: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1: 네,
0: 상황인데
1: 사람들이 물을 아우. 떠다 마시는
0: 네,
1: 그 공공시설에다가 대고 자기 머리를 감는다.
0: 세수를 막
1: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0: 예, 분명 코도 풀어서
1: 자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2: 아 이게 법을 다 뒤져봤는데
0: 예.
2: 약수터에서 머리 감거나
0: 예.
2: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걸 딱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0: 이런 걸 상상도 못한 거겠지. 법원
1: 설마
0: 이런
1: 사람들이 약수터에서 뭐 설마. 그렇게 할까 싶어서
0: 네. 예, 설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지금 조항이 없는 거 아닐까요?
2: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0: 네.
2: 물로 세수하거나 머리 감거나 하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술 더 떠서
0: 네.
2: 그러니까 뭐 샴푸를 갖고 와서 약수터에서 머리를 감는다거나 비누를 사용해서 거품 내서 목욕하거나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 그러면 약수터가 보통 어디냐면 도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내에 있는데 여기 이 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내에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0: 네.
2: 도시공원법이라나 아니면 자연공원법상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2: 안 되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0: 네, 네.
2: 뭐 계곡에 가서 목욕하거나 이런 거
1: 네.
2: 직접적으로 몸 담그거나 하는 건 직접적으로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터는 조항이 없는데 계곡에 몸 담그는 건 금지가 돼 있어요.
0: 네.
2: 그런데 여기 한 술 더 떠서 과다 노출한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런 네. 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0: 심하면 식스팩 입고 해도
2: 맞습니다.
0: 안 되는 거예요.
2: 네, 과다 노출하는
0: 과도한 노출 안 돼요.
2: 네, 하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이미 나머지는 다 아시는 조항일 거예요. 뭐 상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한다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흡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금지가 돼 있고
0: 네.
2: 또 하나 그 대피소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음주하는 행위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 갔다 왔는데 옛날에 저 기억에 뭐 대피소에서 뭐 술 한잔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대피소에 일절 또 네. 술을 못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어느 공원이든지 간에 금지되는 규정은 그 행동은 대동소이하고 이런 네. 행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자, 다음 상담 편지 갑니다. 20여 년 전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웠어요. 이혼 당시 큰딸은 제가 작은 아들은 전 남편이 키우기로 했지만 아들이 아빠와 가지 않겠다며 떼쓰고 울어서 결국 제가 두 아이 다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이후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서 딸은 결혼도 하고 아들 역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엿한 어른이 된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아들과 딸을 재혼한 지 12년 된 남편 앞으로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 역시 새아빠 앞으로 친양자 입양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인이 된 자녀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 남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분은 재혼한 지 1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친양자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계신데
0: 네네.
1: 우선 친양자 입양이 뭔가요?
2: 양자 하면 그냥 양자라고 생각.

0: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0: 보통 양자가 있고 친양자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2: 보통 양자, 친양자.
0: 네, 생각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양자는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양자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가 둘일 수 있는.
2: 네, 네. 네.
0: 하지만 친양자는 기존 부모와는 절단이 되는 단절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왜 두 개가 구분이 됐냐라고 하면 원래는 보통 양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데 완전히 그러니까 친부모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데 단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약 그 뭐 처음부터 막 그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친자인 것처럼 아니면 뭐 다양한 우회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러지 말고 친양자라는 제도를 둬서 아예 기존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효과 차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래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 네.
0: 그래서 보통 양자의 경우에는 원래 부모한테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좋은 거죠.
2: 네.
0: 그러니까 친부모한테도 상속받고 그리고 양부모한테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보통 양 그 부모와의 상속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2: 네.
0: 그리고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년의 경우에는 성년자 어른의 경우에는 친양자를 못해요. 미성년자만 친양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과 호족 문제인데 원래대로라면 양부모의 성과 호족을 따르지가 못하게 돼 있는데 보통 양자는 친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그렇게 완전히 친자식처럼 그렇게 만든 제도가 친양자입니다.
2: 네.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성인이 된 아이들을 친양자 입양은 안 되는
1: 불가능한 거죠.
0: 맞습니다.
2: 아, 미성년자만 된다. 친양자 입양은 네,
0: 그렇죠. 지금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되셨기 때문에
2: 네.
0: 이거는 보통 양자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2: 네.
0: 그나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집은 뭐 아버지가 김씨인데 왜 아들은 신씨예요? 뭐 이렇게 이상하다고 좀 하고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부는 보통 양자인데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본 네.
1: 네.
0: 성본 변경이라 그래서 그래서 아 나 그러면 좋아요 보통 양자긴 하지만 성이라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 앞으로 신민영이 아니라 김민영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2: 아
0: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유명인들 중에서도 한참 다른 성과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예명이 아닌데도 갑자기 성을 바꿔서 나오신 경우가 있어요.
1: 네.
0: 네 이런 경우에는 성본 변경이라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성이랑 그 본을 바꾼 그런 경우입니다.
1: 아 네 네.
2: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친양자 입양이 안 되니까
0: 네.
2: 우리 성인이 된 아이들을 지금 남편의 자녀로 올릴 방법은
0: 네, 보통 양자가 되는
2: 보통
0: 거죠.
2: 양자가 그냥 네. 되는 거고.
0: 그리고 불편하신 이름 문제나 이런 거는 성본 변경을 통해서
2: 네, 네. 이름은 바꿔 주실 수 있다.
0: 네, 그렇게 아, 해결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네.
2: 그리고 사연 속을 보면 어쨌든 전 남편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지금 그때 당시부터 한 푼도 안 주셨나 봐요.
0: 네. 예.
2: 예. 자,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그 양육비 받을 수 있습니까?
0: 불가합니다.
2: 아~
0: 네. 왜 그러냐면 시효 때문에 그래요.
2: 시효가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거 사연처럼 그러니까 누군가 양육비 줘야 되는데 안 준 경우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1: 네.
0: 받아야 되는데 이 양육비는 시효가 있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게 됩니다.
2: 10년.
1: 아, 10년 안에.
0: 네. 사연의 네.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지금 30대라고 했는데 맞나요?
1: 아 그런가요?
2: 아이들 나이가요?
1: 나이는 아직 안 나왔어요.
0: 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그런가요?
1: 결혼하고 또 네.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2: 재혼한 지 12년 됐다는 12년. 이야기.
1: 재혼한 지.
0: 네. 네. 그럼 만약에 10년 전이라면 성년이 되기 10년 전이라면 이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그 성년이 되는 10년이 지나면 이건 시효 때문에 청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2: 시효도 꼭 지키셔야 되겠다.
1: 그래. 아. 그러네. 참.
2: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가장이지만 TV 앞에서는 막내보다도 서열이 낮은 아빠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인데 이상하게 저희 집 리모컨이 제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 아빠, 드라마.
2: 아빠, 애니메이션.
1: 여보, 그거 좀 이따 봐요.
2: 3대 1, 다수결이 시작되면 저는 자동으로 패배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구 결승전이 있는 날이라 치킨까지 사들고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리모컨을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죠. 그런데 치킨 뚜껑을 여는 순간 아내가 리모컨을 가져가더니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나 했더니 이번에는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틀더군요. 결국 치킨은 제가 사고 야구는 휴대폰으로 보고 가족들은 75인치 TV로 즐겁게 시청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리모컨 배터리가 다 다르면 꼭 저를 찾습니다.

0: 아빠, 리모컨 안 돼.
1: 그러면 저는 얼른 배터리를 갈아줍니다. 배터리를 끼우는 순간 가족들이 됐다 하며 다시 리모컨을 가져갑니다. 저는 리모컨 사용자도 아니고 AS 기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막내가 제 무릎 위에 올라오더니 아무 말 없이 채널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아빠도 좀 보자 라고 했더니 막내의 한마디,
0: 아빠는 휴대폰 있잖아.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집 TV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TV는 제 돈도 보태서 산 공동재산이고 관리비와 전기요금도 제가 대는데 왜 채널 선택권은 저만 없는 걸까요? 가족회의를 열어 리모컨 사용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도 집에서는 다수결 앞에 무조건 패배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가장의 TV 시청권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유쾌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시청권을 보장하나
2: 보장하라.
1: 맞아. 나 이 참 되게 귀여운 사연이면서도
3: 그렇죠.
1: 이 같은 남편 또 아빠 입장에서
0: 씁쓸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리모컨을 되찾아오기 위한 가장의 오픈 사연.
1: 그러니까
0: 항상 3대 1로 지는 입장이에요.
1: 야.
0: 자, 그러면 이 리모컨 쟁탈전 속에서 이 집의 TV 채널 우선권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게 법의 문제에 해당될까요?
1: 진짜 이런 게 있나?
2: 해당합니다.
1: 있어요?
0: 아, 네. 그래요?
2: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TV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문제예요.
1: TV 소유권 맞아.
2: 네.
1: 맞아.
2: 소유권이라는 건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그 사용 수익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죠.
1: 관리비와 전기요금은 남편분이 내죠.
2: 네.
1: 물론 TV를 살 때는 돈을 보탰다고 한 거 보니까,
2: 네.
1: 같이 아내분하고 이렇게 사신 거 같고.
2: 거의 정답에 접근하셨습니다.
1: 예.
2: 네. 이 TV의 소유권자는 누구로 봐야 될까요?
1: 그럼 남편?
2: 아니죠.
1: 아니요.
2: 부인까지 부부. 포함입니다.
0: 부부.
1: 아, 부부예요?
0: 네. 부부.
2: 네, 왜냐면 돈을 보태서 샀다 그러니까.
1: 아, 돈 보태서.
2: 혹시라도 애들 돈을 보탰다면 애들까지도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예. 어쨌든 돈.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돈 낸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1: 돈 낸 사람이 소유한다.
2: 네. 예. 그러면 두 번째.
1: 네.
2: 그럼 과연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면, 공유권자가 여러 명이면,
1: 예.
2: 과연 이 TV의 사용 수익권은 누가 결정할까요?
0: 그러게요.
2: 네.
0: 이 집은 과반수로 하시나 봐요.
2: 과반수로. 하지만 법적으로는.
1: 법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거 아니에요?
2: 어떻게요? 절반 이상.
0: 사람?
2: 네, 지분의 절반 이상이죠.
1: 야, 진짜 돈 얼마 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TV 살 때.
2: 맞습니다.
1: 아.
2: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네. 돈 얼마 냈는지를 따져가지고.
1: 와.
2: 네, 그래서 지분을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지분권대로 투표를 하시는 게 이 집의 정답이긴 합니다.
0: 야, 참 상.
1: 돈을 얼마나 보태셨는지를 그러면 네.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
2: 맞습니다. 뭐 전기료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사실 네. 이거는
1: 이용
2: 뭐
1: 다른 요금은
2: 네 거기까지 가지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고.
0: 네네. 네.
2: 어쨌든 TV 살 때 네, 각자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1: 와.
2: 네.
1: 그럼 그 말인 즉 만약에 자식들은 돈을 안 냈다면
2: 네.
1: 꼬맹이들인 것 같아 보니까.
0: 네, 그런 것 같아.
2: 그럼 니들은 나가 있어 해야 되는 거죠.
1: 채널 선택권 없는 거예요.
0: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2: 엄마랑 둘이 결정할 문제야.
1: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막 3학년이 더러운 세상. 돈 안 냈다고 TV도 못 보게. 아, 이건 좀 너무
0: 네. 이게 아. 부부가 참 현저하게 갈라지거든요.
1: 네.
0: 취향이
1: 다르면
0: 똑같으면야 문제가 없지만 네. 남편은 운동 보고 싶고 뉴스 보고 싶고 아내는 드라마를 봐야 되고.
1: 예.
0: 이거 아, 참 이거, 아.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집도 규칙을
1: 이게
0: 둬야 할까요?
1: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들 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0: 아니야, 쪼잔해도 애들은 그렇게 그래? 애니메이션 뭐 이러고 얘기하죠.
1: 너희들은 돈 안 냈으니까 빠져.
0: 어?
1: 이제 와이프가 나 드라마 볼 거야 하면 자기가 얼마 냈지? TV 살 때?
0: 아우.
1: 그걸로 이제 나눠야
0: 해?
1: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2: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1: 와,
2: 네. 법적으로 가겠다면.
1: 예. 근데 이걸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집안끼리 한번 집안에서 이걸 가족 회의를 또 한번 해보세요.
2: 네.
1: 왜냐면 화목한 것 같아 이 집의 분위기가
2: 맞습니다.
1: 굉장히 그죠?
2: 그리고 네. 민법에 보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0: 네.
2: 지금 이거는 공유에 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랑 민법의 공유에 관한 걸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1: 네.
2: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1: 그러니까
2: 하죠.
1: 이게 오히려 살아있는 교육이 되겠어요.
2: 네.
1: 예.
2: 그래서
1: 예.
2: 너희들은 나가 있고 아버지가 야구를 봐야겠다.
0: 야, 정말. 네.
1: 근데 아내분하고 진짜 반반 냈어.
2: 네.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스포츠와 드라마 이거 채널 선택 어떻게 됩니까?
2: 그때부터가 위험해진 겁니다.
0: 아. 네.
2: 그러니까 동업도
1: 예.
2: 사실 저 이렇게 해서 동업이 망한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건데
1: 예.
2: 50대

0: 50이면 그 누구도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유령선처럼 표류하는 동업체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 50대 50이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TV를 그 결정이 안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1: 하루하루.
0: 네, 어느 한쪽이 무단으로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무단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상대방 그 지분 50%에 대한 그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와 정말. 야,
2: 우리 남편분들 아셨죠? 예, 뭐 살 때 51대 49야. 51대 49로 조금이라도 더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업계약서나 이런 거 쓸 때도 51%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 네, 그렇구나.
0: 네, 어느 한 사람이 결정권을 확실히 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1: 그렇구나.
2: 예.
1: 네.
2: 네, 알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 옆집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B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3: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큰 걸 배웠죠. 네, 특히 가전제품 중에서도 TV를 살 때는 네. 무조건
5: 51%를 내는 게 좋다.
4: 네, 절반 이상은 내라. 네. 네, 그러면 리모컨을 좀 마음 편히 소유할 수 있다.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이제 잠시 후에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명곡극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없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직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의 한 컴퓨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민간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 한 명이 짙은 연기 속에서 소방 호스를 밟고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건물 5개 동과 비닐하우스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남양주시는 한때 인근 주민에게 연기 흡입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패트리어 생산 허가를 받게 된다 해도 당장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글로벌 해상 물류 요충지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으로 대규모 진격을 감행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4일 예멘 군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부터 이어진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의 격렬한 교전으로 하루 만에 최소 12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예멘에서 벌어진 단일 무력 충돌 중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입니다. 국제유가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상 물류 요충지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 대비 0.2% 오른 배럴당 $91.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장 대비 0.8% 오른 배럴당 $96.28에 마감했습니다. 여름 내내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졌던 스페인에서 9월 들어서도 45도가 넘는 폭염이 관측됐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현지 시간 3일

0: 남서부 안달루시아 광역자치주 엘그라나도의 기온이 올해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은 45.7도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 강릉 26, 대구 27도 등 25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흔히 라디오를 상상의 매체라고 하죠. 목소리 너머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상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각자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와 AI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죠. 무언가를 생각할 틈도 없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거나 정답을 알려주는데요. 결국 이용자의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청소년의 뇌기능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현명한 대응책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들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6: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6: 고구마, 전어, 송이버섯, 밤, 꽃게, 연근, 고등어, 대하, 굴, 사과, 배, 감, 무, 호박. 이게 다 뭘까요? 일중 씨 알아맞혀보세요.
7: 이게 다 과일도 아니고 이게... 글쎄요. 다 맛있는 건데.
6: 이게 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음식들이었습니다.
7: 아, 네.
6: 뭐 사시사철 알맞게 음식들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이때 먹어야 제일 맛있더라 하는 그 계절의 대표 음식들이 있잖아요.
7: 네,
6: 그걸
7: 맞아요.
6: 찾아서 맛보는 게 또 사는 재미죠.
7: 맞습니다. 아, 꽃게, 송이버섯, 기름장에 싹 좀... 자, 음악도 그렇습니다. 철에 따라 더 맛있게 들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요맘때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음악. 오늘도 사연과 함께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릴게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6: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7: 여성시대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2: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르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1: 여성시대
2: 명곡 극장.

0: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도 확실히 9월, 이 9라는 숫자를 보니까 가을 같습니다. 8월은 뭔가 팔팔하게 뜨거운데 9월은 날씨가 어떻든 그냥 선선한 기분이에요.
1: 오호, 확실히 당당이님들의 선곡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뭐 파도 소리도 들리고 댄스곡이 많았는데 오늘은 첫 곡부터 발라드로 갑니다.
0: 와.
1: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
0: 이야, 이 폭발적인 가창력, 허스키한 목소리, 호소력 짙은 음색, 조장혁. 이 노래 좀 한다는 남자라면 노래방에서 꼭 한 번쯤 도전해보는 노래거든요. 잊었니 나나나. 아우, 이거 다시 들어야 가사가 또 떠오르겠는데. 예.
1: 네. 네, 이 노래를 청하신 곽휘숙님은 주말에 쌍둥이 손주들을 돌봐주신대요.
0: 네.
1: 오늘도 여성시대 끝나면 아가들 보러 가려고요. 사위는 직업군인이고 딸이랑 한 명씩 돌보고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아이고 힘들어요 하시면서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을 신청해 오셨어요.
0: 야, 그러셨구나. 이게 힘들어도 쌍둥이들 귀여움에 중독? 그래서 중독된 사랑? 아유, 쌍둥이니까 또 두 배로 더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만큼 더 행복도 두 배, 세 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

0: 아, 좋다.
1: 좋죠.
0: 예.
1: 네. 일중 씨는 퇴근할 때 돈 내고 가요.
0: 왜요, 왜요?
1: 코노.
0: 어?
1: 아. 코노.
0: 노래방비 내고 가라고요?
1: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아주 열창을 하시니까.
0: 아, 이걸 어떻게 안 따라 불러요? 예. 조정혁의 중독된 사랑. 9월의 첫 번째 명곡 극장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신청해주신 곽회숙님, 감사해요.
1: 이어지는 다음 곡은 오오 정남식님이 주셨습니다.
0: 아, 남식 형님.
1: 네. 잘 모르시는 당당이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작년 여름에 일중이가 간다 여성시대 특집으로 일중씨가 당당이님들 이 일하시는 일터로 직접 나가서 일도 거들고 또 얘기도 나누고 왔는데, 그때 예. 만났던 분이 정남식 당당이님이시죠.
0: 맞습니다.
1: 바로 작년 8월 오. 중순께. 네.
0: 그게 벌써 1년 더 된 이야기군요.
1: 그렇죠.
0: 이 우리 남식 형님 생수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이라 새벽부터 출근을 하시고 항상 여성시대. 또 미니로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미니에 가끔씩 글도 올려주시고
1: 아,
0: 하시는데.
1: 그래요?
0: 아니 그 남식 형님이 오늘 무슨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1: 애들 생각하며 하늘 한번 봤는데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른 노래 박지윤의 하늘색 꿈 신청해보고 싶어요. 가수랑 제목이 맞습니까? 그러셨어요.
0: 맞아요 형님. 예, 네. 박지윤의 하늘색 꿈 맞죠. 요즘에 특히 뭐 비 와서 잠 못 봤지만 비 오기 전에는 뭉게구름이 파란 하늘에 얼마나
1: 네,
0: 그냥
1: 예뻤어요.
0: 네, 예뻤는지.
1: 노을도 예뻤어요. 한강변에.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었죠. 아마 그러면서 떠오르신 노래인가 보네요. 박지윤의 하늘색 꿈. 남식 형님 볼륨 높이세요.

0: 자, 박지윤 씨의 데뷔곡이었어요. 하늘색 꿈 들으셨습니다. 97년도 고등학생이었던 박지윤 씨가 가요계에 이름을 알린 노래죠.
1: 네, 원곡은 로커스트가 불렀는데 이제 리메이크를 한 셈이죠.
0: 아.
1: 로커스트도 이 노래로 데뷔했어요.
0: 그래요?
1: 네, 80년도에 제3회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대상, 가창상. 이 노래로 2관왕을 차지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0: 네.
1: 네.
0: 야, 이 하늘색 꿈. 그러니까 원곡도 원작자가 이 노래로 데뷔했고.
1: 그렇죠.
0: 박지윤 씨도 이 곡으로 데뷔했고.
1: 그렇죠.
0: 네. 우리 누님은 데뷔곡이 그러면 아침 이슬인가요?
1: 그렇죠. 네, 아. 아침 이슬이죠. 71년도에 음반으로 나왔죠.
0: 네.
1: 네.
0: 그때 데뷔곡으로.
1: 네.
0: 그러셨구나. 각자 이 가수분들에게 데뷔곡은 정말 잊을 수 없는.
1: 네.
0: 네.
1: 맞아요.
0: 내 평생의 네. 운명이다.
1: 저 처음으로 무대에서 돈 받고 노래하게 해준 선배가 송창식 선배.
0: 오.
1: 저를 세상으로 끌어내 주신. 처음 그래서 무대에 섰었죠.
0: 야, 그러셨구나.
1: 네.
0: 거기가 이제 그 오비스 캐빈?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에요.
1: 이종환 선생님이 뭐 무대를 이렇게 상관하셨던 명동 초입에 있었던 왼쪽에 있었던 가게 이름인데 잊어먹었어요.
0: 네. 잊어먹었어요.
1: 거기서 잠깐 불렀고.
0: 네.
1: 뭐 이종환 선생님이 상관하시던 곳이 꽤 있었는지 하여튼 종로로도 가서 부르라고 그랬고 왔다 갔다 많이 했죠.
0: 네. 네.
1: 거기서... 한 달만 그리고 한 달 만에 오비스 캐빈으로 간 거.
0: 아, 그러셨.
1: 네네.
0: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첫 무대를 하신 거고.
1: 네, 돈 받고 하는.
0: 돈 받고
1: 하는. 프로로서.
0: 프로로서 이제 첫
1: 네.
0: 무대를.
1: 네.
0: 아, 서셨구나.
1: 네.
0: 그러면 이제 오비스 캐빈에서는 아침 이슬도 함께 딱 부르신 거예요, 데뷔하면서.
1: 그럼요, 불렀어요.
0: 아,
1: 네.
0: 그렇게 되신 거구나. 잊을 수 없는 데뷔곡.
1: 그렇죠.
0: 첫 무대.
1: 네.
0: 자, 이어서 다음 명곡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상우 님이 주셨는데요.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문득 떠오른 노래. 글렌 헨사드와 마르

0: 게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신청합니다. 남녀의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 선율 그리고 나지막이 겹쳐지는 목소리가 쓸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주고 지친 하루에 온기를 전해주거든요. 하셨어요.
1: 오, 영화 Once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죠.
0: 맞아요.
1: 타이틀곡입니다.
0: 네네.
1: 이게 저예산 독립 영화였대요. 근데 뭐 토니상 8개 부문 석권할 정도로 최고의 음악 영화라고 하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곡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0: 진학은 물론 고졸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9: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1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가을에 들어서면서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합니다. 다만 아직 한낮에는 덥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목포가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화창한 가운데 고속도로 차량 많고요. 사고도 여러 곳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장수 구간, 반대 판교 방향 시흥요금소 구간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안산분기점, 팔탄분기점에서 포승분기점까지 22km 구간이 쭉 밀립니다.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에도 사고입니다. 안진터널에서 사고 나면서 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 빨리빨리 잘하고 부지런한 이유가 사계절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1년에 4번 계절이 바뀌니까 빨리빨리 이 계절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느라 바쁜 거죠.
1: 맞아요. 계절 변화가 없다면요. 1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작년 추석 때 뭐 했지? 날씨가 어땠지? 뭐 동네 숲에 색깔이 어떻게 변했더라? 이런 거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더더욱 요즘 그 짧아지고 있는 봄, 가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이 가을 우리의 주말을 더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노래,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음악들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여성시대 명곡극장 참여 번호는요. 문자 샵8001 우물정 누르고 800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1: 네. 4부의 첫 곡은 1576님의 신청곡입니다. 위트니 휴스턴의 All the Men That I Need를 추천합니다. 1991년 라이브 버전이 정말 절절하고 좋아서 다들 들어보셨으면 해요. 예. 너튜브에 영상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
1: 아, 너무 예.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
0: 맞습니다.
1: 남편 잘

0: 못 만나서. 그냥 그 어떻게든 마약에서 좀 꼬집어내려고 남편을 도와주고 그러려다가 오히려 네. 자기가 휩쓸렸어요. 결국엔.
1: 그렇군요.
0: 네.
1: 자, 이렇게 명곡으로나마 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네요.
0: 그렇게 아름답더니. 아유.
1: 자, 1576님의 76님의 신청곡으로 듣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Old Man That I Need.

Yeah, yeah, yeah.

0: 이야, 대곡을 듣고 왔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0: 휘트니 휴스턴의 Old Man That I Need. 이 말씀하신 1991년 무대를 찾아보니까요. 예, 1991년 3월 31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의 네이벌 스테이션 노퍽 군사기지에서 펼쳐진 무대였습니다.
1: 네네.
0: 이게 당시 걸프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방송사가 주관했던 자선 콘서트 무대였네요.
1: 함성 소리 들렸죠? 와, 군복을 입은 군인들 또 가족들이 객석에 가득 앉아서 휘트니 휴스턴에게 얼마나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주는지 그냥 휘트니 휴스턴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창을 했죠.
0: 정말 네. 이 무대와 객석에서 하나가 된다는
1: 예.
0: 네, 그런 열창의 의미입니다.
1: 다음 명곡은 1140님이 주셨습니다. 95년 대학교 2학년 때 영국으로 1년 연수 갈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됐어요. 그때 여친이 준 테이프 두 개. 하나는 동물원 1집, 또 하나는 6집. 그때 멀리 있는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며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매일매일 들었던 노래. 동물원 1집에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신청합니다. 그 시절 그 여자친구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우!
0: 이야.
1: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0: 진짜 두 분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노래겠어요.
1: 그러겠어요.
0: 네.
1: 찾아보니까 당당이님이 연수 가던 그 해 95년도에 동물원의 6집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동물원의 첫 번째 앨범과 마지막 앨범을 준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너의 시작과 끝은 나다.
1: 아하,
0: 그럴 수도 있지. 있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일중 씨가 네. 만약 당분간 네. 어디 연수를 멀리 떠나게 됐다.
0: 네, 연수를 떠납니다.
1: 아내에게 주고 싶은 노래 두 곡을 골라주세요.
0: 두 곡이나요?
1: 두 곡이나요?
0: 아니, 이적에 뭐 하늘을 달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 하늘을 달리다.
0: 네.
1: 나는 자유다. 하늘을 달리겠어.
0: 아, 글쎄.
1: 찾지 마.
0: 잘 골라야 되는데.
1: 그러게.
0: 예. 그리고 뭐 김범수의 보고 싶다.
1: 오.
0: 네, 남겨놓고 좋다. 하겠습니다.

0: 좋다.
1: 네네네. 그렇게 하늘을 달리고 하지만 그래 눈의 마음 속에 당신을 보고 싶다. 자 우리 1140님은 동물원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죠. 말하지 못한 내 사랑.
0: 아 좋다 제목도.
1: 듣겠습니다.

0: 아, 좋네요. 동물원 노래 특유의 그 감성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에 담긴 여러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입니다.
1: 어이?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갔어요?
0: 네, 맞아요.
1: 아휴, 그렇구나. 저만의 소소한 힐링송. 우효의 민들레 꼭 들려주세요. 딸과 함께하는 쌍둥이 육아의 고단함을 달래주고 힘을 주는 노래예요. 이 노래 듣고 기운내서 오늘도 아이들에게 멋지고 다정한 할머니가 될 거예요 하시면서 2053님이 신청하신 곡.
0: 근데 이미 멋지고 다정한 할머니가 되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죠.
0: 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그런 분 같으신데. 자, 나를 위한 소소한 힐링송 또 이런 걸 잘 챙겨야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주고 다정할 수 있잖아요.
1: 네, 맞아. 다정함도 체력이야.
0: 네.
1: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0: 네. 자, 신청해 주신 우효의 민들레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함께 들으시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9: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경보.
1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8: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8: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8: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우효의 민들레 준비했고요.
7: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길에 놓인 나무 벤치 사이에 못 보던 얼굴이 보입니다. 초록색 식물이 삐죽 의자 틈으로 고개를 내민 겁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씨앗이 기어이 땅속을 헤집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순옥 작가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글과 그림으로 담았어요. 그림책 틈만 나면을 함께 볼까요?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꿀 수 있어. 완벽한 곳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 피울 수 있습니다.
1: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팔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

0: 기록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지며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1원 떨어진 1860.2원, 경유는 0.7원 내린 1844.5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격해진 미국과 이란의 공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다시 올라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 유가 지난주보다 배럴당 7.6달러 오른 99.9달러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을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늘부터 7일까지 네팔을 방문해 시시를 커날 네팔 외교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네팔 측에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1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여자 농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27득점을 올린 박지현의 활약을 앞세워 99-81로 승리했습니다. 에이스 박지수가 발목 수술 여파로 이번 대회에 불참한 상황에서 슈터 강희슬도 3점 슛 6개를 포함해 20점을 올리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할 전망입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들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현지 시간 5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겠지만 접촉이 이루어지면 알리겠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테러 활동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단한 고용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반색한 뒤 미국의 신용이 강해졌으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8분쯤 인천 검단구 드림파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량 한 대가 모두 탔고 차량 내부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서 격상했던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어젯밤 10시를 기해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27일부터 가동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도 종료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6도, 대구 27도 등 전국이 25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동해 먼바다 최고 4m, 남해 먼바다는 최고 5.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26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9: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 인사해 주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서정 변호사입니다.
12: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1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서정 변호사님 오랜만에 봬요.
11: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9: 자주 나오세요. 예.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5: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4: 건강해.
15: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6: 건강기능식품.
1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9: 수확량 줄어도?
18: 보장.
19: 가격이 내려도?
18: 아이, 그럼.
19: 보험이 든든하구만.
2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21: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2: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0: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내부 뭐 취재한 보도들에 따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1: 그러면 파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는 파병을 없다라든지 호르무즈 해협하고 우리는 좀 거리를 두겠다든지 이런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건 확실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고민이 엄청 셀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걸 겪었기 때문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건데 모든 기준은 국익, 딱 국익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공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 만만치 않을 텐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민주당은 어떻게 할지 저는 민주당 반응을 제일 궁금해해요. 사실은 예,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0: 뭐 각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뭐 드문드문 나오고는 있는데 뭐 네.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2: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해진 건 없지만 사실 보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논의는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국민들도 알고 뭐 야당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자체가 딱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하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대미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레버리지를 미국에서 또 가지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조는 과거에도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공조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파병을 요구했을 때도 우리가 뭐 유엔에 가서 유엔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해서 행동한 게 맞지 그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건 맞지가 않고 뭐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중동에서 이란하고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쉽게 파병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같이 행동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저희 당 내에서 뭐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미국이 불법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우리가 파병하는 것이 맞냐?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더라까지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에 우리의 천궁2 우리의 뭐 중거리 미사일이죠. 전략적인 요 무기를 판매를 해라라고 한 전화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건 에둘러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빨리 참여해라 무기 팔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공격 무기 팔아라는 거죠.
0: 그렇죠.
1: 살상 무기.
0: 그렇죠.
1: 다르죠 이제 또 차원이.
3: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파병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강하게 했는데 지금도 만시지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호르무즈의 원유 70% 이상 수입한다. 그러면 이게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그리고 한미동맹도 중요하고요. 저는 진보진영에서 이걸 자꾸 침략전쟁으로 봐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걸 국제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예방적 자위권 이런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미국과 이스라엘 정당한 전쟁이에요. 이걸 자꾸 침략전쟁으로 우리 헌법에 보니까 지금 아마 이 진보진영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다면 지지율이 한 10% 폭락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지금 와서는 잘했다 하잖아요. 지금 진보진영에서도 그때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노무현이 옳았다 하잖아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저는 파병해야 된다.

0: 다 제안이 있잖아요. 그건 예, 예. 국회하고 정부 부처가 다 같이 이제 수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범위로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 이 전쟁은 정당하다고 했는데 전 지구인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는요 노벨 반평화상 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 지구인들이 이 외계인 같은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맨날 협박하고 전쟁을 뭐 이렇게 달라고 뭐 원했습니까? 우리 지구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누가 청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찾았어요? 핵무기 뭘 찾았는데요? 없잖아요.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 일으켜놓고 뭐 대한민국은 북한에부터 위협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한미군 파병해서 지켜주는데 너네들은 왜 우리 안 지켜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규탄을 해야죠. 일단 그게 먼저고요. 다 같이 규탄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파병 문제는 범위에 따라서 저는 판단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지금 2003년 때 그 파병 말씀하셨는데 똑같아요. 구조가 흘러가는 게. 2004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을 하면서 파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라크 파병 문제가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
1: 네.
0: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막 진보진영, 특히 이제 그 미선의 효순이 사건도 있은 지 얼마 안 됐고 이래가지고 반미 정서가 워낙 강할 때라
1: 그랬죠.
0: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막 단식한다는 분도 있고 민주노동당 극렬.
1: 예, 예.
0: 저도 그때는 민주노동당 쪽에 있어서 반대 엄청 많이 했는데
1: 네.
0: 근데 유시민 작가 그 당시에 처음에 반대하다가 돌아섰어요. 입장을 바꿔갖고 파병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미 외교 카드다. 불가피한 악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틀린 걸 알면서도 해야 하는 대통령의 고뇌, 외로움, 괴로움 이걸 토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계속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압박하고 지금 대한민국 패싱하고 북한을 갖다가 그냥 나라로 그냥 인정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리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그냥 고통분담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고통분담하면서 젊은이들을 안 보내는 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1: 네.
0: 그럼 파병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1: 아.
0: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파병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그래 대통령도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앞으로 일하는 일에 대해서는 감수합시다. 협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고 막 비난했어요. 대통령이 결단 제대로 못 내린다고. 실기했다 그러시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 비판할 비난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익을 위한 고민이 아니고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프레임으로 가면 이 지금 트럼프라는 정말 악당이 지금 이런 행패를 부리는데 대응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대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과의 안보 협상이나 통상 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0: 그렇죠.
1: 셈법이 지금 복잡한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항상 실질적인 기여에 대해서 열려 있고 여기에는 군사적 기여가 포함됐는데 이게 군사적 기여라는 게 반드시 전투 참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전투나 수색이나 선택할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보고 있다. 약간 이런 기류로 읽히거든요. 결국에는 파병이 현실화될 때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방향과는 반대할 것이다. 약간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2: 아이고,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덮어놓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덮어놓고 비난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썩 반기진 않지만 또 표현도 악당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래서 국익 얘기를 한 거예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요. 분명히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아마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낼 텐데 분명히 반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잘 끌고 가는 거냐. 그래서 대통령직에 있는 분의 고뇌가 있는 거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미국에서 원하는 거 뻔한 겁니다. 전투병력 당연히 원하겠죠. 뭐 수색만 하고 우리는 뭐 병참이나 지원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센 요구를 아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도 여기서 평가가 되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임기가 3년 반도 더 남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어쨌든 여당이시니까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반응을 먼저 보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지 덮어놓고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3: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병을 원할 때 저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회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세 문제도 있고 지금 대미 투자도 왜 일본 하고 있는데 한국 너희는 안 하고 있냐

0: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원칙은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돈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관 장관에게 줬던 원칙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정말로 성과를 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자. 두 번째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결국에 우리 국익을 우선 네. 해라.
0: 그러니까 네.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러트닉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은 말 잘 듣는데 한국 너희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일본은 파병을 하는데 우리는 파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줄이기 위해서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좀 넓히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와 미국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일요일에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각이 단행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고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이 이슈가 소비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번 2기 인선 개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으로 잘한 건가요? 1기랑 비교했을 때는 뭐 어떻게 다르다든지 뭐 뭔가
2: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인재풀이 상당히 좁구나. 그 깊이도 얇구나. 이걸 드러낸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봐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은 잘 안 나오고 두 분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뭐 용해인 후보자 얘기야. 일주일 내내 나왔기 네. 때문에 도대체 왜 이 결정을 했냐에 대해서 정말 의문인 상태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공소취소 관련한 공격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에서 완전히 밀려버리고 아니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 해도 돼? 이제 여기까지 갔단 말이죠. 일단 지명을 했으니까 벌어진 일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게 궁금해요. 지명을 했으니까 청와대 차원의 정무적 판단을 정말 할 건지 지난번처럼 강선우 이해원 두 후보자 때처럼 청문회는 지켜보자 뭐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는 거냐 이런 한가한 얘기는 하고 있으면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1: 사실은 이게 국정쇄신 카드로서 개각 인선을 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이게 하락하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배경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지금 이게 갤럽이 뭐 40%부터 해가지고 34.7까지 놓은 게 코리아 정보를 있었지 지지율이 말해주잖아요. 뭐 저는 정말 최악의 개각인데 제가 이제 용해인하고 김성원은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낙마될 거니까. 그런데 이형일 있죠. 예. 이런 데는 우리가 관심 안 가. 이형일 후보자가요 십몇 년 동안에 거주한 게 한 네 달이나 될란가 전부 이게 비거주 1주택에 이거는 뭐 완전히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과천에 아파트를 살지도 않으면서 몇 달 안 살았어요. 그럼 이게 엄청 올랐잖아요. 신고제도 31억인데 정말 이게 이재명 정권의 맞습니까? 정책과?
1: 재경부 장관 후보자.
3: 이영일. 네. 이분이 네 달 살았다니까 10년 동안 투기 과천에 재개발되는 아파트를 사가 엄청 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게 홍지성 국토교통부 이분도 지방고시 출신인데 이분도 돈을 개인적인 사채까지 끌고 은행 대출 풀로 땡겨서 10억짜리를 5억 얼마 빌려서 집을 샀잖아요.
1: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 몇몇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3: 우리가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검증평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있죠. 부동산이 전국에 13건 있어요. 한번 송곳 검증해야 돼요. 우리가 두 명에 자꾸 관심 가야 되면 다른 후보자는 뭐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 잠깐만요. 지금 언급하셨던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재일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언급해 주셨고 거기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34.7, 부정평가는 61.9%였다는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총평 해주세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용용 죽겠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 용용 죽겠지?
4: 예, 정말 죽겠습니다.
1: 그 용해인 후보자 예, 그리고 예. 또 한 명은요?
4: 아니, 그냥 용용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매우 힘들게 한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지명을 한 행위를 하시지만 지명 행위를 하시지만 그럼 후보자 본인이 할 목도 있는 건데 후보자 본인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2기 개각을 하는 취지를 완전히 다 그냥 싸그리 몰각시켜 버렸다고 생각해요. 네.

0: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대의 나이에 국회의원 두 번 하는 것도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도 그 말만 들어도 그건 좀 너무 불공정한데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거기다 위성정당에 더 나아가서는 30대에 장관까지 된다고 하니 다들 그것만으로도 쇼킹한 소식이에요 사실은. 그럼 용인 후보자는 내가 그러한 지명을 받은 이유가 뭘까? 대통령의 뜻이 뭘까? 내가 시대 흐름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를 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20대, 30대 청년들 흡수하고 여성들도 소구하고 진보정당, 군소정당도 흡수하고 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근데 다 거꾸로 가잖아요. 여성단체에서도 반대, 청년들도 반대, 진보정당도 좀 연대해가지고 반대 성명 내고 있어요.
1: 그래, 지금 처음 애초에 그냥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커진 건데 이렇게까지 여론이 나빠졌으면 자진사퇴를 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신
0: 그러니까
1: 건가요?
0: 그러니까 초기에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얘기를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1: 예, 예. 겸직을 안 하겠다고 했었어야 된다.
0: 그거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의지 문제예요. 자기가 한다 안 한다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지 무슨 인사청문회 가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SNS에 또 열려 있잖아요. 소명은 SNS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SNS를 올리자마자 들불처럼 반대 여론이 더 커져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지켜보면서 내가 오히려 이 개각의 효과를 다 무너뜨리는구나. 좀 자성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그냥 일단 청문회까지는 버텨보겠다.
1: 아,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겸직에 대한 입장을 그러니까 내가 한 게 그 비례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늦지 않았나요?
0: 지금은 저는 실기했다고 봅니다. 아. 그거 얘기해봤자 어차피 지금 버티는 동안에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과거 얘기 다 나오고 무슨 언더조직 얘기 나오고 그 언더조직에서 있었던 여성들의 억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의원직 사퇴한다고 해서 쫓기듯이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민주당 입장은 네. 어때요?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2: 일단 우리가 개각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겠다? 저는 그런 목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대 보면은 뭐 개각해가지고 인사 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각을 중폭이든 소폭이든 대폭으로 했을 때 그냥 잘 지나가면 그게 저는 잘한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오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해인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청와대에서 쉽게 말해서 좀 2030 여성들, 청년들에 대해서 좀 감수성은 조금 묻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류적으로만 봤을 때 아 젊고 또 여성이고 또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고 소수정당 원외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카드가 괜찮겠네라고 좀 서류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거에 용해인 그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비례대표 두 번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용해인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야당에서 비판을 할 때는 조금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뭐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그동안에 뭐 정책이나 법안을 뭘 발의했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언더조직이라든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아니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던데 무슨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따르겠습니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더 조직에서 뭐 연애를 못하게 한다. 근데 그때 침묵을 했다.
1: 그러면 저는 어쨌든 뭐 과거 이력에 대해서 그렇게 파멸까지 가진 않더라도 그러면 뭐 의원직과 뭐 그 장관직을 겸직하겠다. 요거 말고는 별로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세요.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악마화를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비판 지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전제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마화는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원직은 최소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아니 비례대표면 특정 그 분야에 있어서 비례성 가지고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관이 되면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비례대표직을 누가 보더라도 수행하기 어려우면 그걸 내려놓는 것이 저는 국민 정서에 맞다라고 보고 이게 또 이미 청년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뭐 4050, 70보다. 예, 예. 근데 그런 지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1: 용단은
2: 봐요.
1: 어떤 거예요? 지금 저는 의원직 사퇴 말고 뭐 이거 자체를 장관 지명된 거 자체를 사퇴를 저는, 해야 된다?
2: 아, 저는 본인이 이미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그 용단이 아니라 예. 저는 본인이 스스로의 거취를 조금 용단을 내리는 게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닐까?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지명을 철회하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다른 진영에서도 사람을 또 모셔와야 되는 앞으로 후속 인사들이 이어질 텐데 또 데리고 왔는데 문제 생겼다고 해서 지명 철회해버리면 전 그것도 조금 도의적으로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용해인 후보자가.
1: 팩트 하나는 바로 잡아야 될게요. 네. 언더 조직에 이런 거요. 국민의힘이 공개한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몰라요. 저 민중당. 네. 이런 민중당. 같은 좌파 단체 활동하던 분들이 폭로하고 있죠.
2: 알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맑고 화창한 날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없이 맑기 때문에 기온도 쑥 오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광주 31도가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길게 밀립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오산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 44km 구간 정체인데 특히 천안 구간에서 어렵고요. 천안논산 고속도로 진입하면 사고가 있습니다. 논산 방향으로 논산 분기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남풍세부터 차량터널 사이로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 양양 분기점에서 사고가 확인되고요. 중부내륙 고속도로에도 사고입니다. 창원 방향 진남터널 화물차 관련 사고로 4km 구간 막혀 있고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7: 네, 이번에 발표됐던 그 인물들 중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유일한 후보가 용인 후보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8: 일단 청문회까지 못 갈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청문회 어떻게든 하루 버티고 그다음에 여론 추이를 봐서 대충 임명되겠다 생각하겠죠. 본인은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일단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이거 청문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럼 뒤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겠어요? 이 여론의 흐름을. 그러니까 아까 용단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생각했었으나 본인도 용단의 필요성이 있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는 게 제일 빠른 길이 아닐까.
7: 지명 철회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요? 그런 가능성은?
9: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저희 당 사람이 아닌 또 외부 인사를 데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0: 지명 처리하는 거는 앞으로 후속 인사도 그럼 누가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나 갔는데 또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문제 생기면 아 지명 처리당할 수도 있으니까 안 가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1: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뭐 인사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서류 검토가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장관 후보로 지명을 할 때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가 과연 어떤가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옛날에 산골짝 시절에는 국정원 자료도 보고 경찰 자료도 보고 막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인터뷰도 막 하고 품평 조회도 하고 막 소위 말하는 민간인 사찰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 없단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도 안 되고 아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마치 청와대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모든 걸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권위주의 정부 때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안 돼요. 그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지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드러난 객관적 자료와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으로 판단을 일단 하고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또 언론에서 검증하도록 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여전히 청와대는 전지전능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지명을 했지? 알면서도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막 공격을 해요. 이건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절을 시키려면 과감하게 저는 지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통령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예.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대전제인 것도 결단을 못한다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오히려 청와대의 그런 뭐랄까 불씨가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 붕괴된 거예요. 원래는 민정수석실이 있잖아요.
1: 예.
3: 그럼 이게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데 만사현통 김현지가 이게 다 한다 이게 서용주가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만큼 저는 이게 경기도라 왜 용해인 이분이요. 옛날에 경기도 지사할 때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곧 라인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터진 거죠. 저 폭넓게 여론을 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검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0: 근데 우리 김민석 당대표가 말했듯이 용해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설명 해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직 겸직이라든지 어떤 결단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뭐 민정 라인이든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는 것은 좀 그런 문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다만 물론 이제 내정을 하기 전에 의원직 사퇴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정도는 확인은 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는 의원직을 사퇴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흠결이라면 흠결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개각을 보면서 우리가 뭐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이 집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력이 집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소에 뭐 국토부 장관이든 재경부 장관이든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든 이 캐비닛을 저는 충실히 평소에 만들고 검증을 좀 철저하게 해서 후속 인사가 있을 때 바로바로 선을 보여야지 이걸 이제 한 명 하고 나서 다음번에 또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인사풀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된 김성원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소 취소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주요하게 공격의 어떤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이 더 큰 문제로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매일같이 뭔가 속보 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결국에는 청문회까지 가서 이 이유 때문에 뭐 낙마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까지 가게 될까요? 이 주제는 어떻게 보세요?
4: 우선 민주당 쪽에서는 기소 유예가 된 것이고 본인이 억울해서 헌재에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고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검사 많이 동원해서 수사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 그건 그거고 복잡한 얘기인데 굉장히 보도가 선명하게 나왔잖아요. 녹취록도 나오고 문자도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단어들이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의 사생활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고 그런 관계에서 엄청난 민원이 시각처장에게 직접 전달이 됐느냐 그걸 의심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선제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양모 씨라는 여성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만 얼마나 가까웠길래 그런 민원을 문자 몇 통으로 전달이 되며 양모 씨가 사람들에게 내가 김승원 오빠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됐어. 안 될 게 됐어. 며칠 걸릴 게 빨리 됐어.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는 김승원 후보자만이 아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게 여당의 장관 후보 지명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0: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문제제기 과정을 이제 관찰해 보면 한동훈 의원이 열심히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시고 제가 그걸 다 꼼꼼히 챙겨보고 있어요. 챙겨보고 있는데 일단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새로 이번에 나온 자료가 아니고 법원의 수사 기록으로 나간 겁니다. 전부 다 증거 기록이. 그러면 그 공소장이든 뭐 녹취록이든 문자 메시지든 다 나가서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건 식약처가 지금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임상실험 관련해가지고 빨리 해달라. 그럼 식약처에서 뭔가 반칙이 있었다면 이례적으로 이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국회의원 김승원 때문에 뭔가 이례적인 뭔가 있었다면 식약처와 식약처 직원들 다 기소됐을 것이다. 근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식약처 직원들이 한 20몇 번은 소환됐대요. 3년 동안. 조금이라도 반칙이 있었으면 기소됐을 거예요. 기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통화 녹취록 문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살펴봤다. 꼼꼼히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이 청탁 관련해서는 그 양 씨든 강 교수든 유죄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가 않고 판결문 보면 그 김승훈 의원에게 뭐 식약처 담당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 봤더니 뭐 양 씨가 식약처의 본래 그 임상시험 승인 절차 네. 뭐 생략하거나 해야 될 걸 안 한다거나 다른 기업보다 뭐 특혜를 줬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대형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김성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성은 후보자가 아이고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그러니까 사과할 건 사과의 부분이 있죠. 사적인 문자 주고받은 것이 예, 예. 민원 전달된 것도 부적자라도 볼 수도 있어요. 법적 문제를 떠나서.
1: 그러니까 법적인 예.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판결문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이제 뭐 청탁 로비스트와 사적으로 이제 어울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이 어떤 그렇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하는 것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
2: 근데 저는 이 브로커라는 표현 예. 맞습니까? 그리고 뭐 자꾸 이 양 씨를 무슨 뭐 유흥주점으로 몰고 그런 뉘앙스로 몰고 가는데 저는 그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까지 뭐 룸사롱을 했던 사람인 거 확인된 겁니까?
3: 네, 제가 확인이 알기로는 됐어요.
2: 근데 어떤 확인이 됐죠?
3: 기자분이 네. 취재를 해서 네. 라디오에서도 다 얘기를 했고 청담동이라는 장소도 네. 나왔고 그러니까 예,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룸사롱 뭐 사장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그것은 이제 취재인 것이 취재가 됐다고 해서 그게 100% 개런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선정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 왜냐? 이분도 명예가 있는데 2008년에 그 유흥업소 아니면 뭐 식당 여기에 대해서 폐업을 하고 2021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13년 동안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또 기업인으로 잘해가지고 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브로커 뭐 유흥주점 이런 걸로 몰고 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려고 하는 저는 악의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민원과 관련해가지고도 어떤 분은 전화를 뭐 그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직후에 바로 뭐 임상실험이 통과됐다. 예, 예. 그러지 않아요. 2주 후였고요. 그때 당시에 12개의 제약회사가 신청을 했는데 2일에서 5일 사이에 이 임상실험이 다른 회사들도 통과가 됐어요.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급박했기 때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너무 악의적으로 뭔가 어떤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증해야 되는 핵심은 뭐예요?
2: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어쨌든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뭐 저는 사과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송구함은 저는 표현은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마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이 사람 비리가 많구만. 이런 식으로 저는 몰아가는 거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4: 그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뭐 재판도 있었고요. 그렇게 여러 증거상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그러게 호칭은 오빠 또는 응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자에 넣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브로커라는 거는 빨리 해주고 돈을 6억인지 뭐 처음에 9억 10억 큰 간장 이야기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게 김성은 오빠 선거에도 도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가져와라 넣잖아요.
1: 자 그러면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할 때 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왜 그 검증을 해야 되나요?
4: 저는 자격이 네.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요. 본인 억울하다죠. 근데 소환을요 10번 이상 했는데 안 나갔어요. 법사위원이니까 저는요 경찰이 불러가 제가 바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은 안 나가. 3년간 수사할 때 계속 검찰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됩니까? 억울하면 그때 가서 소환.

0: 대통령에서 야 나는 정당한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이다 왜 말을 안 했죠? 본인이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수사에.
1: 그 뭐 어쨌든 피의자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부분이
0: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법사위원이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안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방송에 수십 번 빨리 체포영장해라고 제가 방송을 수십 번 했어요. 김성원 저하고 연수원 동기 같은 반이에요. 친해요. 그런데 저는 알겠습니다. 그때 왜 불응하냐고 예.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바로 판사하고 술자리예요. 이번에 지겸 판사 재판 하나 없어도 후배한테 술 한잔 얻어먹으러 기소했죠. 그런데 이분은 양모 씨하고 판사를 불러내서 술자리를 했잖아요. 이게 정당합니까? 그게 1, 2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 아니 그 술자리를 언제 불러냈어요? 누가 불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법적인 사항이 뭐가 있는 거죠? 현직 판사든 국회의원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아니 그럼 지인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막 던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
0: 지기현은
2: 그러니까 몇 년도에 만났는데 지기현도 얼마나 방어하셨습니까? 잘못 없다고 술 먹은 적 없다고 근데 지금 진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환조사 안 나갔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몇 명 말씀드려요. 제가 다른 사람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김승원 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 그 정모 판사와 그 양 씨가 국회 앞에 와서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밥을 먹고 사진 찍었는데 그걸 마치 야당에서는 어디 술집 가가지고 찍은 것처럼 그렇게 막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던지지 마시라라고 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오빠라든가 문자 보내고 엉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감정선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성은 후보자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악의적으로 뭔가 나쁜 것처럼 폐쇄적으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3: 제가 악의를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맡겠다는 분의 공적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양모 씨가 적어도 사적 관계라고는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적 관계이길래 그런 정도의 민원을 식약처장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분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 영문으로 정의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서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점이에요. 국민들이 뭐 이게 법에 어긋나고 기소유예가 뭐고 불기소의 뭐 종류는 뭐가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식약처에서 몇 명을 소환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야 법무부 장관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음주운전을 했었네 뭐를 했었네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지명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면 과연 두 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엄청 공격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방어 못해요. 만약에 저희 쪽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네.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양 씨라는 사람이 그 김승원 후보자에게 그 강 씨 제약회사 대표이자 교수였던 사람에 대해서 민원을 전달한 것은 그 교수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즉 김승원 후보자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고성이 있어서 급하게 했던 것이고.
3: 그걸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요?
2: 그 사람이 그 김승원 후보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직접 합니까?
3: 그러면 그럼 브로커가 맞잖아요.
2: 그러니까 그거를 브로커라는 건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하는
3: 그럼
2: 것이지.
3: 그럼 이 사람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으면 민원이 전달 안 됐다는 얘기는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세요?
2: 아니 변명이 아니라
3: 더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부분에
3: 얘기야.
2: 있어서는
3: 더 안 되는 얘기죠.
2: 아니 그 지역구에 있는
3: 내가 양모 씨를
2: 민원인데.
3: 모르면 내 민원이 잠깐만요. 전달이 안 되는데.
1: 알겠습니다.
3: 그럼 양모 씨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1: 양측이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청취자들이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SNS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지금 김승원 저격수가 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숱한 제보가 지금 나한테로 다 몰려서 쏟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제보가 안 오나 봐요.
0: 전부 다 제가 제일 먼저 판사 실명도 제가 제일 먼저 깎고 방송에서요.
1: 아, 예.
0: 그다음에 양모 씨 실명부터 예. 관계 옛날 술 먹은 거 불러낸 거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
0: 제가
1: 그래요?
0: 볼 때는 오히려
3: 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제 유튜브만 봐도
1: 아 그럼 나한테 오는 제보라도 전해주시지 그러셨어요.
0: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 유튜브 다 장동윤 대표는 매일 보고를 하는데 아마 한동훈
1: 아 그러세요?

0: 그런 사이신가요?
1: 한동훈 의원이 오리지널 원자료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 기록을.
0: 네. 한동훈 의원이.
1: 그러게 한동훈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원석 총장이 9월 달까지 2023년 총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수사 보고도 받았을 거고 예. 또 이게 대검에서 대법원에 항의하러 갔거든요. 판사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워낙 많은 자료를 받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맹활약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소리 해도 그분들 오리지널 자료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졌던 그런 자료들 그런 네. 것들을 지금 어쨌든 이거를 공격할 때 어떤 근거 자료로 쓰는 것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지.
1: 자료는 아니고 아마 예.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 자료는 다 공개되잖아요. 아마 양모 씨, 강모 씨 재판 자료가 제보가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2: 법무부 장관 때 취득한 정보를 지금 활용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증거가 있나요?
0: 아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2: 그렇다면이라는 전제가 성립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들은 거는 들은 거는 예. 제보를 너무 많이 받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이 본인에게 왔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법무부 장관은 직접적인 수사 개선은 없었는데 어떻게
0: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제 예. 서정훈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수사 과정들에 있어서 뭐 많은 자료들을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라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만약 있었다면 써도 되는 것인가.
1: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가서 판사 바꿔달라.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보고할 거예요. 그런데
0: 예, 예.
1: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을 거고 자료는 지금 재판 자료.
0: 예, 예.
1: 이게 아마 한동훈 의원이 다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3: 그런 예. 기록들이 그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공판 검사도 아니었던 한동훈 의원에게 지금 보면 녹취록 원문이 다 그 사라진 상태로 SNS에 업로드 되니까 의문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받으시지? 제보를 한 분도

0: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연인계약 하겠다는 거를 안 좋은 행위로 비유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는 요청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진일보했다고 보고 김성호 후보자가 지금이라고 했지 지금은이라고 안
1: 아, 그렇죠.
0: 했어요.
1: 지금이라고
0: 지금
1: 했죠, 지금.
0: 은이라고 했으면 진짜
1: 그렇죠.
0: 공격받았을
1: 예.
0: 거예요. 이
1: 근데
0: 한국말이 참
1: 지금.
0: 오묘하잖아요. 그 조사가 하나 붙냐 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돌려 들어봤는데 이거는 말버릇 같다.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지금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 정도로 보고 싶은데 워낙 앞에 우리가 얘기한 이슈가 커가지고 얘기가 뒤로 밀리는 게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근데 뭐 자꾸 이제 공소취소라든지 연임이라든지 그건 이제 국민의힘도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이 막 높았을 때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이미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그런 공격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지지율도 많이 깎아먹었는데 저희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김성원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사실 많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뭐 지적할 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게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청문회에서 저는 해명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3: 민주당이 이렇게 촉구하고 싶은 거는요.
1: 네.
3: 그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든 헌법 문제든 뭐 개헌 문제든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고 이제 이 말을 넘어서서 이렇게 모든 걸 프레임을 끌고 가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고 진짜 국민들이 주목해야 될 정치들 의제들이 묻힌다.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려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수 분들 설득해 가지고 같이 야합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보 진영 안에서도 그런 얘기 여전히 하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 예.
3: 강력하게 규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하게 메시지 내고 전혀 안 되는 시나리오 가지고 국정 방해하지 말라.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4: 근데 이게요.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연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결단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고 법제처장도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 오해가 있으니까 왜 대통령이 그 말 왜 못합니까?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 왜 못하죠?
1: 아,
4: 오해가 있잖아요.
1: 아, 그 얘기를
4: 자,
1: 해야 됩니까? 도둑질 안 한다.
4: 왜? 도둑질 한다고 그 내부에서 그런 말을 자꾸 놓잖아. 국회의장과
1: 예.
4: 법제처장이. 그리고 공소처도 그래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소처 모임 만들었어요. 그럼 생각이 없으면 나 안 한다. 당당히 재판 받겠다. 이 두 마디가 어렵습니까?
1: 더 얘기를
3: 그러니까
1: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3: 바로 그 지점이에요. 조정식 의장도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왜 그런 원고조추만 얘기를 하느냐. 이거 혹시 대통령은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좀 지탄받는 거 아니야? 눈치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냥 옳은 대로 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눈치 보다가 다 망한다니까요, 지금.
0: 확실하게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1: 이게 사실은 이번에 2기 개각 단행하면서 좀 국정 주도권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이 지지율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본방 끝내고 딱 5분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0: 네.
1: 네, 광고를 일단 들으시죠.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전 부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서종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네 분과 함께했고요. 잠시 뒤에 유튜브로 못다한 얘기를 짧게 조금만 더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본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육개 삼개 통쾌 정치 토크쇼 정 이정민의 정치 인사. 오늘 방송은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네팔을 방문해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네팔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현지에 체류 중인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외 긴급 구호대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실시하려던 도보 수색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네팔군이 람체 지역을 도보 수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구호대는 헬기와 드론 넉 대를 투입해 위어댐과 파워하우스, 옐로브릿지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2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일환으로 추진되는 현대제철 포스코 전기로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이 현지 시간 4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열렸습니다.

0: 이 제철소는 미국 최초 전기로 기반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로 연간 약 270만 톤의 열연, 냉연, 도금 강판을 생산하게 되고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4분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공식에서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미국 자동차 기업의 차세대 모빌리티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미 산업협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추나들목 부근 구리 방향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대피하다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 당국자는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보인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의 한 컴퓨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 한 명이 짙은 연기 속에서 소방 호스를 밟고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건물 5개 동과 비닐하우스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남양주시는 한때 인근 주민에게 연기 흡입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게 된다 해도 당장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글로벌 해상 물류 요충지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으로 대규모 진격을 감행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 제주도 등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31도 등 전국이 25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동해 먼바다 최고 4m, 남해 먼바다는 최고 5.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3: 예, 손석희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의 확장판. 매주 세 분의 선곡위원과 함께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음반, 첫 기억이라는 주제로 난생 처음으로 샀던 음반 혹은 처음이라는 기억이 특별하게 남아있는 음반에서 이제 두 곡을 골라서 들어볼 텐데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토요일의 방송은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유튜브가 아닌 라디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9월이 되고 맞이하는 첫 번째 토요일이죠. 박정용, 김학선, 김윤화 선거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제안했던 주제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그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김학선 위원이 강하게 고집을 피우셔서
2: 그러니까요.
1: 네. 여름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0: 맞습니다.
1: 네. 그래도 덕분에 아주 그러니까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결과적으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1: 그럼요. 예. 청취자분들도 네.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3: 네. 네.
2: 두 분 호흡이 너무 잘 맞으시는데
3: 소외감 느끼네요. 네.
2: 저희도 잘해봅시다.
3: 저희끼리 한번 네.
1: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 다 이제 요즘처럼 뭐 휴대전화로 곡을 찾아 듣는 시대 이전에
3: 네.
1: 음악을 들으려면 이제 음반 가게를 가야 했던 시절에 그때 음악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3: 그럼요.
0: 맞습니다.
2: 그렇죠.
3: 네. 제가 여기서 어린 취급 당하고 있지만 예. 사실 저도 40대 중반의 나이라.
1: 네. 아, 그렇겠군요.
3: 예, 예. 예.
1: 그러면 저도 뭐 음반 가게 많이 들락거리셨을 것 같습니다.
3: 그럼요, 그럼요. 예.
1: 용돈도 모아야 하고.
3: 아, 그 얘기 네. 나옵니다, 이따가.
1: 뭘 살지 꽤 오래 고민해야 하는 그런 네. 시간들을 다 겪으셨을 텐데.
2: 그 에피소드만 나눠도 사실 2시간이 가는데.
1: 네. 사실 그렇죠.
3: 네. 네.
1: 저는 여기서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3: 네.
1: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지금도 처음 샀던 음반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3: 저는 오늘 방송 때문에 뒤졌는데 예. 하나는 있고요. 하나는 그 삐짜.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가짜 음반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리어카에서 샀던 거여가지고.
1: 아, 제가 리어카까지 간 적은 없는데 저는.
3: 제가
1: 아,
3: 이제 리어카
0: 네.
3: 세대였죠.
0: 네, 저희가 리어카 세대죠. 저희 둘은 네. 리어카.
3: 그렇죠. 90년대
2: 저는 아닌 것
3: 초반
2: 같아요.
3: 이 정도가 리어카 그 길보드가 네. 한참 유행일 때여서.
1: 그때는 카세트 테이블 팔지 않았나요?
3: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거기서 산 거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3: 네, 그래서 없더라고요.
0: 네. 네. 되게 네. 길게 말씀하셨네요. 못 갖고 온 걸.
3: 예, 성의 없음의 문제를 네. 반성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0: 저는 성의 있게 다 찾아왔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아,
0: 어제 네. 요청을 받고.
1: 이따가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3: 네. 사랑받는 위원은 따로 네. 이유가 네. 있네요.
1: 어제 제작진이 다할 뿐입니다. 어제 제작진이 요청을 하던가요? 가져오시라고?
2: 네. 한번 있으면 늦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그 늦은 아마 밤에 저 때문일 겁니다.
0: 그 늦은 제가 밤에 찾았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2: 아, 예. 근데 자 너무 이러지 맙시다. 저는 못 가져왔는데.
1: 예.
2: 이것도 뭐 변명인데 네. 지금 박스 안에 너무나 많은 음반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산 음반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1: 예.
2: 그 음반은 다 없습니다.
3: 아, 그래요?
2: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갖고 계세요?
3: 저는 갖고 있어요. CD는 갖고 있어요.
2: 근데 이 말을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손디제이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3: 아, 그러니까요.
1: 그 네, 오래된 제가 음반을.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작진이 전화드렸을 겁니다.
3: 아. 네.
0: 근데
3: 네,
0: 그 첫 기억 가져오시라고. 때문에 버리기가 네. 좀 그렇지 않나요?
2: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산 그 음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컬처 클럽의 컬러 바이 넘버스라는 테이프였고 테이프를 나중에는 CD로 바꾸고 뭐 아, LP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3: 그쵸.
2: 사실은 버리지 않나요? 아 나만
0: 그냥 이게 성격 탓인 거
2: 매몰찬 사람인 거죠?
0: 성격 탓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잘 안 버리는 성격입니다. 네. 저는 네.
1: 저는 잘 버리는 성격이지만.
0: 네.
1: 전 이제 가져왔는데
3: 네.
1: 두 개 다 가져왔는데 얘들이 제 눈에 안 띄었을 뿐입니다.
3: 아 버리지 못했을 뿐이군요.
1: 예, 근데 아 그 찾아서 나오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3: 그렇죠.
1: 예. 첫 번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사실은 지난번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2년 전에 저 특집 방송할 때 나가서 소개해드렸던 곡이기도 한데 아마 그 이후에 아무도 안 들으셨을 게. 쓸 거기 때문에 혹은 라디오에는 한 번도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 예, 다시 가져왔습니다. 만토바니의 영화 음악집입니다. 그 70년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백판이라고 해서 라이센스 판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라이센스 없는 그러니까 해적판의 전성시대였거든요. 모두 그 청계천에 나가서
3: 네.
1: 예, 레코드 가게 가서 백판을 사다가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을 뭐 꼬박 3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모은 그 버스비를 아낀 돈으로 전축을 샀는데 5만 5천 원짜리 전축. 메이커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변변한 메이커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0: 그것도 청계천에서 샀어요.
1: 예?
0: 독수리표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1: 아, 뭐 그런 기억이 좀 나긴 네. 하는데 하여간 저는 좀 좀 삐짜 전축을 사긴 샀습니다. 그 청계천은 뭐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헬리콥터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2: 그렇죠.
1: 5만 가지 부품 상가가 다 모여있던 데이기 때문에
3: 네.
1: 거기에 뭐 이제 레코드 가게도 있었죠.
2: 그 지금도 그 오디오 상들이 예. 세운 상가에 남아 있고요.
1: 아, 아직도 있나요?
2: 아직도 남아 있고 수입 오디오 같은 게 남아 있고.
1: 예예. 예.
2: 그 황정은 작가 얘기해도 되나?
1: 예, 그럼요.
2: 아, 황정은 작가 아버님이
1: 예.
2: 그 되게 오래된

0: 수입 오디오를 수리하시던 분이셨고요.
1: 아, 네.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제가 사실은 SNS 그 아버님이 사실 돌아가셨는데
1: 예.
0: 그 소식을 듣고 SNS에 올려서 굉장히 반응이 컸었는데 저의 오디오를 늘 고쳐주시던 분이셨어요.
1: 아, 그렇군요.
0: 정말 딴 데서 절대 못 고치는 오디오를
1: 예.
0: 거기 가면 대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1: 예.
0: 언제 고칠지 모르지만 결국엔 고쳐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2: 예. 네. 황정은 작가 만나면 한번 네. 2주에 네.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3: 황정은 작가 글에 이제 그런 내용이.
0: 글 소설에도 네. 있습니다.
1: 예.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 아무튼 뭐 헬리콥터 만들던 네. 청계천이니까
4: 네.
1: 전축 만드는 거야 뭐 누워서 떡 먹기였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1973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계천에 나가서 샀던 음반이 두 장.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영화 음악집 그리고 스탠리 블랙이 연주한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인데 사실 랩소디 인 블루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깁니다. 한 17분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원성을 많이 살 것 같아서 오늘 다른 레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때쯤에서 같이 샀던 건데 그때서 처음에 산 건 해적판이 아니라 다 라이센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첫 음반을 해적판으로 사긴 좀 싫어가지고 돈 좀 더 써서 이제 라이센스판으로 샀는데
4: 네.
1: 물론 그 이후에는 주창 해적판을 샀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음반을 샀는지는 잘 설명은 안 됩니다.
0: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1: 예. 네. 근데 아마 그때는 뭔가 좀 있어 보여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토바니의 그 음악집 저 영화 음악집하고 하나는 이제 아주 클래식은 아니고 저 재즈 클래식이라고 하는 조지 거슈인의 곡을 뭔가 좀 사면 폼이 날 것 같아서.
0: 근데 네. 이 만토바니의 요 수록곡들이 다 네. 영화 히트곡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그 당시 영화 히트곡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마블 영화 OST 산 이런 느낌 아닌가요?
1: 아 그런 느낌이 있었겠네요.
0: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영화에 OST가 다 있더라고요.
3: 근데 저는 예. 사실 만토바니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폴모리아 이전에 그렇죠. 훨씬 더 유명했죠.
0: 폴모리아 이전입니다.
3: 이전의 악단, 네. 유명한 악단.
0: 유명한 악단.
1: 빌리본 악단은 아세요?
3: 네.
1: 빌리본 악단.
3: 네. 빌리본 악단 알죠.
1: 제임스 라스트 악단.
3: 제임스 라스트 압니다.
0: 모르는데 안다고
3: 아니요, 정확히 압니다. 근데 저는 이 만토바니는 생소해서.
1: 예. 네. 아, 근데 빌리본 악단이 뭔가 그 관악기에 좀 특장점이 있었다면 네. 만토바니는 현악기에 굉장히 특장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도 아마 그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53년 된 LP.
4: 와.
1: LP에서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이라고 하셨지만 오늘 진짜 LP에서 비오는 소리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주제곡인 라라의 테마. 제가 2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춘의 노래들 특집에 나가서 소개는 해드렸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 2년 동안 라디오에서 이 곡이 안 나갔을 테니까. 그리고 2년 전에는 디지털 음원으로 들려드렸는데
4: 네.
1: 오늘은 진짜 LP로 저희 53년 소장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에 강하다고 했는데 만토바니 악단이 이 곡도 시작은 아코디언이 싹 이렇게 열어가는데 바로 첼로 파트와 바이올린 파트가 서로 주고받는 그 콤비네이션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4: 네.
1: 예, 들어보겠습니다. 만토바니 악단의 라라의 테마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강.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그 영화 한 장면,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의 넓은 그 설원을 걸어가는 그 장면에 이 음악이 나오는데, 이 만토바니 악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김유나 위원은?
2: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네. 많이 썼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네.
1: 아주 세련되게 편곡해서 내놨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처음 바늘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들었던 이 곡을 53년 뒤에 MBC의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3: 아 근데
1: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네. 복입니다. 복.
3: 좋네요. 예. 네, 진짜 확장판 같고.
2: 낭만.
3: 아예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LP를 안 가져온 사람이라.
2: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1: 아 빗소리 하면 제가 이번에 가져온 그 판에서 확실하게 더 들으실 텐데.
2: 네.
1: 예, 두 번째 음반은 라이센스가 아닌 백판입니다.
2: 아.
1: 그러니까 해적판인 거죠. 그 옛날에. 근데 그때도 뭐 엄연히 문공부 등록을 마친 레코드사가 찍어내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저작권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로웠을 때이기 때문에
4: 맞아요.
1: 마음대로 찍어내던 시기이기도 했죠.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뭐랄까 유일한 뭐 즐거움이랄까 그거는 그렇죠. 청계천에 레코드 도매상 가서 LP를 사는 것이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판을 샀지만 그래서 이제 그 5만 5천 원짜리 전축에 걸어놓고 바늘을 올리던 때 기대감, 흥분 이런 건 아마 요즘 세대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점점 이제 라이센스판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청계천 상가에

0: 이런 그 레코드 도매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 많았죠.
0: 그래서 서울에서 음악계나 듣는 사람들은 다 청계천에 모이고 박정용 의원도
1: 저는 완전 그 세대고요. 왜냐하면 좀 일찍 한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판을 샀으니까 딱그 세대인데 유나 씨는 청계천에 그 판을 사러 간다는 건
2: 저는
1: 없었죠.
2: 청계천은 안 가봤고 제가 중학교 때는 이미 종로에 세계적인 레코드 체인인 T 레코드가 한국에 처음으로 상륙을
1: 세대가 다르네.
2: 했었어요.
0: 세대가 다르네.
1: 정말.
2: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나?
3: 그냥 얘기해도
2: 그래서
3: 됩니다.
2: 그걸 원정을 갔어요, 저는.
0: 종로까지.
2: 네, 친구들이랑 이제 지하철 타고 가서 그 엄청난 위용을 보면서 들어가고 거기 보면 이제 청음 시설이 처음으로 돼 있었거든요, 레코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듣고 나오고 저는 그 세대입니다.
3: 근데 너무 비싸서 저 거기서 구경하고 나와서 옆에 그 종로가
2: 파워 스테이션
3: 아니 파워 스테이션
2: 아니에요?
3: 말고 종로가에 도매상 하는 음반점들이 있었어요. 뭐 CD뱅크 이제 다
2: 한층 더
3: 없어졌으니까.
2: 그러셨네.
3: 거기서 구경하고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거죠.
2: 거기서 구경하고 저도 역시 거기선 사지 않고 그 옆에 백화점 지하에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미도파 백화점 지하였나?
3: 맞습니다.
2: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래서 아무튼 뭐그 청계천 나가서 판 사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집에 레코드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집이 뭐 사정상 이사를 많이 다니는 집이라서 이사 갈 때마다 제가 하여간 그 전축과 5만 5천원짜리 그리고 이제 LP판 백판들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가장 소중하게 옮겼던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기억이 납니다.
2: 저도 그랬었는데.
0: 그래서 뭐 핀잔을 많이 들었죠, 집에서.
2: 그럼요. 넌 뭐부터 챙기는 거냐 막 이러면서.
0: 오늘 두 번째로 들을 곡은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이게 좀그 다른 세 분은 이 표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 세대는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귀에 박혀 있어요. 거의 라디오에서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이거 해보는 게 로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2: 소개하는 거요?
0: 예, 그 고등학교 방송반
3: 그래서
0: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1: 반으로 올려놓겠습니다.
3: 아니면 아직 곡을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좀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저한테는 이무지치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0: 아, 비발디의
3: 네,
0: 사계.
3: 비발디의 사계.
0: 이무지치가 굉장히
3: 유명하죠. 제일 한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음악이어서.
0: 근데 이무지치의 연주는 굉장히 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3: 팝적이랄까. 그렇죠.
0: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3: 맞습니다.
0: 근데 아마 제가 들려드리는 이 곡이 좀더 원곡에 가깝지 않나. 조금 듣기에 딱딱할 수도 있어요. 이무지치보다. 제가 그 73년에 같은 해에 구입해서 정말 닳도록 들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당시는 아무튼 유진 올만디가 매우 그 유명한 헬베르트 폰 카라얀처럼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유진 올만디와 함께 중흥기를 맡기도 했죠. 사계에는 정말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몇 악장 정도는 혼자 지휘도 했을 정도로 그 왜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혼자 지휘하는
2: 중이라고
0: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이 뭐 굉장히 많이 낡았는데 집에서 좀 미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서 틀어야 되니까. 그런데 몇 군데서 바늘이 좀 심하게 튀어서 MBC를 가져와서 턴테이블에 걸었더니 다행히 저 봄, 사계 중에 봄에 첫 악장은 안 튀더라고요. 집에선 튀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그 가운데 봄 1악장 알레그로를 잘 들으세요.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맑고 쾌청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모자나 선글라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깁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 북천안 25km 구간, 이후로 옥산 휴게소 신탄진에서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또 서평택분기점에서 포승분기점 사이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 비봉 구간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공주분기점 도천 2교 구간 낙하물까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선 부산 방향 하만 2터널 일대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0: 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 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9: in me. 예, 비발디의 사계,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면서 저의 로망을 실현하긴 했는데 두세 군데 튄 것 같습니다.
10: 그러니까요.
9: 아. 이거 와서 했을 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다고 중간에 멈추기도 좀 애매하게 튀어서요.
10: 네.
9: 그러나 이것도 그냥 일기의 묘미라고 생각해 주시고,
11: 맞습니다. 네.
9: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10: 워낙 예. 익숙한 곡이라서 오히려 예. 예, 그런 게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예. 생각해 봅니다.
9: 이게 정말 70년대 대표적인 해적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겠네요.
10: 네.
9: 예, 자 이제 오늘 그 첫 음반 첫 기억을 주제로 각자의 오래된 음반을 꺼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부가 끝나고 2부에서는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소장하고 계신 음반이 워낙 많아서 못 찾아서 못 가져오셨다면서요.
12: 아, 변명 같지만 예. 사실입니다.
9: 예. 그 첫 번째 음악은 뭔가요?
12: 아, 이게 갑자기 유진 올만디 뭐 만토반이 악단하다가 갑자기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 네. 듀란듀란의 리오를 가져왔고요.
9: 그렇군요. 예.
12: 그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첫 번째 산 음반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요. 컬처클럽의 칼라바이 넘버스라는 테이프였고요.
10: 네.
12: 근데 그 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판이 막 그 음반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두 번째 산 음반인 것 같아요.
9: 아 이게
12: 네, 듀란듀란의 예. 이 앨범이 사실 컬처클럽의 그 앨범보다 1년 전에 발표한 음반이고, 이 음반은 테이프로 샀다가 좀 지나서 LP가 나오잖아요. 네. LP로 샀다가 나중에 CD를 다시 샀다가요. 지금은 소위 말해서 다시 뭐 영국 초반이라고 하죠.
9: 예.
12: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또 영국 초반을 다시 사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뭐 CD 무슨 버전 하나 더 샀으면 한 다섯 가지 버전으로 제가 이 음반을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10: 저 근데 가끔 우리 네. 박 의원님이 선곡해올 때마다 요즘 들으시는 음악이랑 전혀 다른 음악을 가져와서 좀 놀라거든요. 항상 포크나
9: 취향은 좀 변하죠.
10: 그러니까요. 변하죠. 이때는 변하죠. 이런 음악

0: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뉴웨이브의 시대였고 저는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80년대 뉴웨이브 음악 중에서도 저는 듀란듀란의 이 앨범이 예. 최고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그때 예를 들면 프로그레시브 이런 거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네. 뉴웨이브 이런 거 무시했잖아요.
0: 아 그게 네. 그 뭐라 그러죠?
1: 홍대병.
0: 홍대병이 아니라 그 단어가 있는데 할 텐데
1: 네. 스노비즘 같은
0: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차마 내가 듀란듀란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못
2: 아 그래요?
1: 아 길티 플레저 같은?
0: 아 길티 플레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SNS나 뭐 인터넷이 다 있지만 그때는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이건 이제 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레코드점이 허브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3: 그쵸.
0: 동네마다 레코드점이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그 동네에서 이제 음악 좋아하는 손석희님 같은 분들이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야 강서구에서는 손석희 걔가 음악을 제일 많이 알던데 야야 그러면 김유나가 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거론됩니다. 거론되는데 예. 그중에서 그, 네.
2: 예, 전 듀란듀란 하면 이 82년에 나온 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84년에 입사해서 85년에 하여간 운 좋게 어떻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우리 저 해외여행 자유화되기 훨씬 전이에요.
3: 그러네요.
2: 그때 이제 유럽 5개국 아프리카 1개국 이렇게 해서 꽤 오랜 기간 다녀왔는데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3: 네.
2: 파리에 갔더니 어느 고등학교를 취재 갔는데 파리 여고생들이 전부 듀란 듀란을 듣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듀한 듀한 그래요. 그저 불어 발음으로.
3: 그렇죠. 아리 흐니까.
2: 그 저는 듀란 듀란이 원래 듀한 듀한인
0: 줄 아셨다고. 아. 네.
2: 그 정도로 그때 뭐 뉴웨이브 물결이 뭐 대단했었죠.
3: 아이돌 네. 그룹이었잖아요. 요즘
0: 지금으로 따지면 BTS죠 뭐.
3: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1: 그때 빵도 나오지 않았나요? 듀란듀란.
3: 그런 한국에 있었습니다. 네,
0: 한국에
3: 카스테라.
0: 있었고요.
1: 네. 아하랑 듀란듀란 빵이 네. 있었던
3: 그런 카스테라 카스테라.
0: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이때는 어쨌든 뮤직비디오가 한참 막 나오기 시작했을 그쵸. 때니까 이 리오의 뮤직비디오는 정말 아 잘생긴 남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정말 보여주는 그런 레퍼런스 같은 그런 영상이기도 했고 근데. 제가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다섯 버전으로 살 정도로 이 앨범은 이 음악은 지금도 가슴을 두근두근 만드는 그런 음악입니다.
1: 영국 아티스트면 영국 초반 사야죠.
0: 영국 초반 네. 사야죠.
3: 아우 이, 네. 이 사람들 진짜.
0: 캐나다 아티스트면 캐나다 초반 사야죠.
3: 아우 지겨워 진짜.
2: 듣겠습니다. 예, 듀란 듀란의 리오를 듣죠.

0: 그야말로 이제 팝씬의 뉴 웨이브를 가지고 온
1: 그쵸.
0: 예, 대표하는 음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듀란 듀란의 리오를 들었는데
1: 아,
0: 그 우리 저 검색 잘하는 이소아 작가가
2: 네네.
0: 듀란 듀란 빵을 찾아냈습니다.
2: 아,
0: 맛있겠는데요?
2: 맛있었던 기억이 나. 저는
0: 예.
2: 사실 이땐 너무 아기라서 이 빵만 기억나요.
1: 나는 어렴풋이 보름달 맛 났는데 보름달 빵
2: 그렇죠.
1: 같은 거 그죠?
2: 같이 유명했어.
1: 아,
0: 그게
1: 그쵸.
2: 네.
0: 이 그룹이 워낙 유명해서 이빵 이름이
2: 그쵸,
0: 나온
2: 그쵸.
0: 거거든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김국진 빵이 유명한 것처럼 그때
2: 핑클빵 이런
1: 당시에는 뭐
2: 것처럼.
1: 다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2: 맞아요.
0: 그렇군요. 이게 뭐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뭐 이제
1: 빵
0: 먹을 수도
1: 좋아하시니까.
0: 없지만 예.
2: 네.
0: 아, 예. 또 다른 첫 음반 첫 기억의 곡은 뭐였는지요?
1: 이제는 좀 완전히 확 달라지는데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장르를 다 아시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알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윤아 씨도 알 수밖에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때 라디오에서 많이 듣지 않으셨나?
3: 그 세대는
2: 저는
3: 아닌 것
2: 조금
3: 같아요.
2: 뒤에요.
1: 네. 아, 조금
2: 네,
1: 뒤인가?
2: 저는 오히려 약간 마이클 잭슨이나
1: 그렇죠.
2: 그 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3: 오히려 70년대 한 중후반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
1: 그러니까 저희가
3: 음악은.
1: 어쨌든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약간 프로그레시브 락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고
0: 예.
1: 소위 말해서 뭐 이태리 프로그레시브 락 하면 뉴트롤즈 이런 게 한국에서 막
3: 맞아요.
1: 몇만 장 이상씩 막 불티나게 팔리고 이랬던 게
0: 예.
1: 이제 성시환 DJ 또는 전영혁
3: 그렇죠.
1: DJ 이
0: 아유,
1: 두 분이
0: 오래된 이름들이네.
1: 그렇죠.
2: 네.
1: 그분들이 이제 심야 방송에서 사실은 프로그레시브 락을 이렇게 막 틀기 시작하면서
0: 예.
1: 사실은 뭐 핑크 플로이드나 이런 뭐 영국 미국의 음악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는 이태리 프로그레시브 락이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았고요.
0: 아,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틀어대서.
1: 네, 열심히
3: 맞습니다.
1: 틀었고
2: 그쵸?
1: 그게 한국 10대 또는 20대 음악 매니아들의 정서를 자극했죠.
3: 예. 이 세계 시장에서 가진 비율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컸던 것
1: 그쵸.
3: 같아요. 예, 한국에서.
0: 그렇긴 하네요.
1: 네,
0: 생각해보면.
1: 맞아요. 예.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때 막 그 발매되었던 음반들이 이제 다 나와있고 그중에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오산나라는 이태리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의 깐쪼나라는 곡인데요.
0: 아, 이건 뭐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 그룹이고 노래네요.
1: 이거는 저는 손석희 DJ님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3: 이건 정말 너무
1: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감동적인 곡입니다.
0: 예. 근데 원래 오산나라는 밴드 알고 계셨었어요? 사기 전에?
1: 그러니까 이게 그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요거는 짧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음반을 샀어요. 어떻게 샀냐면 그때 이제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방을 빌려서 음감회를 하거든요.
2: 아, 비슷해. 저도 그래서 네.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1: 그때 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 어느 지역에서 음감회를 한다 그러면
2: 맞아, 맞아.
1: 혼자서 그때 되게 모범생이었는데
2: 맞아요.
1: 혼자서 그걸 찾아가요.
2: 맞아요.
1: 찾아가서 딱 가면 저는 그 당시 모범생이어서 담배도 안 폈는데 담배 연기 자욱한 데서
2: 맞아, 맞아.
1: 고등학교 선배들이
0: 예.
1: 이제 막 음악을 틀고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런 건 뭐 저희 때는 없었는데 저희는
2: 네.
0: 그렇게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되게 그 명목을
1: 네.
0: 그 독서회라고
1: 저희는 음감회였습니다.
2: 저희 음감회
1: 음감회였습니다.
0: 네. 독서 클럽이라고 해서 모이고 물론 뭐 독서 별로 안 하고 축구나 농구 이런 거 했지만 네. 그때는 음감회가
1: 음감회였고
2: 네.
1: 그때 한 2시간 정도 프로그램 딱 음악을 듣고 저 혼자니까 얼마나 쑥스러워 듣고 있는데. 분명히 1년 아니면 2년 선배인 누나가 되게 이뻤고요. 지금도 저는 그 얼굴이 너무
2: DMI.
1: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2: 네.
1: 되게 뭔가 사연을 갖고 있는 어두운 표정의 그
0: 네.
1: 누나가 틀은 곡이 이 곡이었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이 충격과 어떤 이걸 잊을 수가 없어서
0: 예.
1: 이 음악 보통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오늘
0: 예.
1: 무슨 곡인지.
2: 맞아요, 맞아요.
1: 그걸 들고 이 음반을 사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정말 너무 열심히 찾았는데
0: 예.
1: 이태리에서 수입된 음반을 어떻게 사요? 근데 그게 한 3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 음반을 샀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0: 예.
1: 음반이죠.
0: 정말 집요하게 그래도 찾았군요.
1: 아, 네.
0: 그 누나 때문에.
1: 그 누나 네. 때문인지 음악 네. 때문인지는 뭐 차마 모르겠는데.
0: 예.
3: 그리고 이건 제 사연은 아닌데 저희 동료 평론가 중에 이경준 씨라고 있거든요.
0: 예.
3: 제가 너무 좀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 노래와 관련한. 그 전영일의 음악세계에서 이 노래를 틀었는데 제목을 잘 못 들었대요. 근데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0: 예.
3: 이 음악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사람들한테 수소문하고 했는데도 몰랐다가 몇 개월 뒤에 이게 다시 그 방송에서 나와서 오산나의 깐쪼나였습니다. 딱 그 전영 씨가 딱 얘기를 하는 순간
1: 예.
3: 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1: 세상을 다 가진 기분.
3: 그걸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0: 뉴욕 출장 가서 레드 제플린의
3: 네, 맞습니다.
0: 공연 실황을 샀을 때나 똑같은
1: 비견할 정도라고
3: 네.
1: 생각합니다.
3: 네.

0: 야, 정말 순수한 시대였구나.
1: 그런 기억들 하나씩 다 있지 않아요?
0: 네. 그렇죠. 네.
1: 맞아요.
2: 저는 그 음감회?
3: 네.
2: 음감회는 아니고 그 명동에 가면 그 필하모니아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그 클래식,
0: 클래식
2: 음악 감상실이 네. 있었어요. 아. 거기 가서 이렇게 가끔씩 대학생 때 듣는데 라벨의 볼레로가 나오면 어느 여학생 한 사람이 딱 가운데 통로에 서서 춤을 췄어요.
3: 진짜요?
1: 네. 아, 나만 오늘도 치 사랑인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2: 그 심하게 흔드는 춤이 아니라
1: 아, 그쵸,
2: 라벨의 볼레로
1: 네,
2: 네. 볼레로에 맞춰서 아주 최소한의 동작으로 춤을 추는데 아주 그 매력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3: 기억에 남으셨네요.
1: 다들 하나씩 다들 있으시네요.
0: 난 이 낭만을 깨는 기억이 하나 있어서 이 볼레로 하면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황기순 씨가
1: 괜히 들었다.
0: 발레복을 입고
1: 괜히 들었어.
0: 아,
1: 그만해요.
3: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곡
1: 감동적인 노래 빨리 들어야
0: 됩니다.
2: 오사나의 칸소나를 듣겠습니다.

0: 같다는 느낌이 현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1: 그 웅장함 속에 서정성이 정말 너무 잘 쳐져 있죠.
2: 아니 아까 그 서론 얘기하셨잖아요. 눈밭 네. 뭐 이런 네. 거. 이 곡도 약간 듣고 있으면 그 황량한 풍경이 예. 연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근데 이 팀이 사실은 내한 공연도 했고요. 이틀이 밖에
3: 우리나라에서 워낙 네. 인기가 있었으니까.
0: 우리나라에서 네. 그 소수의 팬들이 정말 아까 학선 씨 얘기한 이경준 씨 같은 네.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40대 50대 팬들이 다 모여서 예. 이 분들은 완전 늙으셨거든요. 그때 그 공연을 봤던 또 그 경험도 굉장히 기억이 났습니다. 예.
3: 지금 아마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바로 그때 그 현장에 네. 계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산나의 간소나 기억해두겠습니다.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마쳤네요.
0: 네. 네. 두 곡이 너무 다른 스타일의 곡.
1: 너무 다른
0: 네.
1: 스타일. 근데
3: 흥미롭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2: 약간 궁금한데 그 네. 누나는 혹시 그 이후에.
0: 아 정말 궁금한데 네. 이거는 방송 끝나고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2: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긴 네,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비방용인가요?
0: 너무 깁니다.
2: 저 청취자분들 궁금해서 어떡해요.
0: 아, 저 사실은 막 그 레코드 가게에 그 누나를 찾고 싶어서 뭐 하여튼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2: 진짜요? 나중에 개인 SNS라도 올려주시면 네. 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1: 그 얘기 뭘 참고를
3: 그냥 다 하셔도 괜찮은 거죠?
0: 아, 해도 괜찮습니다.
2: 아, 옛날 얘기는.
0: 너무 옛날 얘기네요. 네.
2: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 네. 이제 잠시 후에 1시 5분부터 이어질 3부에서는 김학선 위원의 플레이리스트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6: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0: 알려드립니다.
1: MBC 한시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지 시각 4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26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하나인 현대제철 포스코제철소의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돈 8조 원을 투입해 짓는 이 제철소는 2029년부터 자동차 강판을 연간 270만 톤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의 수입 철강에 관세를 50%나 부과하자 현지에서 직접 강판 생산에 나서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제품은 미국 남부와 멕시코 등에 있는 현대차 그룹 생산 기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름 내내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졌던 스페인에서 9월 들어서도 45도가 넘는 폭염이 관측됐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현지 시간 3일 남서부 안달루시아 광역자치주 엘그라나도의 기온이 올해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은 45.7도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지역 몬토로에서 2016년에 기록된 역대 9월 최고 기온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의 일환으로 이집트 은행에 이어 튀르키예 은행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4일 튀르키예 기반 금융기관인 골든글로벌 은행과 그 자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들 기관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위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패트리어 생산 허가를 받게 된다 해도 당장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 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곧 곡괭이 산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군사적 충돌이라 부르고 그건 별것 아닌 일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상 물류 요충지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 대비 0.2%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장 대비 0.8% 오른 배럴당 96.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 제주도 등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31도 등 전국이 25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동해 먼바다 최고 4m, 남해 먼바다 최고 5.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2: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2: 예, 손석희의 12시 토요일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의 첫 음반 첫 기억이란 주제로 처음 샀던 음반에 대해서 그리고 노래도 듣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3부 플레이리스트 김학선 의원의 순서인데 네. 1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방송 때문에 예전에 정리해놨던 카세트 테이프 박스까지 다 풀었다고 하는데 네. 기필코 찾겠다 의지를 네. 불태우셨다는데 찾았습니까?
3: 네, 찾았습니다.
2: 예.
3: 네. 아, 제가 카세트 테이프를 또 모으다 보니 규모 없이 막 모으다 보니까 예. 또 몇천 개가 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3: 근데 이걸 예.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일단 다른 데로 옮겨놔야겠다 해서 박스에 다 담아뒀는데
2: 예.
3: 다행스럽게 첫 박스에서 나왔습니다.
4: 야, 운이 좋네. 네.
2: 그러네요.
3: 이 노란색 카세트 뭐 딱 보이는 순간
2: 예.
3: 아, 정말 너무 반가워요.
2: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3: 네, 그러니까요. 네.
2: 만일 뭐 마지막 네. 박스에서 나왔으면 지금 뭐 집안이 완전히
3: 그러니까 게다가
5: 못 오지 못 오지.
3: 거기가 지금 에어컨이 없는 곳이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그래서 네. 김유나 의원이 자기 것도 하나 찾아달라고 했는데
4: 포기했어요.
3: 제가 포기하고 네, 왔습니다.
4: 네.
2: 그래서 어떤 곡입니까?
3: 그 카세트 테이프는 두 번째 곡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2: 예.
3: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처음 산 음반입니다.
5: 예. 의외인데.
3: 의외죠. 예. 네. 제가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노래를 준비했는데.
2: 그건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3: 맞습니다. 예. 해바라기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5: 이게 학선 씨 몇 살 때예요? 그럼?
3: 제가 중학교 때.
4: 아. 예.
3: 근데 이 노래가 거의 정말 너무나 인기가 많았잖아요.
2: 그렇죠.

0: 찬아도 제가 그쵸. 이걸 선곡을 하려고 집에서 잠깐 이 노래를 들었는데 아내가 중학생 때 이 노래를 들었다고
1: 그러니까.
0: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듣기에는 약간 성인들이 듣는 음악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정말 남녀노소 좋아하는 인기 가요였고 그리고 제가 약간 내향인이거든요. 제가 내향인이고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는데 저희 큰 누나가 더 저보다 더한 내향인입니다. 6살 더 우리 나는데 집순이고
2: 두 분은 늘 집에만 있습니다.
0: 네, 집순이 집돌인데 저한테 판을 한 장 사오라고 사오면 네 것도 하나 사고 싶은 걸 사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누나가 사오라고 한 게 유열 1집을 사오라고 했었고 누나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전 중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저 중학교 근처에 음반점을 또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유열 있나요?
2: 왜 떨립니까?
0: 아니 이게 처음 음반을 사는 거니까 제가 처음 하는 행위잖아요.
1: 기억나.
0: 음반점에 가서 처음 하는 행위 그리고 해바라기
3: 내가 사도
0: 있나?
3: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0: 해바라기 3집 있나요? 해서 이렇게 그 두 장을 받고 정말 이렇게 품에 안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앨범을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인켈 전축이 있어서
2: 인켈
0: 네, 그래서
2: 요즘도 나오는 것 같아요.
0: 요즘은 계속 뭐 명맥은 있고 있긴 한데 요즘처럼 예전처럼 활발하진 않죠.
2: 그렇죠, 아무래도 뭐
3: 나름 지역 유지이셨네요. 그때 인켈은 그때는 꽤 괜찮은 건데
0: 그때 이상하게 어느 정도 뭐 중산층 이렇게 되면 세계문학 전집 드리고 인켈 세트 갖다 놓고 약간 그런 게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 부럽습니다. 중산층
0: 이 앨범을 막 들었었는데 지금 들어도 저는 가끔 이주호라는 사람이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 특히 제가 이 앨범은 여기 제가 LP를 갖고 왔는데 이 자켓부터 너무 낭만 아닌가요? 갈대밭에서 이주호, 유익종 이 두 명의 아티스트가
1: 스웨터를
0: 같이
1: 입고
2: 근데 저 스웨터는 괜찮은데 저 배경에 이렇게 양복 자켓을 입고 다니는 건 좀
0: 이렇게 약간 양복이구나.
1: 그렇긴 하죠.
0: 마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
1: 그러게요. 네,
0: 마이를 입고 왔는데
1: 기타 케이스.
0: 네, 맞습니다.
1: 기타 케이스를 들고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제가 이 내 마음의 고속상자를 다시 좀 오랜만에 듣는데 야, 둘의 화음이 정말 기가 막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이주호 씨가 처음 활동 시작할 때 1집을 유익종 씨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잘 안 됐고 2집에서 이광준으로 파트너를 바꿔서 1집에서 불렀던 노래를 거의 다 그냥 똑같은 노래를 다시 불렀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2: 그게 파트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0: 또 3집에서 또 유익종으로 다시 파트너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앨범도 잘 됐어요.
2: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그 이주호 씨는 파트너를 너무 자주 바꾼다라는
0: 맞습니다.
2: 별로 안 좋은
0: 거의
2: 얘기들이
0: 사람과 전쟁 수준으로 파트너를 똑같은 사람을 이광준과 유익종을 계속해서 바꿔서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들으면서 좀 궁금해졌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유익종 씨가 약간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파트너예요. 해바라기는 이주호의 팀인데 적어도 6:4 정도의 비중은 줘야 되는.
2: 그렇죠.
0: 화음 자기 목소리도 근데 이광준 씨는 거의 그냥 화음만 맞춰주는. 근데 잘 되는 건 이광준이랑 할 때도 잘 돼.
3: 근데 결국에 남는 건 유익종 씨랑 할 때가
0: 그렇죠. 근데
3: 때가
0: 음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유익종 씨와 하는 거는 내가 음악적으로 이게 훨씬 더 잘 맞으니까 하는 건데.
3: 참고 하는구나.
0: 근데 만약에 내가 이주호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2: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0: 저는
3: 너무 길게 물어보시네.
1: 그러니까 이게 뭔가까지 중요한.
0: 전 너무 중요했어요. 이게 한 사람의 뭔가 태도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2: 저도 궁금해지네요. 누굴 택하겠어요?
0: 저는 유익종 씨 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음반 안에서 유익종 씨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이광준 씨랑 같이 부른 또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광준 씨는 그냥 정말 보조의 역할에만 머물러요.
1: 근데 그건 청자 입장에서지 막상 부르면 생각 달라질 수도 있을걸요.
0: 그럼에도 이주호 씨도 그게 마음에 드니까 유익종 씨를 계속 찾는 거 아닐까요? 얘가 계속 나한테 뭔가 들이대고 이건 내 팀인데도 뭔가 계속 자기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2: 하긴 뭐 다른 그룹도 보면 이렇게 그 보컬 그룹들 보면 왜 고음 파트 맡은 사람이 고음이 잘 올라간 사람은 그걸 자꾸 과시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체 밸런스가 깨질 정도로 자기 소리를 크게 내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좀 별로거든요. 근데 글쎄 유익종 씨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0: 유익종 씨는 전혀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2: 들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확인하려면.
0: 좋은 화음을 들려줍니다.
2: 이주호 유익종의 듀오 그룹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듣겠습니다.

0: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해바라기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듣기엔 유익종 씨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1: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화음도 예, 예, 정말 잘 맞추고 제 라이브 그러게요. 버전을 들어보면 아, 정말 훌륭한
2: 라이브 음반이 너무 좋잖아요.
1: 네, 맞아요.
2: 해바라기 라이브 음반이.
1: 그 코러스를 정말 잘 해주고 자기 파트도 충분히 예, 챙기면서 그래서
0: 그때 뭐 라디오에서도 라이브로 많이 네, 들려드렸던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1: 네. 네.
0: 두 번째 곡은 어떤 걸까요?
1: 네, 두 번째가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 박스에서 꺼내온 테이프인데
0: 예,
1: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1집입니다.
0: 아, 그래요? 역시 우리 노래군요.
1: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음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2: 약간 예, 몇 년 차이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맞아. 완전 팝키드고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리고 네, 제가 이 우리 음악을 좀 좋아하게 된 것도 이 앨범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당시 헤비메탈도 많이 듣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 앨범을 갖고 온 이유가 나도 이제 음반이란 거 한번 모아보자.
0: 예.
1: 카세트 테이프를 모아보자라는

0: 자의식이 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샀던 음반이 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집이었습니다.
1: 그런데 오늘 들어볼 곡은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건가요?
0: 아니요. 그냥 그럴 얘기까지는 안 해서 네. 그냥 전 갖고만 왔습니다.
1: 듣고 네. 싶어도 사실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어요.
0: 네. 그래서 네, 그래도 한 몇 년 전에 카세트 테이프 네. 살짝 조그맣게 다시 붐이 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걸 다시 찾아듣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했었는데 예. 다시 그 붐이 좀 꺼져서 예. 저 혼자 그냥 혼자 모으고 있습니다. 네.
2: 근데 네. 그리고 첫 곡 골라오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연주곡을 갖고 왔는데 예. 제가 이게 레코드점 가서 보는데 일단 노란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3: 예쁘고.
0: 네, 눈에 확 띄어서 예. 그리고 당시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동아기획에서 앨범을 냈는데 아까 팝키드였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몇 년 차이로 이제 가요를 듣게 된 게 동아기획이라는 맞아요. 존재가 맞아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 그때 동아기획 음반들을 되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고
1: 이 곡은 근데 가사가 없지 않나요?
0: 네,
2: 연주곡입니다.
0: 연주곡.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연주곡의 개념이 없어서
3: 그치.
0: 이걸 틀어놓고 어 좋다.
3: 가사 언제
0: 그러다가
3: 나오나?
0: 근데 왜 노래가 안 나오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게 눈에 띄는 게 이게 서도시라고 요즘 굉장히 유명한
2: 아,
0: 화가가 디자인 예, 설치 미술가가
1: 아, 예. 예,
0: 저점 매수한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두 분이 되게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진 씨, 예. 서도 씨가 친구여서 뭐 1, 2집 작업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음악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려서 작년에 아, 그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하긴 했었는데
1: 예.
0: 지난해 인터뷰 때문에 한번 만났다가 이 카세트 테이프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2: 네.
0: 2025년 5월 아, 9일.
1: 그게 사실... 몇 년 만에 받은 겁니까? 그러면 뭐
0: 아, 그러니까요.
1: 수십 년 만에 받은
0: 거예요. 89년 뭐 이 정도였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점점 이렇게 음악을 저도 좋아하고 뭐 글을 쓰고 하면서 김종진 씨라는 사람을 조금 더 뭔가 존중하는 리스펙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데
1: 예, 예.
0: 이렇게 음악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전 되게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그런가요? 예.
0: 김종진 씨가 예를 들면 연주곡을 당시에 처음 첫 곡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거든요.
3: 네.
0: 근데 김종진 씨가 음악 작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이런 것들 해보자. 연주곡으로 한번 해보자. 예. 뭐 미국 가서 녹음을 해보자. 라이브 앨범을 내보자.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음악 활동을 지금 다 했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인터뷰를 하는데 아 이제는 할 건 다 했다. 새로운 걸 하는 건 후배들의 몫이고
1: 예.
0: 난 우리의 역할은 그냥 우리의 팬들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 뭐 이제 쉬운 살이 넘어가는 평론가로서 이제 제가 20대 새로 등장하는 아티스트의 감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저는 무리가
1: 예, 예.
0: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제가 이제 나이든 평론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진
1: 예.
0: 아티스트여서 이제 나도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한번 좀 기록을 해보자. 그런 걸 기록을 하고 축적하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해준 아티스트여서 저한테는 예. 좀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산 첫 음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어서 예. 더 좀 뜻깊기도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전태관 씨는 뭐 안타깝게
0: 네, 맞습니다.
1: 세상을 떠났고 김종진 씨 이제 혼자 남아있는
0: 맞습니다.
1: 원래 그 두 사람만 하던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 그룹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0: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김현식 씨까지 그렇죠. 해서 5인조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죠.
2: 네.
0: 보컬 김종진, 기타 아 보컬 김현식, 기타 김종진, 베이스에 빛과 소금의 장기호
1: 예.
0: 그리고 건반에 원래는 유재하 씨가 있었고
2: 그렇죠.
0: 예. 이후에는 박성식 씨로 바뀌었고
1: 아,
2: 그 두 분이 이제 빛과 소금이 되고
0: 맞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 되고
1: 이게 음악 평론가들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한 마디 던지면 계보가 쫙 나오니까 많이 배웁니다.
2: 네.
1: 그 아까 뭐 인켈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음악이 팝에 못지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런 전축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전축이라는 표현 네. 안 쓰지만 네. 오디오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음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0: 그쵸, 맞습니다.
1: 예. 저는 그래서 그때 사랑과 평화
0: 네.
1: 곡을 군대 있을 때 들어보고 야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 노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네. 나네.
0: 그 김종진 씨가 사랑과 평화 공연 보러 매일 나이트 클럽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래.
0: 순수하게 음악대로.
2: 네. 네.
0: 그런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1: 예. 네. 첫 정규 앨범의 첫 트랙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음반과 곡입니다. 우리 주제하고도 딱 맞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을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현재 서울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하행선 정체가 줄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상행선으로는 차량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요. 오산에서는 사고입니다. 1, 2차로 이용해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부산 방향은 남사 구간 고장차 때문에 정체입니다. 이후로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신탄진, 대전 구간에서 밀리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논산 방향으로 남풍세부터 차량터널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4호선 캠퍼스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5.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예, 손석희의 12시 이제 토요일 순서 4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4: 저의 이제 순서가 드디어 찾아왔는데요.
3: 예.
4: 아, 세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저희 넷 사이에 꽤 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4: 뭐 아까 클래식에서 가요까지 그리고 음악을 듣는 매체도 사실 저는 LP는 제 시대 때 살 수 있는 매체는 아니었어요.
3: 예.
4: 저는 이제 테이프가 끝물이었고 CD로
5: 바로 넘어갔죠.
4: 예, 거의 다 넘어가는 시대였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 산 음반도 사실 LP가 아니라 테이프고요. 심지어 그 테이프 가운데에서도 그 아까 백판이라고 이제 LP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리어카에서 팔던 이제 가짜 테이프
3: 예.
4: 였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당시에 진짜 정품이 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3: 맞아요.
4: 했고요. 제가 사는 가짜가 2,000원 정도 했었어요.
3: 그래서 아니, 그 몇 년도인데 그 생각보다 비싸네요.
4: 그렇죠.
6: 90년대 초반에 91년. 이 정도였습니다.
3: 예.
4: 네.
5: 음반 가격이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예. 오랜 기간.
4: 맞아요.
6: 그걸 확 올린 게 이문세 씨였고요.
5: 네.
6: 이문세 씨가 음반이 너무 잘 팔려서
3: 아, 예.
4: 한번 올렸다고
6: 그때
4: 하더라고요.
6: 그때 킹레코드에서 네. 갑자기 소매가를 확 올려가지고 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3: 예.
4: 그리고 정말 네. 놀라운 건 테이프는 사실 그 뒤에 또 생산이 잘 안 돼서 가격적인 어떤 기준이 잘 안 떠오르실 텐데
3: 예.
4: CD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뒤에 소개할 앨범은 수입 CD로 샀던 앨범인데
3: 예.
4: 당시에 제가 3만 원을 주고 샀었거든요.
3: 근데 그 지금, 당시에?
4: 네.
3: 굉장히
4: 90년대 중반 정도였는데
3: 예.
4: 지금도 수입 CD는 3만 원 정도
6: 그쵸.
4: 합니다. 그렇죠.
5: 안 올랐죠.
4: 사실 시대가 한 30년 정도 이상이 지났는데.
3: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안 올랐을까요?
4: 제 말이 그 말입니다.
3: 예.
4: 짜장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5: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오래전에 그걸 3만 원을 주고 산 열정은.
4: 그러니까요.
5: 지금 30만 원 어찌 산 거나 다름없죠.
4: 이따 얘기할 건데 제가 심지어 만 원도 껐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어쨌든 제가 예. 처음으로 가짜 테이프로 샀던 그 앨범의 주인공은 윤상 씨고요.
3: 아, 예.
4: 윤상 1집이었는데 그 앨범 가운데 이별의 그늘은 아니고 행복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수록곡을 가져왔어요.
3: 전에 선곡 한번 하셨었죠.
4: 맞아요.
3: 그때 유보됐죠.
4: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약간 똑딱똑딱하는 시계침 소리가 처음.
3: 맞아요.

0: 들어가서 선곡을 하고 싶었던 아, 곡이었는데
1: 미안합니다. 그때 요거 아. 언젠가 쓰겠습니다.
0: 평생 사과를 네.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앨범은 제가 기억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아까 용돈 모아서 음반 산 얘기도 하셨는데 전 이때 아직 초등학생이라 용돈을 받아서 사기도 너무 용돈이 작았고 예.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딱 한 번 제가 사고 싶은 책이나 음반을 사준다고 하셨었어요. 시장에 데리고 가서 그 서점과 리어카 앞에서 예. 하나 골라라. 항상 책만 제가 샀었는데 제가 그걸 배신하고 처음으로 샀던 앨범이 아. 이 가짜 테이프 윤상 1집이었었어요.
2: 네. 레코드점도 예. 아니고 리어카에서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0: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때 개념이 없으니까 아.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진짜 가짜의 개념이 그때 그렇게 뚜렷하지 네, 그렇죠. 않았던 네. 기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사실 이미 윤상 씨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도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예. 그 테이프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작은 오디오 데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별의 그늘만 나오면 자 그렇게 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쟤는 초등학생이 왜 저러고 있는 거냐고 항상 걱정을 하실
1: 뭐
0: 정도였는데
1: 초등학생은 지금 좀 조숙하긴
0: 이상하죠.
1: 한데.
0: 아까 예. 김학선 씨가 해바라기 들었던 것처럼
3: 아니 초등학생이 이별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늘도 어색한데 그러니까 이별의 그늘
0: 돌아보면 들으면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2: 윤상이 멋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0: 근데 테이프를 샀을 때 왜 샀을까 생각해보면 아. 얼굴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아. 이 앨범 네. 커버가 윤상 씨 얼굴이 진짜 커다랗게 박혀있는 예. 앨범이거든요.
2: 우수 그 자체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한 이후에 이제 테이프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곡이 너무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별의 그늘도 너무 좋았는데 예. 이 약간 윤상 씨의 신세사이저로 사용한 이런 팝 음악을 들어보면요. 약간 밝은데 슬퍼요.
1: 그런 게 늘 우울함이 끼어 있죠.
0: 예. 약간 코드 진행도 그렇고 편곡적인 부분에서 좀 우스워렸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데 예. 이 곡이 그 어린 시절의 초등학생인 제 마음에 아직도 너무 깊게 남아있는 그 흔적을 남기고 갔고요. 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테이프를 너무 좋아해서 학원 갈 때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원 가면 그 승합차 타고 동네 돌면서 애들 하나씩 내려주잖아요. 예예.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내렸었거든요. 앞자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 노래를 한 10번, 20번 계속 돌려들으면서 저희 동네 골목을 아저씨 예. 운전대 의지해서 돌면서 들었던 기억이 아, 아직도 오, 생생하고
1: 정말 좋아했네요.
3: 진짜
1: 네.
3: 행복한 표정이네요.
0: 아 진짜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던
2: 그때도 마지막이었네요.
0: 네.
2: 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그 윤상 1집의 자켓 사진을 보고 있는데
0: 어떠세요?
1: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집니다.
0: 근데
3: 제가 근데 네. 윤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영화 배우를 아는데요.
0: 누구
3: 비슷한 느낌이네.
2: 누군데?
0: 존 쿠셉?
3: 아니 맞아. 한국 배우.
0: 아, 한국 배 홍경?
3: 홍경.
0: 진짜요?
3: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네.
0: 아, 약간 눈이 좀 처지고, 네. 약간 사연이 있을
3: 사연이
0: 것 같은.
3: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네.
0: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평생 그런 사람만 좋아하네요.
1: 첫 번째로 꼽아주신 윤상의 첫 정규 앨범의
0: 네.
1: 이것도 첫 곡인가요?
0: 첫 곡은 아니고요, 수록곡입니다.
1: 아 수록곡.
0: 네. 네.
1: 행복을 기다리며. 들어보겠습니다.

0: 예, 윤상 씨의 행복을 기다리며를 들었습니다.
1: 네.
0: 오늘 뭐 저희 얘기한 중에 나온 그 아주 전설적인 가수들, 전설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직 현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상 씨나
1: 네.
0: 이문세 씨나 MBC FM의 아침을 책임져 주고 있는.
1: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윤상 씨 음악은 확실한 자기 색깔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이 음악 같은 경우에도 약간 네. 요즘에 만드는 K-POP 아이돌 음악에서 쓰인 어떤 그런 사운드 요소 같은 예. 것들이 은근히 다 녹아 있어요.
0: 아,
2: 네. 근데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렇고 윤상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 음악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데뷔 앨범 내고 막 몇십만 장, 백만 장씩 팔던 맞아. 시대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자기 색깔이 그렇게 분명하면 얼핏 모든 곡들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윤상 씨의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맞아요.
0: 예, 네. 색깔이 분명하면서도 곡들이 다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작곡가로 생각을 해야죠. 네. 예.
2: 이런 윤상 씨도 동아기획에서 그렇게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동아기획 대표님이 계속 외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왜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정말 자기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자기는 너무 동아기획에서 앨범을 내고
1: 싶었는데. 김현철 씨는 그렇게 짐 싸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예. 영입했다면서.
2: 그 골프가방 하나에 헌금을 가득 채워서 계약을 했는데 윤상 씨를 몰라보고.
0: 제가 예전에 뉴스룸 진행할 때 윤상 씨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때 뉴스룸의 엔딩곡으로 추천하고 갔던 곡이 새벽.
2: 아, 너무 좋죠.
3: 아, 저희 셋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1: 그 곡도 이제 약간 거의 노래가 안 완전 나오, 거의 뒤에 한, 나오는
2: 예, 한 1분 나오죠.
1: 너무
0: 한참 기다렸어요. 네. 가사를.
1: 맞아요.
0: 근데 전주 그 저 연주가 너무 좋아서
1: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0: 야, 이걸 그냥 고정으로 엔딩곡으로 쓸까?

0: 하는 생각을 네. 가졌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맞아요. 곡이었죠.
1: 그 앨범 내고 판매량이 한 몇십만 장 줄어들어서 네. 회사는 난리가 났답니다.
0: 왜요?
1: 그런 곡을 첫 곡으로만 하고 그랬어요.
2: 실험적인 곡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굉장히 부랴부랴 또 대중적인 곡들로 그쵸. 채운 앨범을 하나 예, 또 내게 되죠. 예.
0: 그럼 저는 뭐 윤상 씨의 많은 곡을 좋아하지만 그 새벽을 정말 좋아합니다.
2: 아, 저도 네,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0: 두 번째 가져오신 음반은 어떤 걸까요?
2: 네, 두 번째는 팝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테마가 저희 이제 첫 음반 첫 기억이니까 처음으로 샀던 가짜 테이프 얘기만 예.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CD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테이프를 사서 테이프만 계속 주로 모으다가 CD를 모으게 된 게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솔리드라고 예. 하는 그룹 때문이었어요.
0: 예.
2: 그땐 제가 CD 플레이어도 없는데 CD를 사는 정도였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0: 예.
2: 요즘 가장 최신의 최고 음질로 수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들을 수 없어도 이걸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CD를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흑인 음악에도 빠졌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솔리드가 라디오에 나와서 소개했던 팀의 음악이에요.
0: 아, 예.
2: 네, 한국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높진 않은데 솔리드가 워낙에 오리지널 교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예. 당시에 10대, 20대들이 너무 좋아하던 팀을 소개해 준 거였고 바로 뉴 에디션이라는 팀의
0: 예.
2: Can You Stand the Rain이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뉴 에디션은 그러니까 쉽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비 브라운이라는 가수는 다들 아시죠?
0: 예, 예.
2: 90년대 엄청 히트했던 이 가수가 메인 보컬로 있었던 팀이고요.
0: 예.
2: 이 팀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솔로로 활동을 했었고 뉴 에디션을 중심에 두고 이 전은 잭슨 5 그리고 이 뒤는 뉴키즈 언더 블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0: 아,
2: 그러니까 미국 팝 시장의 어떤 보이 그룹의 계보를 잇는
0: 예.
2: 그리고 뉴 에디션 새로운 뭐 에디션이라는 예. 이름도 잭슨 5의 새로운 에디션이다. 뭐
0: 아, 그 이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2: 네, 그런 뜻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이제 전형적으로 그 어떤 흐름을 만든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예.
2: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흑인 음악, R&B를 기반으로 한 초반에는 버블건 팝이라고 하는 막 캔디걸, 텔레폰맨 제목만 들어도 너무 이가 썩을 것 같은 곡들을 발표했고 그 바비 브라운이 탈퇴한 이후에 자니길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주 깊은 목소리를 예. 가진 보컬리스트를 영입하면서는 이렇게 좀 성숙한 R&B 곡들을 발표했는데 요거는 그래서 바비 브라운은 없고 자니길과 함께 부른 Can You Stand the Rain이라고 하는 88년 곡입니다.
0: 예.
2: 그리고 이 팀을 좀 더 어느 정도였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 설명하자면 이 팀 노래 제목 중에 Boys to Me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예.
2: 소년에서 남자로란 뜻이잖아요. 그 곡의 제목이 우리가 아는 그 R&B 그룹 Boys to Men의 이름이 됐고
0: 아,
2: 영향을 받아서
3: 네. 네.
2: 그리고 이 Can You Stand the Rain이라는 노래도 Boys to Men이 다시 부른 적이 있습니다.
0: 예.
2: 그 정도로 너무나 뭐 리스펙트하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룹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흑인 음악을 좋아해서
0: 예.
2: 이걸 사러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어디서 팔겠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압구정에 있는 상하레코드라고 하는 흑인 음악 전문 음악 그 음반 판매점이 있었어요.
0: 상하레코드.
3: 네. 전국에 네. 있는 흑인 음악 매니아들이 다 모입니다.
2: 모두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PC통신을 처음 시작해서
0: 예.
2: 대학생 오빠를 하나 알게 됩니다. 그분을 쫄래쫄래 따라서 이곳에 가게 돼요.
0: 예.
2: 5만 원 가져갔습니다. 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은 용돈이었는데 두 장이 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조라고 하는 당시에 또 나름대로 좀 잘 나가던 R&B 싱어송라이터의 All That I Am이라고 하는 솔로 앨범이었고 하나가 이제 이 뉴 에디션의 Greatest Hits였는데
0: 예.
2: 자, 그걸 들고 한 10분, 20분을 못 움직였을 거 아니야. 너무 사고 싶은데 만 원이 모자른 거야. 하지만 만 원은
0: 한 장당 3만 원이었어요.
2: 네. 6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0: 같이 갔던 대학생 오빠가 안 꿔줬어요?
2: 꿔줬어. 만 원을 꿔줘서 결국 정말 그 차비
0: 예.
2: 천 원 정도만 남겨놓고 정말 탈탈 털어서 이 CD를 아까 김학선 씨처럼 가슴에 폭 안고
0: 예.
2: 집까지 깨질새라 가져와서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0: 그런 기억은 정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렇죠.
2: 네.
0: 네. 그래서 그 만 원은 갚았습니까?
2: 갚았죠. 빠르게 용돈을 모아서 갚았습니다.
0: 네. 잘했습니다.
1: 그 레코드점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죠.
2: 네. 아, 여기는 네. 아마 지금 방송 듣는 분 중에 흑인 음악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3: 다 아실 거예요.
2: 네. 네.
3: 정말 유명한 레코드 가게입니다.
1: 불친절하기로도 유명했고
2: 네. 악평도 더 많고
0: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1: 그냥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걸 판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니
3: 그게
2: 그래요?
3: 아니라 여기서밖에 살 수 없으니까
2: 그러니까
0: 경쟁자가 없으면
1: 이렇게 대목계가 올라갔죠.
2: 그래서 네. 가격도 꽤 높게 책정이 된 네. 편이었고 하지만 예. 그 정도로 정말 희귀한 네. 그때 그 당시로는 흔히 구할 수 없는 음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서 뭐 갈 수밖에 없었죠. 예.
1: 아 싫은데 가야 되는
0: 아니 그 상하 레코드에서 일하던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
2: 그러니까요.
0: 아니 우린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2: 빨리 김학선 씨 사과하세요.
1: 아 뭐 어쩔 수 없죠.
2: 내가 다 저의 아름다운 예. 첫 음반을 선물해 준 곳이었습니다.
0: 예. 그 곡 이름이
2: 아 뉴 에디션의 Can You Stand the Rain이라는 예. 곡 준비했습니다.
0: 너희 비 맞을 수 있어 뭐 이런 뜻인가요?
2: 네. 불친절의 비처럼 들리지만 아름다운 슬픈 사랑의 노래입니다.
0: 너희 비 견딜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뭐 이런 제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들을까요?

0: 예, 오늘의 마지막 곡 뉴 에디션의 Can You Stand the Rain을 들으면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1: 네.
0: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김윤하 위원과 대학생 오빠는 아무 일도 없이 만 원만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1: 아, 하지만 예. 평생 친구이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예, 예.
0: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 맞습니다. 그런 곡이었군요.
1: 예. 네.
0: 자,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다음 주 또 만날 때까지 시간이 금방 또 지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0: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손석희 12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내일은 사색 마지막 시즌1의 마지막 회가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2: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년 100만 인파가 몰리는 세계 불꽃축제가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일대는 종일 교통통제가 이어지고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기자입니다.
1: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16 서울세계불꽃축제 본행사가 열립니다. 예년과 비슷한 약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본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영국을 대표하는 팀이 참여해 약 1시간 정도 폭죽을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본행사 전인 오늘 오전부터 교통통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행사 준비와 철수를 위해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 차량 진입은 양방향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여의동로 1.5km 구간의 경우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양방향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혼잡 시간대를 전후해 무정차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행사 뒤 집으로 돌아가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합니다. 한강대교를 지나는 16개 노선 버스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 20분까지 다리 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은 여의도 주변 도로와 교량 등 이른바 불꽃 명당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0: 우리나라의 핵심 미사일 방어 무기인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의 칼럼이 워싱턴포스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유해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천궁2 미사일은 지난 2020년

0: 2024년 전력화가 완료된 우리나라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천궁2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는데 이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칼럼엔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미사일 물량을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해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칼럼 저자인 티세는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이자 트럼프가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티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 정당하게 화가 나 있다며 한국으로선 미사일을 판매하는 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동원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2의 성능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하며 별다른 설명을 붙이진 않았지만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우방들에 대한 불만을 계속 드러내왔습니다.
1: 딱히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한다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국 대통령이 아니요,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0: 특히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트럼프의 SNS 정치여서 한국 지원을 더 끌어내려는 특유의 압박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국민의힘이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사 실패를 넘어 참사이자 인사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무마를 위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충견으로 김 후보자를 점찍었지만 법무부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오빠라 부르는 유흥주점 브로커의 청탁에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버는 것 아니냐며 이권 관계를 뻔히 인지하고도 식약처를 압박했다며 그 결과 수많은 투자자가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돈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방위로 수사한 사안이라며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인천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1.6톤짜리 모터보트가 뒤집어져 배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배에 타고 있던 9명이 모두 구조됐지만 이 중 40대 남성 등 두 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해양 레저 활동을 하던 중이었으며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부터 사흘간 네팔을 방문해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네팔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체류 중인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외 긴급 구호대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실시하려던 도보 수색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네팔군이 람체 지역을 도보 수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구호대는 헬기와 드론 4대를 투입해 위어댐과 파워하우스, 옐로브릿지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지며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1원 떨어진 1860.2원, 경유값은 0.7원 내린 1844.5원이었습니다. 격해진 미국과 이란의 공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주 국제유가는 다시 올라 수입 원유 가격 기준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7.6달러 오른 99.9달러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격상했던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어젯밤 10시를 기해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27일부터 가동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도 종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대본이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낮 기온이 24도에서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더위가 예상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지 시각 4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26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하나인 현대제철 포스코 제철소의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 제주도 등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은 28도, 광주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우리와 다른 점 또 한 가지는요, 입학식 날 아이들이 꽃다발 대신 다른 걸 받는다고 해요. 독일 초등학교 입학식을 보면 아이들이 커다란 원뿔 모양 꾸러미를 안고 있는데요. 이걸 슐디테라고 부릅니다. 안에는 사탕, 초콜릿, 작은 장난감, 그리고 학용품이 들어있대요. 학교에 대한 첫 기억을 달콤한 설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생긴 전통이랍니다. 모든 시작은 설렘이 있어야 하죠. 9월의 첫 주말, 설레는 약속 하나 잡으셨나요?

0: 조용필의 바운스로 9월 5일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너도 이제 학생이야,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부담이 아니라 뭔가 달콤한 선물 꾸러미를 안겨주는 거 너무 좋은 전통이죠. 슐튜테라는 건데 이게 약간 큰 꽃바구니처럼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안에 꽃이 아니고 막 이렇게 사탕 그리고 캔디, 초콜릿,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어떻게 보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를 가지면서 뭔가 입학하면 더 그 설렘과 그 무서웠던 마음이 좀 덜어지지 않나, 그런 바람에 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토요일이만큼 지금 어딘가 운전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일 중이신 분들, 아 뭔가 힐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광고 듣고 설레는 여러분의 신청곡 가득 들고 올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 알뜰히 모아왔어요. 손타라 차트쇼,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9월 5일 손타라 차트쇼 출발!

12위부터 갑니다. 5397님께서 새싹이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 사는 40대 맘입니다. 우연히 듣게 된 방송 너무 좋아요. 나이 드니 트로트를 절로 듣게 됩니다. 앞으로 자주 청취할게요. 홍진영 산다는 건 듣고 싶어요. 힘들 때 위안 많이 됐던 노래입니다. 아 멋진 목소리 진행에 반했어요 이러면서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아 그렇죠. 나이 드니 트로트 아 듣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요새 음악은 때로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서 그냥 내가 아는 정말 그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 듣고 싶나 봅니다. 홍진영 산다는 거니 2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9위는 1538님인데요. 이분도 새싹이시네요. 듣고 싶은 노래 김용빈 노래 금수저 하고 싶은 얘기 88세 엄마가 손트라 애청자인데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딱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딱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제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딱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주세요. 홍진영의 산다는 건 그리고 김용빈의 금수저 듣고 올게요.

이야기와 흥겨움이 있는 손트라 차트쇼 18위로 이어집니다. 0707님께서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신청합니다. 정말 이 노래 들으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이번 주 18위입니다. 17위 4915님께서 국민학교 졸업 후 서울 상경에서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 사모님께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문정선 파초의 꿈 신청합니다. 우리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그리고 문정선의 파초의 꿈.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역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고속도로에 사고 소식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심 후에 나른해지는 시간인데요. 환기를 자주 하시고 차 간격 넉넉히 두고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북수원의 사고입니다. 군포 나들목부터 6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하고요. 중부선 한남 방향 진천 일대도 밀리고 있는데 역시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일죽에서 모가 사이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정체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두 건의 사고인데요. 옥산 분기점 또 안성 분기점에서 각각 사고 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수도권 진입하는 데 9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16위까지 왔네요. 8510님께서 비가 많이 왔던 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꽈당하고 미끄러져서 오랜만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신청곡은 은가은의 와이라노. 아,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이게 더 아픈 게 알잖아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더 마음이 아픈 거. 얼른 가서 멍들지 않게 뭐라도 바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은가은의 와이라노가 16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15위는요, 0209님께서 확실합니다. 가장 가까이 들리는 손트라에서 신청곡 들려주실 거라고 확실합니다. 현숙 확실합니다. 신청합니다. 정말 0209님 확실하시네요. 네, 오늘 나왔고 그리고 지금 바로 틀어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은가은의 와이라노 보내드리고 현숙의 확실합니다 듣고 올게요.

물 흐르듯 듣게 되는 손트라 차트쇼 14위는 어떤 곡일까요? 6338님께서 아들이 원하는 대학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꼭 아드님이 원하는 대학 가길 바라고요. 아, 이분도 새싹이신데 오늘 좋은 기운 받고 오래오래 손트라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듣고 올게요.

이 촉촉해지는 손트라 차트쇼 13위 소개할 차례죠. 6262님께서 바람도 살랑살랑 더위가 한풀 꺾였네요. 오전에 동료들과 한평 파크 골프장에서 파크 치고 점심 먹고 이발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래 한곡 신청합니다. 강문경 순정 부탁드립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내실 수가 있을까요? 다 하셨네요. 다 하셨어요. 집에 가서 뻗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 노래가 13위에 올랐습니다. 강문경의 순정이요. 이어서 12위는요. 6611님께서 난 시골 사는데 마당에 부추 심어놓고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키워 먹어요. 잘 자라서 아주

아주 양껏 먹습니다. 신청곡 하나. 아, 고추 들려주세요. 이건 뭔가요? 이제 앞에서 부추사랑 부추사랑 하다가 유진아의 고추를 신청해 주셨네요. 뭐 같은 추자 돌림이라 제가 그냥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강문경의 순정 먼저 듣고요, 유진아의 고추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성원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성원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3: 엄마!
14: 우리 아이 도드람
15: 나왔어.
14: 우리 남편 도드람.
1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9: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는 손트라 차트쇼 11위까지 왔습니다. 58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사무실 일이 너무 바빠 친구 만날 시간도 없네요. 김한순의 보석 같은 친구 들려주세요. 부쩍 우리 공개방송 이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새싹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죠? 이상하다. 그때 한번 보고 이렇게 반하셨나? 손트라에 반하셨나? 우리 김한순의 보석 같은 친구 듣고 3부에도 손트라 차트쇼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직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3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인천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1.6톤짜리 모터보트가 뒤집혀 배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배에 타고 있던 9명이 모두 구조됐지만 이 중 40대 남성 등 2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7명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일환으로 추진되는 현대제철 포스코 전기로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이 현지 시각 4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제철소는 미국 최초 전기로 기반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로 연간 약 270만 톤의 열연, 냉연, 도금 강판을 생산하게 되며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4분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공식에서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미국 자동차 기업의 차세대 모빌리티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미 산업협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 2026 본행사를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찰 특공대가 행사장을 사전 수색하고 주요 지점에는 차량 돌진 등을 막기 위한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표와 자리세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부정 예매를 막기 위한 전담 수사팀도 운영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미일 합의를 초과하는 관세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카자와 류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기존 관세를 포함해 관세율 15%를 상한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의 일환으로 이집트 은행에 이어 튀르키예 은행을 제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 등 일부 지역으로 10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 21도 등 16도에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9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고명원입니다. 독서의 기술, 독서를 잘하는 법을 말할 때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도대체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뭔가? 독서의 미덕은 수없이 많지만 전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책을 읽으면 귀가 열린다. 책을 읽는다는 건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 말이 없어지는데 많은 독서가들이 실제로 그렇다죠.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 별로 안 예쁘죠. 대신 잘 듣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귀도 예뻐진다. 말 되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흥과 낭만이 넘치는 트로트의 테마파크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1호 이어집니다. 4525님께서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심기 위한 두둑 작업을 하고 있는데 땀이 비오듯 하네요. 얼마 전 단비는 왔지만 비가 절실히 더 필요해요. 성리의 새드 레인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를 2628님께서 복권 당첨은 안 되더라도 노래 당첨은 어떻게 안 될까요? 경주에서 신청합니다. 성리의 새드레인 당첨 부탁드려요 해주셨어요. 아, 네. 복권 당첨은 안 되더라도 노래 당첨 제가 이루어드립니다. 아, 근데 지금 뭐 단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근데 새드레인은 좀 슬픈 비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스윗한 레인이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성리의 새드레인 듣고 올게요.

복권 당첨되기 전에 노래 당첨부터 만끽하세요. 손타라 차트쇼 9위 당첨자는요. 2947님. 아, 새싹이신데 그냥 진성의 동전 인생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짧게만 보내도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복권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9위 동전 인생 진성의 노래입니다. 오늘 완전 새싹 파티인데요. 파리도 새싹 문자예요. 처음 보내주신 분 0543님께서 그냥 좋아하는 노래 듣고 싶어요. 아,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민지의 초혼 듣고 싶네요. 아, 좋아하는 노래가 결국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다. 오, 뭔가 이 사연이 짧지만 되게 감동적이고 따뜻하네요. 이 노래가 김소월의 시 초혼에 트로트 리듬을 붙여서 만든 곡이에요. 네, 첫 그 원문만 봐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그 다음에 한자가 많아서 못 읽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우리 진성의 동전 인생 그리고 민지의 초혼 두 곡 연달아 듣고 올게요.

트로트 감성 충전소 손트라 차트쇼 7위 가볼까요? 2878님께서 오유진의 여우야 뭐하니 들려주세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818님도 타방송에서 여우야 뭐하니 부르는 유진양 봤는데 진짜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타방송에서 여우야 뭐하니 어디서 보셨으려나.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오유진 양이 와서 불렀거든요. 아, 네. 7위 오유진의 여우야 뭐하니가 올랐네요. 이제 6위로 갑니다. 9755님께서 태진님 지금 버스를 탔는데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나오네요. 너무 반가워요. 김희재 이런 날 기다렸나요? 신청합니다. 아 정말 버스 탔을 때 혹은 택시 탔을 때 어딘가에서 뭔가 그냥 MBC 라디오가 틀어져 있을 때 저는 되게 뭔가 내심 되게 설마 방금 전까지 듣고 계셨으려나? 막 이러면서 네 이런 날 기다렸나요? 아마 버스 탔을 때 손트라가 흐르길 바라는 그런 날이 왔나 싶은데 우리 노래까지 띄워드릴게요. 오유진의 여우야 뭐하니 그리고 김희재 이런 날 기다렸나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포근한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도를 밑도는 기온에 습도가 낮아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 그리고 제주 산지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영남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총 45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태라 가족들의 취향 100% 반영한 손태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청곡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9085님께서 손태라 처음엔 잘해낼까 걱정했는데 기대 이상이네요.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아, 저의 진행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뭐 아직도 뭐 병아리입니다. 병아리입니다. 오늘도 뭐 잠시 우리 배철수 선배님 만났는데, 네, 거기 뭐 앞에서는 제가 뭐 주름을 뭐 어디서 뭘 잡겠습니까. 네, 아직도 성장할 게 많고 저도 앞으로 노력할 테니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태라 차트쇼 5위로 갈게요. 2724님께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평소에 집안일 하며 잘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신청곡은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듣고 싶네요. 너무 반갑고요. 집안일 할 때 틀어놓고 쭉 그냥 함께하기 최고인 손태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5위 장한별 그대는 나의 별이요가 올랐네요. 4위 소개할게요. 0738님께서 신랑과 강원도 여행 중에 차에서 라디오 주파수 맞추다가 우연히 듣게 된 손태라. 그런데 태진이 목소리와 진행에 반해버렸습니다. 웬일이니?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었네요. 깜놀. 와우. 태진님 다시 보게 됐어요. 음악도 너무 좋고 아무쪼록 승승장구하세요. 신청곡은 나를 살게 한 사람 듣고 싶어요.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우연히 함께 하다가 오래오래 평생 함께하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 되겠네요. 나를 살게 한 사람 솔지의 노래가 4위에 올랐고요. 그 노래 듣기 전에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듣고 올게요. 아,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인 거 알고 계시죠?

담아두고 싶은 플레이리스트 손타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2656님께서 항상 논밭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 처녀농군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최정자의 노래죠. 처녀농군이 3위에 올랐네요.

다음은 2위에 올랐어요. 3820님께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빈대떡 신사가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추억하며 함께 듣고 싶어요. 신청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보내주셨던 사연이었는데요. 조명섭 씨가 왔다 갔었죠. 그때 정말 조명섭 씨의 그 옛 감성 그리고 그 가창을 듣고 부모님의 애창곡을 정말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빈대떡 신사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또 조명섭 씨의 목소리로 우리 징그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최정자의 천연 옹군 그리고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حمار المحنونة وشطة وشوة وشطة وشوة وحشيشة.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2, 1,
3: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0: 받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왼수로다 왼수로다 인천 바다에 안락의 조개가 왼수로다.
2: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황해도 강령 지역의 한 어르신이 조개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바지락 가득 넣어 짭조름하게 끓인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사계절 별미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손타라 차트쇼 1위는 바로 이찬원의 시절 인연. 우리 9403님께서 손트라 팬인 사무실 선생님 덕분에 듣게 된 방송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목소리도 방송도 너무 좋아요. 옛날 정들었던 이들도 생각도 나고 반가운 새로운 인연들 생각하며 이찬원 시절 인연 신청까지 해봐요. 그리고 3214님께서도 자영업자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무엇을 해야 시간이 갈까 생각하다 한자 급수 공부하고 있어요. 11월에 시험 보고 또 문자 보낼게요. 신청곡 이찬원의 시절 인연. 아,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3214님은 11월에 시험 본 다음에 문자 보내시는 것보다 그 전에도 계속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뭐 사이사이에 응원도 해드리고 공부 잘하고 계시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이찬원의 시절 인연 이번 주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1위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S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된 우리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대 소속 대원 6명은 헬기 한 대에 3명씩 나눠 타고 어제 네팔군과 합의한 위어댐과 파워하우스 지역으로 이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요구한 람체 지역의 보도 수색은 네팔군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불허해 오늘 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단체인 금융피해자연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추천된 김관정 변호사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 변호 이력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김관정 변호사는 다단계 코인 사기 KOK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김 변호사

0: 여사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사 실패를 넘어 참사이자 인사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무마를 위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충견으로 김 후보자를 점찍었지만 법무부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돈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방위로 수사한 사안이라며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출 실적 1도 등 16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8.3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부모 역할도 배워야 잘하지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른바 어른다운 부모가 있고 아이 같은 부모가 있답니다. 첫째, 어른다운 부모는 아이 말을 경청하지만 아이 같은 부모는 왜 내 말을 안 듣냐만 반복하고 둘째, 어른다운 부모는 일관성이 있는데 아이 같은 부모는 기분에 따라 괜찮다, 안 된다, 왔다 갔다. 마지막 셋째로, 어른다운 부모는 품위와 권위를 지키지만 아이 같은 부모는 아직 한참 어린애한테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짜증을 뿜어낸다. 상대가 어린애란 걸 부디 잊지 말라. 참 어렵죠?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3: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5: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6: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5: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6: 문천식 씨는 수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5: 귀여움? 네. 동글동글하죠.
6: 아, 귀엽죠. 네. 진짜 치명적인 귀여움이 있어. 네.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타호 호수에서 한 여성이 야외 수영하다가요. 네. 놀랍게도 수달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5: 네? 아, 재롱만 부릴 것 같은 수달이 공격을 했다고요?
6: 아이고. 그러니까 이 동글동글 이미지에 우리가 너무 좀 의외죠.
5: 놀랍네요.
6: 수달이 그렇대요. 보기에는 순둥순둥해 보이는데 그 안에 여러분 야생 공격성이 있는 아이랍니다. 네. 특히 턱하고 이빨이 굉장히 강하대요.
5: 어우, 보기하고 많이 다르네요.
6: 그러니까 네. 아 물론 수달이 뭐 아무 때나 공격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새끼나 보금자리를 지킬 때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낄 때 네. 가까이 접근하거나 우리가 그동안에 수달의 이미지로 막 아우 귀여워 이러면서 만지려고 그럴 때 네. 이럴 때 공격성을 팍 보이는데 아마도 그 호수에서 사람이 수영하는 걸 좀 아, 내 영역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5: 아 그렇군요. 네. 아, 물론 수달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했겠지만 이미지랑 다르게 만만히 볼 동물은 또 아니네요.
6: 그럼요. 네. 만만히 보이면 안 돼요. 동물들은 뭔가 지켜야 될 게 있을 때 뭐 사람도 그렇겠지만 전혀 다른 얼굴이 된다는 거. 근데 수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순하게 생긴 사람 화내면 더 무섭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네.
6: 네. 그리고 진짜 저 사람 너무 쎄 보여 이런데 온통 마음이 여려가지고 막 울고 막 인형 끌어안고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때요? 문천식 씨는 보여지는 평소에 자기 이미지가 쎄다고 생각해요? 아유, 순하다고 생각해요?
5: 저는 순하죠. 저는 실제로도 순하고. 네.
6: 그러니까요. 네. 달라요.
5: 예?
6: 실제로는
5: 뭐가요?
6: 너무 쎄.
5: 에이 말도 안 돼 정선아 씨. 저처럼만 하라고 하십시오.
6: 큰일 나요.
5: 흥보가 따로 없죠.
6: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진짜로. 아니 근데 문천식 씨의 의외성은 그거예요. 되게 이렇게 막 호방하게 사람 많이 만날 것 같고 네. 다 술 사드리고 싶어요. 막 회식 뭐 매니아고 이럴 것 같잖아요.

0: 엄청 낯가리고요.
1: 네.
0: 진짜 내향적인 요소가 있는데 연예인들 3명 이상 타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1: 아, 저는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1: 모르겠어요. 아. 저랑 좀 다른 사람들 같아가지고.
0: 그래서 방송도 안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별로 안 좋아해서.
1: 예, 예능도 잘 못 나가겠어요. 연예인들끼리 있으면
0: 여러분 되게 샤이예요.
1: 좀 불편해요.
0: 의외로 저는 내향인인데 오히려 네. 그냥 막 다니는데 네. 문준식 씨는 낯을 그렇게 가려요.
1: 신기하죠.
0: 저는 이게 사람이 진짜 딱 이미지만 보고 모르는 거야.
1: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신인 때 살찐 그런 성향이었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 보니까 하여튼 센 척은 혼자 해놓고. 에헴. 어이구 어이구.
1: 첫 곡 들을까요?
0: 유키스입니다. 만만하니.

0: 네, 9월 5일 토요일 첫 곡으로 UQS의 만만하니 듣고 오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수달 같은 이미지로 공격성을 좀 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미지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대요.
0: 1722님이 우리 남편이요. 결혼 전에는 귀여운 푸우였는데 지금은 점점 산적으로 변하네요. 그래서 각자 다른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여기는 경북 영천 금호입니다.
1: 그러게 이게 살면서 조금 인상이 바뀐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마 남편분도 귀여운 푸우가 결혼하니까 지킬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두가 좀 터프하게 바뀐 게 아닐까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0: 알겠습니다. 지금

0: 뭐 누구 쪽으로 방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애매해요. 네. 네, 그렇게. 자, 오늘은 그 어떤 이야기도 모두 글감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라떼 백일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1: 그렇습니다. 아, 이번 주는 심현부 씨와 함께 할게요. 3부에 모시겠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4: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6: 노션은 노노노.

0: 네, 포진이 생기셨네요. 어지러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할 때 생깁니다.
1: 아 그래요? 아, 애들도 나가 살아서 피곤할 일이 없는데 혹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0: 아, 일단 환자분 잘 챙겨 드시고요. 그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수건은 따로 쓰셔야 됩니다.
1: 아, 네. 아 그러면 부부끼리 아, 뽀뽀도 못 합니까?
0: 네?
1: 예? 사자만 해도 안 될까요?
0: 안 됩니다.
1: 아, 완전 에라야 이거. 아, 진짜 이제 곧 28주년 결혼기념일인데 아, 얼른 나와서 뽀뽀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에, 여보 사랑해.
0: 이제 오해는 마시고 저희가 예. 이제 개그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포진인 걸 확인한 순간 막 솟구치는 애드립이 이런 종류가 많거든요.
1: 예. 예.
0: 못할 걸 알고 치는 애드립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의심하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라 믿습니다.
1: 어, 이분은 예. 진짜 진심인가 봐요.
0: 진심이라 믿습니다.
1: 예.
0: 진심으로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던 뽀뽀를 오늘 못한다니까 너무 속상하다라는 마음일 거라고 어, 믿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0: 예. 여기 안도의 어떤 느낌은 없었던 걸로.
1: 어, 28주년인데 지금도 신혼 같으신가 봐요. 그죠?
0: 그런 분들
1: 어,
0: 계시던데요.
1: 너무 좋습니다.
0: 예, 아직도 예. 설레고 또 뽀뽀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세상을 조금 너무나 비틀어린 네. 시선으로 본 게 아닌가.
1: 그렇죠.
0: 예. 네. 문준식 씨도 얼른 가서 끝나고 뽀뽀하세요.
1: 예. 자, 솔리드의 천생연분 듣고 올게요. 신청하셨습니다.
0: 진짜 둘 다 영혼 1도 없다.

0: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산으로 꾸며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먼저 4335님 사연 볼게요.
1: 와우,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버스데이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성격이 와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식탐이 굉장히 강해서 먹을 것 안 뺏으면 절대 싸울 일 없거든요. 오케이? 친구들 생일 맞아서 생크림 케이크 예약했는데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친구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앞으로 너랑 평생 맛집 다닐 거야.
0: 와, 귀한 친구네요, 그죠? 네, 맛집 같이 가주는 친구 최고죠. 네,
2: 그리고 먹을 걸 두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우정인 것 같은 게 네. 먹든 말든 이런 무관심보다 네, 서로 그냥 간편한 생사 네. 확인만 하는 것보단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는 게 진짜 맞아요, 맞아요. 찐친 아니에요? 네. 재밌겠다. 티격티격하는 친구들. 자, 친구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식성 잘 맞는 게 저는 베프라고 봅니다. 그럼요. 점점 더 그런 생각이 이거. 들어요. 예. 네.
0: 다음은요.
2: 자, 다음은 1436님이 보내주셨어요.
0: 예, 잘 알겠고요.
2: 뭘요?
0: 부킹산 쓰러 왔습니다.
2: 아, 예.
0: 주말에 40년 지기 동창 모임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예, 제가 이래봬도 숨겨진 흥이 많아서요. 예, 2차 노래방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3: 엄마, 너 노래 한 곡 해. 어떤 노래 할 거야?
0: 저는 말이죠. 예, 빅뱅의 뱅뱅뱅 하겠습니다.
3: 하! 야, 네가 빅뱅 노래를 한다고?
0: 예,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예, 잘 알겠고요. 아무쪼록 친구들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에 지라시 잘 듣겠고요. 예, 제 창곡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니, 손석희 씨 목소리랑 탬버린이 이렇게 부조화였나요? 깜짝 놀랐네. 아, 어쨌든 잘 알겠고요.
0: 예.
2: 그런데 예. 이게 의외 선곡에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0: 있어요, 있어요.
2: 이 사람 이미지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손석희 씨 이미지인데 예. 갑자기 뱅뱅뱅 이러거나
0: 힙합을 하거나
2: 전혀 트로트 모르고 막 정말 성악할 것 같은데
0: 그죠?
2: 진짜 땡벌 부르고 의외의 선곡자들이 있습니다, 있어 진짜 있습니다. 매력 있는데요.
0: 즐거운 시작 많이 쌓고 오시고요.
2: 네. 예. 1436님의 신청하신 빅뱅의 뱅뱅뱅 듣고 올게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가을볕이 강하긴 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큰 더위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30도를 밑도는 기온에 습도가 낮아서 끈적함도 덜합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 제주 산지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태풍 크로반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륙에는 초속 15m 안팎,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영남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창녕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2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정선임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 주인공 5278님이에요. 바로 모실게요.
6: 선현이 천식 오빠 주말에요. 앨범 사진 정리하려고요. 저희 집에 오래된 앨범이 있는데 네. 다 낡아서 떨어지고 사진이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일단 사진 떼는 작업을 며칠 내내 했고요. 새 앨범도 샀어요. 주말에 가족끼리 사진 정리하면서 추억 얘기도 하고 새 앨범에 예쁘게 넣어볼게요 하셨어요.
5: 아, 맞아요. 아하.
6: 요새 디지털 네. 앨범식으로 정리를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손때 묻은 무거운 진짜 사진 앨범을 손댈 일이 별로 없잖아요.
5: 필름 사진. 그쵸?
6: 근데 네. 이거 떼가지고 하나하나 가족들하고 얘기 나누는 재미도 진짜 쏠쏠해요.
5: 맞아요. 네.
6: 저도 엄마가 조금 기운이 없고 울적하실 땐 사진 꺼내요.
5: 아 옛날 사진 보면서 추억 얘기하면 너무 재밌죠.
6: 엄마가 진짜 말씀이 많아지거든요.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네. 어땠고 뭐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좀 나이 드신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에게는 네. 필요한 작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5: 그러네요.
6: 여긴 또 가족들이 대동단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5: 맞습니다.
6: 네. 지라시 부킹 사연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합니다.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다음 네. 주 예약 원하시는 사연 있으면 지금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5: 네, 5278님 신청곡 에드시런 노래 준비하셨네요.
6: 포토그래프 들으시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지라시 주간 베스트
2: 기억하는 사람 손.
3: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연만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4: 사연이 나간 뒤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3: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4: 8월 25일 화요일에 소개됐죠. 대구에서 정은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 우구치 계곡엔 국수집이 없다.
4: 사연자분께는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3: 예,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도 되셨습니다.
4: 우구치 계곡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기묘한 가족을 발견했던 얘기인데 진짜 기묘하고 약간 기괴했던.
3: 맞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네. 뒷이야기를 궁금하게 했던.
4: 그렇죠. 네. 아직도 난 그 레시피가 너무 궁금해요.
3: 아, 특이해요. 그쵸?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4: 감아요. 네.
5: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네. 오늘은 조금 기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때는 너무도 무더웠던 여름. 우리 가족은 2박 3일 일정으로 삼척에서 휴가를 보내고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6: 바로 가기 집에 얼음네. 아직도 점심도 먹을 겸 시원한 계곡에 발 좀 담갔다 갈까?
5: 남편 상태도 지금 매몽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계곡을 찾다가 우구치라는 계곡에 들르게 된 거예요.
6: 우구치요?
7: 우와, 급하게 찾은 건데 엄청 좋은 데를 발견했네. 야, 물 맑은 것 좀 봐라. 근처에 캠핑장도 있나 봐.
5: 우구치 계곡은 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맑고 깨끗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기로 하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8: 어머니, 가스통 여기에 둘까요?
9: 아니, 조금 옆으로. 찜솥이 커갖고 옆에 걸린다.
10: 할머니, 배고파요.
9: 애미야, 강아지 배고프단다. 서두르자. 아우야, 소쿠리 어딨냐? 국수 건져낼 건데 너는 나보다 어린 게 왜 이렇게 굶뜨냐?
10: 아우, 지금 가잖아요, 언니. 아우, 사람은 이렇게 성질이 급하오. 아우.
5: 할머니는 두 분. 4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로 보이는 어른 둘, 모두 5명이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6: 와, 이거 무슨 솥이 저렇게 크냐?
5: 그러게 말이야.
6: 뭐 닭을 삶으려고 그러나? 백숙 할 건가 본데?
5: 진짜? 크다, 진짜.
6: 근데 계곡에서 백숙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지?
5: 맛있지.
6: 아, 근데 닭을 몇 마리나 삶으려고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어?
5: 여보, 근데 이상하지 않아?
6: 뭐가?
5: 저분들은 닭이 없어.
6: 어? 정말?
5: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큰 찜솥도 소쿠리도 있었지만 닭이 없었어요.
6: 에이, 누가 뭐 금방 사오기로 했나 보지.
5: 그런가?

0: 그래서 우리는 백숙 먹을 그 가족을 부러워하며 다음엔 우리도 닭을 챙겨오자 다짐을 했죠. 그런데
1: 여보.
0: 어?
1: 저기 진짜 이상하다.
0: 왜 뭐가?
1: 닭이 아다.
0: 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좀 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물을 끓이더니 솥뚜껑을 열었어요.
1: 어디 숨겨서 왔나?
0: 이제 보면 알겠지.
1: 넣는다.
0: 뭐야?
1: 뭘 넣는 거야?
0: 그건 하얗고 긴 국수였어요.
1: 우와, 국수 담으려고 저기 큰 솥에 물을 끓였다고?
0: 가족들이 뭐 국수 귀신이야 뭐야?
1: 비빔국수래나 잔치국수래나?
0: 이런 데선 비빔국수가 제격인데. 응? 잘 익은 열무김치 얹어가지고
1: 맛있겠다.
0: 매콤하고 새콤하게. 아우.
1: 근데 여보.
0: 응?
1: 할머니가 국수.

0: 나누어 담았습니다.
1: 설마 저대로 그냥 드시는 건 아니겠지?
0: 에이, 설마 양념장이 있겠지.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양념장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고명도 없고 간장도 없고 김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곡물에 이렇게 씻은 그냥 삶은 국수면 가닥만 후룩후룩 먹고 있었어요.
1: 아니, 저기 저렇게 맛있을 리가 없는데.
0: 뭐야?
1: 아, 그리고 그냥 계곡물에 씻기만한 국수면. 어, 잠깐만.
0: 어?
1: 누가 오시는데?
0: 남편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귀골이 장대하고 마치 70년대 영화배우처럼 생긴 한 할아버지께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1: 아이, 그럼 그렇지. 할아버지 되시나 보다. 통닭 싸오신 거 아닐까?
0: 아니었습니다. 그 검은 비닐봉지에는 할아버지의 수영 팬티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인사를 한 후 어느새 수영 팬티로 갈아입고 나오셨죠.
2: 아, 새로 샀는데 잘 맞네.
0: 그리고 더 기묘한 건 할아버지를 부르는 두 할머니의 호칭이었습니다.
3: 아, 오빠, 역시 우리 오빠는 상체가 참 멋있다.
0: 동생인가?
3: 오빠, 우리 다방에 놀러 왔을 때도 이런 무늬 있는 바지 입고 왔잖아, 그치?
4: 입 안 다무냐? 영감, 얼른 국수나 빨리 처먹어. 혼자 뭔 패션쇼를 한다고 수영 팬티를 입고 앉았어?
2: 아니, 나는 장조림 간장이 있어요.
4: 닥쳐! 닥치고 빨리 먹어. 집에 가야 돼.
2: 예, 예, 예.
0: 할아버지는 그렇게 수영복을 입은 채로 국수를 서둘러 드셨고 계곡물에는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수영복을 갈아입고 짐을 챙기셨어요.
2: 아, 저 다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우라고.
4: 닥쳐!
2: 예, 예.
0: 그 순간 우린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계곡에 놀러 온 게 아니다. 계곡에서 국수를 삶아 먹기 위해 온 것이다. 그렇게 국수 한 그릇씩 양념 없이 맛있게 드신 그 일가족은 미련 없이 짐을 챙겨 계곡을 떠났습니다.
1: 에?
0: 남편과 저는 그 가족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궁금했어요. 그 가족은 왜 국수를 계곡물에 헹궈 먹었을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왜 발도 못 담그고 가셨을까요? 할아버지와 두 할머니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도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5: 아, 이날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예, 제일 많은 의견이 8232님이랑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아마 설탕을 넣어서 드신 거 아닐까요? 전라도에서는 설탕 국수를 먹거든요.
6: 멀리서 보면 사실 하에서 설탕은 뭐 안
5: 보이니까.
6: 그러네,
5: 안 보였으니까.
6: 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의외로 근데 국수를 면만 드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
5: 3021님.
6: 예.
7: 예전에 잔치국수 해먹을 때 양념 없이 맹물에 헹궈서 그냥 먹기도 했어요. 맛있습니다.
6: 1803님은 예? 심지어 국수 삶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5: 네?
6: 간간하고 매끌매끌하고요. 근데 제가
5: 그래요?
6: 겉면을 살짝 씹어봤어요.
5: 네?
6: 짭조름하더라고 면이.
5: 오.
6: 그게 삶아도 약간 슴슴하고 짭조름한 면이 좀 이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맛있나?
5: 또 전혀 다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3915님. 그나저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설마 숨겨놓은 새찌도 있으신 거 아닐까요?
6: 모르는 거예요. 이제. 셋째는 난 언제 그 집 들어가요?
5: 아니 말도 안 돼. 아이.
6: 짐은 싸놨는데 왜 안 불러요? 이러고 아이고. 계실 수도 있어 셋째는.
5: 안 됩니다 여러분. 자,
6: 예, 셋째는 사실.
5: 예, 예. 물입니다 물.
6: 여기서 그만.
5: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6: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5: 사연자가 우붓이 계곡에서 봤던 가족은 이것을 삶아서 양념 없이 이것만 먹었는데요. 이들이 먹은 것은 무엇일까요?
6: 1번 감자, 2번 국수, 3번 옥수수.
5: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6: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5: 네.
6: 문자 기다리는 동안 명카 드라이브입니다. 냉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8: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계곡에서 봤던 가족들이 먹었던 것. 정답은요?
9: 2번 국수였습니다.
8: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 자, 우리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3392님이 50대 청취자입니다. 아, 요즘 중국어 공부하는데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우와.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지, 성조도 익혀야 되지. 아, 쉽지 않네. 젊을 때 해놓을걸. 근데 아니에요. 이게 네. 중국어가 사실 우리 어른들께서 그 한자가 익숙치 않은 그 젊은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대요.
8: 아, 그렇군요.
9: 왜냐하면 몇 글자 알아도 뜻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8: 그렇겠네요.
9: 물론 중국어는 보니까 번체 간체 그래서 간결하게 쓰는 그 한자 따로 있죠. 많아서 네, 어쩐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8: 다르더라고요.
9: 그래도 약간 중국 공부하면 뭐가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저는 이제 네. 한 4년 하다가 말았어요. 더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근데 되게 기분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갔다라는 단순한 문장인데도 중국어로 쫙 써놓잖아. 예? 한시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어.
8: 뭐라 그래? 폼난다고 할까?
9: 약간 워셔 하우저 진여하 이런 거 있잖아요.
8: 아,
9: 성조도 있고 이러니까.
8: 그렇겠네요.
9: 예, 노래하는 듯한 그 오성. 뭐 네. 오성이 기본일 텐데 그 재밌게 잘 하... 쉴 것 같은데 왜.
8: 그러니까 즐겁게 네. 하시죠.
9: 맞아 맞아.
8: 네. 0125님 저는 파워 내향인인데요. 나갈 준비 다 했는데 친구가 일 생겼다고 해서 저녁 약속이 취소됐어요. 근데 왜 자꾸 웃음이 날까요?
9: 난 안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어서.
8: 저는 싫은데.
9: 그죠. 신기해 이게 진짜.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에 약속이 있다가 취소됐어요.
8: 네?
9: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러시더라고.
8: 그리고 사람을 알 수 있구나.
9: 네, 보니까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다 아 별로예요. 진짜 아 짜증나. 다른 약속으로 대체해요. 근데 정형돈 씨랑 네. 또 한 분 여배우 그분만 네? 아 조금 안 돼 한숨을 내쉬면서.
8: 아 진짜 나가기 부담스럽구나.
9: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는 아닌데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뭐 이번에 베란다 청소를 해야지 아니면 음악을 틀어야지 뭐 영화를 봐야지 뭐 이렇게 네. 혼자만의 그 나름 리스트업이 돼 있으니까. 니까 그걸로 네. 대체하면 돼서.
8: 그렇구나. 예.
9: 바로 딴 약속 잡죠.
8: 저는 잡죠.
9: 약속이 약속으로 대치된다.
8: 그러니까요.
9: 자, 저희 김용임 씨의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잠깐 쉴게요. 뉴스 들으시고 3부에 돌아옵니다.
8: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출신의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어제 한 유튜브에서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 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자 오늘 국민의힘은 용해인 후보자의 발탁과 버티기 배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인사농단이라고 맹공했고 민주당은 망상에게 된 음모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를 못한다면서 공세에 다시 나섰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는 요구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두 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 전 10시 32분쯤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중이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물에 떠내려가자 40대 아버지와 또 다른 40대 남성이 구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두 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 29분쯤에는 울진군 기성면 황금울진대계공원 인근 바다에서 50대 남성 2명이 수영 중 못 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지만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배드민턴 안세영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중국 마스터스 결승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를 43분 만에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2주 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 게임도 패하지 않고 무결점 우승을 일궈낸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32강 전부터 모든 경기를 2대 0으로 승리하며 내일 일본 미야자키를 상대로 대회 3연패에 도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무기가 부족해졌다는 언론 보도 출처를 색출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소속 약 50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 2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고명원입니다. 독서의 기술. 독서를 잘하는 법을 말할 때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도대체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뭔가? 독서의 미덕은 수없이 많지만 전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책을 읽으면 귀가 열린다. 책을 읽는다는 건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 말이 없어지는데 많은 독서가들이 실제로 그렇다죠.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 별로 안 예쁘죠. 대신 잘 듣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귀도 예뻐진다. 말 되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아, 재밌다. 정세림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재미없는 일 있었구나. 끌어올려.
1: 네.
2: 자, 오늘 3, 4부는 추억이 작품이 되는 그야말로 결고운 갬성의 시간이죠. 지라씨 라떼백일장 함께하죠.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풍부한 감수성과 남다른 언어감각 거기 연기력까지 가진 분이죠. 가요계 랭보 작사가 심연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2: 근데 가랭이 씨는 연기력은 진짜 한 30% 차오른 것 같긴 해요. 네, 아직 70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채우고 있어요.
1: 근데 한번님이 배우처럼 연기까지 잘해버리면 너무 완벽하지 않아?
2: 잘해버릴 것 같아. 아,
1: 그래요?
2: 왜냐면 난 지난주에 그의 눈빛에서 욕심과 야망을 읽었어요.
1: 알겠습니다.
2: 그리고 이세준 씨 얘기할 때 조금 뾰족해져.
1: 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101장 사연 소개도 하고요. 함께 심사도 해보겠습니다.
2: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심연보 씨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심연보입니다.

0: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2: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 초.
3: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2: 지라시
3: 라떼 필기장. 6548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아, MBC 라디오만 듣는 오랜 청취자입니다. 심연보 씨 목소리 만들어도 추억이 돋네요. 예전 라디오 게스트로 많이 나오실 때 자주 들었거든요. 살짝 비염 끼는 목소리 매력적이십니다.
2: 라디오 좀 들었다 하는 분들이라면 예. 익숙한 이 목소리를 잊지 못하죠. 작사가 심연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네.
2: 아우 비염기. 그 약간 비염.
4: 빼고 싶은데 안 빠져요.
2: 근데 이게 진짜 매력 있어요. 예전에 그 성우 배한성 씨도.
3: 나 맞아요. 예.
2: 그 목소리의 그 비음이 시그니처였잖아요.
4: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 언제부터 기본 장착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빠지진 않아요.
2: 학교 다닐 땐 비염이나 이런 질환이 비염이 없었어요.
4: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치료받고 이랬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2: 근데 이게 어떤 뭐 불편한 소리가 아니라 매력을 표현하는 어떤. 양념이나 소스가 돼준 거잖아요.
3: 그렇죠. 예.
2: 네, 본의 아니게.
4: 약간 노래 부르면 가창력은 없고 코창력만 있다고 그런 얘기 좀 듣습니다.
2: 코창력. 아니요, 아니요. 네. 성시경 씨도 코창력.
3: 그렇죠. 그렇죠. 네. 정준하 씨도.
2: 그렇죠.
3: 영계백수 이런 거.
2: 조롱이에요?
3: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4: 틈만 나면 바로 그냥.
2: 틈조롱이. 예. 황조롱이라죠. 틈조롱이. 아 근데 그 아까 저희가 30% 연기력이 차오르고 네. 있다. 아직 70의 어떤 여백을 본인의 색깔로 채우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망이 살짝 생겨나지 않아요?
4: 좋게 얘기해 주셨네요. 예.
2: 아주 없어요?
4: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2: 그럼요. 아 누구나 연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아니
4: 이세준 씨에겐 있지만 저에겐 없는 게 연기력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2: 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제쳐두셨었는데 눈빛에서 난 요새 그 눈빛에 있다.
4: 최근에 한번 만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3: 예, 그렇죠. 그렇죠. 식사 한번 했죠. 네. 네.
4: 연기력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2: 앨범 발매 예정인데 이게 LP로도 나올 거라고 하던데.
4: 네. 제가 진짜 네. 오랜만에 앨범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녹음도 좀 하고 있고 LP 만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LP도 뭐 소량이지만 좀 만들어보려고요.
2: 아니 네. LP를 요즘 그렇게 많이 애정하시더라고요. 어, LP를 모아요. MZ 세대들이
3: 보세요.
2: 오히려 더 레트로에 열광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4: 이렇게 좀 수집하시거나 예.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2: 그렇죠.
3: 며칠 전에 그 우리 손석희 씨께서 네. 12시 방송하실 때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LP에서는 피 내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 멋있더라고요.
4: 그렇지, 그렇지.
2: 예. 아니 그분은 어쩜 그렇게 아니 좀 지성이 그렇게 또 발달하신 분이 감성적으로는 조금 편화될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지성과 그래, 감성이 그렇게 네. 밸런스를 이룬다는 게
3: 맞습니다.
2: LP에서는 비 내린 소리가 들리나 우리.

0: 예전에 LP에서 튀김 소리 들린다 그랬는데 지라시와 결을 달리 하시는군요.
1: 그거 약간 예. 바늘 안 갈면 튀김 소리 나요. 예, 아, 그렇죠. 깨끗할 땐 비소리가 나고.
0: 애기들은 부침개 먹고 맞아. 싶다 막 이랬는데 아, 손석희님의 아, 목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뉘우치게 되네요.
2: 재밌네요.
0: 자, 지라시 라떼백일장 이번 주부터 새롭게 바뀐 주제입니다.
2: 그렇습니다. 예,
0: 문자.
2: 문자.
0: 두둥. 혹시 문자 하면 생각나는 추억이나 장면이 계세요?
1: 문자요.
0: 네, 뭐 연애를 좀 한 기억들을 떠올리면 문자나 뭐 이런.
2: 그런데 심해보시는 질척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
0: 아, 문천식 씨는 좀 질척.
2: 저는 많이 보냈어요. 잔이?
1: 아, 약간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구나.
0: 아, 네. 나 이 잔이 문자 극혐.
2: 아니 뭐 그런 거 없으시죠?
1: 아, 저는 약간 썼다 지웠다 많이 하는 스타일.
2: 아, 썼다 지웠다
1: 문장 완성하려고 좀.
0: 아, 문장 완성에 대한 강박이 또 있으시군요.
1: 문장을 좀 그럴싸하게 완성하고 싶어서.
0: 그럴싸.
1: 근데 썼다 지웠다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보내시면
0: 아,
2: 망하는 거죠.
0: 아뿔싸다. 네.
1: 지우기 기능 없으니까.
0: 그쵸.
2: 그때는 없었어요. 요즘은 있지만.
1: 그렇죠. 네.
0: 그리고 나는 뭐해도 싫은데 뭐해가 더 싫어요.
2: 뭐해. 네. 마치 뭐 틀리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0: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는 그냥 시간 없을 때 친구들끼리 가볍게 던지는 말인데 전 남친 전 연친한테는 좀 약간 취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약간 이거 그 문자가 이렇게
0: 아,
1: 알고
0: 있나?
1: 틀린 거랑 모르고 틀린 거랑 약간 느낌이 느껴지죠. 네.
2: 네. 저도, 어떻게 해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0: 저도 약간 강박이 네. 있어서 보내기 전에 이렇게 실수로 누른 오타가 아니면 왜 약간 자신감 없는 맞춤법 있잖아요.
1: 아, 있죠, 있죠.
0: 이런 것들은 찾아봐요. 포털 사이트에 이게 맞는 건지. 그 약간 강박인 것 같아요.
1: 저도 약간 그럴 때 있어요.
0: 있어요?
1: 이제 AI 같은 거 좋아가지고 바로바로 검색하면 알려주니까.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천식 씨는 문자에 대한 추억 중에 뭐 그 잔이 말고는 없어요?
2: 너 없이 난 어찌까나?
0: 어찌까나? 네, 전라도 분을 사귀셨나 봐요.
2: 그런 게 아니라.
0: 너 없이 난 어찌까나?
2: 아, 민성 PD 왜 이렇게 비웃어? 민성 PD
1: 어찌까나가 뭐야?
2: 예. 자, 아, 들어갈까요?
1: 여운이 길다. 되게 이상할 것 같아 이게.
0: 여운이 길어. 예. 너 없이 난 어떻게 해도 아니고 너 없이 난 어찌까나.
1: 어찌까나. 예.
2: 예. 너무 창피하네요. 들어가죠. 예.
0: 재밌다. 예. 자, 문자 열킨 101장 사연 맛보기 사연 몇 개 소개해드리죠 우리.
2: 네, 먼저 김영애님 사연 볼게요.
0: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한테 반가운 문자가 왔어요.
3: 고객님, 문 앞에 택배 놓고 갑니다.
0: 마침 그때 동생이 집 옆에서 문자를 했죠. 택배 왔니? 그리고 잠시 후.
3: 아, 예, 고객님 왔습니다.
0: 순간 등골이 쑥. 아니, 동생한테 보낸다는 걸 기사님한테 답장한 거예요.
2: 아...
0: 얼른 죄송하다고 해명했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등줄기에 땀이 삐질. 아, 이게 참. 근데 이거는 뭐 택배 왔니 정도는 그죠? 그냥 네, 우리가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거니까 뒷담화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2: 네.
0: 진짜 실제로 단톡방이 여러 개인 분들은요. 이런 문자 실수 많이 합니다.
2: 헷갈리죠. 맞아요.
1: 헷갈리죠.
0: 그렇죠. 네. 직장에서 또 그리고 결고운 대화를 하는 어떤 종교 모임. 근데 막말하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뭐 이렇게 막 주제 간의 간극이 큰 방들 있잖아요.
2: 그렇죠.
0: 사진 올려도 고등학교 동창방에 올려야 되는 걸 직장방에 올리고.
1: 아이고, 아이고. 맞아. 그거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방이 너무 많으면 헷갈릴 그치. 때 있더라고요.
0: 그 상사랑 회의하고 있는데 상사 뒷담화를 동창방에 올린다는 걸 상사랑 있는 방에 올렸지. 아, 말 겁나 길어. 아, 짜증나. 어쩜 저렇게 지루하지? 능력이다, 능력. 뭐 이런 거.
2: 야, 입꼬리 카푸치노 지진 난다 막.
0: 아, 저 장난 아니야.
2: 근데 바로
0: 개고품.
2: 어우, 읽었어. 읽었어.
4: 아, 미안해, 문대리. 아, 내가 지금 개고품 좀 지우고 올게.
2: 아, 죄송합니다.
4: 말이 너무 많았지?
2: 아, 그래서,
4: 아, 진짜 나이 들면 죽어야지. 이러면서 가.
0: 나 회사 어떻게 다녀?
2: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0: 예. 네,
2: 다음 사연.
0: 자, 또 맛보기 사연 김영수님.
5: 며칠 전 장인어른 생신이라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자동 완성 기능이 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늘 오래오래 건강하시네요.
1: 불만인가?
5: 한참이 지나도 장인어른께 답장이 없길래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서는 깜짝 놀라서 바로 전화로 드렸습니다. 아니, 아버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저 자동 완성 기능이 그렇게 실수를 한 겁니다.
4: 아, 그래, 내가 미안해서 답을 못했어.
5: 아,
4: 건강해서 미안하네.
1: 미안하네.
2: 아, 어떡해.
0: 건하고 강 사이에 물결 표시 있으니까.
2: 그죠. 건강하시네요.
0: 되게 다르다 느낌이. 건강하시네요. 참 정말 애지간하시네요. 약간 이런
2: 안 돼. 홍경민 씨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교수님한테 성적 정정 신청해야 되는데 교수님 저한테 C를 주셨습니다라고 보낸다는 걸 C를 주셨습니다.
0: 아, 니다가 디다가 됐고.
1: 네, 매우 그, 다르죠.
2: 예, 네, 그 한마디로 교수님 엄청 혼났대요.
0: 짝대기나 차인데.
2: 교수님한테 시를 주셨습니다.
0: 참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디다가 여러분 디하고 디 정말
2: 큰일 납니다.
0: 완전 분별해서 보내야겠네요.
1: 뉘앙스가 그렇게 달라지네요.
2: 한 글자로.
0: 네. 우리나라 말이

0: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1: 그거 좋습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0: 그러니까 좋습니다.
2: 대드는 느낌 되잖아요.
0: 좋습니다.
2: 조심해야 됩니다.
0: 교수님 네. 논문 읽어봤는데 좋습니다.
1: 괜찮습니다.
0: 와, 네. 그러네요. 진짜 식겁하셨겠다.
2: 그러니까요.
0: 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자, 요래요래 문자에 얽힌 다양한 사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습니다. 네. 심현보 씨가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미리 골라주셨어요. 널 모으다가.
3: 그거 듣나요?
0: 그럼요. 네.
2: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들었으니까 네. 오늘은 널 모으다가.
3: 아, 좋습니다.
0: 그럼요. 네. 이제 심현보 씨도 하나하나 꺼내서 지라시에서 펼쳐주세요.
2: 그럼요.
3: 알겠습니다.
0: 그럼요. 네. 이세준 씨는 네. 여기서 지금 콘서트 하시는데
3: 한주 정도는 괜찮아. 한주 정도는 내거 들어도 괜찮아.
2: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0: 전조동 네. 전제를 부리는 전.
2: 매주 듣는 분도 있는데요. 네. 네. 자, 들으시죠.
0: 심연보 씨입니다.
3: 이세준.

0: 좋잖아요. 에.
1: 정말 이 섬서목수라는 그 손을 표현할 때 그런 묘사를 하잖아요. 에. 노랫말이다 정말 섬서목수의 그 하얀 어떤 그쵸? 섬세한 손가락 고운 손마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0: 뭐다 뭐다 네가 나한테 한가득이 됐대잖아요. 아, 좋잖아요.
1: 그 큰은 술 드실 때만 쓰시면 안 돼요.
0: 아 그래요? 네, 너 아저씨 같나요?
1: 은복이.
0: 알겠습니다.
1: 네. 널 뭐다 크 이거죠. 약간
0: 그러네 발라드랑 안 맞네 이게 그죠?
1: 근데 네. 네, 이게 개그맨들의 약간
2: 우찌까나
1: 널 못 잊어서 우찌까나
0: 밤늦게 문자 주셨습니다.
1: 널 뭐

0: 아, 그만 놀리시고요.
1: 뭐야, 그만 놀리시고요는 이 개그맨답지 않은 관용어구는.
0: 네, 문자가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김미수님 사연 볼게요.
1: 맞다 맞다. 네. 제목 잔.
2: 거봐 온다니까.
1: 인정. 네. 아, 20년 전 내가 20살이 되던 해. 이제 어른이 됐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던 때였다. 기념으로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전화번호까지 바꿨다. 새 휴대폰, 새 번호. 왠지 내 인생도 새로워질 것 같은 기분에 설레던 어느 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3: 자니?
1: 엥? 이게 웬 뜬금없는 새벽 감성 문자인가 싶어 답장을 했다.
4: 누구세요?
1: 그리고 1초 만에 온 답장.
3: 벌써 나 잊은 거니?
1: 그러더니 전화벨이 울렸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3: 미순아. 미순아.
4: 저기 누구세요? 저희는 미순이가 아닌데요.
3: 이제 하나하나 모른 척까지 하는 거야? 미순아 제발 돌아와. 내가 미안해. 어?
4: 아니. 저 진짜 미순이 아니라고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3: 미순아!
1: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술에 취한 그 남자는 애타게 미순이만 찾았다. 그렇게 황당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틀 뒤 문자가 왔다.
3: 며칠 전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1: 나는 괜찮다고 답했고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늦은 밤.
3: 야, 미순아, 나 아직 너 사랑해, 미순아.
4: 저기요, 저 미순이 아니라니까요.
1: 그런데 점점 자꾸만 그 남자가 측은해지는 거다.
3: 에?
1: 그래서 난 엉뚱한 결심을 했다. 눈 딱 감고 한번 미순이가 되어주기로.
4: 이제 나 있고 네 인생 살아. 그리고 나 남자친구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1: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다. 아, 이제 마음 정리가 좀 됐으려나 싶었는데 다음 날 문자통에 불이 났다.
3: 저기요, 어제 미순인 척했어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근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혹시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뭐 솔직히 나도 그 남자가 조금은 궁금했다.
3: 에?
1: 그래서 우리는 명동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술에 취해 울고불고 하던 것과는 달리 뭐 말도 제법 잘 통했고 서로 연애사 얘기를 나누다 보니 묘한 공감대까지 생겼다. 뭐야, 설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연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거야? 싶었는데 그날 저녁 그 남자에게 문자가 왔다.
3: 잘 들어갔지? 근데 말이야, 오늘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어. 아까 먹은 밥값 중에 몇만 원만 좀 돌려줄래?
4: 아, 뭐야 진짜. 네가 그러니까 미수지한테 차였지. 아우 진짜.
1: 그 길로 번호는 차단했다. 그때 최신형 휴대폰은 진작 사라졌고 그 전화번호도 이제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니? 라는 문자를 보면 수화기 너머로 서럽게 미순이를 부르며 애타게 찾던 그 남자가 떠오른다. 에휴,
0: 아, 아이고,
1: 정말
0: 아이고, 못났어 진짜. 아유.
1: 이거 몇만 원 이 대목만 아니었으면 되게 인연이라는 게 우습게도 엉뚱한 데서 시작되죠? 라는 우리의 후토크가 이어졌을 텐데. 그렇죠.
5: 이렇게도 시작이 되네요.
0: 그러게요. 뭐
5: 이럴 수 있었는데.
0: 사이네요.
1: 에, 근데 몇만 원만 좀 뱉어줄래? 에휴 진짜. 에휴, 그럼 만나질 말지. 에이.
0: 그러니까 왜 밥 먹자고 해놓고 좀.
5: 오늘 좀 많이 썼는데도 아니고 오늘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네.
1: 그러니까 물론 친한 사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인연이면은 지출 많았다고 N분의 1 하자는 문자

0: 그렇군요.
1: 근데 예. 절박한 사람에게 이 잔인은 가뭄의 단비죠. 예. 아, 얘가 나를 잊지 못했구나.
2: 생각하는구나.
1: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리기사님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배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예년 이맘때의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습도가 낮아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쳐 시설물이 날아가거나 무너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겠는데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사림의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이번 백일장 주제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주제로 온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수원에서 서지영 님이 주셨네요.
1: 네.
2: 제목 오늘의 첫 번째 행복. 작년 겨울 어느 LP 가게에서 우연히 한 앨범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한참 동안 노래를 들었다. 프랑스 가수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르 프헤미어 보네흐 드즈흐.
1: 코 나와.
3: 미안한, 잘한다.
2: 오늘의 첫 번째 행복이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가만히 노래를 듣고 있자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전 추억 하나가 떠올랐다. 좋아하는 내 친구와 함께 떠났던 파리 여행. 나는 곧바로 문자를 보냈다.
4: 친구야, 나 지금

0: 빗가게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프랑스 노래를 듣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네가 생각났어. 오랜만에 그때 여행을 떠올리며 같이 듣지 않을래?
1: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다. 어떤 노래는 달콤한 파괴자처럼 불쑥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닫아둔 기억의 문을 열고 순식간에 그 시절 그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나의 마음은 어느새 파리에 가해졌다. 춥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아직도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에펠탑을 처음 마주한 순간 기쁨과 환희보다는 너무 춥다는 생각에 몸을 움츠렸고 고된 여행에 괜히 왔나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행인이 흥얼거리는 낯선 샹송에 이끌려 친구와 함께 말도 안 되는 샹송을 흥얼거렸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복이다. 우리는 이어폰 한쪽씩 나눠 꼈다.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한쪽 귀로는 노래를 듣고 다른 한쪽으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파리의 매서운 추위마저 그리운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옛 생각에 잠겨 하루 종일 친구의 답장을 기다렸지만 그날은 문자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2: 지영아 미안. 어제 알바하느라 문자를 못 봤어. 나도 가끔 그때 여행 생각하면서 그 노래 들어.
1: 친구의 짧은 문자에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시 한번 멋진 여행을 떠나자고 덧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순간이 오늘의 첫 번째 행복으로 남게 될까?
3: 좋네요.
4: 처음 샹송으로 시작을 했어요.
1: 진짜. 네.
4: 문천식 씨의 불어발음 역시.
1: 어떻게 전수 씨 잘해서 한번 해봐줘.
4: 저도 못하죠.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문천식 씨가 르 프레미어
3: 르르르르 뭐 이거 잘한 거 같은데 아까.
4: 인중으로 코가 살짝 나왔어.
1: 불어는 이런 소리가 들어가나 봐요, 그죠?
4: 가래.
1: 그런 뜻이 아니고.
4: 진의 거담 쪽이 아니잖아요.
1: 거담.
3: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1: 진의 거담.
4: 지금 약간 불어 발음이 진의 거담 쪽으로.
1: 아니, 한양방이에요? 뭘 왜 그러시죠?
4: 걱정돼서 그래요. 네. 네. 네, 정확한 불어 묘사 감사드리고요.
1: 심현보 씨는 가보신 여행지 중에 제일 좀 예쁘고 좋았던 데가 어디예요?
3: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네. 파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1: 그래요?
3: 처음 갔을 때 파리 좀 꽤 오래 있었거든요. 혼자 갔었는데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4: 파리랑 어울려.
1: 아, 중반 때 가셨나 보다, 형님.
3: 30대 한 중반쯤 갔었는데 한 네. 그때 정재영 씨가 파리에서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 만나기도 하고.
1: 아, 그래요? 네. 만나기도 하셨어요?
3: 엄청 반갑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재영 씨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4: 그때 진짜 정재영 씨한테 홍진경 씨가 진짜 지극정성으로 많이 보내드렸어요. 전기담요도 보내드리고.
1: 아, 그 파리
3: 갈 때?
4: 진경아 전기담요 왜? 언니 파리가 우풍이 세대. 야, 파리랑 우풍이랑 같은
3: 추워요.
4: 얼개로 생각 안 해봤다. 재영이 오빠 그 추위 타서 안 돼. 이러면서 지극정성으로 챙겼어요.
3: 춥더라고요.
1: 쌀쌀하구나.
4: 네네. 근데 콘서트에서 엄정화 씨만 찾았다고 홍진경 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3: 엔딩이 왜 이래.
4: 재영이 오빠가 그럴 수 없어.
1: 아이고.
4: 아니 둘은 아직도 친하고 너무 셋 다 친하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된 건데.
3: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지라는 게 여행 갈 때도 물론 좋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여행지에 같이 갔던 두 사람은 그거 계속 공유하잖아요.
1: 맞아요.
3: 그렇죠. 언젠가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사진도 맞아. 보여주고 그것만 해도 되게 평생에 되게 좋은 추억거리고
4: 맞아요.
3: 재산 같은 건 것 같아요.
4: 그럼요. 그게 희한하게 타임슬립 기능이 있어서 막 찌든 때 힘들어하는 나를 그때 잠깐의 그 시공을 초월한 그 장소로 나를 데려다 주잖아요.
1: 맞아요.
4: 그래서 그때 막 바게트빵 냄새도 기억나고.
3: 그치. 그런 거 있죠.
4: 오감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3: 그렇죠.
4: 아, 사진의 매력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3: 저 진짜 그때 파리에서 며칠 동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막 되게 그랬는데 와 불어 잘하는 아는 형 오니까. 야, 그렇죠.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4: 정재영 씨 불어 발음 진짜 좋고.
3: 불어 막 주문하고 데려가고 막 이러니까 야, 진짜 신나더라고요.
4: 그렇죠.
1: 그런 공기.
4: 그쪽은 또 진의 거담이 아니야.
1: 그렇죠.
4: 좀 매끄러워. 공기가 영롱해.
1: 아, 프랑스 손석희처럼.
4: 메허바하하 막 이러는데 우리는 또 하면 또 개그맨이니까
3: 과장되지. 과장되지.
4: 그렇지. 과장 섞어야지. 큰 숟갈로. 좋아요. 근데 저는 파리를 못 가봤는데 약간 손미나 씨가 그런 프랑스에 관련된 얘기할 때 되게 있어 보이는 그 어떤 어법이 있었어요.
1: 그래요?
4: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을 때 이게 아니라 제가 7번 구역 쪽에 있을 때였어요.
1: 아하.
4: 나 뭐 그게 너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 7번 구역 막 몇 번 구역 막 이렇게 디테일 들어갈 때.
3: 야, 너 숙소 13구야? 막 이런 얘기하면.
1: 아, 진짜 그게 있어.
4: 우리 모르잖아.
1: 아, 우리나라 지금 홍대 살 때 뭐 이런 거군요.
4: 홍대도 왜 합정 사거리 있잖아. 네.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하. 뭔가 좀 더 파리지엥 같은 느낌. 목마르뜨 이게 아니라 좀 더 깊게 뒷골.

0: 골목으로 들어가는
1: 딱 중심에 일구가 있고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2: 아, 그래요?
1: 도시들이 1, 2, 3, 4 이렇게 구가 아, 나눠지고 외곽으로
2: 대학교도
1: 나가면
2: 숫자로 하잖아. 1대학, 2대학
1: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0: 매워나 7번 구요. 있어 보이지?
2: 못 가봤지만 어디서 거짓말 칠 때.
0: 그럼. 네.
2: 있어 보이게.
0: 그럼. 알겠습니다. 우린 또 MSG지.
1: 말인 필구지. 이러면서.
0: 아, 자, 이 와중에 또 지라 씨의 결을 살려서 네.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 파리 돼지행의 노래예요.
2: 어, 무도에 나왔던 노래.
0: 그렇죠. 정지영 씨와 정영돈 씨가 함께한 네. 순정마초 듣고 올까요?

0: 네, 심현보 씨와 함께하는 지철아 씨 라떼 101장 문자를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익명 요청하셨네요.
1: 제목 달빛 고백. 저는 참 소심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한다는 말을 절대 못해서 어느새 짝사랑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솔로로 지내던 어느 날 소개팅이 하나 들어왔어요.
2: 그 남자 진짜 성실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좋대. 너도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을 때가 됐다 됐어. 한번 만나봐.
1: 그 말에 저는 큰맘 먹고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앉아 기다리는데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활짝 웃는 그의 미소가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할 만큼 청량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1: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 우리는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만나며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사이지? 거의 매일 만나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소심한 제가 먼저 물어볼 리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는데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한참 보다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달이 엄청 크게 떴는데 보여요? 잠시 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저도 보고 있어요.
1: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보름달의 기세를 몰아 눈을 질끈 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요, 우리 사이는 아직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린 무슨 사이인가요? 문자가 전송되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분, 5분, 10분이 지나고 평소엔 그렇게 빨리 오던 답장이 그날따라 오지 않더군요. 황진이의 시조 속 동짓달 기나긴 밤처럼 그날 밤도 접고 또 접어야 아침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쳐 스르륵 잠이 들었고 얼마 뒤 새벽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문자가 와 있었어요.
0: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생각하느라 답장이 좀 늦었어요. 사실 많이 좋아합니다.
1: 곧바로 연락했고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0: 많이 좋아해요. 사귀고 싶습니다.
1: 그렇게 길고 길었던 솔로 생활을 끝냈습니다. 만약 그날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을까요? 용기 내어 보낸 문자 한 통.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괜스레 마음이 설렙니다.
3: 와, 진짜 용기 있다.
0: 와.
3: 이게 약간 애매할 때 이게 뭐 아니면 도다 싶은 결말이 예측될 때 문자 보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2: 아, 제 이런 자신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3: 저도 사실 문천식신 해요.
0: 예. 예.
3: 저는 뭐 문천식신은 뜸들이거나 이런 기간도 없을 걸요.
0: 일일 콜. 이렇게.
3: 야. 어찌까나 이어서.
2: 자기가 계속 판다. 자기가 자기 누울 네. 자리를 계속 파.
3: 누울 자리가 또 깊지도 않아. 그러니까. 얕아. 예, 어찌까나와 일일콜.
0: 예,
3: 근데 사실 그렇게 좀 명쾌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문천식 씨랑 진행하면서 예.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저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2: 그렇죠. 이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분명한 걸 분명하게 만들면 혹시 마음 다칠까 봐.
3: 맞아요.
2: 그렇게 두는 거죠, 그냥 불분명하게 맞아, 두는 맞아. 거.
3: 예.
2: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 같아요.
3: 그리고 이분은 적지 않은 나이였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어릴 때면 모르겠는데 네. 적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우린 무슨 사이예요? 와, 이런 용기를 낸다는 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2: 엄청 용기가 있는 거.
0: 그 두 달간 별 표현 없이 만났다는 것도 전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3: 그렇지. 네. 그 저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100번, 1000번 용기를 내서 던졌는데 밤새 연락이 없다. 접어. 이판 나가리 접어.
0: 포기에 빨라.
2: 이판 나가리.
0: 포기에 빨라.
3: 바로 그랬을 텐데. 두 분 다 결이 비슷한 분들이 아닌가 맞았기 때문에 이
2: 거기서 바로 놀러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3: 바로 나가. 야, 클럽 가. 잊어버려. 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 뚝치
2: 아,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
3: 아니, 친구들이 왜 그런다 말이야.
2: 아, 그렇지.
3: 그랬다면 야. 이 향기 나는 만남이 지속될 수 없었을 그쵸. 것을. 예.
2: 때마침 그날 달이 이렇게 또 밝아졌죠.
0: 맞아요.
2: 도대체 달이 몇 쌍이나 연결했을까요?
0: 진짜
3: 예전에

0: 다리 다 했지.
1: 그러니까 한 네. 20억 쌍 연결하지 않았을까?
2: 그쵸? 해보다는 다리만 연결했죠.
1: 네. 주로 다리 연결했죠.
2: 네,
1: 해는 그렇게
0: 다리 요새 많이 그럴 거야. 아 시대 많이 바뀌었어. LED에서 밀려가지고 내가 아, 이러고 있다 막 이러면서. 네.
2: 달
0: 쉽지 않아 달 보기가.
2: 술 이런 네. 것들이 그죠?
1: 달별 술 합치면 달, 이제 별, 술. 연결되는 거지. 아,
0: 심현보 씨가 또 별에 많이 의존하시잖아요.
1: 별 좋아하죠. 네.
0: 예전엔 호감 거. 있으면 손바닥에 별 사탕도 쥐어주시곤 하시던데.
2: 진짜요?
0: 예, 네, 제가 봤잖아요.
1: 어디서?
0: 혼전.
2: 결혼 전에?
0: 정호임원고 회식 자리.
2: 어 진짜. 네. 오, 몰랐네요.
1: 제가 별 사탕 사용 잘했죠.
0: 네. 네. 오빠가 별을 따다 줄 순 없지만 별 사탕은 쥐어줄 수 있어. 어허, 뭐 이런 어떤. 그렇게.
1: 내가 더했네 문정식보다.
0: 아, 생각해보니까 네. 내가 이런 모든 기억들 때문에 남자를 못 사귀는 것 같아.
2: 그렇죠. 아무래도 정선혜 씨는 주변에 끼부리거나 좀 이렇게 이런 남자들이 많으니까.
0: 문천식 씨가 저한테 왜 안 네. 만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2: 소개팅도 해드렸거든요 누나.
1: 진짜. 네.
0: 아니 온전치 않은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매일 보는 친구들이 다 개그맨들이고 직구준 동료들이니까 이 별 하면 또 이렇게 달 하면 이분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뭔가 좀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이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네. 맨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예. 예,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2: 예.
0: 광고 듣는 사이에 다시 생각해 보고요. 예. 어떤 작품의 장원을 드릴지도 얘기 나눠볼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왼수로 나 왼수로 나 인천 바다에
3: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황해도 강령 지역의 한 어르신이 조개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바지락 가득 넣어 짭조름하게 끓인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사계절 별미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0: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 셋하고 제작진이 고심해서 오늘의 장원을 정해봤습니다. 네, 신현보 씨가.
1: 민성 PD가 밖에서 네. 장원 어찌까나. 이제 우리 사이에 밈이 됐어요. 이제. 이거 세상 사는 하실... 이야기 주제로도 나갈 것 같아요.
2: 사용 좀 하실 것 같은데 저거.
1: 우리 물면 안 넣지. 네. 뭐 할까요?
0: 네, 신현보 씨가 발표하십시오.
2: 네, 오늘 장원은요.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익명 요청해 주셨는데 달빛 고백입니다.
3: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네, 좋아. 사연이 너무 예뻤습니다.
0: 맞아요. 글이 좋았어요.
1: 달콤한 파괴자.
2: 예, 네, 진짜.
1: 이 어떤 묘사가 글이, 좀 남다른 분인 것
2: 글이
1: 같아요.
2: 글이 좋았어요.
0: 네. 이분께는 기본 선물 외식상품권 외에 녹용 홍삼 세트도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1: 네. 아, 심현보 씨와 함께하면 이게 감성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상상조차도 못하던 어떤 서정성을 이렇게 흡입하는 능력이 있나 봐요.
0: 그럼요.
2: 근데 사연들이 진짜 되게 이렇게 잘 쓰고 내용도 좋지만 표현들도 되게 예쁘게 잘하시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 약간 심현보 씨 덕분이에요.
2: 아, 그런가요?
1: 네, 왜냐하면 심사가 저희 둘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런 서정성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2: 맞아요. 어찌까나 이런 거구나.
1: 네, 어찌까나. 찌끄리다. 달빛 아래 사랑을 찌끄리다.
2: 이 달빛 어찌까나 이런.
1: 그렇죠. 얼추 그렇게 되죠.
0: 정말 잘못했네요.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심현보 씨는 또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백일장 씨의 문자입니다. 문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1: 프라이머리와 다이나믹 듀오가 함께한 잔이. 이 노래가 또 결국 끝곡이
0: 네,
1: 되네요.
0: 나오네요.
1: 이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상물류 요충지인 아부엘 만데브 해협까지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 대비 0.2% 오른 배럴당 $91.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장 대비 0.8% 오른 배럴당 $96.28에 마감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지며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1원 떨어진 1860.2원, 경유값은 0.7원 내린 1844.5원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죽도 인근 바다에서 1톤급 어선 두 척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어선에 타고 있던 두 명이 모두 물에 빠져 70대 선장은 구조됐고 70대 여성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수색작업 끝에 7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쯤 사고 해역 일대에서 여성을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선장과 나머지 배에 타고 있던 한 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1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여자 농구 대표팀이 주

0: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27득점을 올린 박지원의 활약을 앞세워 99대 81로 승리했습니다. 에이스 박지수가 발목 수술 여파로 이번 대회에 불참한 상황에서 슈터 강희슬도 석점슛 6개를 포함 20점을 올리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우주에서 감시 위성이 모은 정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AI 탑재 위성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 21도 등 16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로 나타나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부모 역할도 배워야 잘하지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른바 어른다운 부모가 있고 아이 같은 부모가 있답니다. 첫째, 어른다운 부모는 아이 말을 경청하지만 아이 같은 부모는 왜 내 말을 안 듣냐만 반복하고, 둘째, 어른다운 부모는 일관성이 있는데 아이 같은 부모는 기분에 따라 괜찮다, 안 된다, 왔다 갔다. 마지막 셋째로, 어른다운 부모는 품위와 권위를 지키지만 아이 같은 부모는 아직 한참 어린애한테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짜증을 뿜어낸다. 상대가 어린애란 걸 부디 잊지 말라. 참 어렵죠?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1: 뉴스 하이킥!
2: 9월 5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신약 임상청탁 의혹 수사를 받다 지난 2024년 검찰이 기소 유예한 사건을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듯하죠. 장관 의원직 겸직 입장이 정권에 부담될 수 있다며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굵직한 국가계획 이슈들까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과거에 신약임상 청탁 의혹 수사를 받다가 지난 2024년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건, 이게 다시 큰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수사의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최근 폭풍 SNS를 통해서 공격을 좀 강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이 어떻게 보면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렵고 금품이 오한 것도 없다라면서 기소유예를 한 거고요. 법원이 유죄를 내린 것도 아닌데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연일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을 좀 들어보죠. 성친 부대부터 하십시오.
2: 일단 내용 얘기하기 전에
1: 네.
2: SNS를 통한 대답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계속 올리는 거, 전 이거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뭔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전 들어가 있다고 보고 마치 막 뒤섞여 있거든요. 양모 씨의 발언인데 양모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양모 씨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뭐 승원 오빠가 나한테 이런 거 해주기로 했잖아, 그럼 뭐 이렇게 대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니까라고 하면은 그 글만 얼핏 보는 사람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진짜 그 말을 한 팩트가 있는 걸로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것 중에 그런 팩트가 있는 것도 있지만 팩트가 아닌 확인되지 네. 않은 것도 있어요. 양모 씨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 내용들도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SNS에 올려버리면 헤드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냥 이 뭐 양모 씨 모범을 했다고 주장해 뭐 이러면서 한동훈이 주장한 내용들만 그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는 후보자의 답변도 듣고 의혹 제기를 당연히 청문위원이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토대로 기사가 네.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올려버리면 이거는 그 방어권을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SNS에 올리는 이런 방식은 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 문제 제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
2: 그리고 네. 일단 뭐 얘기를 쭉 할 거니까 기소유예는 네. 무죄가 아니다? 그럼 유죄입니까? 유죄면 기소를 했겠죠. 유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유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너무 과도한 정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말씀하신 이제 양모 씨라고 하는 분은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1년 10월에 코로나 치료를 개발하던 제약회사의 창업자 강모 씨라는 분이 있었고 이 사람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게 이제 양모 씨고 이 양모 씨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당시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거 민원을 좀 넣은 거고 이걸 또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해서 얘기를 했고 이후에 이게 또 승인이 났고 이제 이 연관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러니까 수세에 놓여 있는 민주당의 논리
1: 네.
3: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 방식이라든가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SNS가 가장 효과적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고 정치적인 검증 과정이다라고 판단한다면 SNS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SNS를 활용하는 게 그 뭐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 기간에 인사청문위원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김승원 의원이 본인이 지금 얘기

0: 때는 공익적 네. 목적의 민원 청탁이었다. 그것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어느 문구를 보더라도 과연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익에 기반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임상시험 되면 수천억이 들어오겠네. 그리고 내 후원금 한 돈은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뭐 나보고 하는 건가? 너보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디에 공익적 목적의 민원 청탁 성격이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기소유예가 됐다고 그것을 훈장 삼아서 또는 뭐 기소유예도 좀 나에게는 가혹하니까 헌법소원을 네. 다퉈서 난 아예 무죄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인 논란으로 가기 전에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루기 전에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김승원 네. 후보자의 당시의 행위가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먼저 평가하지 않을까요?
1: 몇 가지 이제 팩트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인데 당시에 이제 근데 여기만 치료제 임상을 허가받은 건 아니고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뭘 대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앞서도 짚어드렸지만 어쨌든 검찰이 기소유예했고 법원이 유죄를 내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식약처 관계자 전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해당 코로나 치료제만 임상시험 승인 안 됐다는 건 제가 짚어드렸고 승인 과정에서도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고 단 이제 검찰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제약회사 대표 강모 씨는 허위 임상 자료 제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나왔습니다만 청탁 알선 대가 관련해서는 무죄가 또 나왔습니다. 강모 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 씨의 뇌물 공여 약속 혐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라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성친부대 말씀 추가적으로 더 하시죠.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강모 씨 그 교수라고 박정모 씨나 문자에 교수라고 칭해지는 분입니다.
1: 이분, 제약회사 창업자.
2: 그죠. 네. 그 이분이 지금 이분에 대해서도 막 지금 국힘 측은 섞어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 유죄 받았다. 범죄 저질렀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탁 알선 대가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이게 24년 12월에 무죄를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12월에 김승원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 받은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정광기 대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익 목적의 이 민원을 들어준 거냐 그런 부분은 저는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결국은 나중에 뭔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지금 휩싸여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그런 민원을 들어준 김성원 후보자의 뭔가 도의적 책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마치 뭔가 그 불기소 처분 받는 과정에서도 뭔가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24년 12월에 왜 그랬냐 그러면서 또 한동훈 의원에서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 당시에 뭐 검찰 내부에서는 원래 기소 뭐 구형 몇 년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왜 24년 12월에 계엄 이후에 뭔가 검찰이 무슨 압력을 받았길래 검찰이 무슨 압력을 받는 단체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다고 해서 검찰이 안 되겠다. 우리 민주당 쪽 의원은 봐줘야겠다. 이럴 집단입니까? 그럴 집단 아니거든요. 저는 24년 12월에 불기소 처분이 나온 거는 지금 말한 강 씨가 24년 12월에 이 청탁알선 대가 관련 무죄가 나온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업체가 제가 1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요. 많은 업체가 있었고 그때 불기소 이유서 그리고 강 씨의 그 관련된 재판 결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거에 식약처에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 매뉴얼을 어긴 게 없다. 다른 업체를 다 제껴두고 그 업체만 먼저 네. 심사한 것도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뭔가 그때 피해자가 발생한 업체를 하는 거에 도움을 줬으면 뭔가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십시오. 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유죄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과하다는 거죠.
1: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국내에서 관련 비슷한 물질을 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대규모로 승인을 좀 내줬습니다. 빨리 어떻게든 개발을 해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12개 업체가 한꺼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제 이 회사가 끼어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김승원 후보자하고 브로커 역할한 양모 씨 그리고 제약회사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 있는 현직 판사 이렇게 셋이 2022년 2월에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서 또 논란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 측은 우연히 마주쳤다. 당신은 구속영장 심사보다 2년 전 일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근데 양모 씨 SNS에 보면 당시 김승원 의원 안부 전화해 만났다는 식의 글이 남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말씀을 듣죠.

0: 결과적으로 제네셀의 임상 승인 그 과정까지의 기간은
1: 그 제약회사 이름이죠. 네.
0: 평균 대비 다른 그 경쟁사 평균 대비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모 씨라는 브로커가 2021년 10월 8일인가에 문자를 보낸 내용을 놓고 보면 식약처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 근데 식약처에서 안 해주면 이 강모 교수라는 분은 돈을 토해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이제 식약처장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상승인 허가가 나옵니다.
1: 네.
0: 그럼 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이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될 문제고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아까 네. 뭐 이 정모 씨라는 판사 구속영장 심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법, 입법 그리고 식약처는 행정의 영역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 화류계에 활동했다는 브로커 양모 씨 일종의 좀 게이트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게이트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냐? 그 세종 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게이트라까지 번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 메디칼이라는 회사는 제네셀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제네셀이 임상 시험을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실제로 그 당일에는 상승하다가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상장 폐지 단계에 와 있는데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네. 세종 메디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누군가가 이제 피해자 단체들이 나왔으니까 고발하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대형 게이트에 문이 열렸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자 이제 이걸 주가 조작까지 가서 확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셀이라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였고 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상장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세종 메디칼이라는 회사였다는 거잖아요.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 당시에 크게 움직였고 뭐 이런 것까지 그치.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얘기한 거는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는 현직 판사하고 찍은 사진 이 부분을 여쭤봤었는데 성침부대 말씀 좀 들어볼까요?
2: 그것도 그 사건 발생 2년 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진과 관련돼서도 막 뒤섞어서 얘기를 해요.
1: 네.
2: 그러니까 그분이 영장을 기각한 게 막 지금 양씨 강씨 지금 두 명 나오잖아요. 브로커 양씨 그 제네셀 대표 그 강씨 근데 마치 뒤섞여서 그 사람이 배척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영장 기각 영장 심사를 했고 기각을 했다더라. 둘 중에 한 명만 했거든요. 근데 둘 다 한 것처럼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척 신청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 시절에는 배척 신청, 영장 신청이 그 당시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시절에는 뭐 친정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만 그 이후 장관 시절 때는 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배척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뒤섞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양모 씨도 그러니까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을 운영했던 분으로 밝혀지고 있고 근데 그 이후에 2014년 이후에 뭔가 사업체를 뭔가 그 전에 뭐 더 벌었던 돈이나 이런 걸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화류계 무슨 뭐 유흥주점 운영하던 사람 뭐 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는 이거는 그쪽 일하던 사람이 사업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냥 그쪽 사람으로 치부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더 막 나아가서 마치 그 이상의 일을 한 것처럼 네네. 안 좋게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1: 모든 걸 다 섞어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좀 벗어난
2: 그러니까
1: 얘기들이 많다.
2: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를 하고 네. 있다고 저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0: 그런데 이거는 네.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 대상은 그 사람이 적격자이냐 아니냐 능력이 있느냐 적격자냐
1: 네.
0: 그럴 정도의 도덕성이 있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적으로 인연을 맺은 여성으로부터 오빠 오빠 얘기를 듣고 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 그런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이거 도덕성과 관련해서 검증하는 영역 속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1: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것 중에 한동훈 의원이 SNS에 이제 뭐 녹취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 9일에 김승원 의원하고 양모 씨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이런 통화 내용은 어디서 구하는 거고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이 통화가 셋이 만나기 직전에 이루어진 통화가 맞는 건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글쎄 뭐 지금 한동훈 의원실 네. 설명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제보가 폭주 중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스피커로서의 뭐 볼륨이 가장 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제보가 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었고 그래서 그 출처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어디서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출처와 관련해서 자꾸만 문제를 삼는 것은 메시지에 집중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메시지에 대해서 열심히 소명을 하면 될 일인데 지금 부차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아서 이건 과거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네네.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갖고 공격했었습니까?
1: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검찰하고 커넥션을
2: 부처적 문제가 아니죠. 네. 부처적 문제가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던 막 그 당시 야당했던 우리 당을 막 털던 수사들 중에서 뭐 많은 여러 건들이 위증 그러니까 위법한 증거 수집 때문에 사실 그게 다 무죄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찰이 해선 안 되는 행태들을 했던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행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자료를 뭐 제보가 폭주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일반 국민들이 알고 제보를 할 수 있습니까? 뭐 모릅니다. 이거는 오직 저는 검찰 말고는 이걸 수사했던 사람들 말고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네. 양모 씨가 공개하지 않는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특히나 지금 양모 씨랑 또 여기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럼 컨설턴트도 나옵니다. 컨설턴트가 양모 씨랑 통화할 때 막 양모 씨가 막 허풍을 떠는 거는 컨설턴트가 지금 자기가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막 공개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김승원 의원과 양모 씨의 통화 내용은 검찰 말고는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검찰로부터 받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과거에 했던 피의사실 공표나 뭐 다를 바 없는 진배 없는 그런 악행이기 때문에 이거의 출처를 밝히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그 나와 있는 내용들과 관련돼서 네. 그것과 관련된 뭐 부적절한 거 아니냐 왜 이런 거를 연락을 주고받았냐 이런 거는 후보자가 답을 해야죠. 국민들이 설득할 만한 그런 답변을 내놓아야 됩니다만 별개로 전 투트랙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내용대로 다루면서 후보자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대체 나올 수가 없는 자료인데 네. 어떻게 나왔냐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왜 못합니까?
1: 그럼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뭐 검찰 쪽에서 만약에 이런 자료를 구했다거나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일종의 누설죄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2: 뭐 당 차원에서 아직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만 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저희가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은 이른바 오빠 독양 로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민주당 쪽에서는 특별한 관계를 운운한 한동훈 의원은 과거에 이제 검사장 시절에 세 달 동안 300차례 넘게 문자 주고받았던 김건희 씨와의 관계부터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 아니 전형적인 물타기 아닌가요 이거. 지금 문제의 본질은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자인가 안적격자인가 그리고 그 이른바 네. 뭐라 그럴까요 이거 이 청원과 관련해서 청탁과 관련한 게이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의 과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메신저 공격하는 것 같아요. 332차례 문자 그 카톡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해명했었잖아요. 뭐라고 했었냐.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 카톡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하다 보니까 332개나 된 거지 1년의 흐름은 크게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었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김승훈 후보자 연일 공격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2: 자료가 네. 어떻게든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루트로든 뭐든 확보가 됐으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니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검사 출신이니까 뭔가 마치 뭔가 자료를 갖고 취조하듯이 이렇게 모아 쏘아 붙이는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는 뭐 공격을 상당히 잘하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죠.
1: 네.
2: 하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글쎄요 국민의힘 지금 당권파나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걸 온당케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저희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타기라고 합니다만 저는 본질과 이걸 투트랙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이 얘기 입으로 넘어가서 두 분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한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30도를 밑돌겠지만 습도가 낮아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남해안 쪽으로는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2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얘기 계속 나누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앞서 이렇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하는 배경과 이유가 뭘까를 제가 성치훈 부대께 여쭤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9: 일단 네. 한동훈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이제 원내 의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복당 문제가 본인이 희망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서 조금 정치적으로 침체기 뭐 이런 네. 걸 겪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야 역시 한동훈 의원이 잘 싸우는구나 민주당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전 전략적으로 김승원 의원을 공략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이재명 정권과 가장 잘 싸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또는 김승원 후보자로 대표되는 이

0: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 이른바 뭐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가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됐을 때 공소청을 통해서 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까지 사전에 제기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경각심 주고 이거 꿈도 못 꾸게 하는 거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본인이 이 원내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이 인사청문회 전국이 열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인사청문위원이 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의원 한 명 잘 뽑아놓으니까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한동훈 의원은 이걸 아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사실은 그 인사 개각 나오고 난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 지우기 이슈가 좀 크게 대두될 걸로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발도 들일 틈 없이 그냥 다른 의혹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2: 왜냐면 그거는 김성원 후보자가 바로 털어버렸거든요. 네네. 바로 그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그거 관련된 질문할 때 공소취소와 관련된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이 그걸 가장 물고 늘어지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애매한 답변을 하겠지, 중의적인 답변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걸 바로 쳐버리니까 아마 거기에 또 국민의힘 일부 패널들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되고 마음 바뀌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에이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이전에 김성원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사실 박균택 후보자를 엄청 박균택 의원을 엄청 공격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작기소 특검에 이 공소취소 권한 늦느냐 마느냐를 갖고 법사위원들 중에서 박균택 의원만 예스라고 하고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 다 안 된다 빼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때도 김승원 의원은 아 공소취소 이건 빼겠다고 조작기소 특검에서도 빼겠다고 했고 후보자가 된 이후에도 공소취소 권한 없고 할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약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고 이것과 관련된 걸로 어떻게든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자극적인 녹취나 이런 통화나 오빠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지금 엉켜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때도 참 이걸 가르마를 타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1: 열흘 뒤에 이제 김성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있습니다. 그때까지인지 논란이 더 커지는지 실제로 인사청문회 가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 짧게만 붙이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김성원 후보자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그럴 권한도 없고 지금은 그런 생각 없다라고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거에도 논란이 되긴 했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에 검찰총장이 그만두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런 도덕성 문제와는 별개로 공소취소 모임을 대표했다는 것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이 김승원 의원 개인적 문제 이런 그 신약 청탁과 관련한 이게 불거지다 보니까 그렇지 앞으로 인사청문이 불거지 계속될수록 그 문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 임명을. 그러면 정말 공소취소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 뭐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요새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전국을 그냥 뚫고 갈 수 있을까 좀 걱정됩니다.
2: 아니 근데 이건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게 안 하겠다고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그걸 공소취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그게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김성원 후보자 아마 인사청문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질의자의 첫 번째 질문이 공소취소 또 물어볼 겁니다. 또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때 답변 나와도 아무리 답변을 해도 안 믿을 건데 안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또 다른 논란의 후보자가 있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 시에 사퇴하는 관례를 깨고 장관 의원직 겸직을 한다 해서 논란인데 최근엔 또 과거 주축으로 활동했던 전당 내부 비공개 조직에서 성차별 문제가 심각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정광재 대변인 먼저 하십시오.
0: 사실 저는 비례대표를 겸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부가적인 문제였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용해인 후보자를 지명했었을 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자냐 그동안 6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면 야, 그 사람 할 만하지. 예를 들어서 뭐 당은 다르지만 이소영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문제 제기 뭐 언론이든

0: 야당이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용혜인 후보자가 지난 6년간 보여준 게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다가 과거에는 없었던 초식인 비례대표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 비례대표를 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뭐 여러 가지 그 뭐 재정적인 원인
1: 네.
0: 이런 게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용혜인 후보자가 이 난국을 저는 그 개인의 힘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고
1: 네.
0: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거냐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용혜인 후보자가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았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사면 초과의 위기 이 개각이 본인에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본인의 그 국정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1: 용혜인 후보자가 이제 의원직 내려놓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금 못 받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김승원 후보는 약간 엄호하는 모양새고 그다음에 용혜인 후보는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후보는 청문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지금 뭐 물밑 접촉 청와대하고 용혜인 후보 간에 있나요?
2: 물밑 접촉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걸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1: 네.
2: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 사실상 후보자한테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까지 가고 싶으면 비례대표직 내려놓겠다는 선언하라라는 전달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메시지가 전달됐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가 옹호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용혜인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여성, 청년 이쪽에 대한 지지를 좀 회복하기 위한 건데 또 진보 진영. 근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 여성 그리고 같이 함께 활동했던 조직, 원도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출신 사람들 그리고 군소정당들. 이쪽이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1: 네.
2: 임명권자가 생각했던 이쪽 지지를 좀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완전 뒤집혀 있는 상황이고 임명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금 그쪽의 지지를 오히려 받아내는 설득 과정을 전혀 못 보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용혜인 후보자를 비토하는 사람들이 비토하는 그룹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시간 줬으면 주말 동안 결단 못 내리면 다음 주 주초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스스로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용혜인 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잡혀 있는 상태예요. 다음 얘기도 좀 해보죠. 정부가 이번 주에 굵직한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먼저 행정공공기관의 대규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가 내년에 세종으로 가고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이전 계획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데 노무현 정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를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아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친 부대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2: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요 두 개가 이제 가면요. 이제 부 단위 부처 중에 수도권에는 이제 한 세 개만 남고 다 세종, 15군데인가가 다 세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 네.
2: 사실 우리 정치권이 세종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해놓고 너무 느리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국회 분원도 만들어 놓고 대통령 집무실도 뭐 이전 정부 전전 정부 다 간다 해놓고 뭔가 막상 이 수도권 서울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뭔가 두려움 그리고 관성적인 서울에서 하는 게 좀 편하다는 생각 근데 일부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걸 과감하게 남아있는 부처들을 다 좀 신속하게 내려가기 위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보고요. 지금 공공기관 이런 이전 계획도 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걸 늦추면 늦출수록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지방 소멸. 이 문제는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1: 네네.
2: 지방 소멸의 지방 인구 고령화 중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중에서도 지방의 고령화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방을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원래 행정수도

0: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정경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시는지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노조 반발이 좀 거센 금융위하고 금융기관들은 이전 계획에서 이번엔 빠졌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네. 또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원론에 반대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계획하는 대로 쉽게 될 수 있을까? 당장 뭐 금융기관 이전한다고 하니까 오늘 시위하는데도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노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는데 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 반발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그 지방으로의 정부 부처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청와대도 2030년까지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본인 임기 내에 청와대 집무실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약속 꼭 이재명 대통령이 지키길 바랍니다.
1: 9378님께서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제일 잘한 것 같네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2: 그러니까 이 계획이 네. 정말로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끌어올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30%대 국정 지지율 갖고
1: 도와주세요 그러면.
2: 아니 제가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조언 하냐.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재판 받겠다. 연이 많겠다. 이 얘기만 하면 김승원 후보자도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승원 후보자 공소 취소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건데.
3: 거짓말하지 마세요. 연이 많은다고 하면 도와주실 거 아니잖아요. 아니,
2: 저는 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를 끌어올리려면 네. 몇 가지 이 수가 필요하다라고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면,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면 아 저거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로 아니 조국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조국 혁신원장도 충원 여거이 이어행.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엔 좋다. 본인 진영에서도 하는 얘기들. 네, 네. 귀도만 들어야죠.
1: 우리 지금 공공기관 이전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네.

0: 한다는 거는 이건 권력을 잡았을 때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중복 기능 효율성,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에도 당연히 맞는 거지만 아무리 실용주의 추구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이렇게 내려놓는다. 저는 이거 과감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이제 통폐합이라는 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전 정부들은 왜 통폐합을 안 하고 있었을까? 이것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의지는 좋지만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정광재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보죠.
2: 사실 뭐 어느 조직이든 개혁을 하는 데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화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한테 정부 효율부인가요? 그걸 맡겨갖고 그 정부 공공기관들의 경쟁력 높이라는 특명까지 내렸었잖아요.
1: 네.
2: 관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지지 기반인 노조원들의 기득권, 이 반발을 과연 현 정부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현실화할 수 있을 거냐,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부 정책이 이 경제 정책과 네. 관련해서는 중도 보수의 역할도 많이 담당하겠다라고 한 측면은 높이 평가합니다.
1: 그럼 이제 통폐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원 조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이런 통폐합을 통해서 민영화를 좀 그 막아보려는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성친분?
0: 그러니까 원래 네. 이 민영 공공기관 민영화는 진보 정권에서 안 하죠. 보수 정권에서 민영화를 하나하나 하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통폐합을 시켜버리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민영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보 진영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늘 약간 노조나 이런 분들은 좀 의심을 하고 우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발표할 때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오히려 공공성을 유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 차원의 통폐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도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네. 뭐 이거는 뭐 끄덕일 수밖에 없는 추진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1: 민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박근혜 정부 때 분리해서 민영화 논란이 있었던 게 KTX하고 SRT 고속철도 이 두 회사를 나눴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으면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효과를 별로 못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달부터 이 두 회사가 통합됐잖아요. 요금은 내려가고 좌석은 늘어나는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데 평가를 좀 들어보고 이 또한 앞으로도 민영화 맞기에 한 뭐 수단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0: 일단 이렇게 통합했을 때 그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하면 경쟁, 그러니까 보수의 키워드예요. 보수의 아젠다, 민영화해서 경쟁해가지고 그래야 효율이 늘어나고 그래야 경쟁을 통해 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1: 네.
0: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고, 자 그거를 통폐합 이거 뭔가 이거를 통합함으로써 일단 좌석이 쫙쫙 늘어납니다. 주중에 1만 5천석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말에는 1만 7천 정도 늘어나고 아마 국민들이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무조건 경쟁시킨다고 모든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 경쟁 좋죠. 근데 국가가 최소한의 인프라,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되는 이런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국가가 취의를 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필요성을 느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체감하는 국민들이 아마 여기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정광재 대변인 다시 이렇게 통합한 게 맞는 방향이었다고 보십니까?
2: 결과적으로 지금 그 네. SRT와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추석 예매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쉬워졌고 표도 네. 많아지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SRT와 KTX가 이렇게 경쟁 체제를 가는 게 유리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책적인 판단을 한 데는 각종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 보니까 이렇게 분리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반성의 자료가 네네. 나왔었던 거고 아니, 그렇게 되면 뭐 어느 정부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권에서 했었는데 보수 정권은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죠. 이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통합 효과가 네네.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느 정부든 했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건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하십니까?
2: 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요.
1: 이거를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네. 한동훈 의원이 이거 약간

0: 본인 성과처럼 현수막 내걸었잖아요. 구포역에서 수서역 고속열차 시대 9월부터 KTX, SRT 통합 운영 좌석은 올라가고 요금은 떨어집니다. 옆에 한동훈 북구갑 국회의원 이렇게 다 걸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니, 보세요?
1: 여기 본인의 성과라고 어디 써놨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본인의 성과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0: 아, 그런 거예요. 근데
2: 보는 사람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한 줄 더 써져 있죠. 환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동의합니다. 해줘야죠.
1: 이 정도는 지역구 의원들이 플랜카드 거는데 애교로 봐야지 이거 갖고 문제 삼으면 어떡합니까?
0: 아, 애교로 넘어가달라고 하시네요.
2: 뭐 애교. 근데 왜냐면 왜 그러냐면 한동훈 의원이 가고 그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네. 본인의 성과인데 본인이 해가지고 했던 건데 왜 성과 가로채냐고 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좀 약간 올라타려는 그런 목적이 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문구 잘 보세요. 어디에 아니, 자기가 노력을 해서
2: 환영합니다.
0: 문구는 그렇다 아, 치더라도 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 의원들인 한동훈 의원이 당선된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또 치켜세워줬다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1: 아니, 네.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 아니잖아요.
2: 애교라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간단하게 두 분께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고요. 이 반도체 호황 덕에 이제 세수풍년이 찾아와서 미래 산업에도 투자하고 162조 3천억 원은 별도 미래 대응 기금으로 분리를 했는데 평가도 들어보고 주목하는 예산이 있다면 말씀도 좀 주십시오. 성신부대.
2: 방금 말씀하신 162조 3천억 미래 대응 기금 처음 보는 유형이잖아요.
0: 그러니까 네.
2: 진짜 그야말로 풍년 세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162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써버리기 이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45조 4천억 원이 이제 쓰임으로 있고 나머지는 이 비상대비 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0: 뭔가
2: 확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무조건 확 쓰지 않고 뭐 국민의힘은 이거 갖고 계속 뭐 빚 갚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빚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형태의 예산을 배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놨다는 거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0: 정광재 대변인 짧게 말씀하시고 우리 유튜브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죠.
1: 정부 예산 증가율이 너무 과대한 측면이 네.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성과로 인식하고 이걸 이 정부에서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에 대응 기금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야당과의 네. 적극적인 협의도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국가 채무 늘어난 것과 관련돼서 뭐 여당과 야당이 또 충돌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튜브 연장방송 툰세코 토크에서 두 분과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이것 좀 저희가 짚어드리고요.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국제정치 얘기 저희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큰 홍수 피해 난 네팔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서 정치대담 틈새토크 계속 이어갈 텐데요. 앞서 국가 예산 얘기 저희 좀 했는데 이 예산안과 관련된 두 분의 견해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채무 비율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유튜브 통해 하는 정치대담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매년 100만 인파가 몰리는 세계 불꽃축제가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일대는 종일 교통통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는 약 1시간 전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 본행사가 열립니다. 예년과 비슷한 약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본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영국을 대표하는 팀이 참여해 약 1시간 정도 폭죽을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우선 행사 준비와 철수를 위해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 차량 진입은 양방향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여의동로 1.5km 구간의 경우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양방향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0: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혼잡 시간대를 전후해 무정차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는 16개 노선 버스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 20분까지 다리 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은 여의도 주변 도로와 교량 등 이른바 불꽃 명당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1: 우리나라의 핵심 미사일 방어무기인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의 칼럼이 워싱턴포스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유하면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2: 천궁2 미사일은 지난 2024년 전력화가 완료된 우리나라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천궁2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이 워싱턴포스트에 실렸는데 이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칼럼엔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미사일 물량을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해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칼럼 저자인 티센은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이자 트럼프가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 정당하게 화가 나 있다며 한국으로선 미사일을 판매하는 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동원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2의 성능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하며 별다른 설명을 붙이진 않았지만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우방들에 대한 불만을 계속 드러내왔습니다.
1: 딱히 도움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국 대통령이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특히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트럼프의 SNS 정치여서 한국 지원을 더 끌어내려는 특유의 압박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네팔 대홍수 발생 열흘 만인 현지 시간 5일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전날 네팔인 발전소 직원 2명에 이어 이틀 연속 구조에 성공했는데 특히 중국인을 구조한 장소가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로 확인됐습니다. 네팔군과 한국 재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이 이 남성을 길이 225m의 터널에서 생존 상태로 발견했으며 군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긴급 구호대 소속 7명이 오늘 오전 네팔 군 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수색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색 지역은 위어댐 인근 터널과 파워하우스 인근 지역으로 한국인이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하자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브로커 양 씨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와 양 씨의 통화 녹취는 당사자가 줬거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부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인 한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 자료가 흘러간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녹취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재하 의원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비교해 2배 이상 빨랐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이

0: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2020에서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보면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은 평균 71.6일이 걸렸지만 제넨셀은 불과 33일 만에 승인됐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식약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은 11일로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빠르지 않고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3일은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이 아니라 업체의 자료 보안 기간까지 포함한 단순 경과일이라며 업체마다 다른 보안 기간을 포함한 단순 경과일을 식약처의 실제 심사 기간과 비교해 특혜로 연결한 것은 비교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인천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1.6톤 모터보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모터보트는 신고 직후 전복됐으나 인근을 지나던 어선이 오전 7시 30분쯤 승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들 중 40대 남성 1명과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등 2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은 18도, 대구 21도 등 16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는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 서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2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글로벌 대형 금융사 21곳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채권금리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데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고요. 한전이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 제안한 전기세 선납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광주 비엔날레에서 대만관 명칭으로 발생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 최근엔 올 11월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와 함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0: 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김쾌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큐에 정리해주시는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십시오.
3: 요즘 진짜로 좀 기온이 떨어졌다 느끼거든요. 네. 특히 아침 저녁에 기온이 떨어진 것 같은데 목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4: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만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요즘 아직도 여전히 햇살이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일교차가 좀 심해진 터라. 네. 저희야 이제 이렇게 목소리 쓰는 사람들이니까 목 관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뭐 이런 건강 유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 네.
4: 오늘은 이제 어떤 경제 이야기를 할까요?
3: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4: 네.
3: 몇 주 전에 1,400원대 초반까지 환율이 내려올 때 김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화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
4: 네.
3: 라고요. 근데
4: 어쩌다가 맞췄습니다.
3: 몇 주 사이에 어느새 1,34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4: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3: 네.
4: 1,300원이 막 깨지고 1,200원대가 되고 뭐 이런 흐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야 뭐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주변 상황 이거 보고 이런 흐름이 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내년에 환율이 1,200원대를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1,550원대까지 그러니까 너무 원화 약세가 나왔던 시기 뭐 이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환율이 위든 아래든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움직이거나 뭐 속도가 빠르거나 이것도 결코 경제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러니까 외화가 필요한 게 여행 갈 때
3: 그렇죠.
4: 아니면 뭐 해외에서 뭐 살 때
3: 네.
4: 이럴 때 환율이 뚝 떨어져 주면 너무 좋잖아요. 원화 강세면 이제 해외에서 물건 살 때 조금 더 이득을 보니까. 근데 이제 수시로 환전을 하고 항상 달러를 취급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의 이 절대 레벨 뭐 1,500원이냐 1,400원이냐 뭐 1,200원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3: 네.
4: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 수준을 유지해주거나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려주는 거 이게 필요하지 뭐 뚝 떨어지고 갑자기 막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막 뚝뚝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부담스럽거든요.
3: 네.
4: 그래서 지금 이제 속도감 있게 환율이 좀 떨어졌고 원화 강세가 좀 나와져 있는 상황이라 여러 경제 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시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의 최근 상황이 좀 바뀌면서 몇 주간 원화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던 환경도 조금 변한 것 같거든요.
3: 네.
4: 그래서 지금 환율이 더 내려가기에는 제약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 근데 미국이랑 일본의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4: 제가 앞서 이제 환율이 상대적인 교환 가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무리 원화 가치를 강하게 만들 요소가 생겨나도 달러나 엔화도 동반해서 강해지면 환율은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3: 네.
4: 반면에 우리는 경제나 금융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달러나 엔화가 엄청나게 강해져 버리면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 거는 다시 말해서 환율의 빠른 속도의 하락은 반도체 등으로 달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원화의 값어치를 좀 올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점,
3: 네.
4: 뭐 여기에 미

0: 미국의 달러 약세 흐름이 같이 나와준 것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달러 약세가 최근에 나왔냐. 달러 약세의 근저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 이번 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넘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 약세를 좀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국채금리를 잡기 위해서 일본까지 압박하면서 일본 중앙은행 보고 금리 빨리 올려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번 달 17일에서 18일 날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번에 엔화 환율이 급락하면서 엔화 강세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 원화에 영향을 미칠 거라 이런 환경 변화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1: 우리 방송 지난주였나요? 미국
0: 네.
1: 국채금리 오르는 게 임계점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 증시가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고? 이거 여기서 좀 더 오르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팽배하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 뭔가 잡을 텐데 하면서 뭐 바이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이 흐름에 주목해야 될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1: 뭐죠?
0: 그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 21곳이 내년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1: 스테이블 코인은 대충 뭔지 알고 있는데
0: 네네.
1: 이거랑 국채금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0: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뭐 달러면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코인이다. 1대1로
1: 네.
0: 교환해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스테이블 규제 법안이 나왔었어요. 그거 예전에 살짝 설명드려서
1: 네.
0: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규제법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거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양성화하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는 안정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도록 한다. 의무화시켰습니다.
1: 네.
0: 그 얘기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뭐 우리 돈으로 뭐 한 100만 원치 발행하면 100만 원의 현금이 너네 금고에 있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보유하는 의무 자산은 미국 국채, 달러 같은 달러 자산을 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21개 금융기관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발행하기 시작하면
1: 네.
0: 발행량만큼의 달러 또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의 국채 수요를 늘린다는 얘기고 국채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지금 준비되고 있고 내년이면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1: 어쨌든 미국이 더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막 국채 금리가 막 튀어 오르니까 이건 미국 국채를 잘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이백이라 그래서 우리 정부 돈으로 사줄게. 장기채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사줘서 시장에 수요를 일으켜서 금리 좀 떨어뜨려 줄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야, 그거 임시방편이잖아. 이거 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잡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금리가 또 막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일본 압박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일본 너네 빨리 금리 올려. 너네 지금 엔화가 계속 약해지니까 엔화 방어한다고 지금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던 거 팔아서 그 돈으로 엔화 막 사고 있지. 이거 하지 말고 빨리 금리 올려서 엔화 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압박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대응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 큰 걸로 아예 국채 시장의 장기적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큰 시장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래서 달러가 흔들리는 것 자체를 좀 방어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1: 네.
0: 여기에서 국채 수요를 만들면 달러화가 좀 안정되고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질 거다 이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번 달에 미국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의 향방이 또 결정이 되거든요. 증시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기준금리 방향에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라든지 소비자 물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1: 네.
0: 고용지표는 너무 좋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뭐 경기가 좀 침체됐다라고 해야 금리 못 올리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하고 비슷하거나 소폭 떨어져 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좋은 포인트.

0: 포인트인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이번 주에도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이거죠. 한전이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5년치의 전기료 선납 제안했습니다.
0: 네.
1: 왜 5년치를 먼저 내라고 하는 거예요?
0: 뭐 10년치 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럼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5년치 정도의 전기세를 한번 선납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보도가 좀 많이 됐는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만약에 한전 직원 누군가가 냈다라고 하면 이 직원을 좀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면 말이지만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 될 돈이고요. 그렇죠. 전기세 5년치긴 하지만 네. 한전 입장에서는 이 돈은 어차피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의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선결 과제가 물과 전기 공급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도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의 추가 출자 금액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자본을 확충해줘서 외부 자금 조달을 더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물과 전기 인프라를 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전기요금 선납이 왜 묘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드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면서 네. 일종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세 1년에 선납 두 번에 안 나눠내고 한 번에 내면 할인해 주는 것처럼 전기세도 5년치 미리 내면 우리가 이만큼 깎아줄게라고 한전이 제안한 거거든요. 만약에 자금 압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두 회사가 5년치 내는 게 굉장히 부담이겠지만 네. 앞서 저희가 잠깐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요즘 두 기업은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달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어차피 이렇게 현금이 많아질 때는 이 두 회사는 이 돈의 일부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서 돈을 굴리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럼 보통은 이제 국채, 우리나라 국채를 좀 사든지 아니면 예금성 자산, 이자 주는 예금성 자산에 넣어가지고 그걸 돈을 굴리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전의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율이 이들이 주는 이자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나쁠 게 없어요. 어차피 굴려야 될 돈이라면 할인받는 폭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걸로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한전이 가져간 돈은 5년치를 선납받아서 가져간 돈은 이들이 지을 공장의 전기 인프라를 까는 투자금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당장 공장 증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이게 두 회사에게 나쁠 건 없는 거죠.
1: 아까 말씀 중에 이 아이디어 내놓은 한전 직원 포상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좀 찾아봤더니 재정경제부가 한전이랑 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전기료 선납 거래를 주선하고 설계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재정부 직원은 뭐 열심히 해야죠. 포상까지는 아닌데 칭찬 정도 해주겠습니다.
1: 네. 큰 박수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이 투자할 돈 일부를 이렇게 마련하니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0: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인프라 까는 데 쓰는 데 드니까 좋은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죠.
1: 네.
0: 근데 다만 뭐 다른 분들의 평가를 보면 돈을 땡겨 쓰는 거니까 이거 조삼모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뒷단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급등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사실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적자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예산에 한전 출자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는 자본금을 더 넣어줘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 주겠다는 거고요. 이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는 한전법상 자본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빚을 못 내게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한도가 꽉 차 있습니다.
1: 네.
0: 사실은 한도가 넘쳐서 이거 우리가 한시적으로 더 늘려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본금을 채우거나 아니면 빚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 네.
0: 정부가 일단 자본금을 좀 늘려주면서 사실은 빚을 더 낼 수 있게 그래서 이 빚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동시에 이제 한전이 25조 원 정도의 이 전기 요금을 두 회사로부터 선납을 받게 되면 그만큼 밖에 나가서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외부 차입을 할 때는 이자를 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전은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한테 그 아까 할인해 줬으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이제 뭐 같은 거다라고 치면 나가는 거 뭐

0: 들어오는 거 어차피 같다라고 치면 반대로 재무 비율은 좋아지죠. 왜냐하면 빚을 덜 내지 않습니까? 한전에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전이 이제 한전채라고 하는 거를 회사채 시장에 나가서 대규모로 조달하기 위해서 막 발행을 해버리면 네. 이른바 채권시장에서 구축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한전이 거의 국채만큼 신용도가 높은 좋은 채권이니까 네. 이왕이면 투자할 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지 다른 회사들에 투자하려고 안 하거든요. 다른 회사채. 그러다 보니 모든 자금이 한전의 금융채로 빨려 그 한전채로 빨려듭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구하려면 한전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 그렇죠.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이자 부담 늘죠. 그게 이자 부담이 늘면 국채 그 일반 회사채 가격이 오르고 회사채 가격이 오르면 시중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1: 줄줄이네요. 네.
0: 그런 것들을 한전채 발행을 줄임으로써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사나 뭐 정부하고 같이 협의가 있겠지만 뭐 정부가 압박해서 돈을 미리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재정경제부 직원 잘하신 것 같아요.
0: 네. 칭찬해 주시죠.
1: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뜨거운 경제 이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9: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0: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좀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9: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3: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9: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5: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음이 피부로도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도 30도를 밑돌겠고 습도까지 낮아서 끈적함도 덜하겠습니다. 내일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2: 네. 대홍수가 발생한 지 열흘째인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네팔에서 최소 1294명, 티벳 지역에서 31명이 숨지면서 전체 사망자 수가 132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전체 실종자 규모도 여전히 5500여 명이고요.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네팔에서만 최소 13000여 명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이번 홍수 사태로 8만 4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네네.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은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최대 7조 원, 이 금액이 네팔 GDP의 최대 10% 수준이래요.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지금 구조가 되고 있다는 소식 간간히 들려오는데요.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현지인 두 명이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중국인 한 명이 또 구조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뻘밭이 돼가지고 네.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있는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홍수로 한국인 9명도 이 실종이 됐는데요. 일단 네팔 당국이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에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팀으로 분산을 해서 헬기로 네. 수색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정부 측이 도보 수색을 좀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위험하다면서 계속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히말라야 일대에 빙하호가 3천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요 가운데 47개의 호수가 당장 홍수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고가 네팔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이거는 뭐 국제적인 합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구호대가 뭐 도보 수색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더 떨어질 텐데 빨리 더 좋은 소식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좀 볼까요? 오늘부터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대만관을 두고 중국과 외교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 그 광주 비엔날레가 특별 전시 파밀리온이라고 네. 하는데 여기에 대만관이라는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중국관을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광주 비엔날레는 2018년부터 본 전시와 별도로 국내외 미술 문화 기관들이 교류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는 국립 대만 미술관 엔티모파를 포함해서 11개 기관과 이탈리아, 스위스 등 16개 국가관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대만 문화부는 아니 원래 비엔날레 측이 파빌리온의 명칭을 대만관으로 협의를 하다가 갑자기 국립대만미술관 엔티모파로 변경을 했다. 이거 왜 그러냐 이러면서 항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엔날레 측에서 이 원활한 전시를 위해서 대만관이라고 다시 변경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게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관 작가들도 작품 설치를 중단하고 철수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전남 광주시는 지난달 31일에 사과문을 내고 민시장이 중국 대사관을 네. 직접 찾아서 유감을 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전남 광주시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를 잇따라 보이콧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네. 좀 찾아봤더니 원래 그 시와 광주 비엔날레가 지난 5월에 중국 측과 협의를 할 때는

0: 중국은 중국관, 그리고 대만은 참여기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이 어긴 게 맞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과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을 분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 중국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0: 그렇습니다.
1: 그럼 대만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중간에 이제 엔티모파로 했다가 다시 대만관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1: 아무튼 뭐 중국하고 대만에 맨날 이 싸움에 뭐 국제 행사만 하면 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방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0: 아, 지금 사실 이 북한과 요만큼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다 튀어나와가지고
1: 네.
0: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인데요. 이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미 양측 모두 올가을에 접촉 포인트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후속 논의를 할 기회를 가지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시기를 언제로 잡았냐면 11월 3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1: 네네.
0: 일단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또 12월 중순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열리기 전 그 사이에 아마 가장 이른 정상회담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담이 일찍 열릴수록 보여주기의 성격이 강하고 늦어질수록 실질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마도 이 두 일정 모두 지나간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실질적인 회담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관점에서는 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 자신들의 지렛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간선거 이후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북한
1: 네.
0: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부르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예,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같은 이득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핵 잠수함 추진이라든지 핵물질 농축 재처리 추진이 아마도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할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어느
1: 네.
0: 쪽에 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가는 게 더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오는 게 더 가능성이 클까요?
1: 둘 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0: 네.
1: 만약에 진짜로 뭐 말씀하신 두 사례가 다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0: 네.
1: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0: 김정은
1: 맞습니다. 위원장이 미국을 중국 갈 때도 열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신변의 위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미국까지의 그 비행기를 타고 과연 갈 수 있을까?
0: 그게 핵심입니다.
1: 네.
0: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1: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런 이벤트가 생길지 우리하고도 관련이 많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이제 직접 미국을 상대하겠다라는 게 지금 완벽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특히 이제 노동당 규약에도 대남 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상태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이 노동당 규약은
1: 네.
0: 북한 헌법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북한의 최고 통치 규범인데요. 그 지난 2월 북한 9차 당 대회에서 이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 공개된 내용이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1: 네.
0: 기존의 당 규약 서문에 있었던 남조선, 공화국 북방부,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대단결 이런 문구들이 싹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을 했잖아요. 요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다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 청산 등 대남 혁명론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 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 회의에서 이뤄졌고요. 이게 이제 북한 내에 전체 공개된 게 지난 2월이라는 겁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 규약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그나마 우리가 조금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외에도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1인 영도 체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의 권한을 뭐 네. 열거를 했어요. 회의 소집권도 그리고 간부 임면권도 당원 출당권도 부서 해상권도 다 김 총비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1: 미국하고 이란은 다시 또 군사적으로 충돌이 격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0: 아마도 이제 군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쏟아붓고 싶은 만큼 미사일을 쏟아붓질 못하니까 그냥 네. 입으로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밖에서 공격을 해주면은 이런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이제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혹시 CIA 투입해가지고 뭐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내가 그거 말은 못 하는데 아무튼 내가 할수 있는 말은 그 정권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그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이제 그럴 때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일에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우리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 뭐 그건 우리에게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 그러니까 관심 좀 그만 가져. 아, 별거 아닌 일이야라는 식으로 계속 본인을 묻고 싶겠죠. 그리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곧 곡괭이산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곡괭이산이 본인들이 이제 벙커버스터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핵시설, 주요 핵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초조하고 좀 짜증이 난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무기 부족 때문에 사실 충분히 쏟아붓지 못한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역적이다. 정보 유출자 적극 적발해라라고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 국방부가 이 언론 보도의 출처를 색출하기 위해서 군 합동참모본부 소속 약 50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전례 없이 대규모로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뭐 누가 진짜 흘렸는지 찾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할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를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1: 입막음 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게다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금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무능력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서 본인 말을 잘 듣지 않는, 본인의 영이 서지 않으니까 계속 장교들을 자르고 있잖아요. 장성들을 자르고 있고,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을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미 연방법원이라든지 군사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전쟁에 기여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련 언급을 했었어요. 일단 뭐 한국과 일본 등 중동산 원유 주요 수입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러면서 군함 파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난달 17일에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란 비핵화 참여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노 땡큐라면서 거절당했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또 지난달 30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 구체적으로 한국 예를 한번 들어볼까? 거기 주한미군이 3만 9천 명이 있는데 이러면서 또 거짓말을 했죠. 오늘은요,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마크 티센의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급 없이 그냥 이것만 떡하니 공유를 했는데 요 칼럼 내용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게 된다고 해도 당장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위해서 트럼프는 일명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자체 비축분에서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칼럼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활동하는 미국 군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상 초계기와 군수 지원함 등 비전투 목적 자산을 보내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이게 정치적인 파장도 커서 어떻게 결정될지 정치권에서 또 어떤 논의가 할지 파병은 또 국회 동의사항
0: 그렇습니다.
1: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한국을 압박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매달릴 데가 한국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군함은 물론이고요. 그 나라를 동조하는 동맹국들 배는 절대 못 지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한국은 이란

0: 사람하고 관계가 가장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란하고 물밑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미국이 매달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어서요. 앞으로 네.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또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네. 아, 이분은 사실 관세 협상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좋은 얘기를 하는 꼴을 못 봤는데요. 이 사람이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낮추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표적화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관세 대상 품목에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주요 완제품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텍사스주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 건설 중이고요. 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거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러트닉 장관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 정도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3일날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투자하면 보상을 받겠지만 적대적인 국가들의 공급망에 의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1: 네.
0: 자, 일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 측의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관세 부과 압박에 대해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경쟁력 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1: 네.
0: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사항으로 대응한다.

0: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아기 코끼리 제니는 야생에서 잡혀 서커스단에 팔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제니를 엄마처럼 돌봐준 건 어른 코끼리 셜리였죠. 서로 의지하던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23년 후 우연히 한 코끼리 보호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둘은 코를 감아주고 떨어지지 않았죠. 진심을 나눈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가 꼭 사람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9: 9월 5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청취자 메시지 하나만 소개할까요? 0967님. 대학교 다니는 두 대학생 자녀와 매일 이 시간 방송을 들어요. 주중 하이킥도 들으시고 주말도 들으시는군요. 정치학과 다니는 아들이 가끔 제게 질문을 할 때 입장 난처할 때도 있네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제작진님들 이란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희구 하나님께서도 뉴스 하이킥 들으면서 아파트 황토길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가을을 만끽하십시오.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979년에 덩샤오핑이 미국에 가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텍사스의 로데오 경기장에서 사진을 찍은 거 이게 이제 냉전 시대의 종결과 그리고 중국의 개방을 알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과연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튼 앞으로 국제뉴스도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란 고위 안보 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한 이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4일 친이란 성향 레바논계 위성방송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군의 불법적인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응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미국의 공격적이고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정책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말까지 해양안전특별관리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이 기간 지휘관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해경

0: 함정과 구조 장비를 사고 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중이용 레저 선박과 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과적, 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산 둘레길 입구에서 산책하던 70대 여성 2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머리를 쏘인 사람은 중상을, 양쪽 다리를 한 번씩 쏘인 사람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산책로 주변 고목에서 난 불을 끄려고 접근하다 말벌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지며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1원 떨어진 1860.2원, 경유값은 0.7원 내린 1844.5원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 21도 등 16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은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MBC 8시 뉴스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얼마 전에 외식 물가 얘기하면서 김밥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는 요즘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우리 돈으로 한 줄에 약 3만 8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테니스 팬들 사이에서는 US 오픈에서 꼭 먹어봐야 할 K푸드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요. 한국식으로 양념한 불고기를 비롯해서 달걀, 지단, 당근, 단무지, 우엉 등이 들어간 이 김밥. 어떻게 하다가 미국 테니스 대회에서 등장을 하게 된 걸까요? 경기장 내 푸드코트에서 김밥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사이먼 김이라는 외식 사업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에 김밥을 팔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운동회 때마다 어머니가 싸주셨던 알록달록한 김밥 도시락을 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US 오픈도 미국 최고의 운동회의 날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김밥을 선보인 거라고 하네요. 가격은 좀 놀랍지만 이유는 낭만적이죠.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 소개하고 싶은 K-푸드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9월 5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자두의 김밥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또 김밥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김밥 노래 듣고 왔는데 지금 US 오픈에서 우리 김밥이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식 불고기 김밥. 28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만 8천 원에 달하는 한국식 불고기 김밥인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이먼 김이라는 외식 사업가가 어렸을 때 운동회 때마다 어머니가 싸주셨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워낙 또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재료도 좋고.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외국에 소개하고 싶으세요? 외국 친구한테 소개하고 싶은 K-푸드. 제가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미란 PD님은 해물파전을 소개하고 싶대요. 해물파전 괜찮죠? 씨푸드, 뭐 팬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주면 맛있게 잘 먹을 것 같고 우리 채은 작가님은 떡국. 국수 이런 종류.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일찍 온 우리 민장 리포터는 떡볶이, 라볶이 소개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워낙 또 지금 라면이 인기잖아요. 그 매운 라면 같은 거 외국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저는 김치찌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계속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우리 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님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하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3: 우리 동호회.
2: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자, 자영 리포터, 오늘은 또 어떤 색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오셨을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바로 네. 소개해 주실까요?
4: 오늘은 뭔가 제 상상 속의 젠디와는 정말 착 어울리는 아이템인데 현실의 젠디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네. 어우 저요? 아,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할 것 같은 그런 동호회입니다.
2: 지난주에 나왔는데 공포영화 동호회.
4: 약간 이걸 네. 타려면 광희도는 가죽 자켓과 함께 뭔가 선글라스가 필수템으로 따라와야 할 것 같거든요.
2: 혹시 선글라스에 가죽 자켓이라 하면 오토바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4: 맞아요. 뭔가 우리 젠디는 가죽 자켓을 입은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2: 좋아요, 좋아요.
4: 진짜요?
2: 네.
4: 오토바이는요?
2: 오토바이는
4: 저 그런 거 못해요.
2: 네, 안 타봐서.
4: 네, 그런데 네. 사실 오토바이, 바이크 하면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면서 도로를 부앙 이렇게 질주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라이딩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탁 트인 도심이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데 바로 이 편견 아닌 편견을 깨부시는 아주 독특하고 귀여운 모임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이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피드를 즐기는 게 아니라요. 네. 천천히 그리고 유유자적이라는 키워드를 추구하고 있는 동호회 미니바이크 크루에서 따온 미바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 오, 미니바이크 크루. 네. 바이크인데 속도를 안 내고 천천히 달린다는 게 사실 뭔가 역설적인 것 같기도 한데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4: 네, 이 스피드 대신 여유와 안전을 선택한 미바크의 이야기. 올 3월에 이 미바크의 탄생을 만들어낸 닉네임 효닝님의 목소리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5: 이제 다들 바이크 시작하시면은 더 속도를 내고 싶어는 하시는데 이제 저희 모임 바이크 자체가 배기량이 낮다 보니 이제 속도 자체가 나지를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인 천천히 다니는 모임이 됐는데 천천히 다니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유유자적 이제 천천히 다니면서 풍경도 보고 스피드를 즐긴다기보다는 오감으로 뭔가 공기랑 촉감 여러 가지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다니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신기하게도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같이

0: 초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로 많이 헤매고 했는데 이제 같이 성장하면서 서로서로 뭐 운전에 조금 더 자신감도 붙고 이렇게 같이 성장한 느낌이에요.
1: 오, 우리 현애님 말씀하시는데 매미들이 매미
2: 네.
1: 소리가
2: 직접 바이크를 타고 저희가 여의도 공원에서
1: 아,
2: 만났거든요.
1: 그랬군요.
2: 네.
1: 오, 되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반강제적으로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덕에 초보 라이더들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바이크 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겠네요.
2: 네, 이분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종류가 미니바이크, 그러니까 엔진의 크기가 좀 작은 오토바이인데요. 이걸 배기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배기량에 따라서 이 배기량이 좀 크다 그러면 나는 힘을 쓰니까 속도와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앙 소리를 내면서 좀 엄청나기 때문에 숙련도가 필요할 수 있고요. 배기량이 작다라고 한다면 도심 주행이나 출퇴근, 일상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고 또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동기급과 이 대형급을 나누는 기준이 125cc를 초과하느냐 아니냐인데요. 미바크의 경우에는 보통 다들 125cc 내외로 평균 시속이 60에서 70km 정도의 속도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요. 자전거와 차량의 중간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바이크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계세요?
2: 보통은 집결지가 있어서요. 아침에 상암동 MBC 앞으로 모여라 그러면 각자의 오토바이를 끌고 모이고요. 같이 목적지를 정해두고 이동을 하는 식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가는 지역이 이제 서울에서 강원도 쪽인데 보통 오전 10시쯤에 만나서 이동을 해서 또 집까지 다시 돌아오면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왕복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을 또 이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사실 시속 60에서 70km까지 올려서 달린다라고 하면 차량 속도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또 바이크만의 매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2: 네, 맞아요. 이 차량과 바이크가 같은 속도라고 하더라도 차량은 프레임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시야가 좀 한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바이크로 지나가면 바로 고개만 돌려서 봤을 때 전 시야가 다 풍경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경치도 각기 다 다르고요. 창문을 왜 우리가 열고 달릴 때도 바람과 맞서면서 느껴지는 해방감이 정말 좋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 바이크로 온몸으로 바람을 맞서면 이게 정말 해방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고등학교 때 면허를 딴 이후로 지금까지 바이크를 즐기고 있다는 김재현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저희끼리 막 아무리 많이 다녀도 한 5명 내외로 이렇게 좀 다니거든요. 너무 많으면 좀 피해가 갈까봐 소규모로 다니는 거랑 속도를 좀 내지 않는다는 거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차랑 뭐 길이 다 똑같은 길이라서 그냥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단지 조금 느리죠. 걸리는 시간이 더 국도라서 어쩔 수 없이 뭐 1시간 거리에 갈 거 한 2, 3시간 걸린다거나.

0: 옆을 봤는데 너무 색다른 기분인 거예요. 어쨌든 가던 길이었는데 한 번쯤은 갔던 길인데 꽃이나 뭐 나무 이런 거, 건물 이런 거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한번 가본 길인데도 색다른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한 시간 갈 거리를 두세 시간씩 걸려서 간다고 하니까 혹시나 조금 지치진 않을지, 지루하거나 심심하진 않을지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2: 물론 혼자서 달리면 또 혼자만의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젠디 말대로 지치거나 심심할 수 있겠죠.
1: 네.
2: 하지만 이분들은 전혀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 바이크를 운행할 때꼭 착용하는 헬멧 속에 모터사이클 헬멧용 블루투스 헤드폰이 있다고 해요.
1: 네.
2: 이게 마치 무전기 혹은 전화를 하는 것처럼 정해진 주파수만 잘 맞춰두면 그 주파수 내에서 같이 가는 인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 주행 중인데 주로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2: 일단 주행 중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명에서 4명의 소규모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차도를 달리다 보니까 뒤에서 안 보이는 상황이나 신호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뒤쪽에서
1: 그렇군요.
2: 차량이 좀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러면 살짝 옆으로 비켜설 수 있도록 하는 타이밍 등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친구들이랑 수다 떨듯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도 막 멋있고 예쁜 거 보면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1: 네.
2: 어떤 시선에 멋진 풍경이 있다 그러면 두시 방향 보세요 이러면서 같이 감상도 하고 정말 소소하게 그렇지만 또 따뜻하게 어쩌면 이 바이크

0: 또는 전혀 다른 키워드 드릴 수 있지만 미바크만이 할 수 있는 모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올 3월에 만들어진 것 치고는 모임 분위기가 거의 10년 된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훈훈했고요.
1: 네.
0: 혼자서 바이크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이 왠지 모를 외로움, 고독감이 미바크라는 소속감으로 도로 위의 재미를 하나 더 알게 되었다는 가영 씨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윤가영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2: 같이 타는 라이더들끼리 인사를 해요. 도로에서 만나면은 맞은편에서 이제 라이딩 그룹이 온다거나 이제 라이더분이 오면은 손을 들어서 같이 인사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안전 라이딩을 하라는 그런 인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혼자 라이딩 할 때는 이제 저는

0: 저분도 라이더시구나 하고 먼저 인사해주시고 저도 또 마저 인사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사실 뭔가 처음 시작하면 내가 라이더라고 해도 될까 이런 마음 들 것 같은데 미바크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또 서로 인정해주고 뭐 환영해주는 사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 받았을 때 그 소속감이 더 짙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바이크의 재미를 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은 속도를 내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 아무래도 이 반강제적으로 125cc라는 배기량의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미바크에는 저 배기량 바이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고 배기량 바이크를 가지고 있는 라이더들이 좀 재미있게 천천히 같이 즐기고 싶어서 가입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같이 속도에 맞춰서 달리다가 가끔 말씀 주신 것처럼 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 직선 도로인 경우 그리고 앞뒤로 차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 모임 내에서 사인이 와요. 지금은 잠깐 속도를 내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그때 최대한 안전을 지키는 내에서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쫙 속도를 냈다가 다시 천천히 미바크 대열로 합류를 해서요. 다시 안전 라이딩을 즐기는 형식으로 이 미바크의 추구미 천천히 그리고 유유자적은 늘 고정값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1: 아, 나도 한번 이 소속감과 함께 바람을 가르면서 오토바이, 바이크 타고 곳곳을 누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2: 모임 어플리케이션에 미바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한 번에 최대 4명 정도의 소규모로 라이딩을 하고 또 정기적인 모임보다는 비정기적으로 소소한 콧바람 라이딩을 즐기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모토 등산이나 모토 낚시, 모토 캠핑 등등 이 다양하게 바이크와 또 결합되어 있는 모임들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활력이 점점 돌고 있다는 미바크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0: 예전에 미국에 살았었는데 바이커들한테 정말 제일 유명한 루트 66이라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와서 후회되는 내가 거기 살고 있을 때 탈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너무 밀려올 정도로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3: 달리면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뭐 스트레스 받은 게 있으면은 천천히지만은 달릴 때 풀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삶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기동성을 갖게 되면서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카페라던가 관광지라던가 차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바이크로 가면은 해방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바람을 직접 맞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1: 와, 이분들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삶의 활력이 된다. 해방감이 느껴진다. 삶의 만족도도 달라지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게 좋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괜히 뭔가 관심이 또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사실 빠르게 달리는 사람들 보다 보면 나만의 속도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미바크 분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더 느리게 소소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행복을 찾아가는 나만의 속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요. 이분들이 추천한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2: 네, 송소희의 나더 드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천천히 달리는 오토바이 동호회 미바크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5당제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 네.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민자영 리포터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휴일인 내일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시원함이 느껴지겠고 한낮 기온도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까지 낮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고요. 남해안 쪽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 제주 산지에는 6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또 동해상과 남해상 그리고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의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미사에서 강일까지 정체만 남아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오늘도 지구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활동가님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6: 네, 2주 동안 좀 바삐 지냈고요.
5: 네.
6: 안식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밀린 일들 처리하느라고 네 많이 바빴습니다.
5: 오, 어떤 일들 처리하시나요?
6: 예, 지금 9월 달이잖아요.
5: 네.
6: 저희가 매년 9월에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큰 집회를 열거든요.
5: 네.
6: 그걸 틈틈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좀 깨알홍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5: 네.
6: 그 올해 기후정의 행진은 9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네, 사전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있고요. 서울시청에서 숭례문 인근에서 열립니다. 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위기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5: 네.
6: 이날 한번 함께 걸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겠다는 마음으로 예, 서울시청 앞으로 9월 19일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활동가님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6: 네.
5: 저희 주중에 오늘의 뉴스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렸어요. 네팔에서 최근 폭우와 홍수 또 산사태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6: 네네.
5: 미국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도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했고 일본 후쿠이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이상 기후가 자주 나타나는 걸까요?
6: 네, 그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은 극히 일부이고요. 매년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수많은 기후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네.
6: 이런 이상 기후가 자주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재난의 양상과 강도도 달라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5: 네.
6: 우려스러운 건 기후위기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가 다시 기후위기를 더 키우는 일종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극한의 재난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5: 네.
6: 그래서 오늘은 8월 26일에 발생한 그 네팔 대홍수를 통해서 지금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5: 네, 네팔의 이번 돌발 홍수의 원인으로 인근 빙하의 붕괴를 지목했는데 빙하가 무너지는 것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6: 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원인은 대규모 빙하와 암석의 붕괴입니다.
5: 네.
6: 이번 네팔 대홍수를 다룬 한 뉴스의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거였습니다. 빙하 눈사태에 강 막혔다 터졌다 였는데요. 그 이 표현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무너진 빙하와 암석이 인근 강을 막아서 일종의 임시 댐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과 토사 바위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이런 빙하가 뒤로 물러나면서 지반이 불안정해진 영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네.
6: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적인 조사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5: 그렇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추가 홍수 위험이라고 하죠.
6: 네네네.
5: 이미 너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6: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더 걱정스러운 건 2차 홍수에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데요.
5: 네.
6: 네, 첫 번째 홍수로 쓸려 내려온 빙하와 암석, 토사 같은 잔해가 강 상류를 다시 막으면서 새로운 호수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계속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5: 네.
6: 이러한 자연적인 댐이 다시 무너지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5: 네.
6: 또 홍수가 지나간 뒤에는 그렇게 쌓인 엄청난 양의 토사가 강바닥을 높이거나 그 물길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첫 번째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며칠이나 몇 주 뒤 길게는 수년 뒤까지 추가적인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 네. 네. 근데 활동가님, 이번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서요. 12년 전에도 이미 비슷한 위험을 경고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6: 네. 이런 위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서 경고되어 왔는데요.
5: 네.
6: 가장 유명한 것이 말씀해 주신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EBS에서 방송된 2014년 다큐멘터리인데요.
5: 네.
6: 여기서 말하는 건 히말라야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호수가 커지고 이것이 터질 경우에 대규모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임자 호수라는 곳인데요.
5: 네.
6: 당시 작은 연못이었던 호수가 수십 년 만에 거대한 호수로 변한 모습도 직접 보여줬습니다. 물론 당시 다큐에서 경고했던 빙하호 붕괴 홍수와 이번 네팔 대홍수는 발생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홍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강을 막고 터지면서 발생한 복합적인 그리고 굉장히 돌발적인 홍수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5: 네.
6: 다만 두 사례 모두 지구온난화로 히말라야의 빙하와 산악지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네. 그리고 또 기후 불평등 문제도 지적되고 있잖아요. 활동가님.
6: 네네.
5: 늘 저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최근 네팔 외무장관이 한 TV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지구적 위기에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산업국은 네팔과 같은 기후 취약국에 보상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6: 네네. 저도 이 기사 봤는데요. 그 네팔 외무장관의 말이 우리가 직면한 기후 불평등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6: 기후위기의 책임도 그 피해도 모두에게 똑같이 안타라는 건데요. 오히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국가와 그 안에서도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네팔이 대표적인 국가이고요. 네팔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예, 네. 누적 배출량은 0.01%도 안 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히말라야 빙하 감소와 홍수 산사태 같은 기후 재난에는 매우 취약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 정도가 빙하호 붕괴 홍수의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는데 특히 히말라야를 포함한 아시아 산악 지역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네.
6: 반면에 같은 빙하 지역이라도 유럽이나 북극권 국가들의 위험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4: 네.
6: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다르고 재난 대응 역량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뭐 가령 재난에 대한 알람 체계라든지 뭐 평가 체계, 지원 역량, 뭐 대피소 같은 운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4: 네.
6: 이런 것들도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사회의 인프라에 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결국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성장해온 국가, 특히나 산업이 더 큰 책임을 지고 네팔처럼 책임은 작지만 피해는 크게 받는 국가들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4: 네.
6: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네팔 외무장관이 언급한 보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6: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는 인도적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만들어온 책임에 따라서 그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즉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4: 네.
6: 이런 책임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져야 지금의 기후 불평등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앞서 빙하가 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6: 네.
4: 히말라야, 카라코람, 또 힌두쿠시 지역의 빙하 면적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12%나 줄었고 또 빙하 매장량이 9%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빙하가 줄어들면 네팔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위험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6: 네, 좀 많이 심각하고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빙하가 줄면서 산사면이 불안정해져서 지하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산사태와 암석 붕괴의

0: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1: 네.
0: 페루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그 페루 지역의 건기에 물을 공급하는 자연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사라질 경우에는 장기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1: 네.
0: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후퇴하면서 불안정해진 산사면이 무너질 경우에 쓰나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네팔은 뭐 직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빙하와 붕괴 홍수의 영향권이라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1: 네.
0: 결국 빙하가 녹는다는 건 단순히 얼음이 사라진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홍수, 산사태, 뭐 쓰나미, 물 부족까지 여러 복합 재난의 위험을 동시에 키우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더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93년 내일은 늦으리 앨범에서 더 늦기 전에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더 늦기 전에 1993년 내일은 늦으리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구편 박수홍 활동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활동가님, 이 시간에 저희가 지구를 지키는 1.5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1: 네네.
0: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유엔 환경계획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 1.5도라는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을 하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사실 비슷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뭐 네팔 대홍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예, 참담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0: 네.
1: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서 1.5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유엔이 이제 일시적인 초과 1.5도를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다라는 걸 피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한 것이고요.
0: 네.
1: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이미 1.4도 높아져 있고 유엔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이번 세기 중반에 1.8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0: 네.
1: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6도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하는 순마이너스 배출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탄소 중립이라고 구호를 외치는 건 이 시점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1.5도 목표를 포기하자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도를 조금 넘느냐, 2도와 2.5도까지 계속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할 기후재난의 규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를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이번 네팔 대홍수를 결코 먼 나라에 재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한국이 역시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네팔 대홍수에 발생한 그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이미 국제사회는 그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20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 네팔 대홍수의 복구 비용만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원에 가까이 필요하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0: 네.
1: 네팔 정부도 이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태껏 모인 금액이

0: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실제로 납입된 돈이 하나로 6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약정한 금액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만들어 온 우리의 책임을 직시하고 네. 인정하고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라도 지금 빨리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거는 이번 홍수로 한국의 공기업 남동발전이 참여하고 있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사고를 수습한 뒤에 단순히 공사를 재개하는 데만 저는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기후재난에 있어서 여러 위험이 지적되어 왔고요. 지난해에도 빙하홍수로 건설 현장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검증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기후위기로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환경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변화된 기후조건과 재난의 위험을 반영해서 이 수력발전소 사업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한국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를 위한 실천. 오늘은 어떤 실천을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0: 네. 오늘은 네팔 대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후재난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네. 좀 긴데요. 뭐 설명을 드리자면 기후재난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갖는 것 자체도 중요한 기후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팔 대홍수처럼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작은 후원이나 모금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연대하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이왕이면 꾸준히 후원하면서 이런 재난들이 뉴스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삶과 복구 과정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재난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책임지려는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네팔 대홍수 같은 기후재난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하나씩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예, 그중에 하나로는 AI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AI 사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필요한 수준의 AI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간단한 작업에는 가벼운 AI 모델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불필요한 이미지 생성은 지양하고 단순한 정보를 찾는다면 AI 대신에 기본적인 검색 엔진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재난을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책임지려는 태도, 또 기후 행동을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박송 활동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0: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주시고요. 8988님이 고3 막내딸을 응원하면서 신청해주신 세븐틴의 사탕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TNS 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나흘째 야간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7시를 기해 사고 해역에서 4일차 야간 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수색에는 함선 6척이 투입됐는데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선만 동원됐습니다. 해경은 가로 65km, 세로 31km 구역에서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높은 파도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수중 수색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효과

효과를 강조하며 기회의 사다리를 계속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292만 8천 명의 신용 점수가 올랐고 11만 6천 명은 은행 대출을, 3만 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글을 오늘 X에 올렸습니다. 특히 살다 보면 질병이나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한 번의 연체가 평생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하기 직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공항을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보리스필의 공항에 대한 러시아의 시위성 공습이 있었다며 오랜만에 고의적인 공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이란의 소형 유조선이 하르그 섬에서 6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르그 섬 인근 정박지에 있던 유조선이 미군의 발사체 4기에 맞았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승조원들이 대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혁명수비대는 이란 이스파한 지역의 핵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피격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 21도 등 16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0: 보여주는데요. 결국 이용자의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청소년의 뇌기능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현명한 대응책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9006님, 이유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9006님이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젠디. 저는 용인에 사는 40대 박성민입니다. 3월부터 일하던 병원 주차 안내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다시 출발선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하면서 김동률의 출발을 신청해 주셨네요. 성민님 오랜만에 문자 주셔서 반갑습니다. 3월부터 이어오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잠깐 멈추고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간 필요하죠.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찾아가실 때 분명히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민님만의 속도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태연의 아이 구예찬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어요. 공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작가 데이비드 발다치의 스릴러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를 읽고 있는데요.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는 재미있는 책이네요. 젠디도 스릴러 좋아한다면 이 책 추천드려요 하면서 태연의 아이를 신청해주셨어요. 예찬님 오늘은 공부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우리 예찬님은 라디오도 진짜 열심히 항상 들어주시고 영화 드라마도 좋아하시고 책도 이렇게 자주 읽으시고 문화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그렇게 술술 읽히고 재밌는 책이라니까 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특히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예찬님의 추천에 귀가 솔깃해지실 것 같습니다. 3358님, 전진의 좋은 사람 들려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아, 그러니까요.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또 주변을 보다 보면 괜히 나만 인연이 잘 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좋은 인연은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 언젠가 분명히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358님 좋은 사람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전진의 좋은 사람 들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심규선 에피톤 프로젝트 어떤 날도 어떤 말도 0892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전진의 좋은 사람 3358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왔습니다. 6157님, 퇴직하고 고향으로 귀농해서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요. 낮에는 좀 더워서 아침 저녁으로 고추도 따고 잡초도 뽑았어요.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작물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은 그 기쁨이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들더라고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확의 기쁨도 크겠죠. 아직은 낮에 날이 더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물도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농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771님, 젠디 이번에 9년 동안 쓰던 스마트폰이 망가져서 최신형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문자를 보냅니다. 아직 새 폰에 적응을 못해서 사용이 서툴지만 그래도 문자 보내봐요. 최신형이라 성능도 우수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택배 일에 소중히 잘 쓰면서 살아갈 겁니다. 기념으로 빌리즈 피플의 인 더 네이비 들으면서 기운내고 싶습니다. 13년 차 지하철 택배원 올림. 와, 우리 6771님 9년 동안 함께한 오래된 스마트폰과 이제 작별을 하시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새롭게 바꾸셨군요. 아직은 이제 새 폰이 좀 어색하고 손에 익지 않아서 좀 서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자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신 걸 보면은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13년 동안 지하철 택배 일을 꾸준히 이어오셨다는 게 정말 멋지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한결같이 자기 일을 같은 일을 해오신 분들을 보면 너무 멋지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새 휴대폰이 앞으로의 일상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6771님 신청해주신 빌리즈 피플의 인 더 네이비 전해드릴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9도, 광주와 대구는 20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7도, 광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아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이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동해안의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4부에서도 만나볼게요. 손민수님이 이소라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우리 민수님이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OST 이소라 씨의 바라봄을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2024년 드라마죠. 장기용 씨, 천우희 씨 나오는 드라마 저도 기억나는데 이소라 씨의 바라봄 이 드라마의 OST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김서진님은 웨이브 투 얼스의 사랑으로 듣고 싶어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복잡했던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잔잔하게 이 노래에 기대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오, 우리 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복잡한 마음이 들 때 잠깐 그냥 생각 내려놓고 음악 들으면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죠. 저는 노래 들으면서 여기저기 막 걸어다니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그러면 금방 복잡했던 마음들이 정리되곤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서진님을 비롯한 오당재 가족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님이 신청해 주신 이소라의 바라봄 먼저 들을 거고요. 이어서 서진님의 신청곡 웨이브 투 얼스의 사랑으로 전해드릴게요.

이소라의 바라봄, 웨이브 투얼스의 사랑으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강승현님, 새학기 시작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꽤 남았지만 각종 수행평가와 행사들로 아주 바쁜 9월을 보낼 예정입니다. 유유.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영어 듣기까지 저희를 시험하고자 하는 시도에 씩씩하게 대항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트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승현 학생, 진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9월 만만치 않은 한 달이 되겠네요. 수행평가에 또 행사도 많고 모의고사에 학력평가, 영어 듣기까지 진짜 쉴 틈 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내다 보면 어느새 바쁜 9월도 순식간에 지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도 잘 챙기고요. 잘 먹고 잘 자고 또 중간중간 숨도 좀 돌리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요. 6303님,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색상으로 하루를 보냈네요. 아, 우리 6303님.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5358님 문자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방효건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야구 경기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문자 보내요. 빅뱅의 붉은 노을 신청합니다. 오, 효건 학생 반가워요. 부모님이랑 야구 경기 보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오늘 경기 어땠어요? 재밌게 잘 봤는지 궁금해지네요. 효건 학생의 신청곡 빅뱅의 붉은 노을 전해드릴게요. 신나고 힘찬 이 노래 들으면서 가족들과 또 안전하게 집에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또 빅뱅의 붉은 노을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Let's go.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출신의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어제 한 유튜브에서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자 오늘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의 발탁과 버티기 배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인사농단이라고 맹공했고 민주당은 망상에 기댄 음모론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은 김승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비교해 2배 이상 빨랐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2020에서 22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보면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은 평균 71.6일이 걸렸지만 제넨셀은 불과 33일 만에 승인됐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식약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인 11일로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빠르지 않고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3일은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이 아니라 업체의 자료 보안 기간까지 포함한 단순 경과일이라며 업체마다 다른 보안 기간을 포함한 단순 경과일을 식약처의 실제 심사 기간과 비교해 특혜로 연결한 것은 비교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상물류 요충지인 바벨만대브 해협까지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9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증권사에서 나온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10편 중에 9편 이상이 매수 의견입니다. 미국도 매수 의견이 많지만 우리보다 낮은 60% 수준인데요. 반면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매도 의견은 1000편을 뒤져야 한 편을 찾을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증시에는 좋은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나쁜 평가가 거의 없을까요? 여기에는 애널리스트 개인의 판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 보고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셈법,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 두 진행자가 뭉쳐서 이진우가 묻고 박정우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시간입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3: 오늘은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4: 네,
3: 사라 마라, 뭐 목표 주가 얼마다.
4: 예.
3: 이런 거. 이게 요즘 좀 묘한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군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보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투자 의견이라고 해서 매수 아니면 적극 매수 뭐 이런 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 예.
4: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같이 병기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흐름을 봤더니 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중에서 매수와 적극 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3: 다른 나라도?
4: 예. 그게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내본 연구들이 있는데 2000년대에 매수 의견이나 적극 매수 의견을 차지하는 비중은 67.3%였어요.
3: 전체 종목 중에, 전체 예. 리포트 중에.
4: 네. 그런데 2010년대로 들었으니까 이게 89.6%까지 올랐고요.
3: 예.
4: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93.1%까지 급등합니다.
3: 10개 종목 중에 9개가 적극 매수 또는 매수라는 거예요?
4: 그렇죠.
3: 와.
4: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낙관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낙관주의가 낙관성에 근거한 보고서들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론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외국은. 그런데 90% 이상이 적극 매수나 매수면은 좀 쏠림이 심한 거죠. 근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추세는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3: 점점 바이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다.
4: 예, 그건 분명합니다.
3: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이상하게 모든 증시에서 주가들이 다 저평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나
4: 네.
3: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옳다면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너도 나도 매수 리포트 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나 뭐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일 수도 있고요.
4: 네. 사실 이제 이런 흐름이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개인들의 어떤 선호도 아니면 개인들의 역량 차이 이런 걸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3: 예.
4: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 의견이나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조금 더 가중돼서
3: 예.
4: 발표될 수밖에

0: 없는가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네.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나의 중요한 자금이 실기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하다가 보면 이런 애널리스트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의존할 때가 있잖아요.
1: 아, 물론이죠.
0: 예,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날 이렇게 이런 비슷한 일 하다가 친해졌던 그분이 모처럼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1: 오.
0: 저녁 겸.
1: 예, 예.
0: 그래서 만나 뵀는데 원래 말씀도 아주 찰지게 잘하고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만나고 나면 저도 업돼서 돌아오는 예, 그런 예. 분인데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1: 오.
0: 최근 주가가 빠지면서
1: 예.
0: 많은 그 고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 아, 그렇지.
0: 고객들에게 지탄을 받으신 거예요.
1: 그 화풀이 대상이 됐겠죠.
0: 네.
1: 뭐 얼마 간다며 뭐부터 시작해서.
0: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회환이 있으신 눈빛으로 말도 안 하시고 잘.
1: 고충은 있겠죠.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그분도 제가 옆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알고 평판도 알지만 자기 이름 걸고 레포트 내고 자기 이름 걸고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방송하는데 왜 정확도를 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죠. 본인도 최선을 다했겠죠.
0: 그렇죠. 그렇게 진짜 뭘 해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 그런 결과가 오니까 너무 큰 좀 데미지가 있었나 봐요.
1: 목표 주가에 미달하거나 오히려 내리면 그렇죠. 화풀이 거기다 하는 거죠.
0: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된다.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금쪽 같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선
1: 예.
0: 그 사람들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리포트도 또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온 발언들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수용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요.
1: 예.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오늘 주제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은 총재나
1: 네.
0: 경제부총리가 아 이제 연초가 돼서 한국의 경제 전망하려고 합니다. 이번 올해 경제 상황 저희가 대충 분석해봤더니 야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1: 안 되지. 경제는 심리니까 책임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나빠질 경제도 나빠지죠.
0: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현직자의 경제적 진단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 실제 경제가 나쁜 흐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나쁘다고 얘기할 할 수는 없는
1: 그렇죠.
0: 맥락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1: 본인 발언 자체가 변수가 되니까.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린 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의 발언들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정도를 다시 가감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가게 갔어요. 가게 가서 아 이거 오늘 과일 너무 맛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지.
0: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의 잘잘못을 우리가 추궁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들의 맥락도 일단 알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아야 일단 내 돈을 지키는 데 좀 도움되지 않겠느냐.
1: 애널리스트들의 입장.
0: 예.
1: 근데 과일 가게 주인이 과일 맛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아유 파시는 분이니까 그렇겠지 알지만. 그리고 어떤 회사 관계자나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좋아요 주가 오를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이해가 되는데
0: 네.
1: 객관적 제3자 아닌가 애널리스트는?
0: 네.
1: 그러니 굳이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하지 굳이 왜 나쁜 걸 좋다고 하거나 좋은 걸 나쁘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 네. 그런데 충분히
1: 그럴 만한
0: 차고 넘칩니다.
1: 사정이 있어요?
0: 네. 차고 넘칩니다.
1: 예.
0: 제가 정확하게 이거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 좀 찾아봤더니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의 숫자가 74만 건인데요.
1: 네.
0: 이 74만 건의 투자 의견이 매수와 적극 매수 이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도 이후에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90%가 넘는 이유들이
1: 네.
0: 왜 점점 이런 현상이 더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분석 대상 기업과의 당연히 관계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깊이감 있게 쓰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기업의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 그렇죠.
0: 이거 이런 계약을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 계약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움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결국 뭐 P 곱하기 Q다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지금 발주 받고 있는 P가 어떻게 돼요? Q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물어봐야
1: 예.
0: 자기 예측치가 맞는지 틀린지를 또 뭐랄까요? 크로스체크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분석 대상 기업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데 분석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아, 그 회사 투자 투자할 가치 없습니다. 그 회사 적극 매수나 매수 아닙니다. 매도하세요 했을 때 그 애널리스트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 전달한 애널리스트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고요? 관계를 잘 설정한다고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 아, 좋은 정보 일부 안 주고.
0: 그렇죠. 아니 그렇게 그 우리를
1: 훌륭하신 분이면 알아서 조사하세요.
0: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회사가 미흡한 면이 있어도 아 조금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또 그렇게 좀 약간 우호적으로 한 줄이라도 넣어주는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 다음 달에 우리 CEO가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랑 만나러 가는데요.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쓱 이심전심이 되잖아요.
1: 예, 예.
0: 바로 그런 분석 대상 기업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주 심한 업종은
1: 네.
0: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요. 출입도 못해요.
1: 아, A 애널리스트와 강아지는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0: 그런 겁니다. 진짜로. 아니 내가 그 분야를 전담하는 애널리스트인데 너는 우리 회사 들어오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 야, 그거는 그 회사가 잘못하는 거네요.
0: 당연히 잘못한 거죠.
1: 예.
0: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 이런 것들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널리스트들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입장 바꿔놓으면 누구나 그런 고충을 겪게 된다.
0: 아니 내가 그 회사 출입을 못하는 애널리스트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1: 하기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 그렇죠. 전화도 안 받으면
0: 일단 내가 알고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를 내가 잘 아주 미묘한 선을 타는 게 중요한 것이지
1: 예.
0: 출입도 못해서 정보도 못 얻는다? 아유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1: 근데 그 얘기까지만 들어도 그것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은 야 이건 다 그냥 좋은 회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만약 그렇다면.
0: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는 표현으로 일관되게 평가해 주지 않아요.
1: 그렇겠죠. 그 와중에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는 싶겠죠.
0: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의 돈도 지켜줘야지 이 업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 그러네.
0: 결국 많이 틀렸다. 누군 계속 틀리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결국 본인도 이 업을 오래 못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애널리스트 문장을 읽을 때는 아니면 애널리스트 발언을 들을 때는 설거지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그냥 뭐 운전하다가 그냥 대충 듣고 뭐 다른 잡담하다 듣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저 애널리스트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했던 것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나
1: 이야.
0: 추정됩니다라고 했거나
1: 약간 자신이 없는 문구를 쓰면 이건 제 말 믿지 마세요라는 뜻이구나.
0: 뭐 그렇게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완전히 낙관으로만 일괄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를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오늘 방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 미묘한 맥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고객에게 욕먹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 관계자들하고 또 틀어지고 싶은 사람 또 누가 있겠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표현을 가지고 아주 미묘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 네.
0: 네. 자, 그래서 그거 분석 대상 기업과의 관계가 하나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료와의 동조화를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동료 애널리스트들?
0: 예. 자, 여기서 말하는 동료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면 나는 A증권사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고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B증권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1: 예.
0: C 애널리스트 이런
1: 네.
0: 거죠. 비슷한 의견을 좀 지향할 수밖에 없죠.
1: 그렇지.
0: 왜냐하면 내가 솔직히 나는 이제 주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만약에 리포트를 냈어요.
1: 예.
0: 그런데 그게 맞았어. 그럼 난 영웅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만약에 틀렸어요. 그럼 이 업계에서 쟤만 틀린 바보가 되는 거예요.
1: 그래도 나만 맞출 수 틀 때 영웅이 될 때 얻는 것과 나만 틀렸을 때 바보가 되면서 잃는 걸 저울질할 때
0: 예.
1: 바보 되면서 잃는 게 훨씬 큰가 봐요.
0: 그게 더 크다는 거죠.
1: 아
0: 나만 틀렸을 때는 정말 위험한데요. 다 같이 틀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1: 그건 괜찮죠.
0: 그건 괜찮아요.
1: 아하.
0: 예를 들어서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쓰고 있는데 아, 난 이상하게 떨어질 것 같아.
1: 그런데 진짜 주가가 올라버리면
0: 난 진짜 데미지를 크게 입는데
1: 저거는 애널리스트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구나.
0: 그렇죠. 그런데 다 같이 오른다고 썼을 때 나도 그냥 내 의견 접고 오른다고 썼다가 똑같이 다 틀렸어요. 그럼 나만 바보되는 황당한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1: 시장이 못 본 뭔가가 있었나 보다 하지 개인에 대한 폄하는 안 당하겠군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자기 어떤 의견들의 어떤 적중성, 정확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다음 연봉 계약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까?
1: 네.
0: 애널리스트들 다 정규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연봉 계약해서 그다음 다시 계산하고 하는 건데 그럴 때 본인이 한 집안에 다 가장이거나 어머니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그냥 적중만 하겠다라는 어떤 선구로식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1: 그러네.
0: 자기 직업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행보도 당연히 하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거 없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야 이거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한 칼 휘두르고 싶은데 이거 잘못됐다가 나 이 자리 없어. 야 이거는 그냥 회장님 시킨 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다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의 고충이거든요.
1: 네.
0: 애널리스트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남들이 다 적극 매수나 매수로 돌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 자꾸 적극 매수와 매수 의견이 많아지는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동조화 현상도
1: 쏠림이다.
0: 그렇죠.
1: 나만 튀기 싫다.
0: 그렇죠.
1: 그럼 다 매도와 적극 매도로 쏠릴 수도 있으나
0: 네.
1: 첫 번째 얘기해 주셨듯이 그러면 회사와 전쟁을 해야 되니
0: 그렇죠.
1: 그걸 선택 못하고 누군가가 매수 깃발을 들면 나도 야, 그 이해는 되는데
0: 네.
1: 이해는 되는데 참 투자자들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동조화 현상과 분석 대상 기업과의 관계 두 개가 합쳐지면서 적극 매수와 매수 의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추세가 이루어진 게요.
1: 예.
0: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신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산업들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리고 신시장 개척이라는 단어 아래 이루어진 경영 전략들이 아주 본격화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그 기업 내부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10년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하겠다고 초저금리로 내려앉으면서
1: 네.
0: 미국은 안 되겠어. 야, 우리 팔 수 있는 게 뭐야? 아, 우리야 뭐 석유 많은 나라죠. 뭐 우리 1등 수출 품목이 석유와 석유류입니다. 그래? 셰일 혁명 해보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석유를 캔다며
1: 네.
0: 이런 걸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걸출한 CEO들이 전기차 같은 거 해보겠다. 하고 테슬라 들고 나오기 시작하고
1: 예, 예.
0: 또 지구환경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 높아지면서 또 신재생에너지 회사들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요즘 추세는 더 심하잖아요. AI니 피지컬 AI니 뭐 우주항공이니 별의별 신종업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전통적으로 사업기가 성숙기 안정기로 돌아서서 이제 이거 사이클이 꺾이겠는데 PC 교체할 때 됐잖아 3년 됐잖아 아니면 야 휴대폰 이제 새 제품 나올 때 됐잖아 이것만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 아 산업을 따라가기 어려우니.
0: 그렇죠. 미지 영역인데.
1: 아, 초콜릿이나 사탕 회사면 A 애널리스트 출입 금지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다고 내가 못 쓰냐 리포트.
0: 그렇죠.
1: 사탕이 뻔하지 할 텐데 네. 아 그게 뭐. 첨단 반도체이거나 뭐 새로운 인공지능이거나 하면
0: 네.
1: 공부도 시켜줘야 애널리스트도 하는데 그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이런 영역이 돼버리면요. 그 회사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
1: 네.
0: 또 다음에 CEO가 어떤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캐파에 따라서
1: 그 변수가 될 테니까
0: 너무 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관계자들과의 친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산업이 어떤 행보로 성큼성큼 걸어갈지 차근차근 걸어갈지를 나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1: 아, 앞으로 출입할 일 많으니
0: 네.
1: 일단은 매수라고 해놓고 친하게 지내자.
0: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1: 와.
0: 그러면 이 아직도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는 흰색 도화지에 애널리스트들이라고 다 긍정적인 낙관론자들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질상 조금 비관론자인 스타일인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삐딱하게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시장을 또 바로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그 회사 출입하는데 그 회사는 이제 한창 투자받거나 아니면 IPO도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런 회사들인데 부정 의견을 쓴다? 노노지마가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매수, 적극 매수를 자꾸 쓰니 아, 난 이 업종은 아직도 저기 만개하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다들 매수, 적극 매수니 나도 그럼 그렇게 쓰면서 회사 왔다 갔다 출입하고 논조를 기대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톤다운서 쓸지 내 의견이 아닌 게 되잖아요. 기대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면

0: 내가 아니라 주변이 그래요.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 문장의 묘미로 고객들의 돈을 지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맥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1: 그럴수록 잘 읽어야 되겠네요.
0: 정말 잘 읽어야 돼요. 미래 신산업의 애널리스트의 발언들과 보고서는 진짜 볼펜 딱 빨간색 볼펜 들고 조명 다 끄고 그 뭐죠? 책상 조명만 딱 킨 다음에 방해하지 마. 나 한 시간 동안 나 보고서 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으실 겁니다.
1: 야.
0: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보고서를 그렇게 읽어야 될 이유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는 이유가 원래는 개인이 아니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세일즈 하려고 보고서를 내죠.
1: 그 세일즈라는 게 뭐죠?
0: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애널리스트로 연봉이 올라가는 방법은 그 업계 펀드 매니저가 예. 그해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펀드 매니저시죠? 예, 제가 어느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인데요. 올해 자산운용할 때
1: 도움을 줬던 애널리스트 누굽니까?
0: 예, 그걸 물어봐요. 아, 어느 증권사 어느 애널리스트죠? 제가 돈 많이 받았어요. 몰라가지고 전화해서 이거 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제가 이번에 레포트 낸 것도 보내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뭐냐면요. 전화 콜도 잘해주고 아, 그 사람 돈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3년 뭐 몇 년 선정됐다 하면 그다음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죠. 아니면 다른 데서도 야, 너 우리 쪽 하우스로 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게 애널리스트로서 연봉이 높아지고 하는 거지.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개인들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방송 아주 찰지게 잘한 거는 사실 물론 리테일 쪽, 소매 쪽은 좀 필요하긴 해요.
1: 유명한 애널리스트 나오셨네. 그러면서 고객들도 네. 한 번이라도 더 오니까.
0: 그렇죠. 그런데 소매 쪽 말고 B2B나 B2G 사업은 사실 아주 굉장한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업종은 잘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얘기해드려도 관심들도 없으시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리테일도 원래는 펀드 매니저 전화하면 그거 도와주는 그런 관계들인데
1: 네.
0: 그런데 이 기관과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리포트 내고 전화니까 구두로 첨언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출입해서 들었는데 리포트에 제가 이렇게 기대되는 것으로 다들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 의견을 더해드리면 저는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1: 남들이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0: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요. 매니저님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아직 확정값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더 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기업의 원래 그 관계회사 모르잖아요.
1: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고 다니는 걸.
0: 네. 뭐 아주 심하게는 안 하겠죠. 그럼 또 소문나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게끔 해줘요.
1: 네.
0: 그런데 개인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매체에 나와서 그 회사는 아유 이제 글러먹었어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윗분이 전화해서 야, 그 애널리스트 누구야? 걔는 이제 오지 말라고 해. 이렇게 되거든요.
1: 회사에서.
0: 그래서 개인들은 그 보고서 읽을 때 훨씬 더 주의 집중해서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1: 그 예민한 상황을 개인들한테는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0: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데.
1: 소문나니까.
0: 자기가 그 다음 정보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 근데 아까 그럼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한테 도움을 주면
0: 네.
1: 펀드 매니저 개인 입장에서는 A 애널리스트, A 증권사의 A 애널리스트가 고맙겠으나
0: 네.
1: A 증권사는 그럼 그 애널리스트 덕분에 돈을 벌어요?
0: 그건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1부가 벌써 끝났어요?
0: 벌써 끝났습니다. 네.
1: 아, 안타깝네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네, 손경제 두 진행자가 함께 전해드리는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이 궁금했어요.
1: 네.
0: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를 증권사가 스카우트해서 높은 연봉을 주는 이유는 그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그 증권사는 돈을 벌기 때문일 텐데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 고맙게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A 증권사가 돈 벌 일이 뭐냐. 그 질문을 드렸었죠.
1: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애널리스트만 보고 그 회사, 그 증권사에 무조건 주문해준다 이건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매니저도 우리 개인과 똑같아서 사고 팔 때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증권사를 이용할 때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증권사의 수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래 이런 펀드 매니저들 특히 채권 쪽이나 이런 데는 그런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기관 영업하는 영업팀이 따로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직접 가서 영업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그 영업팀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애널리스트 어느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도움받은 건 그래도 조금 카운트가 글로 가긴 하겠죠.
0: 아, 그럼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주문을 낼 때
1: 네.
0: A증권사 이거 그럼 삼성전자 뭐 2만 주 사주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A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1: 그게 그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0: 예, 예.
1: 그래도 나름대로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고려 대상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0: 그렇게 또 해야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와서 또 좋은 얘기 해주지.
1: 그렇죠.
0: 저 형한테는 얘기해줘도 그냥
1: 뭐 우리 회사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0: 꼭하고 뭐 소식도 없고 맨날 질문만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겠네.
1: 그런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애널리스트가 그쪽 발주를 물어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법인 영업팀이 물어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서 거기 가서 좀 영업 좀 하고 와. 그런 팀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법인 영업팀이. 그럼 예. 자산운용사 돌고 뭐 어디 돌면서 저희 쪽에 발주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0: 저희를 통해서 주문해 주세요.
1: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는 쉽게 말해 비용입니다. 영업사원은 가서 이번에 가서요. 어제 골프 좀 치고 저희한테 저 주문해준다고 했습니다. 수고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사실 내 보고서 내가 잘 전달하고 뭐 해서 한 거야. 약간 한 달이 걸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애널리스트라는 어떤 직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 고객은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돈을 집행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보유한 숫자가 자꾸 줄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네요.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옛날에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보유해서 야 좋은 리포트 써서 고객들에게 좀 알려줘 했던 것이 자꾸 줄어든다는 건 증권사가 수익성을 더 강화한다는 얘기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 차원에서도 증권회사 입장에선 매도 의견 써서 우리 회사에 도움될 게 뭐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애널리스트에게.
0: 안 그래도 돈만 잡아먹고 그런 상황인데.
1: 그런 거죠.
0: 왜 가서 그렇겠네요 진짜.
1: 그렇죠. 넌 회사 돈으로 월급을 받고 고객에게 이거 사지 마세요라고 하면 야 우리가 회사의 매출 이익이 늘어나는 경로가 뭐가 있냐?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애널리스트라는 이 분야를 코스트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좀 만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애널리스트들 스스로도 정치한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제 회사 자체의 눈치도 조금은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겼죠.
0: 점점 더.
1: 이건 모든 분들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고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매도할 걸 매수 의견으로 바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매도 의견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될 것도 있고 매수 의견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될 것도 있는데 내 시간을 투여했을 때
0: 네.
1: 매도 의견 보고서 써봤자 난 윗사람한테 좋은 평가도 못 받으니
0: 그리고 사실 그거 쓰려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1: 그것도 사실이고
0: 매도 의견 쓰려면 각종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쓸 거 살 법한 회사들에 대해서 써주자. 이렇게 점점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비슷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0: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그게 그거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1: 예.
0: 그런 말씀 주셨는데 듣다 보니 안 좋은 회사는 그럼 아예 리포트를 그냥 안 쓰겠군요. 매도 리포트를

0: 굳이 쓰지 않고
1: 네.
0: 매수 리포트가 안 나오는 회사는 오히려 그냥 의심해서 봐야 되는 것도 요령이네요.
1: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우리 상위 200개 대형주 중심으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70%가 다 여기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0: 예.
1: 그러니 어차피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좀 중소형 주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있지도 않아요.
0: 그렇겠네요.
1: 예, 상위 200개에 해당되는 대형주에 대한 분석이 70%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 200개 중에서 그나마 매도 의견이 적극적으로 있었던 종목은 아예 보고서도 안 작성한다고 우리는 추정하는 것도 합리적이겠죠.
0: 특히 시가총액 높은 회사 중에서인데도 보고서 자체가 없으면
1: 네.
0: 이건 갔더니 도저히 매수하라고 쓸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매도 리포트 적극 매수쯤 돼야 매수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뜻이니
1: 네.
0: 요것도 그 그레이드들을 약간 좀 이제 그레이드 인플레가 있으니까 알아서 좀 판단해야 되네요.
1: 이거는 뭐 개인들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지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 개인의 의견은.
0: 이제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는
1: 매우 적극 매수,
0: 필사적 매수, 즉시 매수 뭐 이런 게 나오겠네요.
1: 오늘 당장 매수.
0: 적극 매수쯤은 그냥 일단 좀 보세요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1: 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네요, 진짜.
0: 집 팔아 매수.
1: 예, 집 팔아 매수. 이건 진짜 사야 되는.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리포트를 읽으면
0: 네.
1: 아, 조금 더 내 그 돈을 유실할 가능성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0: 야, 또 행간을 읽는 방법도 뭐 없습니까?
1: 네. 자, 그리고 목표 가격 얘기를 해봐야죠.
0: 목표가, 그렇지.
1: 예, 매수 의견에 대한 것만 말고 목표 가격.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5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해서 15만 원 왔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목표 가격을 30만 원으로 올려. 그리고 또 30만 원쯤 왔더니 목표 가격이 이제 와서 50만 원이래.
0: 네.
1: 그럼 처음부터 50만 원이라고 하든지.
0: 그렇지.
1: 이것도 갑자기 거기 갔더니 또 올리고. 거기 갔더니 또 올리고.
0: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네. 주가 5만 원일 때 목표가 6만 원이래요. 그러면 얼마를 내가 먹는 거야? 한 20%도 안 되네. 뭐 그럴 바에는 다른 거 좀 찾아볼까? 그러고 있는데 6만 원 갔더니 또 8만 원이라고 그러고. 똑같았어요.
1: 네.
0: 8만 원 갔더니 수 12만 원이라고 그러고 아니 처음부터 12만 원이라고 했으면 내가 한 두 배쯤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샀는데
1: 그렇죠.
0: 진짜 배신감 느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왜 그러지 그거는?
1: 자, 이것도 몇 가지 이유들이 이것도 몇 가지가 아니라 사실 이유가 여러 가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근데 그래도 대체적인 이유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가격을 5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 회사가 달성할 수 있었던 여러 성과들과 목표 가격이 30만 원이었을 때 그 회사가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성과들의 질과 양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오래 달리기를 아직 뭐 2km밖에 못하는 사람이 10km를 달성하면 이 정도 벌 수 있으니 이런 성과 낼 수 있으니 목표 가격을 10km부터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저 회사는 이제 2km까지 달리는 걸 완료해야 돼. 뭐 4km까지 먼저 마무리해야 10km도 달리고 풀마라톤도 나갈 거 아니야.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앞 단계 과정이 완료됐었을 때 어느 정도 목표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것이 실제 본인들도 그 허무맹랑한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마음 들뜨게 하고 이 소리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중요한 펀드 매니저들 이 펀드 매니저들은 사실 1년 단위로 자기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에 대해 평가받잖아요.
0: 네.
1: 그리고 1년 단위로 또 이직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재계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정도 선에서 본인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먼저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0: 내 임기 때 얼마까지 오를지 얘기해 줘. 2년 후, 3년 후 얘기 말고.
1: 그런 맥락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0: 와.
1: 그런데 봤더니 이 친구가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래서 야, 너 이제 1, 2km 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km 뛰었어? 그럼 너 가만히 보니까 20km도 오래 뛸 수 있겠다. 그러면 하프마라톤도 뛸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 목표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지.
0: 아.
1: 갑자기 그냥 야,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는데 그럼 목표가를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0: 단계적으로 볼 뿐이니까.
1: 네.
0: 그럼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장기 투자를 하려면 찍어줘야지. 그 말은 13살짜리 메시를 발견했는데도 일단은 14살 때 어떻게 되는가 보고요. 라고 하면 그냥

0: 메시의 친구를 보는 눈이나 메시를 보는 눈이나 똑같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1: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또 잘 읽어야 된다는 게 그건데요. 예.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이들이 얘기하는 건 1년에서 한 2년 요 안쪽이에요. 근데 3년, 5년 뒤에 그리고 피지컬 AI니 뭐 우주 산업이 이런 거 10년 뒤도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문장을 잘 보시면 1, 2년치에 대해서 사용했던 문장의 어투가 아니에요. 10년치는 이렇게들 추정들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고 1년째는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목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건요. 그 갈래길이 얼마나 다양해지겠습니까? 중간에 무슨 세계대전 비슷한 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0: 그래도 지금 보면 얘는 메시고 얘는 뭐 이런 느낌은 들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 그렇죠.
0: 미래는 모를 일이지만.
1: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는 그 장기 계획까지 보고서에 넣어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늦질 않았죠.
0: 그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어가 있다는 건 이 회사 좀 계속 지켜볼 만합니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1: 그거는 자기도 동의한다. 그런데 워낙 다 변동성이 많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보면 그렇게 추정된다, 기대하는 분위기로 점점 점철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0: 그런 식이라도
1: 뭐 그런 식이라도 자기가 반영을 하는 것이죠.
0: 그럼 리포트를 네. 읽었는데 두 달 앞에 있는 내용까지만 들어 있고 뭐 1년 후 얘기도 안 써 있으면. 그냥 눈치껏 파세요라는 뜻이군요.
1: 그런 경우는 이 현안 이슈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두 달 사이에 일어날 변곡점들이 있었을 때.
0: 주제가 그거라면 뭐 그것만 예. 얘기하겠으나.
1: 그런데 그게 이제 워낙 크니까. 그 자기의 기존 의견과 달라진 점이 있거나 변화될 요인이 있었을 땐 또 그런 거 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시하죠.
0: 외국어네 외국어.
1: 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다음에. 예.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고충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또 보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상황적인 맥락이 뭔지 알았으니 제가 앞으로 읽을 때 좀 주의해서 읽고 네, 네. 그분들 출연할 때 잘 들어야겠네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기분 상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거면 못 하러 나왔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딱 팩트만 가지고 어떻게 하고 설사 부정적인 얘기가 있으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서비스냐? 그게 더 맞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자, 진짜 애널리스트들에게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기대하게 해주려면 내 직을 걸고 그거 해라라고 다 얘기하는 건 우리 모두 직장인으로서 동료식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과도한 요구라는 건 아실 거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 기업들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0: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 친한 애널리스트에게는 비공개 정보를 먼저 주고 친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러니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관계 기업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0: 근데 또 그건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1: 그런데 외국에선 자칫 그걸로 인해서 줄 소송을 당해요.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와 투명성, 객관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 우호적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건 나 소송 건다 해서
0: 그래야 되겠네.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뭐 관리 감독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분에 따라서 비공개 정보의 습득 여부가 달라지진 말아야 되죠.
0: 않도록.
1: 그건 안 해야

0: 그것만 찾았던
1: 그렇죠. 그러니 애널리스트들이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증권사가 애널리스트들 평가하는 지표들을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나씩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빈틈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0: 그런데요. 그런 게 안 갖춰지고 있는 건 요즘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았을 텐데.
1: 네.
0: 그럼 10년 전, 20년 전 애널리스트도 아, 이거 가서 또 매도 리포트 쓰면 이 사람 참 관계 껄끄러질 텐데. 아,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1: 네.
0: 야, 너는 왜 가서 자꾸 중립 매도만 써? 우리 영업에 도움 안 되잖아라고 하는 건 20년 전에도 똑같았을 텐데. 왜 10년 전, 20년 전보다 요즘 더 매수나 이런 적극 매수 리포트만 돌아다니는 거냐.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1: 똑같지 않죠. 상황이 엄청 그럴까? 달라졌잖아요. 우리 이진우 기자님도 여러 커리어 중에 금융회사에도 잠시 재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분위기 기억 안 나십니까? 대부분 평생 직장이었어요.
0: 아,
1: 그렇지 않습니까?
0: 애널리스트가 우리 계약직이긴 하지만 말이 계약직이
1: 그렇죠.
0: 그런 게
1: 우리 예전에는 어느 증권사면 그 증권맨이라고 불렀잖아요. 대우증권맨이야.
0: 아, 근데 그게 이제 냉정해지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1: 그렇죠. 이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성과 보수도 올려야 되고 또 중간중간 대규모 구조조정 참 많지 않았습니까?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애널리스트 숫자들도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그러니 이제 아 제가 코스트가 아니라요. 제가 비용이 아니라 저를 여기 보유하시는 게 회사의 돈이 된다니까요. 이 소리를 스스로 증명해 주려는 스탠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조금 넓게 보면
1: 네.
0: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진 것도
1: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왜냐하면 네. 야 내가 노후에 한 40년 살아야 되는데 벌써 그만두면 안 되지? 아니면 집값 올라간 것도
1: 네.
0: 야, 나 집 사야 되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네. 이것도 있고
1: 그런 것들까지 다 따져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네요.
0: 사교육비 비싸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외적인 요인들이 바뀌어서 바로 애널리스트들의 적극 매수 의견들이 좀 많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슬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훨씬 말과 리서치를 고강도로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하면 개망신 당하는구나 하면서 옛날보다 진짜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0: 예.
1: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도 이왕이면 그 업계 평판도 좋고 다 인정받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방송의 질을 위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 거냐면 유튜브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선 AI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아 요즘 머리가 터져왔어요.
0: 왜?
1: 저도 사실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가르치는 과목들 대부분이 투자와 관련된 걸 많이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 수업할 때 등에서 땀이 쫙 납니다. 예전엔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감히 확인하기 어려운데
0: AI로 실시간 확인하는
1: 바로 거예요. 확인해요. 컴퓨터 앞에 다 요즘은 노트 펴놓는 게 아니라 노트북 펴놓고 수업을 듣잖아요. 갑자기 제가 뭔가 딱 얘기를 하는데 애들 대부분이 애들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학생들 대부분이 키보드가 다라라라 움직여요. 그럼 제가 순간 가만히 있어요. 내가 방금 무슨 숫자를 잘못 헷갈렸나? 그러면 순간 2021년이 아닐 수 있어. 2020년일 수 있어.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한번 해줘요. 그럼 학생들이 딱 교수님 2020년이 맞네요.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진짜 등에 땀이 쫙 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 그리고 유튜브 시대에는 또 댓글 보시면 댓글의 질이 다 좋다고 하면 그건 또 거짓말이죠. 어떤 댓글은 저 사람 또 와서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그런 얘기만 하는 분들은 솔직히 반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경우인 경우가 더 많고요. 구체적으로 저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딱 간결하고 짧게 딱 집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댓글이 날카로워.
1: 댓글이 날카로워요. 그걸 한번 보고 나면 그냥 저 사람 또 헛소리하고 있네. 그런 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댓글에 날카롭게 내가 놓친 걸 딱 집어버리면 내가 전문가라고 하고 다녔던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 부정과 자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어요.
0: 살짝 본인 얘기 같습니다.
1: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래서 솔직히

0: 고백했지 않습니까? 수업 때 갑자기 키보드 움직이는 다다다 소리가 나면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일 수도 있어. 자, 한번 그건 확인 나중에 해봐. 하면 아, 예, 2020년이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애널리스트들이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라고 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 구조적인 맥락도 있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장이 굉장히 정교해지는 거예요.
1: 입지가 좁아지네요.
0: 네. 그러니까
1: 사람들은 더욱더 똑똑해지고 인공지능과 같이 무장하니까
0: 네.
1: 함부로 대충 매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0: 그렇죠.
1: 내가 커버하는 종목의 회사들은 대충 매수를 자꾸 쓰도록 압박을 하고.
0: 네.
1: 야, 입지가 좁군요. 거기서 그냥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0: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애널리스트라는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이 의존했던 분들이 업의 상황에 놓인 맥락 또는 뭐 고충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
1: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문제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특히 그 개인들은 코스닥 뭐 거래소도 그렇고 중소형주들 관심도 많이 갔는데 이건 리포트는 평생 안 나오고
0: 그렇죠.
1: 회사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0: 네. 그러니 이제 이런 리포트 나오는 것들도 국가에서 조금 좀 챙겨줘야 그래야 코스닥 시장에도 자금이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옥석도 가려지고 또 어떤 거는 투자했더니 기관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리포트까지 나와서 기관 자금까지 와줘야 코스닥 활성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리포트 썼다가는 선행매매 오해까지 받잖아요. 그거는 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1: 주가가 확 변하니까.
0: 확 변하니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또 의심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 저도 그 회사 좋은 건 알죠. 근데 괜히 썼다가 제가 의심받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댓글에 써 있거든요. 저거 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보완도 같이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밤새 공부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마음 편하고 운전하면서 대충 들어도 이해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설거지하면서도 이해하고 그래서 살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쉽게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고 좀 그 깨끗하게 하려면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 말고
0: 네.
1: 국가가 그 월급 주는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소속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어디 그 뭐 거래소 소속이라든가 아무튼 영업과 관련해서 신분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네요. 그래야 진짜 이거 그냥 종목만 분석하고 알아서 투명하게 하고 월급 받고 말지 네가 막 나쁜 거 쓰는 바람에 우리가 영업이 꼬여서 뭐 너 누구 월급 받아 뭐 이러면 피곤하죠 당연히.
0: 저도 사실 뭐 진짜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그리고 평생 직장에 준하는 직장으로서
1: 예.
0: 공공기관 재직자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고 또 어느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내 전화 안 받으면 금융위와 금감원에 나 얘기할 거야. 너희 회사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엄포까지 넣을 수 있는 지위라면 이건 뭔가 정치한 보고서를 또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1: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0: 예.
1: 뭐 분기 실적 나올 무렵에 가면 뭐 한번 쫙 회사 압수수색도 해가지고 뭐 그냥 한 박스 갖고 오고 이거 가지고 분석해보고
0: 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그러면 무의미하냐 이것도 AI 가지고 한번 요즘 AI 이용하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1: 네.
0: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시면 관련 선행 연구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의존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가격 추이에 의존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투자했다면 그거는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거뒀느냐 아니면 초과 이익을 더 실현했느냐 이거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1: 애널리스트가 매수하라 매수하고 목표가 이 정도라면 믿고 투자하는 거와
0: 네.
1: 쌩 무시하는 투자와
0: 네. 그래도 적어도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올리면 그거에 추종하고 낮추면
1: 네,
0: 또 낮추고 아니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바꿨을
1: 하면,
0: 때 이익이 더 올라가느냐 했었을 때
1: 아닐 것 같은데 느낌이
0: 아닙니다.
1: 아 맞 그렇죠.
0: 대부분은 이익이 올라가요.
1: 아 그래요?
0: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왜 차이가 생기냐면 개인하고 바로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까지 제가 1부부터 2부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의 맥락 그걸 이해하고 포트폴리오에 재분배하고 그 보고서를 그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정교하게 문구를 바라봐요. 근데 개인은 그러지 않으니까 목표가를 무조건 추종하기만 한다든가

0: 매수 의견을 무조건 순응하기만 한다든가. 그러니까
1: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기관들은
0: 맥락을 이해하니 다시 해제해서 아까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매수네. 그냥 갔다 왔다는 의견이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1: 그걸 잘 활용하면 수익률이 높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은 역량이 있잖아요. 그 보고서들을 분석하고 네네. 또 애널리스트한테 전화해서 이 문장 이렇게 썼는데.
1: 진짜 강력해서 맞아. 아,
0: 이게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좀 풀어서 얘기 좀 해봐요. 그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애널리스트들의 의존을 제대로 했을 경우 분명 추가적인 수익은 반드시 내는 게 이거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
1: 당연하겠죠. 갔다 왔는데.
0: 그럼요.
1: 다만 갔다 와서 매수인지 강력 매수인지 목표가를 올렸는지 내렸는지에 따라서 올렸어? 그럼 난 좀 더 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복잡하다 정말. 그러니까 진짜 뭐 국민연금이 운영하든 거래소가 운영하든 한 50명 정도
0: 애널리스트. 공공 애널리스트.
1: 공공 애널리스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0: 아, 그 직업 갖고 싶다, 저도. 저 잘하는데 그런 거.
1: 근데 어쨌든 월급을 많이 드리기는 좀 그렇지.
0: 아, 그렇죠. 또, 아, 그럼 또 좀 그렇네.
1: 그렇지만.
0: 네.
1: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조강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3: SK케미칼 기넥신 F점 80mg.
1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MBC 11시 뉴스입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현재 대홍수로 인한 네팔 내 사망자는

1,34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군의 사망자 최소 31명을 더한 전체 사망자는 1,375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 5,000명, 중국 531명 등 모두 5,531명이 됐습니다. 대다수 사망자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네팔 경찰은 지금까지 감회장된 시신이 약 1,030구라고 밝혔습니다. 네팔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6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합니다. 조 장관은 5일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측과 사태 수습과 앞으로 재건을 포함한 협력 관계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여러 가지 기후와 지형을 고려해 구조 작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7일까지 사흘 동안 네팔에 머물며 한국인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 등과도 면담하고 네팔에 파견된 긴급 구호대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 인파 밀집에 대비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의 정상 운행을 오후 10시 10분쯤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당초 오후 7시로 예정했던 것과 달리 약 50분 앞당겨 오후 6시 11분부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중국 마스터스 결승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를 43분 만에 2대0으로 꺾었습니다. 2주 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 게임도 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쁘다는 틀리고 예쁘다만 맞던 때가 있었습니다. 간지리다만 맞고 간지럽히다는 틀리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뻐도 되고 예뻐도 되고 간지려도 되고 간지럽혀도 괜찮습니다. 또 효과라고 발음하면 틀리고 효과만 맞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효과와 효과 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시간이 흘러 변하기도 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선하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수많은 명곡을 발표하며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스웨덴의 그룹 아바. 이들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바가 1981년에 발표한 이 노래도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는 어필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에서만 싱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노래는 어떻게든 입소문을 타게 마련이죠. 이탈리아어 음악 용어로 천천히, 느리게라는 뜻의 이 노래는 제목처럼 전 세계에서 천천히 사랑받으면서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는 아바의 대표 발라드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9월 5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아바 안단테 안단테였습니다. 정일범님 신청곡이었어요. 뭔가 이 음악을 들으니까 저도 좀 천천히 말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분위기 있게 편안하게 리듬을 느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노래가 아르헨티나하고 엘살바도르에서만 싱글로 발표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곡에 관한 조사를 하다가 알게 돼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아바가 이제 라틴아메리카로 조금 시장을 넓히고 있었고 그 라틴아메리카 시장 중에서 이 두 나라에서 그쪽 홍보팀이 아바의 앨범을 쫙 들었는데 아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 음악이 좀 유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바의 의지가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랑 엘살바도르 당시 음반사 홍보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싱글로 발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지나가듯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라틴 발라드 음악을 들으면 우리나라 가요하고 되게 그 정서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안단테 안단테도 우리나라에서도 막 딱히 아바의 다른 노래들처럼 막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진 않았을 텐데도 라디오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저는 저의 이론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은 뭐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들리게 되고 또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음악의 정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또 가닿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듣는 음악들도 여러분들에게

0: 정말 가다울 수 있는 내 마음을 약간 어딘가 찌릿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 한 곡씩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찌릿할 만큼 좋아하는 음악들을 저한테 또 알려주셔야 우리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용하신 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신 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사용하신 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루 크리스티, Beyond the Blue Horizon이었습니다. 2461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런저런 소식들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골든디스크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뭐 라디오에서는 특히 골든디스크 시간에 우리 음악을 많이 듣는 이런 하루의 마무리에는 굳이 막 머리 아프고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 여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진, 홍수, 해일. 그래서 이제 뉴스를 켤 때마다 정말 막 안타까운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소식들을 자꾸 접했어야 되는데 2461님의 문자를 받고 보니 정말 무탈한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을, 무탈한 일상을 다행히도 잘 나눠주셔서 저도 2461님과 그리고 우리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고 내일 모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그냥 진짜로 별탈 없이 그냥 하루의 마무리를 그 일상을 골든디스크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박영진님 오늘 CD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곡 구구돌스의 아이리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이인식님 시간 되실 때 러쉬의 톰 소이어 신청합니다. 저 거의 매일 들어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밴드의 멋진 두 곡을 골라주셨는데요. 이 두 분 지금 같이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The Goo Goo Dolls의 Iris 그리고 러쉬입니다. 톰 소이어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950년생 미국의 재즈 뮤지션 바비 맥퍼린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뭐 싱어송라이터이자 훌륭한 보컬리스트이고 온몸이 악기인데 또 지휘자이기도 한 바비 맥퍼린. 1982년에 첫 앨범을 내면서 음악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부른 데뷔곡이 밴 모리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문댄스였거든요. 문댄스 진짜 뭐 밴 모리슨의 명곡이죠. 이걸 바비 맥퍼린만의 색깔로 다시 탄생시켰는데 예, 시작부터 그 데뷔부터 정말 범상치 않았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고 나서 1988년에 Don't Worry Be Happy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대중적인 성공까지 거뒀는데요. 2013년까지 14장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로도 다른 재즈 뮤지션들하고 협업한 작품도 있기는 했는데요. 현재까지 본인의 마지막 솔로 앨범에서 그때 발표한 마지막 싱글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배 재즈 뮤지션인 에스페란자 스폴딩과 함께한 Every Time. 이 노래를 가장 최근 싱글로 소개합니다. 사실 뭐 바비 맥퍼린의 노래는 대중적인 관심하고 상관없이 그냥 진짜로 자기만의 음악의 길을 가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그런 음악을 항상 들려줬었거든요. 그렇게 훨씬 더 깊어진 바비 맥퍼린의 음악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바비 맥퍼린의 데뷔곡 Moondance 그리고 에스페란자 스폴딩과 함께한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Every Tim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바비 맥퍼린의 데뷔곡 Moondance 그리고 2013년에 발표한 가장 최근 싱글 에스페란자 스폴딩이 함께했습니다. Every Tim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어요. 서유경님,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선곡들이 정말 좋네요. 종종 들으러 올게요 하셨는데요. 오늘 오셨어요? 날카롭게 출석 체크? 아닙니다. 네. 이렇게 골든디스크를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종종 우리 만나요. 노성희님, Till Tuesday의 Voices Carry. 학창시절에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예요. 요즘도 차만 타면 가끔씩 듣고요 하셨는데요. 그때도 지금도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뭐 팝 프로그램의 대명사 같죠. 네, 워낙에나 오래 하셔서 노성희님의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학창시절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지금은 학생이 아니신가 보다 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네, 음악캠프가 진짜 저한테도 예,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선배 격의 프로그램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하게 남아있는 그런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음악들도 참 많잖아요. 저도 음악 캠프 때문에 알게 됐던 노래들 뭐 고등학생 때 들었었던 노래들 꽤 있거든요. 그런 음악들을 가끔씩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 그때 그 라디오에서 들었었는데, 라디오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런 기억들이 슥 스칠 때, 라디오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곤 하죠. 자, 골든디스크도 여기 있어서 다행인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성희님의 신청곡 Till Tuesday의 Voices Carry. 이 노래와 함께 9009님이 마돈나의 Hung Up 신청해 주셨거든요.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 들었던 아바의 Gimme Gimme Gimme를 샘플링한 노래죠. 이렇게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Till Tuesday예요. Voices Carry.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9월 5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그러고 보니까 9월의 첫째 주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어떻게 9월의 시작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근데 8월의 마지막과 9월의 시작이 이렇게 막 뚜렷하게 갈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 마음이 달라지는 건 있죠. 이제 우리에게 2026년에 남은 계절은 가을과 겨울이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뭔가 이 가을과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나도 그동안 봄, 여름 동안 치열하게 쌓아왔던 무언가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별탈 없이 우리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내고 살아가고 또 지금의 공기를 느끼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하루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신지인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99。翌年火曜99。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0: 영양제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 사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베넷니 곁에 포개어 난 이 덧니. 덧나는 이는 왜 덧이가 아니라 덧니일까요? 덧니는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는 니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덧이가 아니라 덧니로 적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는 이는 어떨까요? 이건 첫니가 아니라 첫이로 적어야 하는데요. 관형사 첫과 치아를 뜻하는 이는 띄었어야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6시 뉴스입니다. 대홍수 열흘 만에 우리 국민의 연락이 끊긴 지역에서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0: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팔군과 우리 긴급구호대가 현지 시간 5일 구조한 루이 하타오라는 이름의 남성은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서 한 명이 더 있었다면서도 생사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고 긴급구호대가 밝혔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이 진술에 따라 네팔군과 협의해 오늘 오전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수색과 구조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팔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합니다. 어제 카트만두에 도착한 조 장관은 취재진에게 네팔 정부 측과 사태 수습은 물론 앞으로 재건을 포함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네팔군이 안전을 이유로 산악지역에서 도보 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선 현재 여러 가지 기후와 지형을 고려해 구조작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해역을 순찰하던 미 군함 두 척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원유 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분명한 건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원유 수송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허가받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유조선 3척과 미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3척을 추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고위 안보 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한 이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4일 친이란 성향 레바논계 위성방송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군의 불법적인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응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미국의 공격적이고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정책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과 친이란 반군 후티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이틀 새 19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예멘 남서부에서 수시간 이어진 전투로 정부군 26명과 후티 반군 31명이 숨졌고 전날에도 양측에서 12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최근 타이즈 인근 지역을 차지했으며 정부군 측 항구 도시 모카를 차단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국제 해상 물류 요충지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크렘린궁에서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라드 쿠슈너를 맞아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견해를 알려줄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선 10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 21도 등 16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김신지 작가의 에세이 제철 행복에는 한 해 24번의 절기를 따라 딱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풍경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침 요즘은 밤기운이 내려가서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백로 무렵인데요. 김신지 작가는 이맘때를 위한 세 가지 제철 행복 미션을 제안합니다. 첫째, 가을 숲을 찾아 생김새가 제각각인 도토리 여섯 형제를 구별해 볼 것. 둘째, 도토리 공부를 마친 뒤에는 산 아래 식당에서 도토리 묵을 먹으며 셀프 책 거리를 할 것. 셋째, 다람쥐나 청설모가 갉아먹어 새우튀김 모양이 된 귀여운 솔방울을 찾아볼 것. 평범한 도토리와 솔방울도 계절을 알고 찬찬히 바라보면 오직 지금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 됩니다. 김신지 작가는 눈앞의 계절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1년에 행복해질 기회가 24번이나 찾아온다고 말하면서 제철 행복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낸다는 건 계절을 더 잘게 나누어둔 절기가 지금을 보여주는 풍경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 이래서 지금이 좋아 할 때의 지금이 계속 갱신되는 일. 제철 풍경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고 걷고 틈틈이 행복해지는 일이다.

0: 2026년 9월 6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미의 님의 계절이었고요. 오늘 오프닝은 김신지 작가의 에세이 제철 행복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1년에 24번 찾아오는 행복이라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은 공식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념일이 찾아오는 셈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디오 북클럽도 계절 특집이자 절기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이제 곧 백로잖아요. 지난 여름휴가 특집에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가을맞이 책 GPT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로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는 책 GPT의 두 코너지기 김세윤 작가님 그리고 강윤정 편집자님을 동시에 모셨는데요. 지난 여름휴가 특집도 우리 정말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계절이 바뀐 만큼 이번에는 어떤 책들을 가져오셨을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가을에 읽으면 좋은 책들 아낌없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북클럽 세계관에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있던 두 분이 한 번의 만남 이후 저희가 더 자주 한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FM 영화

0: 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그리고 강윤정 편집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한 달 전에 여름 특집으로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그 사이에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뭐죠?
1: 가을이면 뭘까요? 가을이면 책의 계절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쳐보고 싶네요.
2: 근데 궁금한 게 그게 언제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가을은 독서의 그게, 계절이 그러니까 네. 의도적인 뭐 마케팅이나 캠페인으로 시작이 된 건지.
1: 그렇습니다.
2: 아, 그래요?
1: 가을에 워낙 책이 안 팔려서 문화적인 배경을 만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실제로는 가을에는 책이 많이 안 팔립니다.
0: 편집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현실이군요.
1: 네. 그래서 분위기가 책 읽기 좋은 분위기지 않나요? 라고 만들어 보는 거죠.
0: 그렇다면 실제로 가장 책 판매량이 높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1: 아무래도 신학기 시작되는 3월에 여러 이유로 많이들 사셔서 3월, 4월쯤이 실제로는 가장 높아요.
0: 그렇군요.
2: 저 약간 문득 다른 얘기지만 네. 냉면은 겨울에 먹는 게 진짜다라는 말도 냉면집에서 만든 그렇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2: 겨울에 안 팔리니까 뭔가 네. 그런 말을 만든 게 아닐까.
1: 다양한 네. 마케팅 속에서 살고 있는. 하지만 가을에 책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 책 읽기 좋은데 가을이.
0: 맞아요.
2: 네, 딱 좋은데.
0: 그런데 또 영화계는 살짝 다를 것 같아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에는 영화관에 잘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2: 보통 비수기라고는 하는데 비수기라고 하기엔 추석 연휴가 항상 중간에 있으니
0: 그렇죠.
2: 좀 짧은 비수기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것도 좀 흔들리는 게요. 이게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흔들리는 시대인 것이 잘된 영화들 다 비수기 영화들이기도 해요. 왕가사는 남자 개봉 때도 비수기라고 그랬는데 뭐 잘 됐고.
0: 그렇네요.
2: 영화만 좋으면 언제 개봉해도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2: 그렇게 안 된 영화들이 약간 이제 우리 비수기
1: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2: 네. 우리가 개봉식이 잘못 잡아서 안 됐어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 필요한 말들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0: 오늘 두 분과 함께할 가을맞이 특집 책 GPT에서는요. 저와 김세윤 작가님 그리고 강윤정 편집자님이 다가오는 가을에 읽으면 좋은 책들을 각자 한 권씩 추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가져오신 책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그냥 딱 제목에 계절이 들어가 있는 계절쓰기라는 산문 엔솔로지인데요. 8명의 필자가 각각 하나의 계절을 맡아서 여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 봄, 다시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한 계절에 두 편씩 산문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필자가 뭐 김현수 작가님 같은 소설가부터 홍한별 번역가, 김소연 시인, 뭐 허태임 식물 분류학자 등등 되게 다양한 분야의 필자를 잘 섭외해서 엔솔로지를 물결점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0: 산문 엔솔로지 그리고 게다가 제목이 계절 쓰기 참 가을에 읽기 좋은 네. 책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막 우리가 여름 지나왔으니까 여름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가올 가을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계절을 두 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썼나 비교하는 재미도 꽤 큰 책이에요.
0: 이 엔솔로지처럼 우리도 이제 셋이 모였는데 같은 계절을 두고 각자 어떤 감상을 지나왔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줄까요? 저는 몇 번 그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알러지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은 낮에는 진짜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보는 여름이 저의 거의 대부분의 여름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제 체감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나 그런 건 없으니까 진짜 여름 같지 않은 느낌? 근데 막 연일 뭐 기온이 엄청 높고 뉴스도 나고 하니까 조금 분리돼 있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나갔을 때 마주하는 그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서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서 무탈히 보낸 것으로 일단 만족합니다.
0: 네. 세윤 작가님은요?
2: 지금으로서는 믿기 힘들지만 아마도 이 여름을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0: 혹시
2: 항상 겨울이 되면 항상 겨울이 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0: 때문에 얼마나 더웠는지를 뭐 기사로는 남아 있겠지만 내 몸이 생각보다 좀 빨리 까먹더라고요.
1: 그쵸?
0: 그래서 아마 또 이번 겨울이 추우면 어쩌면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여름을 그리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항상 저에게 계절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계절의 한복판에서는 되게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좀 그때를 그리워하게도 되는.
1: 네. 또 유난히 더웠던 여름의 해에는 또 혹한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2: 안
1: 하잖아요.
2: 돼.
1: 아마 이 여름이 그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1: 저는요 올해 딱 여름이 다가왔을 때 올해 절반을 보냈다 싶은 시점을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올해 시작할 때 회사 없이 혼자 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배우가 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 했어요.
2: 맞아.
1: 라디오 북클럽, 드라마,
2: 영화, 연극,
1: 유튜브
2: 맞아.
1: 정말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이 딱 끝나고 여름이 찾아왔을 때 뭔가 뿌듯했어요.
2: 진짜.
1: 아,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아주 특별한 여름이었습니다.
2: 여름이 그리워지겠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세윤 작가님께서 겨울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지금 막연히 떠올려보는 올해의 겨울인데 혹시 추천해주신 책 계절쓰기 안에서 네. 겨울 이야기도 있을까요?
2: 네. 여기도 두 편의 겨울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소연 시인과 김지승 작가님이 겨울을 맡아주셨어요. 근데 김소연 시인은 이제 겨울이 너무 힘드니까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시인으로서 휴가 신청을 한다. 겨울이 시작되면. 그러고서 이제 시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한 계절이다 하시면서 쓰셨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미현실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비현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미현실의 방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왜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어떤 시간 그 계절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충전시키는 시간으로 보낸다 하시고서 쓰셨는데 그래서 춥지 않은 겨울을 맞이하려고 여행을 갔던 이야기도 쓰신다거나 그래서 현실에서 살짝 붕 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이야기 쓰셨고요. 그리고 김지승 작가님의 겨울은 조금 아픈 이야기인데 작가님이 워낙에 암투병으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신 분이기도 한데 겨울에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그래서 여러 집들을 보면서 그 집집마다의 사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는 겨울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통증의 유형. 그래서 계절 이야기라는 게 다 어떻게 아름답기만 또 하고 그리움만 있겠어요. 그래서 겨울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아픈 이야기도.
0: 이거 써먹어야겠다. 미현실.
2: 미현실 되게 좋죠.
0: 좋은데요, 미현실. 네.
2: 김소연 시인 다음.
0: 언젠가 써먹어야지.
1: 네, 겨울과 잘 어울리는 네. 단어 미현실이었습니다.
0: 제가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되게,
2: 너무 좋죠.
0: 되게 좋아해서 가끔 집에서 할 일 없을 때는 그 책 괜히 꺼내서 네. 아무데나 펼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곱씹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소연 시인이 있다는 말에 이 책에 지금
2: 매력을 느끼셨군요. 네,
0: 미연실 요거 봐야겠는데.
2: 네. 엔솔로지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한테 혹해서 입문했다가
0: 맞아요,
2: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하면서 되게
1: 맞습니다.
2: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1: 네, 그럼 추천곡도 한 곡 들어볼 텐데요.
2: 네.
1: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들려드릴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2: 약간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제가 듣는 오 원더라는 듀오의 노래인데요. 라이브 와이어라는 어떤 전류가 흐르는 선의 이미지인데 그게 이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 다시 나에게도 어떤 에너지를 채워줘 하는 노래입니다. 이번 계절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이 곡 바로 듣고 올까요?

0: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집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회사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오늘은 가을맞이 특집 책 GPT로 강윤정 편집자님, 김세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강윤정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계절쓰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세훈 작가님의

0: 네, 추천 책 들어볼게요. 오늘은
1: 네.
0: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1: 제가 오늘 집에 갔더니 집에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산 적이 없고 저와 함께 사는 분께서 어디에선가 소문을 듣고 이 책을 주문을 한 거죠. 근데 주문을 해서 집에 왔는데 책을 계속 안 읽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어? 그러면 내가 먼저 읽을게 하고 그냥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산곡미풍이라는 책이고 위화 작가의 책이에요. 네. 위화는 보통 이제 소설가로 유명하죠. 저는 뭐 영화 쪽 일을 하니까 제가 아는 영화의 원작자로 먼저 알게 된 작가거든요.
0: 어떤
1: 장이모
0: 영화죠?
1: 감독의 인생이란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쓰신 분이고 한국에서 한때 위화 작가의 이름이 좀 가장 많이 언급된 건 하정우 씨가 허삼간 매혈기를 만들었을 때 바로 그 허삼간 매혈기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먼저 알게 되고 그래서 허삼간 매혈기도 그리고 인생이란 책도 영화 덕분에 이제 찾아서 보게 된 케이스인데 워낙 글을 재밌게 쓰시니까 저도 좋아하는 작가이고 근데 에세이도 잘 쓰세요. 네, 샘나요 이런 사람.
0: 아, 그럼 이 책은 에세이인가요?
1: 네, 에세이인데 글쎄 많은 작가분들이 글쎄 이게 영어로 뜻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라이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 기준에 라이터가 있고 스토리텔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어떤 작가들을 보면 작가라는 말보다 이야기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붙이고 싶어지는 스타일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저는 미국 작가 중에 스티븐 킹을 생각하면 작가는 당연히 작가인데 이야기꾼이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한국 소설가 중에서는 예전에 제 성석재 작가님이나 이기호 작가님 책을 보면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위화 작가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는데 어떤 에세이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좀 문장을 건져갈 때가 많고 이 위화 작가의 에세이에서는 문장이 아닌 그냥 그 이야기를 약간 좀 건져가는 느낌.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이란 나라에 내가 가본 정말 일 때문에 며칠 가본 거 외에는 중국이란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고 더구나 위화 감독이 60년생이 아니 위화 작가 작품 감독이 위화 작가가 1960년생이니까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시절은 제가 심지어 살아본 적도 없는데도 내가 마치 1960년대 70년대 중국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보게 되는 책이었어요. 네.
0: 그렇군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기쁨과 쓸쓸함이 순환하는 보편의 일상을 담담하고 유머러스한 어조로 돌아보는 글.
1: 네.
0: 어떤 일상을 담은 글일까요? 과거를 회상하는?
1: 산곡미풍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제일 첫 장의 그 소제목이 바닷물이 푸르게 변하는 곳까지 헤엄치다거든요. 바닷물이 푸르게 변하는 곳까지 헤엄치다. 근데 이야기의 시작은 이분이 지하장커라는 영화 감독이랑 또 친해서 지하장커 영화에 일종의 우정 출연 같은 거를 좀 하게 된 거예요. 그 촬영장 풍경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촬영을 하는데 저 바다를 바라보다가 위아 작가가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어릴 적부터 왜 책에서는 바다가 푸른색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내가 어릴 때 보는 바다는 오히려 누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의 그 바다가 해안가에서는 좀 모래가 섞여 있었는지 누런 바다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계속 바다 멀리 멀리 내가 헤엄을 쳐서 나갔지. 바닷물이 푸르게 변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어서 얘기를 듣고 지하장커가 바로 자기 영화 제목을 바꿨대요. 바닷물이 푸르게 변하는 곳까지 헤엄치다로. 그래서 이러한 재밌는 일화로 시작을 해서 자기가 왜 그럼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실제로 헤엄을 치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드디어 누랬던 바다가 푸르게 변하는 시점을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그냥 쭉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약간 그 이야기 되게 재밌게 하는 그 동네 아저씨 아저씨 얘기를 옆에서 약간 이렇게 듣고 있는 느낌.

0: 소박 하나 먹으면서 그런 느낌으로 좀 빠져들게 되는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책이에요.
1: 그러네요.
0: 산공미품.
1: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겪은 일인가 싶은 동질의
2: 맞아요.
1: 아련함이 느껴져요.
2: 저는 이책 읽으면서 기억력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0: 맞아요.
2: 한 거예요.
0: 맞아요.
2: 근데 당연히 어린 시절을 이 중년의 작가님께서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올리는 감각들이 너무 디테일하니까 진짜 그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확 들면서 이게 정말 작가구나.
0: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과거이기에 가능했던 어떤 그때의 풍경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 처음 피우게 된 얘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고등학교가
1: 어디게?
0: 아니라 초등학교 때 얘기에서 시작하는 그랬다고요? 하는 어떤
1: 네.
0: 놀라움으로 시작하지만 이야기의 또그 흐름은 그게 나이가 초등학교일 뿐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쿠스트리차의 신발끈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을 만나면 항상 신발끈이 풀려 있더라는 거예요. 신발끈은 왜 계속 풀려 있을까를 궁금해 했는데 거기에 쿠스트리차가 자기를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1: 그러게요.
0: 신발끈이 묶여 있으면 자기가 늘 얽매인 느낌이 들어서 뭔가 자유롭게 사는 느낌을 신발끈을 푸는 걸로 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서 갑자기 말을 더듬어서 스트레스 받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방식인 거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네. 오열하면서 읽었어요. 약간 위안. 위안하는 사람도 나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약간의 좀 위안도 받으면서.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수록 어느 순간 책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1: 네.
0: 얘기 재밌게 하는 아저씨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낌, 그리고 어떤 삶의 좀 깨달음을 되게 자연스럽게 툭툭 던져주는 그 베이징에 처음 갔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막 시골에서 올라와서 베이징에서 친구랑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은 없지만 청춘이 있잖아.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지금 나는 집이 있지만 청춘이 없다. 이한 문장이에요. 내가 한 문장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우리
1: 정말
0: 집은 없지만 청춘은 있잖아. 다음 문장이 난 지금 집은 있지만 청춘은 없다. 끝.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내 청춘이
1: 정말
0: 이러면서 이제
1: 쓸쓸하네요.
0: 그래서
1: 가을에 읽기 참 좋은 책인 것 같은데.
0: 나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거리를 독자에게 던져주는 느낌이랄까? 이 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 네.
0: 이야기는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라는 느낌으로 그런 좀 글들이 담겨 있는 아주 솜씨 좋은 에세이입니다. 네.
1: 네. 김세윤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 위화 작가의 산곡 미풍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추천곡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곡인가요?
0: 이 책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챕터가 트로이 메라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란 곡에 그냥 개인적인 감상을 썼나 했더니 여기에도 또 뒤로 가면 반전이 있습니다. 되게 슬프면서도 기쁜 행복한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싱스트리트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1: 네.
0: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냈는데 바로 그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하는 그 트로이 메라이를 오늘은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그럼 이곡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세윤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은 위화 작가의 산곡 미풍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0: 산곡 미풍이 무슨 뜻인가요?
1: 이게 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0: 아.
1: 네, 산곡. 네, 산의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이게 어디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람을 맞다가 이 바람은 내가 어릴 때 산에서 불어오는 그 산들바람과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또 과거로 가요.
0: 네, 회상으로 다시 또 현재로 이어지는.
1: 그러니까 아까 편지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리가 정말 비상하신 분입니다.
0: 꾼이시네요.
1: 머릿속에 정말 끝도 없는 이야기거리가 약간 서랍처럼 쫙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2: 서랍이 정말 많은 분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네요.
1: 그래서 뭔가 바람 맞으면 이 서랍 꺼내볼까? 열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0: 아, 그런 정말 분인 평생이 같아요. 풍성하겠어요.
1: 네.
0: 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0: 되는 게 있어요. 이것 또한 제 어릴 때서부터 온 기억인데, 뭔가 90년대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 그때는 늘 벽에 거는 달력이
1: 네.
0: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 나온 달력이든 가을 페이지를 폈을 때 나오는 그림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약간 벽,
2: 네.
1: 황금빛.
0: 허수아비, 예, 황금빛. 그 이미지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가장 시각화가 아닌 글로 다가오는 게 릴케가 아닐까 생각해요. 릴케는 크게 본다면 전기와 후기로 나눌 작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전기 작품에 속하는 네 개의 시집 중에서 166편을 골라서 온 시집입니다. 릴케 첫 시작은 연애시였더라고요. 여자친구를 13살, 14살 무렵부터 만나면서 이 연애시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사의 삶, 순례자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어떤 예술가와 또 친분을 맺더라고요. 아까 세훈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위화 작가님이 지하장커 감독과 친분이 있다는 것처럼, 릴케는 조각가 로뎅, 그리고 보들레르, 이런 사람들과 친구였대요. 그래서
2: 다 유명한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구나.
1: 친했네요.
0: 네, 좀 신기하죠. 이렇게 각자 다른 작품으로 알고 있던 작가들이 한 시절에 친구로 지냈었다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는 다양한 고전 미술 작품들과 함께 시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한껏 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중에서 특히 뭐
1: 좋아하는
2: 좋아하는
1: 시?
2: 시가 있으세요?
0: 네.
1: 역시 시는 좀 낭독을 그래도 한
2: 아, 그렇죠.
1: 대목이라도 들어야.
0: 그쵸. 가을을 생각하는 릴케의 가을날을 준비해 봤습니다.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놓아주시고, 들에는 많은 바람을 푸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익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숙케 하여 마지막 단맛이 진한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면서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 길을 헤맬 것입니다.
2: 이게
1: 너무
2: 시를
1: 좋다.
2: 읽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1: 맞아.
2: 네. 뭔가 가로수길을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0: 네. 이 시와 함께 소개되는 미술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붓꽃이었어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또 책을 읽는, 시를 감상하는 아주 풍성한 책입니다.
2: 그러면 그 책은 시 하나에 그림 하나씩 이렇게 짝꿍이 맺어진 거예요?
0: 그렇진 않습니다.
2: 중간중간?
0: 네,
2: 네.
0: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울릴 만한 그림을 아마 편집자님께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1: 다 컬러로 들어있어서 되게 보기에도 좋네요.
0: 매해 가을마다 꼭 읽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2: 아, 또 가을에 또이 시집 하나
0: 네.
1: 반려책으로.
2: 또 손에 들고 있으면, 네, 이게 괜히 좀 뿌듯하걸랑요.
1: 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2: 네.
0: 맞아요.
2: 또 다른 사람들이 약간 좀 봐줬으면 좋겠고.
0: 라이너 마리아의 릴케 시집.
2: 아, 있죠, 있죠. 아, 느낌 좋죠.
0: 네. 제가 오늘 가을맞이 특집으로 추천드리는 책은 문예출판사에서 출간한 릴케 시집이었습니다. 이에 맞는 노래를 한곡 들어볼까 해요. 릴케 가을날 하면 떠오르는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가을

0: 그러면은 릴케와 김광석 이
1: 그리고
0: 두
1: 편지.
0: 분만으로도 네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광석의 노래 들으면서 두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안전화.
7: 안전화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아성의 에필로그.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린 릴케의 시집에 나온 또 다른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고독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토박이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낯선 한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식탁에는 충족된 하루하루가 오르지만 나의 식탁에는 먼 풍경의 도형이 가득하다. 아마도 달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하나의 세계가 나의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모두가 세속적이다. 내가 멀리서 가지고 온 것들은 고집이 너무 세서 이상하게 보인다. 그들의 너른 고향에서는 그들은 짐승이지만 여기서는 부끄러워서 숨을 죽인다. 네, 릴케의 시집 속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선택이 옳을까? 내 마음은 A에게 끌리지만 훗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B를 선택하는 게 모두에게 그냥저냥한 행복을 가져다 줄 텐데 라는 선택지에 놓였는데요. 이 시를 읽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우면 어떤가? 재미있으면 됐지. 안 외롭다고 만사열통이라면 내 고질적인 문제는 시작도 안 했다.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네, 오늘의 에필로그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르코의 에일리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정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대홍수 열흘 만에 우리 국민의 연락이 끊긴 지역에서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팔군과 우리 긴급구호대가 현지시간 5일 구조한 로하이타오라는 이름의 남성은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면서도 생사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고 긴급구호대가 밝혔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이 진술에 따라 네팔군과 협의해 오늘 오전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수색과 구조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하자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브로커 양 씨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와 양 씨의 통화 녹취는 당사자가 줬거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부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인 한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 자료가 흘러간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녹취 입수 경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당신의 빛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 영국 3개국을 대표하는 팀이 참여해 1시간가량 불꽃쇼를 선보였습니다. 여의도 일대에 주최 측 추산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어젯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가 이어졌고 원효대교 양방향 통행 등 일대 주요 도로의 차량 진입이 차단됐습니다. 유럽에서 밀려드는 관광객 수요에 단기 임대가 성행하며 집값이 급등하자 유럽연합 EU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심각한 주택난에 대응해 유럽 도시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수단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부분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동해와 남해 앞바다

0: 바닷가에서는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고명환입니다.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했다. 그런데 전 원래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일기 숙제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하고 혼잣말이 불쑥 나왔고 그 뒤로 책을 볼 때마다 느낌과 생각을 메모했죠. 그게 모이니 책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책을 한번 써보시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날마다 조금씩.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책을 쓰는 사람,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빵에 책을 넣었더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음사 빵 얘긴데요. 빵 안에 들어있는 책 표지 모양의 책갈피를 모으느라 젊은이들이 재고가 있는 편의점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도서전이 열리면 길게 줄을 서고 책과 관련된 굿즈에 열광하는 요즘 독서 문화, 이걸 두고 텍스트 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테마 시사에서 이 현상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4: 김나희입니다.
13: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 집중 테마 시사.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꽂이배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방송인 MC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자, 민음사 빵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보거나 사신 적 있으세요?
6: 아, 이게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허상이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실물을 본 사람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3: 아, 그래요?
6: 네. 그래서 이제 이 민음사와 이 제빵회사가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 이 민음사라는 이 출판사의 마케터가 나와서 해명을 할 정도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3: 있긴 있는 거죠?
6: 네. 존재한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고 이 요즘에 이제 텍스티비라고 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 민음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 워낙 독서인들 사이에서 핫하다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인기긴 하지만 보통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소량만 냅니다.
3: 이거니까 네. 특정 상표 얘기해서 먼저만 옛날 허니버터 칩인가요?
6: 네.
3: 그 난리 났었잖아요.
6: 네. 사실 이런 이슈의 사실 시작 버전이죠, 그게.
3: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막 팟캐스트 할 때인 거였는데 팬 한 분이 용케 구했다고 허니버터 두 개를 상자에 담아서 네. 택배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6: 그거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는 남자친구의 사회적 능력치를 테스트해보는 하나의 예, 그런 행위였었어요.
3: 근데 그거보다 더 구하기 힘들다.
6: 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포장지가 이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만들고 있는 세계문학 전집의 표지를 담고 있어요.
3: 네.
6: 책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포장지가.
3: 예.
6: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의 포장지가 빵의 포장지인 버전을 찾으려고 또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으고
3: 그,
6: 싶어하고.
3: 그 포켓몬 빵인가 그것도 있지 않았었었네.
6: 그 포켓몬 빵은 안에 있는 이제 띠부띠부실이라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 게 이 수집가들한테 인기고 네. 실제로 그게 이제 마켓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희소한 띠부띠부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3: 아, 그것도 거래가 돼요?
6: 네, 거래가 됩니다. 네.
4: 같은 주제를 받아도 이렇게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MC 장원은 아주 뭐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잘 깨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주제를 받고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음사 빵에 표지가 책 표지잖아요.
6: 네.
4: 표지가 있더라고. 책 표지가 딱 보니까 오만과 편견.
6: 네.
4: 그다음에 안톤 체호프의 사랑에 대하여.
6: 네.
4: 저는 그 책 찾아서 읽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표지에 있는 문학 작품을 저는 읽고 그러니까 안톤 체호프 네. 단편서를 옛날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란 뜻인가 보다. 부랴부랴 네. 책 찾아가지고.
3: 오늘 그거. 책 얘기는 안 할 겁니다.
4: 그래서 그걸 읽고 왔는데 지금 온통 얘기가 지금.
6: 아, 근데 말씀하신 그 책들이 네. 그 책 시리즈 중에서 인기가 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5: 그런 흐름이 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책을 뭐 장바구니에 담잖아요. 그러면 굿즈 선택에 대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서점에서 만들어주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책 하나로 끝나지 않고 뭔가 연계되는 상품 이런 것이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책을 낼 때 처음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막 책에 대한 내용을 회의하는 게 아니고 이 굿즈를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엄청나게 시간을 쓰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런 빵 속에 어떤 포장지 혹은 그 책갈피 그다음에 어떤 뭐 문구 하나 이런 네. 것이 하나의 힙한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3: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은 주로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사는데 뭐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이제 선택을 하면 항상 굿즈가 따라 나와요.
5: 맞아요.
3: 구매하실 네. 겁니까? 네. 그래서 아니요. 그러고
6: 그 굿즈를 안 사시면 포인트로 적립을 해줍니다. 네. 그 포인트를 써서 그 굿즈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3: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이제 이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네. 제가 다른

0: 건 알겠는데 우리 그 작가가 적어준 거 보니까 책구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책구가?
1: 책을 이제 꾸미는 거죠.
0: 아, 책을 꾸민다.
1: 네, 책. 요즘은 그래서 그 책 커버라 그러죠. 어떻게 그 북커버를 디자인하느냐가 또 책 판매량이랑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0: 저 어릴 때 그 달력 찢어갖고 책 싸고 이랬는데. 우리 이사님도 교과서, 그런 세대 그렇죠. 아닙니까?
2: 그죠? 교과서 예. 표지.
0: 네네. 빳빳한 달력 예. 종이로.
2: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0: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책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굿즈 아이템들이 존재하고요. 네. 그런데 북커버라 그래가지고 북싸게 있어 싸게.
0: 책을 예. 그건 알아요.
1: 예. 예. 책을 내가 어떤 책을 보는지 또 사람들한테 또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유튜브에서 저도 그거 봤어요. 뭐 연예인 몇 분이 책을 읽는데 책 커버를 이렇게
1: 뒤집어서
0: 가려서 그래서 왜 이걸 그러니까 가리고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알려주기 싫어서 뭐 네.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영상도 본 적 있어요.
3: 요즘은 이제 지자체 행사 가보면 기념품이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에 뭐 양산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저장 장치 있죠. USB 엄청 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텀블러 엄청 주고 에코백 엄청 주다가 요즘은 그 책 덮개를 줍니다. 처음에는 제가 용도를 몰라가지고 집에서 그냥 펼쳐놓고 썼어요. 밥상 테이블처럼. 근데 뭔가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책을 딱 덮어가지고 네네. 되게 예쁘게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2: 한때는 그 표지에 띠지라 그래가지고 네. 표지에 또 종이를 이렇게
1: 커버 위에 띠지가 하나 더 있죠.
2: 띠지를
1: 마케팅 포인트가
2: 담겼는데 그게 이제 환경 문제. 사실 띠지가 오고 책을 읽을 때 보면 거추장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0: 빼고 읽죠.
2: 그래서 그 띠지를 다 모아놔가지고 굉장히 많이 모아서 혼자 이런 벽면을 다 네. 띠지로 도배를 하면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뭐 디자인 공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띠지는 이제 귀찮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소비되는 형태가 이제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유발하고 그래서 띠지는 요즘 뭐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
1: 아니 많이 아직도 있고요. 있나요? 또 실제로 그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3: 네. 네. 그리고 그것도 다 수작업으로 다 끼우거든요. 띠지를.
1: 네. 그리고 직원분들이 네. 밤샘 근무합니다. 네. 책 잘 팔리면.
0: 북크로싱은 뭐예요?
1: 북크로싱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교환 독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같은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서로 그 안에 이제 메모 같은 걸 하면서 서로 교환 독서를 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자가 어떻게 그거를
0: 똑같은
1: 해석하고
0: 책인데?
1: 똑같은 책인데 교환 독서라고 해서. 그 안에 자기 생각을 담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덧글을 달면서 각자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보는 아마 그 교환 독서를 뜻하는 게 아닌 게 싶네요.
0: 아무튼 예. 뭐 근데 뭐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책은 읽으면서 이러는 거죠.
1: 아 근데 그게 조금 씁쓸한 측면도 있는 게 예. 예, 실제 우리나라 독서율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0: 우리나라가 그 세계 아마 5위권 안에 들어간 출판 대국이라고는 하던데
3: 문제지.
0: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학습지 참고서. 네. 네. 이게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런 거지. 맞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은 네. 처참하다고 하던데요.
1: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율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텍스트 힙 현상이 독서율로 연결이 됐느냐 하고 봤다면 유의미한 변화는 사실 보이진 않더라고요. 막 그 거의 이 변화는 없습니다. 독서율에는. 다만 10대 20대 독서율이 많이 올랐다. 네.
0: 고무적인 현상 아닙니까 진짜로? 네.
1: 그렇죠.
2: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사건들이 있었죠. 일단 가장 큰 거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 맞습니다.
2: 가장 컸고요. 그리고 2025년인가요? 작년 그 서울국제도서전이 네. 대박이 났죠.
1: 아, 저 작년 올해 다녀왔는데
2: 발디딜 틈이 없고
1: 저도 어마어마합니다.
3: 이능사 빵이 네. 그 이제 네. 그 기업의 마케터가 네. 그 도서전에서 그 줄을 보고 네. 야 이거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
2: 그러니까요. 또 그 마케터가 또 요즘 또 아주 스타가 돼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뭐 방송에도 출연해서 아주
0: 그냥 아, 그 편집장
2: 유명 인사가 네.
3: 제가 말씀드린 하고요. 거는 그 기업에 그 빵 만드는 마케터고
2: 네. 아, 그러니까. 네.
0: 그다음에 그 민음사의 그 네. 그분 김민경 편집장님인가요?
1: 아니요 그분은 직원분 사원분이시고 네. 네. 네. 네. 거기 직원분 그 유튜브 만드는 직원분들 주로 출연하신 세 분이 있어요. 근데 세 분이 다 거의 뭐 스타가 되셨죠.
0: 그러니까 네. 유튜브 스타던데요 보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이제 한때 출판계에서 이게 참 마케팅의 그 길을 열지 못해가지고 네. 방황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마케팅 방법이 신문에 기사를 실게 하는 거, 서평을 실게 하는 거, 기자가 써주는 서평.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화 지면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특히 책 지면이 뭐 권위가 있는 신문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신문에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신문에 아무리 기사가 나와봐야 아무 마케팅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자 마케팅이 또 한동안 굉장히 그러니까 오차로 작가도 방송이나 나가면 끊임없이 자기 책을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자 마케팅 의존에 가다가, 근데 저자 마케팅도 별로 안 먹히는 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얘기고 일반 독자를 유인하는 유인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을 못 찾던 출판계가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를 활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해서 마케팅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 참 이제 이 텍스트 힙이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죠.
0: 일단 텍스트 힙의 개념을 일단 정리 좀 해 주세요. 뭐예요 텍스트 힙은?
3: 힙. 예.
0: 힙스타다.
3: 예. 텍. 아, 예.
2: 책을 말하는 거죠.
3: 멋지게. 문장을
2: 멋져 보인다는 거죠.
3: 멋지게 이제 뽑아내서 포장하고 막 드러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책에 빠져드는 네. 그런 어떤 선순환을 기대하는 네. 이야기인데 2024년도 중반쯤에 이제 신조어처럼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도 하지도 않던 그런 표현인데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저도 이제 글을 쓰니까 어떻게든 읽으면 좋은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출판계하고 저하고는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텍스트를 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징조다라고 네. 보는데 약간 세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읽는 거를 힙하게 드러낼 용기를 낼 수가 있지? 읽은 다음에 어떤 그 소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읽는 행위가 어떻게 힙하게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단지 그냥 세대적인 어떤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세대로서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책을 읽는 방법이 좀 달라졌구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사회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은 그러면 그 독서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독서의 의미를 다시 살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 조금 이렇게 우려스러운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0: 개념 정리를 다시 하면 텍스트 힙이라는 게 이중의 의미.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가 힙한 행동이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읽는 행위를 또 어떻게 힙하게 꾸미느냐. 이 두 네. 가지를 다 이제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가 핫해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 텍스트 힙을 너무 좀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소비의 형태가 다양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가서 이제 책을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경험. 음흠. 그리고 그 책을 사가지고 내가 책을 샀다고 SNS에 올리는 행위.
0: 왜 올려? 그냥 읽으면 되지.
1: 아니 나는 이런 책을 그러니까, 샀다라고 자랑할 네. 수 있죠. 자랑하려고 하는 게 SNS인데.
3: 아니 근데 거기에서 네. 전통적인 독서의 의미와 충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 독서라는 거는 독서를 하면 할수록 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못된 네네. 것에 저항하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텍스트 힙 현상은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텍스트 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해봐가지고 제가 막 찾아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았으면 뭐 지금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뭐 유령이 이런 게 가장 텍스트 힙하고 왕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게 텍스트 힙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죠. 어떤 투쟁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텍스트 힙한 소재로 사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드러냈을 때 누군가 논쟁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그럼 텍스트 힙으로 드러내는 거는 개인의 우울 어떤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거를 약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환영을 받는 그런 현상을.
1: 공감이나 힐링 이런 네, 것들이 각각을 받죠.
0: 실제로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서. 네. 사실은 어떤 심리 분석이니 뭐 거기서 대처부터 사실은 자기 개발서의 하나의 방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역시 그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1: 근데 아니 텍스트 힙이 처음 막 각광받을 당시에는 그 이 청년들이 10대 20대들이 이제 힐링이라는 이 이름으로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이 소설 시 문학 부분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0: 그럼 긍정적인 현상인데 이거.
1: 네. 그리고 이제 소설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저도 이제 밤에 항상 보는 유튜브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이 북튜버 분들이 만든 책 하울 영상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시킨 책 박스를 막 두 박스, 세 박스를 갖다 놓고 이제 그 뜯으면서 자기가 산 책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대리만족이 되고.
0: 제 희망이 진짜 책 네. 읽고 그 같이 대화 나누는 프로그램 하는 게 제 소망인데.
1: 그건 인기 없을 겁니다. 사는 걸 보여줘야지.
0: 그렇게 죄를 부리고 그래요.
1: 아, 죄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아니,
0: 이거 진짜로 제 소망이었나.
1: 마케팅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2: 그래서 어찌됐건 이 책이 네. 자기를 자기 취향을 드러내고 자기를 좀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건 저는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깊게 읽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0: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소위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고 쇼포민 네. 이런 짧은 영상 여기에 너무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약간 저항의식 나는 이제라도 좀 느린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앞서가고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더디더라도 천천히 네네. 가는 삶. 그런데 독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쑥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책 한 권 읽어내기에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증거고 또 좀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1: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서 영화라든지 네. 드라마를 10분으로 요약해드립니다. 뭐 이런 네. 유의 어떤 영상들이 네네. 범람을 하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요약본으로 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책을 읽는다.
2: 네.
1: 이 현상은 뭔가 좀 부딪히는 현상 아닙니까?
2: 네네네.
1: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2: 그러니까
1: 걸까요?
2: 그런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1: 오히려 책에, 반작용으로
2: 책에 대한 각광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워낙 짧은 거에 열광하는 게 이제 주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대중을 따라가고 싶은 심리도 있지만. 나는 좀 달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심리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책을 읽는 행위 혹은 책을 소비하는 행위가 희소성이 생기니까 그 희소성이 힙으로 이제 발현된 것이죠.
1: 거기에 뭐 과시욕이 깔려 있든 뭐 하든지 간에.
2: 네.
1: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현상 같은데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럼요. 옛날에 다 집에 가보면 불이 튀니까 백과사전 막 있고.
1: 저희 집에 영어본으로
0: 되게 비쌌어요. 부잣집의 상징이에요. 부잣집의 네. 상징.
3: 뭐 다음에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전집을 다 집에 하나 들려놓잖아요. 뭐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러면서 막 아니, 70권 이렇게 들려놓고.
1: 집 돌아오면서 행상도 있고.
3: 맞아요.
1: 팔고 네.
3: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제 독서에 이어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읽지도 않지만 아, 나 언젠가 저 책을 읽어야 되는데.
1: 네. 갖다가 이제 사과에 꽂아만.
3: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읽고 싶다라는 욕망은 제로로 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2: 네.
3: 근데 지금은 약간 뭔가 요약본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말 그대로 저런 어떤 텍스트 힙을 추구하면서 그러면 전체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2: 네.
3: 저는 좀 아닌 경우가 많고 오히려 더 뭔가 지금도 이제 출판사에서 계약을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필사본으로 누군가가 원할 때 어떻게 뭐 이렇게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조항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막 멋지게 쓰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책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강연 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 강연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다 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네. 하나의 로 데이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현황들을 보는데 뭐 제 강연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런 건 당연히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아주 재밌는 게 작가는 생각보다 안 힙하더라. 이런 거예요.
1: 그러니까 아, 책 내용보다?
3: 네. 그러니까 책 내용을 보고 막 필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문장을 뽑아가지고 독서의 재미를 느껴고 네. 느껴서 그 독서 토론하는 모임 전체가 강연장에 왔는데 이 강사는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뭐 하나도 꾸민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강사가 별로 힙하지 않더라. 왜 그러냐면 요즘 그런 텍스트 힙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강연장으로 이어질 때 그 작가의 일상생활 루틴 이런 걸 대단히 궁금해하시거든요.
1: 작가에 대한 궁금증.
3: 네, 작가 예. 책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작가는 얼마나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멋지게 살까 그런 걸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현상이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0: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찬호 작가 정도면 굉장히 힙한 작가 저자로 그 물리적인 공간에 오프라인 강의 때 인기를 끌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3: 아니 근데 외모가 힙해야 된다니까요.
0: 외모도 힙하고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힙하고.
2: 작가 자체도
0: 아까 그런데 오찬호 작가가 뭐 네. 힙한 문장 얘기하면서 하필이면 공산당 선언을 그 얘기하길 깜짝 놀랐는데 그거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게 옛날에 우리 청춘 때도 한 40년 전에도 젊은이들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를 뭔가 드러내기 위한 뭔가 이렇게 물건을 네. 들고 엑스바인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엑스바인더의 표지에 보면은 뭐 백규환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문익환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지 사진으로 껴서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 괜히 호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의식이 있는 여학생이다. 네. 시대를 고민하는 여학생이다.
2: 저도 대학교 때 원서는 가방 있는데도 꼭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0: 하고요. 예. 그러니까.
1: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잠시 끊고 전화로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0: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시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텍스트 힙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독서 생활까지 뭐 쭉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지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뭐 세 분의 이야기를 앞서 1부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좀 그 정리하자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순환된다면 디지털 시대의 읽기의 방식에 일정하게 뭔가 좀 균열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읽기라고 하는 게 짧은 글, 그다음에 영상 이런 걸로 국한되어 있는 아주 짧은 호흡에
7: 네.
6: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좀 긴 호흡으로 지그시 읽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거 너무 헛된 기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7: 아니, 헛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 그래요?
7: 물론 지금 이제 핫하다 보니까 이 핫함이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조금 쓸쓸해지는 시기도 오겠죠.
6: 네.
7: 지금의 핫함이 조금은 이제 허무해지는.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인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좀 장담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6: 아니, 엊그저께 제가 저 그 지인을 만날 일에서 약속해서 홍대 쪽으로 갔는데요. 홍대 이제 그 카페에 갔는데 카페가 조그만해요. 근데 했는데 한 여성분은 창가에 그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계속 책을 읽고 계시고.
7: 네.
6: 또 한 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 여성이시고 또 한 분은 제가 볼 때 한 30대 여성인데 두 분이 한 테이블에서 마주 앉고 미눔사 책이었어요.
7: 어허.
6: 그 저기 미눔사 문학 시리즈 있잖아요.
7: 네, 세계문학 전집.
6: 그걸 같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인구가 많구나. 저는 네. 텍스트 입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생각에서 보기 좋다.
7: 네네.
6: 저는 이제 진하고 열심히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8: 요즘 카페에 진화라 그럴까요? 예전에는 카페 가면 음료수 마시고 커피 마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데 가면 다 책 읽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요. 그래서 카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지 속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것이 한때 브랜드화 됐는데 이게 이제 일반 모든 카페도 스터디 카페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책 읽기 위해서 카페 간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6: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 익숙한 장면은 카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노트북 열고 계속 노트북 들여다보는 이 장면은 많이 익숙한데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되게 신선했었어요.
9: 그게 정말로 디지털 사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어떤 감정이겠죠. 어떤 거냐면 그 세계문학이 있는데 30년 전에 어떤 읽었던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지금에 읽는 사람도 느끼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요즘처럼 책을 읽지 않고 디지털 사회

0: 유혹이 심한 사회에서 내가 이런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책을 읽고 있는 그 행동 자체도 뭔가 희열감을 느끼는 거죠.
1: 그렇죠.
0: 과거에는 텍스트 자체로서 희열감을 느꼈다면 내가 알고 보니까 휴대폰을 멀리하고도 집중할 수 있구나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게 독서라는 건가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니까 그 행동을 일종의 계속 반복할 수 있는
2: 네. 근데 아까 이제 그쪽 얘기를 종합하면 우리 M장이 시대 흐름, 그러니까 트렌드는 가장 잘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요즘 젊은 층이 주로 읽는 책 분야는 뭐예요?
1: 요즘 고전 읽기가 굉장히 핫하긴 합니다. 일단 그 민음사에서 만든 세계문학 전집이 모으기가 좋아요, 되게. 그리고 모아서 이게 딱 그 책장에 꽂아놨을 때
2: 뿌듯함?
1: 뿌듯함이 큽니다. 그 마케팅을 참 잘하셨고, 그 저는 민음사 얘기를 계속 하지만 거기 직원분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유튜브 채널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안 볼 때부터도 열심히 만드셨거든요.
2: 네.
1: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책이 독서가 각광을 받는 시기가 오기도 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저는 동시에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전 읽기 굉장히 인기여서 저도 심지어 저는 그래도 책을 좀 좋아하고 독서를 잘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고전에는 도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저도 용기가 생겨서 도전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고전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2: 독서 모임 하나 만들까요?
1: 저는 그냥 혼자 읽겠습니다.
2: 왜 이렇게 거절을 그래요?
3: 그게 이제
1: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젊은 작가들의 활약이, 소설 작가님들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이제 장르물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그 팬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천선난 작가나 김초엽 작가나 성혜랑 작가 뭐 이런 분들이나 김혜란 작가님, 팬들이 어마어마하세요.
3: 최은영은 왜 뺍니까?
1: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0: 원래 이제 독서 시장은 여성 독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2: 네, 그렇죠.
0: 그런 것하고도 잘 연결되어 있고, 또 여성 작가들이 그려내는 어떤 사회의 모습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하기도 아주 어떤 좋은 거고. 그래서 이 텍스트 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어떤 시장을 넓혀서 어떤 사람이 그걸 읽고 와, 내가 참 몰랐던 세계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텍스트 힙만 이렇게 막 늘고 있으면, 최근에 이런 것도 한번 봤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텍스트 힙한 걸 느끼면서 막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한국 작가들은 왜 다 좌파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라는 거,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문학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그 안에 평범한 일상이지만 가부장제가 드러나고 사회구조의 모순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겉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런 황당한 오해도 하는 경우가 많이
3: 인문학은
0: 발생하죠.
3: 인문학은 불온하다. 뭐 이걸 제목으로 나온 책도 있고요. 불온한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고전 읽기와 관련해서 좀 참고가 될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세인트 존스의 고전 100권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조한별이라는 젊은, 그때 당시에 24살 정도밖에 안 된 친구가 세인트 존스 대학을 나온, 그 세인트 존스 대학은 세 가지가 없어요. 교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수업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가 없죠? 시험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대학인데 교수, 학 선생님이 없고 시험이 없다라는 게 웃기죠. 근데 4년 동안 고전 100권을 읽고 졸업하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1, 20권씩 읽다가 3, 4학년 때는 30권, 40권씩 읽고, 거기 커리큘럼에 딱 책이 있어요. 그리스 고전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무슨 교육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는 대학이다. 그래서 유행이 되기도 하고, 캠퍼스가 두 개, 세 개 늘어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0: 책 보면. 제목이 뭐라고 하셨어요?
3: 세인트 존스의 고전 100권 공부법.
0: 책 제목이 별로 힙하지 않아요.
2: 그러네. 힙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읽기 얘기로 좀 가면, 종이책을 읽는 거와 디지털 문서를 읽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 어떻게 다르다고 느껴요?
1: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물성이 저는 있어야지만, 거기서 저는 독서욕의 시작은 소유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 서가의 작고치는.
1: 네. 그리고 그 살 때의 쾌감,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그 책의 느낌, 냄새.
3: 책 넘길 때 사각사각. 네.
1: 그 소리, 손끝에 닿는 느낌. 저는 이런 것들도 독서의 아주 큰 이유라서, 저는 전자책 많이 읽는 편이지만 전자책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 저도 개인적으로 전자책에 한번 도전해 본 적이, 나 못 읽겠더라고요.
1: 저도 못 읽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구매해야 할 수밖에 없는 책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순간 급할 때도.
2: 막 맞아요.
0: 예, 그때는 빨리 읽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읽고 어느 순간에 다시 어떤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물성이 있을 때는 되게 감각적으로 그걸 찾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사회 안에서는 좀 접근하는 방식이 막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서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자책은 뭔가 나한테 여운을 조금 오래 남기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의 생각이고 네.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근데 이제 뭐 작가 입장에서는 전자책이 인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전자책은 그냥 막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플랫폼들이 그런 데가 네. 많잖아요. 뭐 한 번 가입하면 만 건 무료 막 이런 데가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출판사를 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거의 껌값 같은 돈을 받으면서 내 저작권을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여전히 종이책이 인정받아야 된다.
3: 그러니까 MC 장원은 책 그 종이로 된 책을 선호한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소유욕도 굉장히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소유욕에 더해서 저는 습관이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밑줄을 치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나 이런 거는 밑줄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치고 밑줄 친 문장을 또 노트에 정리해 놓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엘빈 토플러부터 시작해서 노트에 정리해놓은 대학 노트에 한 30, 40권 정도의 책의 문장들을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장 적음식 독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노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이 적음이 돼 있고 네. 그게 수시로 강연에서 튀어나오고 제가 그 소환하기도 하고 또 방송에서도 가끔 써먹기도 하고 그게 제 재산이죠. 제가 돈은 많이 못 모았는데 아마 문장 수집은 아마 누구보다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문장을 수집해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네. 디지털로 된 책들은 밑줄치기 뭐 기능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디지털 쪽이 제가 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시력 때문에 또 못 읽어요. 전자책을. 읽다 보면 눈이 너무 피로해지고 좀 읽다 보면. 그래서 종이책으로 봐야 그래서 좀 장시간 읽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0: 갖고 있어요. 그게 장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독서를 해서 다시 그것을 활용하면서 사회에 좋은 의미로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현대사회가 조금 그렇지 못한 지점을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님처럼 책을 고집스럽게 읽으시면 네. 맥락도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겠지만 네. 요즘은 제가 아까 1부에서 그 공상당 선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단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문장은 사실상 보면 이제 어떤 기득권이 이 공산주의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고 그 유령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일종의 보면. 근데 이것을 어떤 굉장히 이런 어떤 보수적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혹은 모든 것을 다 좌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인 찍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2: 근데 원래 그 문장이 패러디 아니었어요?
0: 그렇죠. 어떤 그 당시에
2: 다른 문장이 있었는데 네. 그걸 패러디한 문장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왜 여기서 뜻하는 유령은 그냥 뭐 대단히 뭐 의미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대단히 그 당시 시대에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건데 야, 이 문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나? 공산주의가 그래서 썩은 거야. 유령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야,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오용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죠.
2: 문장 수집 이야기를 했으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시사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별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면 세계의 명언, 백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문장이거든요. 뽑아놓은 거. 그런 거 보신 기억 없었어요?
0: 근데 이제 그 문장 중에 대다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장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들춰
2: 최근에 보니까 그 수집된 문장만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것도 있더라고요.
3: 개념어 네. 사전.
2: 아, 개념어 사전 말고 또 그 문장 맞아요. 수집. 네, 네. 문장만 소개해 주는. 아, 이런 책도 만들 수 있구나.
0: 그리고 한면은 한면은 비워놓고
2: 맞아요.
0: 옮겨 적으세요.
2: 페이지 만들고.
0: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 아, 이런 책도 나올 수 있구나. 저는 거기서 그럼 한번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1: 네네. 그 뭐지 유명한 책을 여러 개를 짧게 소개하는 또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독서 텍스트 열풍 안에도 또 빠르게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들이 또 존재해요.
0: 365일 고전 읽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365일 동안 고전 하나도 읽기 어려운데 365일 동안 매일 한 권씩 요약을 해주는. 그런 제안도 많이 받습니다.
2: 하루에 한 권씩이요?
0: 그러니까 이제 책을 365일 동안 네. 매일 고전을 소개해 주는 책인 거죠. 그런 아. 인력 이런 제안도 많이 오고 뭐 이런 제안은 어마어마하죠. 하룻밤에 읽는 고전.

0: 도전 300건, 300건.
1: 네, 어쨌든 이 텍스트 힙이 굉장히 인기인데 이게 진짜로 열풍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의 한 바람으로 작용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남성 독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독서모여 주니까 왜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 또 하나 경계해야
3: 될 것도 예. 분명히 있는 게, 그러니까 니체 말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거기에 최악의 독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최악의 독자가 뭐냐면 책의 전체 내용을 읽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 읽고 내가 이 책을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SNS에다가 그 문장을 올려놓고 네. 마치 그 문장이 그 책의 정수인 양. 또는 그 전체 책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인 양 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결국 저자를 그다음에 출판사를 모욕하는 거다. 그래서 최악의 독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 뭐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꼰대처럼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최악의 독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의 때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는 다이제스트 아까 말했던 줄여서 나오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그 책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있다는 걸 반갑게 여겨야지 꼭 그거를 정독을 하고 숙독을 해야만 된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2: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생각돼요. 그럼 세 분의 독서법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찬호 작가는 책을 읽을 때 보통 어떤 스타일로 읽을 것입니까?
0: 책을 일단
1: 직렬이세요, 병렬이세요? 요즘은 그거부터 따지거든요.
0: 아, 뭐 이렇게
1: 아니 그 한 권을 다 읽고 다음 권으로 넘어가는 게 직렬 독서고요.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걸 이제 병렬 독서라고
2: 그런
1: 합니다.
2: 것도 있어요?
1: 네.
0: 모든 작가들이 자기 책이 잘 팔려서 직렬 독서를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뭐. 병렬 독서를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중에 어떤 것이 이제 직렬 독서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일을 할 때는 병렬 독서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직렬 독서를 하면서 한 권을 다 떼려고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강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소비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나갈 때 책을 제일 먼저 줄여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책을 어느 정도 자기 소득에 어느 정도를 항상 지불할 수 있는 좀 버릇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책부터 안 읽어버리니까.
2: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해가 대단한데 일단 한번 쫙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는 방식이 있고
1: 네.
2: 읽다가 뒤로 백해갖고 앞에서 뭐라고 했지 다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그냥 잘근잘근 씹으면서 읽는 또 방식이 있거든요.
0: 그래서 제가 지금 총균세가 45페이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2: 부자구나. 네. M장은 어떻습니까 스타일이?
1: 저는 이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고 이런 거 했더니 이게 속도가 안 나고 진도가 안 빠지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생긴 요령이 일단 이해 안 되면 넘어가자.
2: 일단 끝까지는 다 읽자.
1: 끝까지는 일단 다 읽자 하면서 다 읽음에서 오는 또 만족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나한테 작은 성취감을 한번 줘야 돼.
2: 예.
1: 그래야 다음도 도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을 빠르게 속독하는 타입입니다.
2: 우리 전문 독자님은 어떠십니까? 이 책은.
3: 저는 예전에 그 책은 아닌데 학습서인데 성문 종합용어라고 그 거기에서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맛봤어요. 왜냐하면 질문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완독을 못했거든요.
2: 그걸 어떻게 완독을 해요, 그 책을.
3: 그러니까 읽다 포기하고. 그래서 뭐 예문 같은 거 외웠다 까먹고. 그래서 아까 MC 장원이 얘기했던 거 그러지 말자. 다 섭렵하고 가려고 하지 말자.
4: 일단 이 자리에서 성문 종합영어하고 해법석은 얘기하지 맙시다.
3: 그래서 저도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밀어붙이자 이런 주의고요. 저는 이제 저는 집하고 직장이나 일하는 일터를 제외하고 제가 가장 많이 간 공간이 도서관이거든요. 저는 그날 강의가 없거나 일정이 없으면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읽는 책과 집에서 읽는 책으로 구분돼 있어요. 도서관에서 읽는 책들은 공부책. 제가 이제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집에 와서는 이제 저녁 먹고 방에 들어가서는 주로 소설들. 근데 가끔 그 소설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재미있는 소설을 잡는 바람에 자야 될 시간에 자지 못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그 책에 빠져 있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 밤 소설 독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있습니다.
0: 그 이제 우리 독서 토론 모임 이런 게 대단히 많아졌고 요즘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플랫폼도
2: 있더라고요.
0: 존재하고
2: 업체도 있고 막 이러더니
0: 제가 이제 그런 데를 잘 가지 않고 실제로 그런 걸 비판하는 논문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데 가보면 딱 이제 모임을 가보면 명함부터 돌립니다. 사람
4: 사교의장이 되고
0: 네, 약간 명함부터 돌리고 네. 그다음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읽기 어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자기 사례로 와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어렵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 약간 이제 오용이 되어가지고 누가 책을 제대로 읽었느냐를 약간 미묘하게 그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뭐 서로 리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책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고 읽다 포기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독서인데 이상의 모임을 가보면 아 당신은 지금 책을 뭔가 1차원적으로 읽었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어떤 함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 독서 모임이 아우 막 정말로 뭐라 그럴까 사람을 비난하는 장소처럼 사용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장소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우리 남성 독자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이런 모임을 가면 또 남성 독자들이 꽤 있어요.
1: 아, 네. 다른 목적이 네. 있는 분들이 네. 종종 있을 수 있어요.
0: 정장 입고 와서 앉아 계십니다. 정장 입고 와서. 그래서 책을 정말 책 이야기로 시작해서 책 이야기로 끝나는 그 기쁨을 좀 누려야 되는데 제가 아파트에서 독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익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2: 익명으로는 어떻게?
0: 네, 이제 제 닉네임이 마징가 Z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마징가 Z 외에는 절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책에 대해서만 네.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아예 독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1: 근데 작가님이 제시한 그 문제점은 이 세상 모든 취미 동호회가 다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또 이 책뿐만이 아니라.
3: 근데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킨 게 이제 트모로 시작하는 독서 그 독서하는 것을 하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비판 기사들이 있었어요. 아니 책 읽자고 모였는데 보니까 뭐 남녀가 만나는 그 계기로 삼는 거
1: 아니냐. 그러면 안 되나요?
3: 그러니까 근데 그 대표가 나이스하게 똑같이 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 기사를 비판 기사를 보고 그 대표가 당당하게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2: 아니 공통의 응. 그 취미를 갖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만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네. 등산 가서도 만날 수 있고 뭐 어디서도 만날 수 있고 등등 뭐 책 읽으면서 만나는 인연은 더 좋은 인연 아닌가요? 그래서
2: 근데 이제 문제는 책을

0: 출처하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1: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이렇게 매개로 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일본 자금을 끌어들이고요. 대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신호다. 뭐냐면 드디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오갈 데 없는 자본이 이제는 독서, 인문학 여기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2: 그러면 하나 제가 네. 갑자기 네.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를 봐. 옛날에 MBC의 전설적인 프로그램 책을 읽읍시다는
0: 네,
2: 거예요.
0: 책, 네. 어.
2: 아, 기억나시죠? 네.
0: 그때 네, 그럼요. 유재했던 도서들 다 기억납니다.
1: 기적의 도서관이 거기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국에.
2: 그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순기능은 어떤 독서 캠페인으로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고 독서 운동 차원에서 성공을 해서 전국의 곳곳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 붐을 일으키기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저는 역기능은 뭐냐면 특정 작가를 지나치게 띄우는 그래서 쏠림 현상을 네. 만들어내는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출연했거나 거기 어떤 거기 섭외가 됐던 작가 혹은 평론가들의 그 이후의 행보가 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한 분은 평론했던 분은 정치를 했고 또 한 분은 시인이자 뭐 노동자 시인이라 그랬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 프로그램 때문에 떴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 삶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프로그램이 오히려 또 훼손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2: 그것까지는 뭐
3: 아니 이제 현재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역기능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 방에 떠야 되는구나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뭐 연예인이 어떤 책을 들고 가는 것 이런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혹은 드라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이거 다 PPL이거든요. 드라마에서도 어떤 책이 딱 뭔가 이렇게 소개돼 우연히 책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작가의 팬심으로 깔릴 때도 있는데 PPL로 들어가는 게 대단히 많아요. 출판사가 네, 광고비를 내고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의 흐름에서 보면 아, 책을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좀 주의할 점은 있다.
2: 알겠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 좀 됐는데 아무튼 이 텍스트 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부는 바람으로 끝일 것이냐, 좀 지속적으로 가면서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0: 근데 사실 힙이라는 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2: 그런 거죠.
0: 그래야 힙이죠, 사실.
2: 그렇지.
0: 이게 오래 가면 힙이라고 할 수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열풍을 지나서 이제 떠날 사람들은 떠나겠죠, 사실. 러닝도 이제는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2: 아니, 그럼? 예.
0: 저는 쭉 오래전부터 러닝을 즐겨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오히려 더 뛰기 좋아졌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그런 것처럼 좀 떠날 사람 떠나고 나면 그래도 저는 모수는 많이 늘어나 있을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3: 1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0: 네.
2: 마무리하면 저도 출판계를 참 좋아하는데 만날 때마다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는. 1년 44초 10년 내내 그랬기 때문에
3: 당군이래.
0: 그래서 그 출판인 분들이 유튜브 출연하신 거 보면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라고 그렇지. 얘기하세요.
2: 출판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3, 2, 1, fire.
7: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4: 권용주
3: 강다솜의
4: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5: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8: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9: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0: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MBC 8시 뉴스입니다. 네팔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시시르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합니다. 어제 카트만두에 도착한 조 장관은 취재진에게 네팔 정부 측과 사태 수습은 물론 앞으로 재건을 포함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네팔군이 안전을 이유로 산악지역에서 도보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선 현재 여러 가지 기후와 지형을 고려해 구조작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해역을 순찰

0: 하던 미 군함 두 척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원유 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분명한 건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더큰 경제적 대가를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원유 수송선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허가받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유조선 세 척과 미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세 척을 추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국의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격 추적 업체 게스버디는 미국의 노동절인 현지 시간 7일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03달러에 이르면서 이전 최고치인 2012년 노동절 당시 갤런당 3.83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노동절 연휴 여행객들이 내는 항공권 가격도 지난해보다 20%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간 선거를 두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9일까지 나흘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시간 7일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 영상 정상회의인 류미에르 서밋에 참석한 뒤 오는 8일엔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 프랑스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크렘린궁에서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맞아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상황은 녹록치 않다면서도 우리의 견해를 알려줄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부분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뒷산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웃사람이 물었죠. 거기서 맨날 뭐 하세요?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나무 길러서 열매 따드시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걸 먹었잖아. 이젠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 둬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1: 강다솜의
2: 차카
3: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3: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1: 맞습니다. 8월 중순에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도 정말 비가 많이 왔죠.
3: 이럴 때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이 그 침수차 걱정 많이 합니다.
1: 네, 특히 중고차 구매는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0: 혹시라도 침수차가 매물로 나오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에요.
1: 그래서 중고차 번호만 입력하면 무료 조회가 가능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입니다. 침수는 물론이고요. 과거 정비 이력 보험 처리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0: 네, 그러면 중고차 구매 전에 꼭 확인해보면 좋겠네요. 근데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폐차가 원칙이죠?
1: 네, 원칙입니다.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게 집중호우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중고차 시장으로 살금살금 아이고. 몰려들어오거든요.
0: 일단 내 차가 침수됐다면 중고로 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또 그렇죠. 중고차 매몰 하시는 분들 침수차 본 적도 말아주세요.
1: 그렇죠. 팔면 안 되죠.
0: 그럼요.
1: 그리고 중고차 구입하려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침수 이력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이에요.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드릴게요. 민정 리포터와 차카차가 상황실 함께합니다. 오늘은 만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알아봅니다.
1: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 출신의 리더 양지훈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떠내는 자동차 여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행지 어디 갈까요?
0: 남해.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자동차 구매 상담 대환영입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클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10: 권용주
9: 강다솜의
10: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9: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실 민자영 리포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9: 네, 오늘은 어떤 사고 사례들을 다뤄볼지 궁금해요.
11: 네, 오늘은요. 이것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요. 이로 인해 특별법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잊을만 하면 터지고 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심지어 이 가해자들이 편법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것과 관련된 사례들을 다뤄봅니다.
12: 아니, 어떻게든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건 제 감이 맞다면 네. 얼마 전에 강남 한복판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죠.
11: 아, 역시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12: 제 감이 나쁘지 않아요.
11: 네. 지난 8월 27일 밤 11시 40분, 정말 얼마 전인데요. 서울 강남 뱅뱅 사거리 일대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있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오토바이 한 대가 역시나 직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거의 지나갈 즈음에 갑자기 뒤쪽에서, 도심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흰색 마세라티 차량 한 대가 질주하기 시작해서 이 오토바이를 말 그대로 밀고 지나갔고요. 아이고. 멈추지 않고 50m가량을 더 달려서 택시와 버스 등 차량 5대를 잇따라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12: 이거 영상 봤어요. 저.
11: 보셨죠? 네. 네,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린 탓에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부서졌고요.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심정지로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고요. 아이고. 택시와 버스 승객, 행인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이 현장에서 정작 사고 당사자인 마세라티 운전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0: 체포가 됐습니다.
1: 야,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면 뭐 차량 제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아,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사고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정말.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요. 배달 노동자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라 더더욱 주변인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 운전자의 사망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가해 운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이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에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지난 월요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 정말 속상한 게 이런 사고가 비슷한 사고가 또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0: 맞아요. 제가 아마 이 차카차카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지난 1월 9일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이 두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한 채로 시속 178km의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던 한 여성 운전자 사건. 아마 이때도 많이 화가 나셨을 거로 기억을 합니다.
2: 이거 실화탐사에서 방송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방송을 찾아보니까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사고 흐름이 그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가해 여성 측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를 한 상태고요. 검찰 측도 이 형량은 피해 정도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해달라라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곧 다음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번 강남 마세라티 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이런 사고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 저는 이제 그 두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한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2: 아니 본인의 자식을 태우고 본인이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싶을까?
0: 그러니까요.
2: 제 정신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처럼 그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안은 강화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너무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요. 특히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휴가와 맞물려서 다른 달에 비해서 이 음주 가물을 조금 더 접하기 쉬운 분위기잖아요.
2: 네.
0: 그래서 그런지 최근 3년간 8월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과 사망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4,43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418명이 숨졌고요. 8월에만 사망자가 4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2%를 차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특이점이요. 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1: 이 강원도로 떠나는 휴가객들이 많잖아요.
2: 그쵸?
1: 올해도
2: 그쵸?
1: 역시 참 많았는데 이 휴가를 떠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잠깐의 방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2: 놀러 가서 네. 또 한잔 해야지.
0: 그렇죠.
2: 이런 분들이 많았을
1: 거고. 아유 앞이니까 괜찮아. 막 이런
2: 괜찮아.
1: 식으로.
2: 내가 할게. 괜찮아.
0: 근데 사실 한잔 해야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안 마셨으니까 괜찮아. 이런 아니람이 문제가 됩니다.
1: 한 잔만 마셔도. 그쵸? 한 모금만 마셔도 하면 안 되죠.
0: 네. 그리고 이제 동승자도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은 괜찮아라는 말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괜찮다고 해도 괜찮지가 않거든요. 지난 5월 3일에도 강원 동해시 도로 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발생해서 친구를 잃게 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19세 대학생이 운전자였고요. 5월 연휴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차를 끌고 친구들과 함께 동해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차량 운전 중에 도로 위 연석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차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던 조수석에 있던 친구 한 명이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2%로 면허 정지 수준에 달하는 음주 상태였고요. 아마도 이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 역시 음주 후에 함께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니 그래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동승자와 주변 사람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죠?
0: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 혹은 독려하는 행위 등

0: 이 음주운전을 조장한 동승자와 주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 저는 술 마신 지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겁니다.
2: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요.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10분경에 발생한 사고가 있어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길을 걷던 70대 남성과 충돌을 했고요. 이 사고로 크게 다친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에 사실 신고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가 됐을 텐데 현장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두고 또 도주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이 이제 귀갓길에 인상착의를 기억해내면서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농도를 보였고요. 역시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3: 이 집까지 오토바이를 가져가지 못할 바에는 술을 마시기 전에 뭐 그냥 어딘가 두고 갔다면 누군가 이런 피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뺑소니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술타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 술타기요?
3: 네.
2: 술타기.
3: 이게 뭐예요?
1: 이게 음주운전 후에 이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추가로 또 술을 마셔서 그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해서 이 음주운전에 관련한 처벌을 줄이려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 이게 예전에 저 모트로트 가수가
1: 그렇죠.
2: 술 타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이 있었어?
1: 그러니까요.
2: 이렇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1: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지난 4월 22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에 이미 부산 해운대구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에 신호 위반과 함께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서 기사 한 명과 승객 두 명 등 총 세 명을 다치게 했던 30대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난폭 운전을 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또다시 보도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지금 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기가 막히는데 이후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지인과 술을 또 다시 마시는 중이다 라면서 실제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를 뭉개버리려는 이 안하무인격의 태도까지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태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서 술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더불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으니까요. 제발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음주는 그냥 딱 그 술자리에서 끝내시고 말짱한 정신으로 술 안 먹고 운전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냥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하겠다고 다짐하시면 돼요.
1: 맞아요.
3: 그럼요. 자,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이상은이 부릅니다. 비밀의 화원.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영화와 음악으로 가는 오는 떠나는 다시 갈게요. 죄송해요. 영화와 음악으로 떠나는 자동차 여행, 양지훈 여행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양지훈입니다.
3: 네, 어디 좀 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
4: 아, 오늘은 국내 자동차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휴가철이 좀 지나긴 했고 이제 좀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3: 네.
4: 예, 그 추석 때 딱 가기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남쪽 섬마을, 남해에 위치한 섬 이름도 남해인 그 바로 그 남해로 떠나보겠습니다.
3: 남해.
5: 남해.
4: 혹시 남해 가보셨나요?
5: 남해 뭐 가끔 가본 적 있죠.
3: 저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예요.
5: 남해 안 가보셨어요?
3: 네. 가보고 싶은데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가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5: 조금 멀긴 하죠.
3: 네.
4: 그렇죠.
3: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4: 옛날에는 훨씬 멀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진주로 바로 뚫려 있는.
5: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4: 그렇죠. 고속도로가 이제 내륙 쪽으로 많이 뚫려 있어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또 남해 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남해와 창선 두 개의 섬이 이렇게 같이 형제 섬처럼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1973년에 최초로 개통된 남해대교.
5: 남해대교.
4: 예, 그 유일한 연육교였는데 최근엔 또 그 2018년 이게 또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10년 전이 되었는데.
3: 그러네요.
4: 예, 2018년에 바로 옆에 큰 노량대교가 신축이 돼서 많이들 남해로 들어가고 계시고요. 이보다 이전에 이전에 옆에 인접해 있는 창선섬이라는 곳에 그 2003년에 삼천포와 창선을 잇는 그 연육교가 또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길이 좀 다리가 굉장히 독특해서 이 다리를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다리인 거네요.
4: 그렇죠. 다리인데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그 육지에서 출발해서 다리가 세 개의 섬을 쭉 이어서 이렇게 다섯 개 다리로 연결된 총 3.4km의 다리로 이어진 길이고요. 예, 다리마다 디자인도 다양하고 또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길을 달리다 보면 케이블카가 탁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 창선 출신이시거든요.
5: 그러시구나. 고향. 예. 그럼 원래 그쪽이시잖아요, 양 작가님.
4: 그렇습니다. 예, 제 고향 뭐 양 성이 양가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도가 또 고향이시거든요.
3: 그래요?
4: 아버지는 창선에서 나셨고 이제 부산으로 건너오셔서 제 개인적인 고향은 부산인데 어쨌든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여기서 살고 계셨어요.
3: 그러셨군요.
4: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곳을 가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선이 하루에 두 번 가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엄청 많이 타고
3: 다 같이 많이 타고
4: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다 그 창선으로 들어가잖아요.
3: 네.
4: 그럼 거기에 택시들이
3: 다 기다리는구나.
4: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줄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도선문이 쫙 열리면 다 같이
3: 달려
4: 뛰어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5: 먼저 잡아야 되니까
4: 택시를 막 타는데 택시 안에 막 10명도 타고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막 트렁크 열어! 트렁크에 막 뒤에 타고
3: 그 시절에는 또 그게 다 됐으니까
4: 저는 여기 남해 하면은 그 어릴 적 그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고
5: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부산 경남권
4: 그렇죠.
5: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요즘은 이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4: 여기 근처가 또 진주 거쳐서 갈 때 콩국수가 또 유명하거든요.
5: 아, 진주에 콩국수가 유명합니까?
4: 아,
5: 진주는 진주 냉면 아니에요?
4: 냉면도 유명한데 그 면하고 콩국수가 특히 이게 국수인지 죽인지 모를 정도로 콩을 엄청 넣어서 걸쭉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또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설탕 팍팍 쳐서 드세요. 이렇게 설탕을 다 넣어서 먹으면
5: 설탕파입니까?
4: 설탕을 넣어서 먹으라고.
5: 소금바가 있잖아요.
4: 그렇죠. 나이 들수록 설탕을 좀 먹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네. 쳐서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3: 원래 식당 주인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맛있어요.
5: 그렇죠. 당 하나는 뭐예요? 설탕파예요? 소금파예요?
3: 저는 소금파.
5: 소금파.
3: 근데 이제 설탕 드세요 이러면 이제 먹죠. 식당 주인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포코입니다. Sea of Heartbreak.

0: 퍼코의 See of Heartbreak 들었습니다. 아니 이 곡이 우리 양 작가님의 아주 특별한 추억이 얽혀있는 곡이라고요?
1: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2: 아 그러니까 한국의 이 좋아하는 백대 팝송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알게 된 팝송이 이 See of Heartbreak였는데 지금 가족 중에 다 남해 쪽을 떠나셨는데 고모 가 한 분 계시 지금도 거기 지키고 계시거든요. 네. 그 고모가 아버지와 터울이 있어서 어렸을 때 저희하고 같이 살 때 여고생이셨어요. 근데 이제 레코드판이 많았던 거죠, 집에.
1: LP판이.
2: LP판이 되게 많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뭐 그게 뭔지 모르고 이거 날리면 재밌겠다. 이래서 막 던지고 놀았어요. 고모가 사색이 되셔 가지고 이거 그렇게 놀면 큰일 나. 이러더니 딱 그 내가 들고 있던 걸 딱 뺏어서 딱 얹어 준 첫 번째 레코드판이 이 See of Heartbreak.
1: 그러면은 기억이 없죠.
2: 나오면서 야 팝송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제가 팝송을
0: 날리면 안 되겠구나.
2: 예, 날리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노래와 함께 팝송의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예, 지금도 고모 댁에 가면은 고모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창선대교 네. 그 창선을 건너간 다리 바로 옆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가끔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고모가 왠지 모르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탁 쉬시면 또 옆에 고모 부가 또 옆에서 왠지 모르게 또 한숨을 같이 팍 쉬시면
0: 왜 하시는 거죠 한숨을?
2: 모르죠 저요.
1: 아,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받는 어떤 추억 하나가 되게 강렬하면
0: 맞아요.
1: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양 작가께서도 이 노래 듣고 결국은 지금 팝 칼럼니스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그러네요.
2: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팝송에 바다에 빠지게 된 그 계기가 된 노래라서.
0: 그러면 우리 권 칼럼님은 뭔가 자동차 그런 게 있었어요?
1: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로 하는 남해 여행. 자,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2: 남해 버킷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버킷리스트에 듬뿍 담아드리겠습니다.
0: 네.
2: 일단 남해 본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독일 마을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1: 독일 마을. 워낙 TV에 많이 나와서.
2: 그렇죠. 네. 뭐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 여기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많이들 가시는데 여기가 사실은 그 놀이동산이 아니거든요.
0: 뭐예요? 그냥 진짜 마을이에요?
2: 네,
1: 그냥 마을이죠.
0: 근데 이름이 독일 마을.
2: 그렇습니다. 이전에 옛날에 파독 근로자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뭔가 정착한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이렇게 그대로 옮겨다 저 있는 듯한 느낌이고 뭔가 때 되면 또 독일 관련 행사도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문제가 여기가 이제 주차가 따로 놀이동산이 아니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0: 그러네요. 마을이니까.
2: 그렇죠.
1: 주민들이 그렇죠. 불편하다면서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2: 행사 때가 되면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세우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붙어있어요.
1: 이런 거지. 여기 볼게 뭐가 있다고.

0: 사람이니까요.
1: 그냥 사는 집이야. 입장에서는.
2: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독일 마을이니까 뭔가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독일스러운 게 있겠지?
1: 그렇죠. 소시지 맛있나? 감자 맛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래서 세우실 땐 가급적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세우시고 걸어 들어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이 독일 마을 때문에 이제 남해 자체가 개발이 많이 돼서 뭔가 전망대, 뭐 바닥이 유리로 된 워크, 스카이워크 이런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다 아름답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보리암 사찰.
1: 보리암 사찰.
0: 여기 가보셨나요?
2: 아니요. 안 가봤는데 보리암이라는 이 글자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곳곳에
0: 유사 보리암이 많이
2: 있습니다.
0: 근데 아마도 여기가 원조 보리암일 텐데
2: 원조가 있어요 보리암도?
0: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보리암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데 이게 일단 남해섬의 그 딱 중간에 있는 남해섬이 그렇게 큰 섬은 아니잖아요.
1: 네. 뭐
0: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섬이긴 하지만 한 바퀴 돌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섬인데 중간에 금산이 있어요.
1: 네.
0: 금산이 있는데 이 금산 정상이 해발 6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가 기암지형인데 이 바다 이 바위 주변에 남쪽을 태평양을 향해서 절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올라가서 차를 타고 꾸불꾸불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면은 딱 이 절벽대로 나가면 정말 절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절경 뒤쪽으로 이렇게 바위 사이로 절들이 지어져 있고요. 여기가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 때 설립을 했는데
1: 네.
0: 훗날 이성계가 여기 가서 이제 막 그때 전쟁이 나서 막 도망을 가서 여기서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장소로 유명하거든요.
2: 난 언젠가 왕이 될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0: 본인이 그렇게 된다고
2: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0: 그렇죠.
2: 그 당시에
0: 갑자기. 근데 이 당시 이성계 제가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기도한 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1: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
0: 그래서 절까지 들어가는 걸어 들어가는 건 뭐 무난한데
1: 네.
0: 기도한 장소를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막 절벽 밑으로 계단을 좁은 계단을 해가지고 막 내려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한 200m 넘게 내려가요.
1: 왜 거기까지 갔대요?
0: 그러니까요.
1: 그냥 절에서 하면 되는데.
0: 그래서 그 좀 가까운 데서 하셨으면 되는데
1: 네네.
0: 거기 가서 하시는 바람에 네. 뭔가 있긴 한데 네. 그 후손들이 막 다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한참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 그런 곳이기도 하죠.
1: 근데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됐잖아요.
2: 그러니까
1: 사람들이 얼마나 소원 빌고 싶을 때 거기 가고 싶겠어요.
0: 그러니까 거길 다 가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너무 멀다.
0: 근데 길이 너무 험해. 이렇게 절벽을 타고 막 아주머니들이 벽을 잡고 이렇게 가면.
2: 아니 그러면 여기 보리암은 기복을 하잖아요. 뭔가 복을 바라잖아요. 주로 어떤 종류의 복을 바래요? 이성계가 왕이 됐기 때문에 주로 관운 쪽을 빌러 가는
1: 대학인가요?
2: 거냐? 아니면
1: 대학?
2: 대입시냐? 아니면 남편의 사업운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뭔가 소원을 비는 딱지를 팝니다.
1: 약간
0: 그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겠죠.
0: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사무실로 네. 들어가서 뭘 사와요. 거기 네. 약간 금색으로 된 실제로 금을 바른 것 같기도 한데 반짝반짝한 거를 이걸 팔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소원을 적어서 조금 더 절벽적으로 가면은 이 소원을 막 매달아 놓는 소원이 막 수백 개가 이렇게
1: 절경이겠네요. 네, 그것도.
0: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 네.
1: 그래서 김빛인가? 네.
2: 저도 저 제주도에 몇몇 절에 이름 쓰고 걸고 왔습니다.
0: 그래요? 네. 뭘 쓰셨나요?
2: 대박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대박이 뭔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0: 저는 그냥 심플하게.
1: 셋째? 둘째?
2: 아직 대박은커녕.
0: 저는 세계 평화 적고 왔는데.
1: 제일 어려운 소원을 적으셨네요. 근데 여기 이제 절경이 쫙 펼쳐지면 바다도 다 보이는 거죠?
0: 바다가 눈앞에 그냥 쫙 펼쳐지고요. 예, 근처에 보면은 안개가 좀 많이 끼어 있는 편인데 안개가 치면 바로 밑에 맛집들도 보입니다.
1: 야.
0: 예, 횟집도 보이고.
1: 그럼 일몰 일출도 잘 보이겠네요, 거기서?
0: 그 사진이 또 유명합니다. 보리암 검색해 보시면 그 일출 사진이 특히 또 이제 일출 때 이거 빌로 가시는 분들이 또 특히 많거든요.
1: 제가 가실 때 길을 받아서.
0: 예. 그런데 주차가 좀 그래서 일출 때 가면은 주차하기 오히려 힘들고요. 평일 날 아주 새벽 일찍 가시면은 주차를 위에다 댈 수 있어서 좀 방문하기가 용이하죠.
2: 우리도 사진하면 또 포토강 아닙니까?
1: 네네.
2: 포토강 강작가.
1: 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여기?
2: 갈 수 있다.
1: 알겠습니다.

0: 제가 찍은 영화나 드라마도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워낙에 멋진 곳이라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요.
1: 최근에 유난히 많이 찍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 화제의 그 최루성 영화 막 보면 눈물 나는 영화 두 편이 여기 로케로 찍어서 최근에 또 남해가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가 좀비 딸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0: 봤어요.
1: 좀비 영화인데
0: 조정석 씨 나왔죠.
1: 그렇죠. 조정석 씨가 또 귀여운 딸 역할하는 딸이 좀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비를 숨긴다고 어떤 마을에 고향에 숨겨놓잖아요. 그 숨겨놓은 마을이 이 남해입니다.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남해를 배경으로 막 좀비 액션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인데 막 마지막에 눈물도 나고. 그리고 또 하나 영화가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0: 네.
1: 이 영화가 그 못 잃은 첫사랑의 추억과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 여기가 또 남해를 배경으로 여기저기 고백하는 신에서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됐죠.
2: 아, 남해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었더니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뭐 남해 어때요? 그러면 남해만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 주저 없이 그냥 하세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좋은 자연과 어디든 나가서 바다에서 낚시도 할 수 있고
1: 그렇죠.
2: 뒤에 보면 산도 있고 무엇이 부족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병원은 가까워요? 그래서 차를 좀 타고 나가야 된다.
1: 다리가 요새 잘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
0: 그럼요. 그럼요. 자 지금까지 양지은 작가와 함께 남해로 자동차 여행 떠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4: 9월이 됐으니까 캠페인 주제가 바뀌어야죠. 전조등 켜기입니다.
3: 요즘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밖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4: 해가 늦게 지고 빨리 지는구나.
3: 그쵸.
4: 짧아졌어요.
3: 이럴 때 위험한 게 있죠.
4: 자동차는 전조등 자동 켜짐 기능이 있는데 연식이 좀 있는 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조등을 켜줘야 됩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문제죠.
3: 네, 사실 아예 깜깜한 한밤중보다 이렇게 어두워

0: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거죠.
1: 네, 특히 요즘 차량은 전자식 계기판이라 계기판 밝으니까 전조등 켜졌겠지?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0: 본인이 실내에서 밝다고 밖에도 밝은 줄 알아요.
1: 그러니까요.
0: 나는 앞이 잘 보이는 것 같아도 정작 내 차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꺼져 있으면 뒤따라오는 차나 골목길 보행자가 내 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전조등은 내가 보기 위해 켜는 등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 위치를 알리기 위해 켜는 안전 신호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0: 그럼요. 나만 안전하게 달린다고 사고 막을 수 없죠.
1: 그럼요.
0: 더불어서 내 주변의 모든 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해야 사고 막을 수 있어요.
1: 매번 끄고 켜는 게 귀찮다 하면 전조등 스위치를 자동으로 켜지게 오토로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의 끝곡 크리스티 버그의 Sailing Away입니다.
0: 듣고 싶었어요. 자, 최고 주말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1: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